0: 하는 거지?
1: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2: SK케미칼 비넥신 F정 80mg.
3: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9시 뉴스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와 관련해 미국 국방부가 군 통수권자의 지시 이행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반기 정례 한미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이 어제부터 시작된 상황에서 우리 군 당국과 훈련과 관련한 조정 논의를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는 한미훈련 대폭 축소 지시가 미 국방부와 사전 논의가 거의 없던 상태에서 이루어졌을 수 있다. 트럼프의 갑작스러운 발표로 국방부가 당황해 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종전 양해각서에 따른 미국과 이란의 60일 휴전 시한이 만료되면서 중동의 긴장이 재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에 국제유가가 급등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7일 IC 선물 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2.6%가 올라 배럴당 $90를 다시 넘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도 배럴당 $84.5로 2.55% 상승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 여파와 모든 정정식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 등 국회 주요 일정을 취소하고 수해 현장 점검에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거제 현장 점검을 마친 뒤 오후에는 통영 등 인근의 다른 수해 피해 지역도 방문해 피해 복구 현황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에 최대 60mm, 부산, 경남, 남해안에 최대 50mm, 전남, 남해안은 최대 40mm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2도, 부산 30도 등 전국이 29도에서 33도 사이로 예보돼 어제보다 덥겠습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5: MBC 라디오 고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내가 걸어서 가야 할 목적지를 입력하면 그늘 위주의 길로만 안내해주는 앱이 있습니다. 그늘로 뚜벅의 여름길이라는 앱인데요. 지하 통로는 물론이고 건물 그림자와 가로수 데이터까지 활용해서 길을 알려줍니다. 그런가 하면 냉방시설을 갖춘 버스정류장과 지하철 쉼터를 표시해주는 웹페이지도 나왔고요. 무더위 쉼터 위치를 알려주는 지도 앱도 등장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낳은 시민 개발자들이라고 할까요? 대학생, 회사원 등이 만든 무료 생활 밀착형 서비스들. 무더위를 식히는 소나기처럼 시원하죠?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6: 안녕하십니까.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회 초대의장 송영곤입니다. 새로운 시작에는 하나된 힘이 필요합니다. 전남광주가 함께 열어갈 통합의 시대, 소통과 공감, 책임과 신뢰의 우정으로 320만 특별시민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7: 철옥힐링의 명소 담양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8: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0: 대체 휴일을 보내고 맞은 화요일 아침. 거리 풍경은 월요일 같습니다. 출근길 어떠셨나요? 오늘은 한낮에 33도에 이르는 무더위 속에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린다고 하네요. 아, 폭우가 내린 거제와 통영을 비롯해서 경상남도 지역 밤사이에 내린 호우주의보는 다행히 이른 아침에 해제돼서 한숨 돌렸습니다. 하지만 피해가 너무도 컸어요.
1: 그렇습니다. 건물이 침수되고요. 도로가 유실되고 차들이 떠내려가고 전봇대와 가로수가 쓰러지고 아파트 뒤편 옹벽이 무너지고 수도관이 터지고 아, 이 산사태로 사상자가 생기고요. 초등학교와 복지관으로 대피한 댁이 적지 않은데 하루빨리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비가 많이 내려서 집안이 약해진 만큼 피해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에서 각별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0: 이번에 거제와 통영에 내린 비는 하루 기록 654mm, 사흘치로는 900mm로 기억에도 생생한 그 태풍 루사가 2002년에 강릉과 대관령에 하루 800mm나 되는 큰 비를 내린 이후 24년 만에 가장 많이 내린 비였다고 합니다.
1: 예.
0: 아유, 참 알맞게 적당히 적셔주면 고맙겠건만. 복구 작업이 급하게 이루어질 텐데 작업하시는 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1: 이런 원망스러운 날씨와 기후, 지구촌 학자들이 계속 경고하고 있는 상황은요. 기록적인 폭염과 산불 뒤에 홍수라고 합니다. 이론적으로 폭염 뒤에는 대기 흐름상 폭우의 가능성이 높고요. 장기간 가뭄으로 딱딱해진 땅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 빗물을 충분히 흡수할 수가 없어서 홍수와 산사태 위험이 커진다는 설명입니다. 자연재해가 인재로 이어지지는 않게 하는 노력과 대책을 당부하고 또 다짐하면서 삶의 무게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국민연료선열로
1: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2: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3: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2: 수확량 줄어도?
3: 보장.
2: 가격이 내려도?
3: 아이, 그럼.
2: 보험이 든든하구만.
4: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5: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6: 월요일 같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여성시대 1, 2부는 환인제약,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휴원수 글로벌, 올품, 국민연료 써연료,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NH농협손해보험, IBK 기업은행, 성원에드피아, 한월사이언스 타타타, 음주우엔 티맵대리, 백조싱크, 금호타이어, 브람스안마의자, 빅토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도드람 한돈,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와 함께합니다.

0: 입니다.
1: 으라차차차.
2: 여하.
1: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예. 기지개부터 겹니다. 쭉. 팔, 목, 어깨 등 허리, 엉덩이, 허벅지, 네. 팔목, 발목 하나하나 소중한 나의 몸 아니겠습니까? 구석구석 존재감을 느끼면서 풀어주세요. 연휴에 계속 일한 사람도 또 푹 쉬다 출근하는 사람도 오늘은 얼굴에 피곤이 묻어있기 쉬운 날이죠. 억지로라도 입꼬리 한번 올려보시죠. 김치,
0: 김치,
1: 위스키,
0: 위스키,
1: 개구리 뒷다리,
0: 개구리 뒷다리,
1: 어깨를 위아래로 으쓱, 으쓱, 으쓱, 으쓱 하면서 하하하하하, 양손으로 뱃살을 두드리면서 하하하하하.
0: 보면 웃음이 안 나오는데.
1: 웃는 얼굴도 많이 하시면 진짜로 네. 웃을 일이 많아질 거예요.
0: 네, 그리고 어제 저희가 연휴에도 일하시는 분들 위해 가지고
1: 네.
0: 쌀 10kg씩 10분께 풀었잖아요.
1: 네.
0: 자, 오늘도 무작위로 100kg, 그러니까 10kg씩 10분께. 풀도록 하겠습니다.
1: 좋아요, 좋아요.
0: 지금 어디서 여성시대 듣고 계신지 오늘 아침 나누고픈 이야기 문자 또는 미니에 적어서 알려주세요. 문자는 샵8001 우물정의 8001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이 더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주시면 무료예요.
1: 와우,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사이에 임명숙님의 문자가 왔어요. 진주입니다. 비가 엄청 오네요. 차로 가기 힘들어서 결국 차 세워두고 버스 타고 출근합니다. 앞이 보이질 않아요.
0: 아유, 엄청 쏟아붓고 아유, 있나 보네요.
1: 그러네요.
0: 진주 쪽에. 아, 이게 더 이상 진짜 비 피해가 있으면 안 되는데 말이죠. 우리가 왜 이제 한참 가물다고 그랬을 때 좀 골고루 네. 네. 알맞게 좀 적셔주면 좋겠다.
1: 왜? 아니에요.
0: 말씀을 종종 드렸는데.
1: 맨날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데는
0: 네.
1: 우리 말을 들어주시지 않네, 하늘이.
0: 그러니까요.
1: 아유, 좀 간절하게 바랍니다. 간절히 간절히 원하면 또 될 수도 있잖아요.
0: 좀 적당히 좀 와주기를 바랍니다. 3895님이요. 3남매도 오늘 계약을 했고, 맞아, 저희 아이들도 이제 다 계약했죠.
1: 네.
0: 집안 청소에 설거지도 다 끝내놓고 저 지금 룰루랄라 복권 사러 가요. 어젯밤 꿈에 일중 씨가 번호를 알려줬거든요.
1: 어머나, 어머나.
0: 이게 웬일입니까? 어머나. 아, 이거 나만 알고 있으려고 그랬는데.
1: 이게 번호를 몇 개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0: 6자리거든요. 예.
1: 6자리?
0: 1, 6, 12.
1: 뭐 이런 식으로?
0: 응? 아, 제가 그렇게 꿈에 나와서 진짜 번호를 알려줬어요.
1: 오.
0: 이야, 그렇구나. 나도 궁금해. 저도 궁금하네요.
1: 그러게.
0: 어떤 번호인지.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3895님.
1: 아, 예. 그러면 이게 저... 어떻게 나눠야 되죠? 꿈에. 꿈에 나타나서.
0: 50원만 줘요. 50원.
1: 뭔가 계시가 있었어.
0: 짧은 문자니까 50원만 받을게.
1: 쌀 예. 10kg씩 일단 출발합니다.
0: 오, 좋습니다.
1: 네.
0: 자, 화요일 여성시대 오늘 첫 번째 사연은요. 당당이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포항에 사는 주부로 남편과 아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남편의 주사를 이야기할까 합니다. 결혼한 지 24년째입니다. 우리 친정아버지가 주사와 주폭이 있어서 어린 시절 저를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할 때 다른 건 안 보고 술만 안 마시면 된다는 마음으로 남자를 고르던 중 남편을 알게 되었죠. 지금 생각하면 사기 결혼이 맞는 듯합니다. 남편의 거짓말은 이랬습니다. 첫 번째로 키를 가지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키가 170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165cm인 거 있죠. 반올림을 해서 키를 말한 거더라고요. 그리고 결혼 당시 재산이 좀 있다고 해서 잘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술 안 마시는 남자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 다른 조건은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술을 마시는 습관을 알게 됐습니다. 일단 술을 엄청 좋아합니다. 저랑 결혼할 욕심에 술을 안 마신다고 한 거더라고요.

0: 밖에요. 결혼 후 저를 애먹인 사건은 아주 다양합니다. 주민등록증과 지갑 분실만 5번 이상이었고
1: 어휴.
0: 신상 휴대폰을 사주면 일주일도 안 돼서 잃어버렸습니다. 택시비와 대리비를 술값으로 다 써서 택시기사님이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매번 현금을 달라고 집에 옵니다. 어떨 때는 남편이 못 믿어온지 택시기사님이 남편과 같이 현관 앞까지 와서 현금을 전해드린 일도 있었습니다.
1: 어휴. 참, 한숨이 나온다.
0: 계속 한숨이 나오죠.
1: 네. 아유, 어떻게 해.
0: 어느 날을 출근길에 자기 차가 없다고 제 차를 타고 가버렸는데 알고 보니 본인이 대리로 왔는지 택시를 타고 왔는지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차를 찾으러 나이트클럽 앞까지 간 적도 있습니다. 임신하고 만삭일 때 새벽 4시경 자기 데리러 오라고 지금 어딘지 모르겠다고 해서 찾아보니 집하고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외박을 하고 안 들어와서 기다리니 아침에 시청 앞인데 포항시청이 아니라 영천시청 앞 모텔이라고 하는 겁니다. 후에 알고 보니 택시에서 계속 잠들어서 우리 집을 지나 영천까지 가버렸더라고요. 택시기사님이 영천에서 어느 모텔에 남편 카드로 결제 후 숙박을 시킨 듯 했습니다. 또 언젠가는 이사를 했는데 남편 동료들과 회식하고 이사한 새 집을 못 찾아서 제가 차로 데리러 가니 옆 동네에 있는 겁니다. 직원들은 손에 화장지 같은 걸 들고 저를 기다리고 이야가 좁아질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혼 여성분들 결혼할 때 주사 확인 필수. 잘 살펴보고 결혼합시다. 아유, 야, 이건 이분은 진짜 빨리 금주하셔야 되는 분이 맞아요. 이 당당이 분의 남편분은요.
1: 아유, 큰일 나겠어. 큰일 진짜. 나겠어.
0: 네.
1: 아유, 얼마나 속이 건? 상했을까.
0: 아유.
1: 아, 이게 우리가 읽으면 그냥 웃으면서 읽지만 이게.
0: 아유, 당사자는 네. 특히 배우자로서 우리 당당이 분은 진짜 얼마나 걱정하고 노심초사에.
1: 왜 아니에요?
0: 아유, 이건 당장 우리 남편분의 안위가 걱정되는
1: 그렇죠,
0: 사건들이
1: 그렇죠.
0: 너무 많잖아요.
1: 아니 보니까 안위가 걱정될 수밖에 없겠어.
0: 어디서 잠들었는지.
1: 어디서 잠들든지 무슨 시청 앞이요 그래놓고 다른 도시 시청 앞에가 그러니까. 있질 않나. 문이 안 열린다 전화해서 보니까 우리 집 문 앞에는 없질 않나.
0: 네.
1: 남의 집 문 앞에서 문이 안
0: 아유,
1: 열린다.
0: 이건 안 돼. 이건 너무 걱정돼. 본인을 네, 위해서도.
1: 이건 네, 네, 재미없어요 이거.
0: 진짜 금주하셔야겠어요. 네.
1: 철저하게.
0: 네.
1: 예.
0: 자, 금주 선언하고 아주 조용히 살고 계신다고 하니까.
1: 아유, 예. 다행입니다. 무슨 큰 일을 당하셨나 봐.
0: 진짜.
1: 그러니까 금주하시지. 네.
0: 계속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1: 네. 그래요.
0: 이거 주변 친구분들도 이거 이 정도 말려야 돼요. 이렇게까지 하면 계속 뭐 한 잔 주도장 계속 주면 안 되죠. 예. 7853님이요. 아유, 이건 유유. 요새는 사기 결혼이라고 신혼 초반에 이혼해요. 이거 이렇게 크게 외칠 텐데 옛날에는 이미 결혼했는데 어쩔 수 없지 하고 넘어가던 시대라서 이제 와서 금주 선언하면 뭐해 뭐해 이렇게 네. 오히려 더 역정을 내주셨습니다.
1: 그렇죠. 0735님 저도 첫 아이 만삭 때 생각나네요. 대리비 가져다 달래서 나갔더니 택시기사님이 혀를 차시며 세상 만삭 와이프를 이런 고생을 시키고 싶냐고 어? 술 취한 남편한테 한 소리 하시더라고요. 저만 창피했죠.
0: 아휴, 그래서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미혼 여성분들께 결혼할 때 꼭 주사 확인하시라고.
1: 네.
0: 예, 이 술이 진짜 뭐 사람 문제 없다 술이 문제다 아니죠. 그 술을 마신 사람이 문제지.
1: 그렇죠.
0: 이렇게 떳떳하게 말을 저도 시원하긴 합니다만. 그래 뭐 주사는 크게 없습니다. 네. 저는 그냥 뭐 예. 너무 좀
1: 웃으면서 노래하죠. 신나서.
0: 아니
1: 술이
0: 너무
1: 조금 들어가면 막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0: 잠들어 버리거나.
1: 네. 예. 아이 우리 집 남자라는 문자가 왜 이렇게 많이 와요?
0: 그래요, 그래요. 3791님 봉천동 친구 남편 이야기 듣는 것 같네요. 사연자님 댁은 금주하셨다니까 천만 다행입니다.
1: 네.
0: 하셨어요.
1: 다행입니다. 자 이어지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신순이님 안녕하세요. 두 분 말씀 들으면 나도 참 신나고 특별한 경험이 있는데 왜 그동안 못 적었을까 용기 내어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혼자서 아주 신나게 사는 액티브 시니어 신순이입니다. 남들은 외롭다며 친구들과 모여 수다 떠는 걸 좋아한다지만 저는 좀 달라요. 제 제일 친한 친구는 바로 자연.

0: 아니거든요. 눈만 뜨면 핸드폰 하나 들고 집 앞 작은 개울과 틀못이라는 저수지로 산책을 나갑니다. 벌써 10년째 같은 길을 걸으며 매일 달라지는 풍경을 찍고 기록하는 게 제 인생의 가장 큰 낙이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생물 관찰 동아리 회원들과 틀못을 도는데 이상하게 새들이 한 마리도 안 보이는 겁니다. 아쉬운 마음에 점심을 먹고 다들 헤어진 후 미련이 남아 혼자 다시 틀못을 찾았죠. 그런데 세상에,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곳은 작은 저수지라 절대 올 리가 없는 큰 곤이 11마리가 저 멀리서 유유히 헤엄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나 세상에, 감격해서 가까이 다가가려 하면 곤이들이 도망쳐서 포기하고 돌아오는데 이번엔 또 마른 수초 사이에서 귀여운 너구리 두 마리가 꼬물거리며 놀고 있는 겁니다. 10년을 다녔어도 처음 보는 광경이라 신이 난 저는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어머 저기 좀 보세요. 아유 너구리가 있어요. 자랑을 했죠. 그러다 데크 길 한쪽에 자전거를 세워두고 망원경으로 수초 쪽을 아주 전문가처럼 관찰하는 까만 뿔테 안경에 앳된 학생을 발견했습니다. 너구리 구경시켜주려고 다가가 물었죠. 학생, 뭐 관찰하고 있어?
1: 쉿! 여기에 아주 귀한 새가 있어요.
0: 아, 그래? 혹시 너구리도 봤어? 안 봤으면 내가 너구리 있는 곳 알려줄까? 그랬더니 그 학생이 관찰을 딱 멈추고 저를 가만히 바라보더니 아주 당돌하게 묻는 겁니다.
1: 저기 혹시 틀못 관찰하시는 신순희 씨 아니세요?
0: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길 가다 만난 중학생 입에서 내 이름이 나오다니 순간 소름이 쫙 돋아서 학생 어떻게 내 이름을 알아? 당황해서 어버버 했죠. 그랬더니 그 학생 아주 자연스럽고 천연덕스럽게 대답하더군요.
1: 아, 며칠 전에 생물 기록 앱에서 틀못 생물 자료 보다가요. 제가 노래기 종류 이름 올린 거 채택해 주신 분이 신순희 씨더라고요.
0: 어머나 세상에, 아유 저도 기억 못하던 걸 그 어린 학생이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가슴을 쓸어내리며 물었죠. 아우 대단하다. 학생 몇 살일까? 했더니
1: 16살. 중3 올라가요.
0: 하더군요. 너무 기특해서 부모님이 관련 일을 하시냐 하고 묻자 전혀 상관없고 제주도 가족여행 갔다가 예쁜 새를 본 후로 새에 푹 빠졌답니다. 그때부터 70세 할머니와 16살 중학생의 신개념 생태 수다가 터졌습니다. 학생은 최근 찾아온 새 이야기를, 저는 식물과 곤충 이야기를 나누며 신나게 저수지를 돌았죠. 그러다 제가 너 혹시 맷비둘기랑 까마귀 집 지은 거 볼래? 응? 몰래 가야 돼. 하고 데크 길을 걷는데 앞서가던 학생이 갑자기 입에 손가락을 대더니 하더군요. 그리고 데크 밑 습지를 가리키며 사진을 찍으라고 손짓을 보냈어요. 어두컴컴한 데크 밑에 새가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핸드폰을 들고 몸을 구부려 겨우 세 컷을 찍자마자 새는 날아가 버렸어요. 학생, 이 새 이름이 뭘까?
1: 흰눈썹 뜸부기요.
0: 오호라, 그 귀하디 귀한 철새라니. 어린 학생의 깊고 진지한 내공에 감탄하며 오늘 너무 고마웠어요. 인사하고 돌아서려는데 학생이 당당하게 한마디를 얹습니다.
1: 어? 전화번호 주고받아야죠.
0: 순간 또 당황해서 전화번호? 주고받아도 되나? 학생은 거리낌 없이 자기 번호를 척척 불러주었고 그렇게 저희는 54살의 차이를 뛰어넘어 전화번호를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학생 이름은 김지윤, 가명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가 이 나이에 16살짜리 남사친이 생기다니. 으하, 너무 놀랐고 설레서 동아리 톡방에 나 오늘 이런 친구 만났다. 자랑 글을 쓰고 있는데 아이 헤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지윤이한테 문자가 띵동 오더군요.
1: 지윤입니다. 지금 깜짝 도요가 있어요. 여기 위치 찍어드릴게요.
0: 사진과 함께 위치까지 딱 찍어보낸 겁니다. 야, 요즘 애들의 이 당당하고 거침없는 행동력이라니 저도 부랴부랴

0: 탑장을 보내고 현장으로 다시 달려갔죠. 진흙밭이라 도요새를 못 찾고 서성이고 있으니 지윤이가 제 팔을 꼭 잡고 방향을 가리키며
1: 저기요 저기 사진 찍으세요.
0: 안내까지 해주더군요. 지윤이 덕에 그날 평생 처음 보는 귀한 새를 두 마리나 마음에 품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의 당당하고 솔직한 마음 표현이 참 부럽기도 하고 54살이나 어린 친구 덕에 가슴이 쿵쾅거리고 설레었던 아주 상쾌한 하루였습니다. 지윤아, 덕분에 할머니 매일 산책하는 길이 더 신나졌다. 고마워.
2: 이야, 54살이나 어린 우리 남사친이 생기셨군요.
0: 야, 번따를 당하시다니 크크크. 3467님의 문자가 왔습니다.
2: 예, 번따.
0: 번호를 따는 거.
2: 예예. 예.
0: 저 실례지만 번호 주고받아도 될까요? 뭐 이러면서.
2: 전화번호 주고받아야죠.
0: 와, 그러게. 예. 왜냐하면 뭔가 서로에게
1: 이 통화하는 게
0: 네, 신기한 걸 서로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2: 네. 아니 야. 진짜 뭐 가명입니다만 우리 김지훈 학생은 진짜 가정교육이나 이런 걸 얼마나 올바르게 그죠?
0: 그렇죠.
2: 네. 예, 어르신들 사이에서 이렇게 받아왔으면 참 정말 당차기도 하고 예의도 바르고.
0: 네.
2: 예.
0: 야.
2: 아, 멋지다 진짜. 이런 만남 너무 멋지네요.
0: 그렇죠. 신순이님의 에너지 또 어떤 감각 젊으세요.
3: 재생에너지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ESG와 신재생에너지 기초이론부터 드론 운영, 직무체험과 일경험, 해상풍력안전, 유지보수 교육까지 실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일기 참여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 참여 지원과 수료, 상담,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24 또는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세요. 2026년 청년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일기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4: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5: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3: 이제 시간은 8월 하순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 달이 열릴 때는 출발의 시점으로 잡곤 하죠. 특히 9월은 가을의 시작 같고 새 학기의 시작 같아서 그 존재가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렇다고 9월 1일에 모든 것이 새로 짠 하고 시작되진 않아요. 다른 모든 것들처럼 시작은 물 밑에서 땅 밑에서 미리 준비됩니다. 8월 18일 이 시간에도 새로운 많은 것들이 열리고 시작되고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개학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분주하셨던 댁이 많은데 이번 주 내내 2학기에 적응하는 시간이 이어질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디 건강하게 즐겁게 새 학기를 보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학업 성취는 그 다음 문제고요. 집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진학한 대학생들은 이제 새 학기 준비를 해야 하는데 등록금도 마련해야 하고 하숙, 자취방도 준비해야 합니다. 기숙사에서 타지 학생을 다 수용할 수 있다면 부담이 줄어들 텐데 그런 학교는 별로 없습니다. 문제는 월세죠. 최근 몇 달 사이에 대학가의 월세가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가 원룸은 공실이 많이 생겨서 집주인들도 애태우고 있고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가격이 낮은 숙소를 찾아다녀서 월세 낮은 고시원, 고시텔이 경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주거 환경이 열악해지니까 학생들이 공부에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대학을 졸업하고도 기술을 배우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터에서 AI 활용 능력을 가진 경력자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라는데 그만큼 사회 진출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 또한 학생과 부모님에게 또 우리 사회에 큰 부담입니다. 8월 중하순은 새로운 출발이 준비되는 계절. 결실의 계절이 오기도 전에 미리 절망하지는 않게 우리 학생들을 받쳐주고 밀어주고 응원해 주시기 바라면서 여성시대 아침 창가에서 김일중입니다.

0: 네, 굉장히 귀에 익숙한 노래지 않습니까? 이 드라마 마지막 승부에서
1: 네.
0: 흘렀던 곡이에요. 이창곤의 다시 시작해
1: 네.
0: 였습니다. 0867님, 우리 집 애들은 드디어 내일 계약입니다.
1: 세상에.
0: 그러시구나. 약 한 달간 애들 도시락을 직접 싸느라 아빠로서 조금 힘들었습니다.

0: 그렇습니다. 학교 급식의 감사함을 다시 느껴봅니다.
1: 네.
0: 모든 학부모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해방이다!
1: 그러시겠네. 네.
0: 저는 이제 시작이다. 왜냐면 그때까지 지금까지 방학에
1: 네.
0: 애들이 좀 늦잠을 자니까.
1: 그렇죠. 아침에 또 밥을 챙겨줘야 되는 아빠로서.
0: 근데 저는 이제 저만 챙겨 먹고 나오면 됐었거든요.
1: 네.
0: 아이들이 이제 늦게
1: 그렇죠.
0: 일어나니까. 근데 이제 학교를 다 가기 시작하면서
1: 등교 시간에 맞춰서
0: 저는 이제 제가 챙겨주고 나와야 되는데.
1: 그렇죠.
0: 예. 아, 문자 주신 분은 그래도 이제 해방되셨네요.
1: 네.
0: 축하드립니다. 0867님.
1: 정현정님. 교사인 저는 내일 개학을 준비하느라 교무실에 와 있어요. 저희 반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쑥쑥 자라서 올 거라 기대가 큽니다. 얘들아 내일 반갑게 만나자 그러셨어요.
0: 오늘 개학한 학교도 있고 이제 내일 개학을 네. 앞둔 학교도 꽤 있나 보네요.
1: 네.
0: 또 1학기의 새로운 개학과 2학기 개학은 좀 느낌이 다르죠.
1: 그렇죠. 다르죠.
0: 예. 네.
1: 그래도 반년 동안 익숙해졌으니까
0: 네. 훨씬 반갑게
1: 그렇죠.
0: 방학 내내 물론 좋았지만 친구들 만나는 것도 또 기분 좋거든요.
1: 네.
0: 이제 친해졌으니까 우리 학생들도. 6556님 여긴 동해입니다. 개학한 고등학생 둥이들 학교 데려다주고 오는 길에 이름난 동해 북평 오일장에 들렀습니다. 땡볕인데도 한참 장을 펼쳐놓으며 모두들 분주하시더군요. 저는 복숭아, 사과, 고등어, 가자미, 오징어를 사서 부자가 된 기분으로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마트보다 훨씬 싼 값에 사서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죠. 생고등어 5마리에 10,000원. 오징어 4마리가 15,000원. 정말 싸죠? 무덥지만 전통시장도 많이 애용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문자 한번 보내봅니다.
1: 아유, 전통시장 그렇어요. 좋죠.
0: 네네.
1: 그럼요. 땡볕 아래 장을 펼쳐놓으셔서 그렇지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땡볕 맞기보다는 시원한 마트에 들어가서 뭐 좀 한가지게 시원하게 장 보고 싶어 하시지만
0: 예.
1: 어째도 이 전통 재래장, 재래장터는 못 따라가요. 네.
0: 그러게. 물가를 잘 모르는 제가 들어도 생고등어 5마리 10,000원.
1: 이건 뭐 엄청 싼 거죠.
0: 오징어 네. 4마리가 15,000원이면 진짜 좀 저렴해 보이는데.
1: 네. 그렇습니다. 네네.
0: 아주 좋은 물건으로 잘 사셨겠죠. 생물로.
1: 그러니까 부자가 된 것 같으셨잖아요.
0: 네. 참 좋습니다.
1: 자 이번에는 성함이
0: 네.
1: 박천원.
0: 오 그러시네요.
1: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얼마 전 40도에 육박하던 날씨가 계속되던 때 잠시라도 더위를 잊어보려 오디세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주인공이 10년의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마무리하고 드디어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인데요. 요즘 같으면 불과 며칠이면 돌아갈 집을 무려 10년에 걸쳐 온갖 고난을 겪으며 찾아가는 여정을 그린 내용입니다. 그 영화를 보고 있자니 문득 저의 젊은 시절 어느 날이 떠올라 웃음이 났습니다. 고향에서부터 서울 누나 집까지 어머니가 주신 간장 한 마를 나르던 기억이 나서 몇 자 적어봅니다. 목포에서 고등학교를 마친 저는 서울로 취직을 했고 경기도 능곡에서 살던 결혼해 살던 누나 집에서 통근하던 때였어요. 1980년대 중반 능곡 누나 집은 완전히 시골이었습니다. 어느 해 여름 휴가차 목포 어머니께 내려갔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는 집에서 직접 메주를 쑤어 달인 간장 한 마를 싸주셨어요. 목포 터미널까지는 어머니가 직접 가져다 주시고 고속버스에 실어주기까지 하셔서 그때까지만 해도 앞으로 저에게 닥칠 일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고속버스로 서울까지 5시간 30분이 걸리던 시절 서울 터미널에 도착해 버스 짐칸에서 간장통을 내렸습니다. 하얀 플라스틱으로 된 커다란 한 말짜리 막걸리 통에 시꺼먼 조선간장이 들어있었는데 내릴 때부터 예사롭지 않은 무게였습니다. 이게 간이 배면 엄청 무거워요. 김장 김치도 그렇고 간을 머금고 있잖아요. 이게 그래요. 보통 물하고 다르죠. 경기도 능곡 누나 집까지 가려면 그 무거운 걸 들고 터미널 밖으로 나가서 당시엔 지상에 횡단보도가 없을

0: 때라 지하도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야 비로소 버스 정류장이 나왔죠. 그것뿐일까요? 능곡까지 가는 버스가 없어 수색에서 능곡역으로 가는 버스로 갈아타야 했고 능곡역에 내려서도 15분쯤 더 걸어가야 누나 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간장 한 마리 그렇게 무거운 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1: 진짜 무거운가 보네.
0: 어찌어찌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면서 차라리 막걸리면 다 마셔버리기라도 할 텐데 하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어머니의 정성이 듬뿍 들어간 것이니 길에 버릴 수도 없었어요. 지금 같으면 돈이 얼마가 들든 택시라도 타버렸을 것 같은데 그때는 돈이 너무 아까워 감히 그런 생각조차 못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어찌 됐든 그 간장통을 들었다 놨다 실었다 내렸다를 반복하며 누나 집까지 무사히 배달을 마쳤는데요. 그 많은 간장을 누나는 다 어찌 했는지 지금도 궁금하고 어머니께서는 그 많은 간장을 왜 싸주셨는지도 궁금하지만 이제 어머니 돌아가셔서 여쭤볼 수도 없습니다. 어디 간장뿐인가요? 돌아보면 저는 어린 시절부터 짐꾼으로 잔뼈가 굵었습니다. 어머니는 진도라는 섬에서 농사를 지으셨고 아버지는 목포에 일자리를 구하셔서 저와 형을 데리고 살던 때였어요. 아버지는 토요일만 되면 여지없이 어머니 일 좀 돕고 오라며 저를 시골로 보내셨습니다. 그래봤자 일요일 오전 정도나 도울 수 있었고 저녁엔 다시 목포로 돌아와야 했는데 어머니는 그때마다 고구마며 쌀을 잔뜩 싸주셨어요. 저는 그걸 이고 지고 목포 유달산 산등성이 아래에 있던 집까지 날라야 했죠. 어느 날은 바람이 아주 심하게 불었습니다. 보통 2시간 반이면 진도에서 목포까지 도착할 배가 4시간도 넘게 걸려 일요일 한밤중에야 목포 부두에 도착했습니다. 그날따라 마중 나오기로 한 형마저 나와 있지 않더군요. 혼자서 비닐 포대자루에 가득 든 고구마며 쌀자루를 이고 지고 목포 자취방까지 가는데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걸어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짐꾼으로 잔뼈가 굵은 저였지만 그 여름날 누나 집까지 날랐던 한 말짜리 간장의 무게에는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1: 진짜 무거우셨나 봐요.
0: 와. 영화 오디세이의 주인공은 온갖 고난을 이겨내고 집으로 돌아갔지만 또 다른 숙제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그것마저 지혜롭게 잘 해결하며 해피엔딩으로 한 편의 영웅 이야기를 마무리 짓죠. 저 역시 어떻게든 집으로 잘 돌아왔는데 그렇다면 저도 영화 속 주인공처럼 영웅이 된 걸까요? 어릴 때부터 고생을 많이 해서인지 살면서 어지간한 어려움은 잘 이겨내며 살아온 것 같긴 합니다. 그러고 보니 그 무거운 간장 한 마리를 나르게 했던 어머니는 자식 인생에 큰 밑그림을 갖고 계셨던 게 아닐까도 싶습니다. 자식을 강하게 키우려고 말이죠.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잘 이겨내고 자기 인생의 멋진 영웅이 되길 바라셨던 걸까요? 어머니, 그래도 간장 한 마리는 정말 너무하셨습니다. 이상. 택배도 무엇도 없던 시절 먹고 살기 위해 고향의 먹거리를 이고지고 도시로 나아가던 가난한 섬 소년의 성장기였습니다. 물론 그 소년은 이제 할아버지가 되었지만요.
1: 야, 아니 결국에 모든 이야기의 끝은 그 간장 한 마리 너무 무거웠다는 이야기입니다.
0: 한 말. 근데 0775님이 네. 이 하얀색 플라스틱 통 있잖아요.
1: 네네 기억나요.
0: 네 네모 반듯한 거 이런 거. 네. 그게 무게가 20kg이래요. 오. 대단하시네요. 그러셨어.
1: 야 그거를 그 터미널에서 목포에서 서울로. 야 이고 지고 가셨으니 아유 무거우실만 하죠.
0: 네. 네네. 진짜. 차라리 막걸리면 다 마셔버릴 텐데.
1: 진짜 이건 간장이라.
0: 간장통을 들었다 놨다 실었다 내렸다 하여튼 반복하며 누나 집까지 무사히 배달을 마치고

0: 친 그 간장통.
1: 야, 세월이 흐른 지금도 그때 생각하시면 그렇게 무거우셨던 게 아, 잊혀지지가 않으신가 봐요. 아, 신기부님도 한 말, 아유 무겁죠. 특히 간장이 출렁출렁거려서 더 무겁게 느껴졌을 거예요.
0: 그렇죠, 그렇죠.
1: 아하.
0: 출렁거리니까, 네.
1: 그렇지. 그냥 뭐 그게 온전히 가만히 고정돼 있는 걸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출렁출렁하니까 이게 균형 잡기도 쉽지 않고.
0: 문경춘님, 어쩜 그리 긍정적이신지 긍정 오디세이요. 인정.
1: 그러니까 영화 오디세이를 보시고 이렇게
0: 보셨어요?
1: 아, 전 봤습니다.
0: 네, 벌써 보셨구나.
1: 험난해요. 험난합니다.
0: 영웅이 되는 길은.
1: 예. 백경선님께서는요. 와, 저도 영화 오디세이 어제 봤어요. 박천호님도 맷데이먼처럼 멋지십니다. 영웅이에요. 오늘의 주인공이세요. 하셨습니다.
0: 아유, 정말 얼마나 무거웠을까. 그치. 생각만 해도 진짜 뭐가 있어 그때. 아무것도 없지. 사람이 고향에서 어쨌든 쌀이며 고구마며 간장이며 죄 실어 날라야 네. 도시에서 먹고 산다고 굳게 믿으셨으니까 돈보다야 뭐 시골집에 있으니 예. 갖고 가야죠.
1: 야, 직접 재배하신 것들
0: 도시에서 돈 주고 사느니 집에 이 많은 걸 그냥 갖다 날라 먹어라 이거잖아요.
1: 근데 거기에 늘 짐꾼은 필요했으니까 요즘에야 진짜 차로 뭐 승용차로 뭐 이렇게 네, 왔다 갔다 하면 된다지만
0: 뭐 택배로도 가능하지만
1: 네, 이거를 지이고
0: 아니, 김장철에
1: 아우.
0: 택배 기사님들 보내주는 사연 봐요. 김치가 간을 먹어서 네. 김장 김치가 그렇게 무겁대잖아요.
1: 그냥
0: 그렇게 무겁대.
1: 간장하고는 또 조금 더 차이가
0: 있겠고 그냥 배추하고
1: 아.
0: 김치하고는 또 다르고
1: 아우 그러겠죠.
0: 네.
1: 6892님이 말씀 주시네요. 진짜 소금이 녹아 있어서 더 무거워요.
0: 그럼요. 그럼요.
1: 알겠습니다. 어린 시절 정말 짐꾼으로의 활약이 대단하셨던 우리 박철원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영웅이십니다. 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의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 에드피아.
3: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4: 제초제는 타타타.
3: 한얼 사이언스.
5: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0: 베테랑이네.
1: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2: 혹시 TBX 멤버십?
1: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 받고 일석삼조니까
0: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3: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TBX.
4: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5: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0: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4: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9: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8: 무더운 여름에 이동식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9: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8: 에어렉스.
10: 여성시대에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11: IBK 기업은행에서 월간 여성시대.
10: 자동중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11: 80년 전통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10: 골드마이스터 배명직 명장 컬렉션에서 생활용품.
11: 수산식품 명인 김명수 젓갈에서 젓갈 선물 세트.
10: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11: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10: 보헤미안 박이추 커피에서 원두 커피 세트.
11: 안전한 식탁 라이프 온도에서 내열 유리 밥 공기 세트.
10: 50년 가마솥 떡볶이 해운대 상국인에서 밀키트.
11: 면역 증진 기억력 개선에 좋은 닥터 큐민 오리진 엑스.
10: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배석철 아미나를 드립니다.
11: 네, 오늘 1, 2부에 사연 소개되신 첫 번째 그 남편의 주사 얘기 적어주신 당당이님과 당당이님께는 해피라이프가 가고요. 신순이님과 박천원님께는 러브하우스 꾸러미로 종합선물 세트 보내드리겠어요.
10: 네, 1020님이요. 첫 사연으로 나온 주사왕 남편. 저랑 완전 판박이네요. 여보 미안해요. 45년을 같이 살아줘서 감사합니다. 해주셨는데 우리 1020님의 아내분이 보낸 사연일 수도 있어요. 들으면서 어휴 이거 내 얘기랑 너무 판박인데 내 아내가 보낸 걸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11: 예. 와 마지막 박천원님 사연 듣고 2036님이
10: 네.
11: 소금의 비중은 2.165 소금이 녹음물 간장이니 최소 물보다 1.3배의 무게 즉 26kg 무게가 예상됩니다. 그러셨어.
10: 이야.
11: 이분은 과학 천재시네.
10: 그러니까요. 예. 그쪽 계산을 잘하시네. 그러니까 20kg가 아니야. 그보다 6kg가 더 나갈
11: 네,
10: 수도
11: 더
10: 있다는
11: 나간다
10: 얘기예요.
11: 네, 더 나간다
10: 이거죠. 와. 네. 3945님. 아, 저도 초등학교 때 작은 어머님이 김치를 플라스틱 통 큰 거에 담아서 저랑 버스에 같이 태워주셨어요. 집에 와서 오빠랑 그거 내리고 어떻게 집에 갔는지 모르겠어요. 요요요.
11: 아이고 그러셨구나.
10: 초등학교 때.
11: 아유 플라스틱 통 큰 거면 이것도 제법
10: 만만치 않았을 텐데요.
11: 아이고 그리고 또. 이게 어린애들이 그렇게 끙끙대면 버스에 이제 또 다른 아줌마나 아저씨들이 또 챙겨주던 시대잖아요. 그때만 해도
10: 예, 예.
11: 아이고 무겁겄다 하면서
10: 맞아. 아이고 참 진짜 그때 심부름 우리 많이 했죠.
11: 많이 했죠.
10: 예예 예. 어렸을 때 뭐 아버지 막걸리 심부름부터
11: 네.
10: 저는 그 세대는 아닙니다만
11: 네.
10: 동네 슈퍼마켓은 뭐 많이 왔다 갔다 했지 뭐.
11: 아 슈퍼마켓 예. 세대구나.
10: 엄마 따라서 진짜 저 뭐야 시장 가가지고.
11: 네 같이. 시장 가서 이제 뭐 얻어먹을 네. 게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잖아요.
10: 그쵸. 그래도 그것도 짐꾼 역할은 해야 되니까.
11: 아 그러셨구나.
10: 그렇게 많이 했죠. 우리 강하게 컸어.
11: 아.
10: 자 오늘 연휴 끝나고 또 개학도 해서 아침 출근길 차 막히는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11: 그런 것 같아요. 네. 1780님 자유로에서 행주대교 갈 거라 88도로 들어섰는데 길이 엄청 밀리네요.
10: 88도로가 어디예요?
11: 올림픽대로예요.
10: 올림픽대로죠.
11: 네. 네.
10: 88도로. 88 올림픽을 대로. 따가지고 네. 한 거니까.
11: 네.
10: 맞아요. 올림픽대로 88대로. 88도로. 강변북로는 그냥 강변북로죠.
11: 네네 그렇습니다.
10: 그건 다른 이름 없죠?
11: 네.
10: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체크. 9252님이 애구고 저는 출근하려니까 차 시동이 안 걸려서 아침부터 서비스 불러서 시동 걸고 출근합니다. 늦어서 여성시대 충분히 들을 수 있네요. 모든 일은 장단점이 있다는 사실을 또 느끼며 여성시대 사연 들으니 마음이 좀 풀립니다.
11: 네, 방금 소개된 분들께는 당 충전하시라고 라떼 보내드리겠습니다.
10: 맞아요. 어차피 좀

0: 늦을 거 서비스 네. 제대로 받고 네. 여성시대 들으면서 마음 편히 가시는 게 최고죠. 자, 뉴스까지 듣고 10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입니다.
3: 무릎 관절염 치료에 간단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자신의 골수에서 뽑은 농축된 줄기세포를 무릎에 주사하는 치료법입니다. 줄기세포가 손상된 무릎 관절에 직접 작용하여 연골의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이나 무릎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무릎 관절염의 진행을 늦춰 수술을 피하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기존의 줄기세포 치료보다 간단하고 뼈에 구멍을 뚫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재활이 빠릅니다. 주로 중기 관절염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적합하며 기존의 연골 주사 치료로 통증이 계속되는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이 빠르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통해 무릎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관절 기능이 개선되어 일상생활이 더 편해지시길 바랍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이었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2: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0시 뉴스입니다. 경남 거제와 통영 등에 내려졌던 호우특보가 모두 해제된 가운데 곳곳에서 집중호우 피해가 확인됐습니다. 경남 거제에서는 산사태로 한 명이 숨졌고 거제, 통영, 울산은 모두 4명이 다쳤습니다. 주택과 도로 침수, 수목 전도 등 피해 신고가 2,574건으로 늘었고 부산, 경남, 제주 등 9개 시군구에서 318세대 564명이 한때 긴급 대피했습니다. 또 4,161호에서 정전 피해가 발생해 이 가운데 97%는 복구됐고 경남 통영, 거제 일부 지역은 단수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적단체 구성 혐의를 받는 민중민주당 전현직 간부들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 윤수정 부장검사는 지난달 9일 민중민주당 한명희 대표 등 전현직 간부 9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에 동조하는 이적단체를 만들어 주한미군 철수 요구 시위를 하거나 한미연합훈련을 북침전쟁 연습으로 규탄하는 등 이적 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한 대표와 한모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 역시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경기 용인의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는 오늘 새벽 2시 50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한 편의점에서

0: 술에 취한 상태로 60대 여성 종업원을 가위로 위협하고 현금 2만 원과 담배 한 갑을 빼앗아 달아난 40대 남성을 특수 강도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남성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 여성의 목을 팔로 감아 제압하기도 했지만 여성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오전 6시 반쯤 서울역 버스 종합환승센터 인근 차로에서 덤프트럭이 고장나 출근길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트럭이 버스 전용 차로에 잘못 들어선 뒤 고장나 멈추면서 뒤따라오던 버스들이 한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덤프트럭이 서 있는 한 개 차선을 통제하고 교통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는 것이 미국의 최우선 목표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이란이 항복의 백기를 들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7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란 전쟁과 관련해 자신은 시간표를 정해두지 않았다, 서두르지 않는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에 최대 60mm, 부산 경남 남해안은 최대 50mm, 전남 남해안은 최대 40mm의 비가 예보됩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6도입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지난달 인천의 한 물류창고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나흘 넘게 불이 이어지면서 수많은 소방관이 동원됐는데요. 현장이 열악한 탓에 길바닥에서 식사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이 모습을 안타깝게 본 주변 상인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죠. 한 카페 점주는 자신의 매장을 휴식처로 제공했고 제조업체 대표는 선결제로 음료를 지원했는데요.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려면 지역사회가 힘을 보태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재난을 함께 이겨내는 모습, 우리 사회의 따뜻한 연대를 보여줍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4: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물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5: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6: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7: 희은 씨, 저도 같이 가요.
8: 여보세요. MBC 라디오 여성시대 열린 사소함입니다.
6: 일중 씨는 첫월급 타서 뭐 하셨을까?
8: 진짜 말씀드려도 되나? 네. 자동차 할부금 냈어요. 오늘 음성 편지는 저 일중이가 모시겠습니다.
9: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분식집에서 일을 하는데 평소에는 적당히 바쁜데 학생들 방학 기간에는 정말 엄청나게 바쁘거든요. 그래서 방학 한 달 동안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잔심부름을 해줄 알바생을 뽑았는데 여러 명 면접을 본 후에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 함께 일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어린 학생이라 걱정을 조금 했는데 어찌나 성실하고 인사성도 밝고 예의도 바른지 요즘 이런 아이도 있구나 싶더라고요. 10일이 월급날이라 그 전달에 일한 급여를 받는데 사장님이 그 친구 일한 급여는 통장에 넣어주시고 일 끝난 후에 따로 현금을 챙겨주시면서 통장으로 준 돈은 네가 힘들게 일해서 번 첫 월급이니까 네가 사고 싶었던 거 하고 싶었던 거 하면서 다 쓰고 이 돈은

부모님께 첫 월급 받은 기념으로 맛있는 밥 한 끼 사드리라면서 주시더라고요. 이번 주 금요일이 알바 친구가 마지막으로 일하는 날인데 그동안 더운 주방에서 정말 고생 많았고 그 성실한 모습이면 어딜 가나 환영받고 사랑받을 거라고 얘기해주고 싶네요. 계약하고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해.

0: 네, 강연아님이 남겨주신 음성편지에 이어서 그대로도 아름다운 너에게 옥상 달빛의 노래였습니다. 아니 정말 그 성실한 알바생도 참 기특하고요.
1: 그렇죠? 네네.
0: 네. 근데 그 성실함을 또 알아봐 주시는 사장님도.
1: 그러게.
0: 멋진 분이시네. 김송림님이 네. 네, 사장님 알바생 생각하시.

0: 마음이 간장통보다 무겁네요.
1: 26kg보다 앞에 네. 사연 그 간장통 너무 무거웠을 그 사연 때문에.
0: 야, 오늘 이야기도 다 돌고 돌아 네. 마지막은 간장통이다.
1: 그래요. 야, 그래도 한 달 동안 주방에서 설거지와 잔심부름을 한 그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성실함을 네. 어쩌면 이렇게 알아봐 주셨을까. 그러니까, 너무 고마워요. 그러니까 사장님.
0: 월급은 월급대로 주시고 야, 그래도 너의 첫 아르바이트 월급이니 부모님과도 맛있는 거
1: 그래.
0: 사드려라.
1: 네. 또 이런 분만 계시면 사회 초년생들이 얼마나 참 덜 상처받고
0: 그러게요.
1: 괜찮을까요?
0: 네.
1: 김미주님, 저희 아이도 알바하고 있는데 그 마음과 배려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오, 그러시구나. 네. 또 알바생 아이를 둔 우리 김미주님 마음이 또 네, 특별하시겠어요. 그렇죠.
1: 네.
0: 아, 우리 아이도 이렇게 고생하고 있을 텐데. 자, 이렇게 사장님도 잘 만나고 알바생도 잘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죠. 나의 첫 알바, 직장, 사회생활 중에 만났던 최악의 인간과 최고의 인간. 고마웠던 순간이나 아찔했던 실수도 좋습니다. 열린 사소함 참여번호 02789-1004, 02789-1004번으로 남겨주시면 소개되신 분들께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1: 오늘 음성 남겨주신 강연아님께는 바삭바삭 통닭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셔주시고요. 잠시 후 3, 4부에서는 타이완 전문가 카이랑 노해랑님과 함께합니다.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할 거니까요. 타이완의 매력에 풍덩 빠지고 싶으신 분들 미니 켜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0: 미니를 켜시면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고요. 해서 3016님이 어머 두 분 DJ님 옷 색깔이 하늘하늘하네요.
1: 그렇죠. 네. 네.
0: 저도 오늘 하늘하늘 색 입었어요. 마음이라도 시원하게요. 맞습니다. 우리 희은 누님은 진짜 파란
1: 네.
0: 예, 셔츠를 입으셨고
1: 네.
0: 저는 거보다 조금 연한 티셔츠를 입었습니다.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다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다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0: 보장 가격이 내려도
1: 아이 그럼
0: 보험이 든든하구만.
2: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 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3: 보험 가입 시 유의 사항을 확인하세요.
4: 요즘은 여행을 넘어서 한 도시에 지그시 머물며 살아보기 하는 분들 꽤 많습니다. 관광객이 아니라 낯선 나라에서 진짜 이웃이자 친구가 되어 돌아오는 경험. 누구나 한 번쯤 꿈꿔보셨겠죠?
5: 네, 오늘은 우리에게 익숙한 듯 낯선 나라, 타이완, 대만으로 가보겠습니다. 유학생으로 그곳에 갔다가 야 20년 넘게 살면서 지금은 언론인이자 방송인으로 거의 민간 외교관처럼 활약하고 계신 분인데요. 타이완에서는 카이랑이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한 대구 오빠 방송인 노혜랑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6: 반갑습니다. 타이완 방송이자 한중 MC 그리고 최근에 작가로 첫 발을 내딛게 된 대한남아 대한청년 노혜랑입니다. 반갑습니다.
4: 아, 와 톤이 확 달라지시네.
5: 역시
4: 네.
5: 방송인이자 진행자시네요.
4: 그러네.
6: 아, 제가 라디오를 많이 듣기도 하고요. 예. 또 이제 대만에서 저 팟캐스트도 한번 해봐가지고
5: 아, 네.
6: 이런 느낌을 제가 조금 많이 좀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5: 아, 이미 네. 전문 예 방송인이시니까 그러시군요. 아,
6: 대선배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대선배님들. 네. 네.
5: 예, 노혜랑님이 그러니까 이제 한국어 이제 본명이시고
6: 그렇습니다.
5: 예, 대만에서 이제 카이랑으로 활동하시는.
6: 예, 제 한자 이름이 대만 사람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5: 예.
6: 그 카이랑 뜻이 이제 명랑하다, 아주 아~ 해피하다 이런 뜻이에요.
4: 그래요?
5: 명랑 해피.
6: 네, 제 성격과 좀 맞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활동명으로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5: 딱 떨어지네요, 진짜. 에너지도 아주 카이랑 카이랑 하신대요.
6: 감사합니다.
5: 예.
4: 아, 그렇구나. 에너지가 네. 카이랑. 좋아요.
5: 네, 네.
4: 자, 그럼 지금 대만에 살고 계시는 거죠?
6: 그렇습니다. 지금 20년 네. 남짓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이죠.
5: 그럼 네. 우리 여성시대를 위해서 잠깐 좀 넘어오신 건가요?
6: 그렇습니다. 아, 제가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프로 아닙니까? 예. 여성시대.
5: 와.
6: 이 프로 위해서 제가 어제 네, 예. 비행기를 타고 왔고요.
5: 네, 네.
6: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
5: 예.
6: 사실 제가 20년 넘게 대만에 살고 있지만 정말 제 머릿속에 MBC 하면 떠오르는 시그널 세 가지가 있습니다.
5: 뭐죠? 첫 번째는?
6: 첫 번째는 잠깐만 우리 이제 한번 해봐요.
5: 맞아요. 맞아.
6: 그거 너무 좋고.
5: 잠깐만 시그널. 네. 두 번째는요?
6: 주말의 명화.
5: 주말.
6: 빰빰빰빰빰빰빰빰 이거 정말
4: 호적수가 나타났다.
5: 빰빰빰빰빰빰빰
6: 그거
5: 이거는
6: 그거는 K본부입니다.
5: 본부입니다.
4: 야 호적수가 나타났다.
6: 큰일 났다. 어떡합니까? 세 번째 정말 제 마음 속에 늘 간직하고 있는
5: 네
6: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4: 음식으로 유명하지만 우리가 더 더울까요?
6: 와, 그렇게 대만이 원래 아열대 지역이어가지고
4: 그렇죠. 예.
6: 뭐 원래 아열대니까 덥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매년 덥구나 한데 올해는 한국이 무슨 열돔 현상?
5: 맞아요. 예, 예.
6: 더 더웠다고 그러더라고요.
4: 네네. 예.
5: 타이완은 그러니까 보통 한 평균 기온 어느 정도 됐었어요 여름에?
6: 여름에 정말 더워도 33도, 34도 정도.
5: 시원하네.
6: 아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5: 시원하네.
4: 습하잖아.
6: 습해요, 맞아요. 습도 예. 때문에 습해서. 체감 온도는 조금 더 높게 느껴지고.
5: 습도는 우리도 뭐 습도하면 우리도 막
4: 올해 만만치 않았죠. 와, 올해 만만치
5: 우리는 습하고 40도인데요.
6: 근데 제가 아는 분도 지지난주인가 한국에서 오셨는데 예. 대만이 더 시원하다고.
4: 아 그래요.
6: 대만 왜 이렇게 시원해요? 이러시더라고요.
5: 그랬었었더랬죠. 네.
6: 아 이게 기후가 자꾸 바뀌고 예. 있어요.
5: 네네. 네.
4: 자, 뭐 20년 살면 현지인이죠.
5: 그러니까 근데 진짜.
4: 그런 점에서 관광객들이 잘 모르는 여러 가지 대만의 아름다운 곳 또 대만의 맛. 제대로 오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5: 너무 좋습니다. 네. 대만 하면 원래 먹거리 여행으로도 많이들 그렇죠. 다녀오는 곳인데
6: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게 야시장.
5: 야시장 네. 맞아요. 야시장.
6: 대만 네. 전체 야시장이 300군데가 있대요.
5: 어머.
6: 네 그리고 타이베이를 많이 가시는데 거기만 예. 해도 18군데. 여기서 하루에 두세 군데를 가더라도 다 못 가세요.
5: 진짜 네, 그러겠어요.
4: 그렇죠. 네.
6: 그래서 야시장마다 파는 게 다 다르긴 한데 또 그 외에도 뭐 우육면이라든지 뭐 이제 딤섬 소룡포라든지 그다음에 또 호고
4: 호거 네. 종류, 다 알죠.
6: 종류 엄청 많아요. 뭐 네. 마라 호거도 있고 뭐 뭐를 더 또 혼합을 해가지고 만든 호거 등등도 있는데
5: 예.
6: 이런 것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고
5: 네.
6: 저는 일단 대만에 가셨다 타이완에 가셨다 하면 추천드리는 게 볶음 요리 가게.
5: 볶음 요리 가게를 예. 들러라.
6: 대만 현지인들 직접.

0: 식당인데 특히 이제 예. 퇴근을 하고 이제 가서 이제 식사도 하고 맥주 한잔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 나오는 음식들이 네. 한국 분들 입맛에 착착 맞아요.
1: 아 그래요?
0: 네, 입에 착착 붙습니다.
1: 그 저 양념이나 이런 저기 버무려져 있는 느낌이 약간 한국인 입맛에 맞아요.
0: 약간 뭔가 이국적이긴 한데 드셔보셨을 때 낯설지 않은 그런 음식도 많이 있고요.
1: 뭔가 짭조름하면서도 우리도 약간 매콤한 맛 좋아하니까.
0: 네, 그래서 제가 아는 분도 이제 뭐 김하고 이렇게 김치를 들고 갔다가 다시 가방에 넣으시더라고요.
2: 아, 여기서 먹을 필요 없겠다. 네, 그렇게 되는구나.
0: 그래서 가시면 이제 그 음식뿐만 아니라 그 현지인 분들하고도 한 분위기를 느껴볼 수 있는 그런 곳이 볶음 요리 가게인데 타이베이나 뭐 가오슝 큰 도시 대도시 곳곳에 다 있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고 꼭 그곳은 한 끼 정도는 한번 그 볶음 요리 가게에서 음식 드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1: 그러니까 볶음 요리 가게는 찾아갔어요. 거기서 그래도 대표 메뉴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거.
0: 야 이게 또 묘미인데. 예. 자 관광객이 많이 가는 가게다 그러면 사진이 있긴 해요. 자 사진이 없다 어떻게 주문해야 되냐면 쉬워요. 자 주변을 둘러보세요.
1: 주변을 둘러보고.
0: 자 옆 테이블. 저거 뭐예요? 네 물어가지고 바로 같은 걸로 주문하셔도 좋겠고. 네. 저는 어떻게 주문한 적이 있냐면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 옆에 테이블에 있는 분이 한번 맛보겠냐고. 저한테 이렇게
2: 그렇게 인심이 좋아요?
0: 네 진짜. 네. 네 그래서 먹어보고 맛있어가지고 저 똑같은 거 주문할게요 한 적도 있습니다.
2: 그럼 대만 똑같은 사람들. 거 주세요도 중국어로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표현을? 판토마임?
0: 대만 분들이 이게 발음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정확하지 않더라도 용감하시고 적극적으로 영어 소통을 하시려고 해가지고 한국 분들이 대만 가셨을 때 언어가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2: 그래요?
1: 그런 건 항상 우리 한국에 오신 외국인 관광객을 우리가 맞이할 때도 그분들이 띄엄띄엄해도 우리는 너무 친절하게 해줄 용의가 충분히 있잖아요.
0: 그럼요. 그렇습니다.
1: 네. 그분들도 그러시겠죠. 대만... 아니, 대표 메뉴 이름 하나만 좀 알려주세요. 그래도 외워서라도 가게.
2: 그러게.
0: 대만에 가시게 되면 볶음 요리 가게에서 꼭 드셔야 될 거. 예. 수련이 있습니다. 수련 볶음.
2: 아 너무 맛있어요. 수련 볶음 못 잊어요.
0: 수련 볶음.
1: 수련이 가는 그 수련이
2: 줄기 가지고 볶은 거예요.
0: 맞아요. 예.
2: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0: 이게 아삭아삭 이게

0: 수련볶음,
1: 덜 익히 해요.
2: 수련볶음 또 공심채 두 가지 야채 종류.
1: 수련은 뭐라 그래요? 중국어로. 수련 대만 말로?
2: 발음 좀 비슷해요. 쉐이렌.
0: 쉐이렌.
2: 쉐이렌.
1: 쉐이렌.
2: 쉐이렌. 요거는 어느 테이블에 아마 다 드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주문을 못 하겠다. 그럼 여 테이블 보시고 나 저거. 하시면 됩니다.
0: 물론 여행 간 거지만 네. 이렇게 옆 사람 뭐 먹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좀 봐야 되겠네요.
1: 봐야 돼요. 말이 언어가 안 통하니까 어떻게? 예,
2: 그럼요.
1: 예. 얻어 먹으려면. 네? 오늘도 또 대만의 과자들을 챙겨 오셨어요.
2: 아, 제가 또 저희 어머니께서 늘 또 강조하시죠. 어딜 가든지 예. 빈손으로 가지 마라. 아~ 그래가지고 제가 저기 급하게 막 이렇게 오다가 보니까 네. 얼른 제가 담아왔는데 이제 요거 대표적인 거 펑리수.
0: 펑리수는 네, 너무 유명하죠.
1: 파인애플 예. 속이 들어간 네. 과자.
2: 과자. 근데 종류가 엄청 많아요. 네, 그 중에 하나인데.
0: 펑은 겉표지예요.
2: 맞아요. 그래서 딱 겉만 보시더라도 파인애플 그림이 좀 그려져 있는 이런 것들 네. 필요한 거고 되게 많은 분들 찾아가신 네. 거고. 네. 네, 요거는 이제 좀 특이한데 요거는 이제 뭐 토란.
1: 화면에 정식으로 보이게 좀 해주시죠.
2: 네, 요거. 네. 네, 요거 이제 토란이 이제 들어간 건데 네.
0: 토란이
2: 네.
0: 들어가 있어요.
2: 네. 토란을 갈아 가지고 네. 네. 만든 빵 종류입니다. 네,
0: 찹쌀떡처럼 생겼는데.
2: 요거 저 개인적으로 저의 최애. 진짜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0: 그래요?
2: 태양병이라 해가지고, 네, 요거 이제 약간 좀 우유 맛도 나고, 약간 달달한, 네.

0: 오후 한 3, 4시 사이에 차를 잡수면서 맞아요. 달달구리를 드시더라고. 네. 그게 일종의 에너지를 업 시키는 것 같아요. 좀
1: 맞습니다.
0: 습하고 티타임, 더운.
2: 티타임이 네. 좀 있어요, 대만도.
1: 직장인들, 있어요, 있어요. 네, 직장인들 분들이 한 3시 반, 4시 정도 되면은 뭐 어디론가 가요. 잠깐.
0: 예.
1: 뭐
0: 아, 그래요?
1: 들고 와. 네, 그래서 보면은 차도 있고 뭐 간단한 다가도 있고 그래서 한 10분, 15분 이렇게 드시다가 수다도 떨고 하다가 또 일하러 가시고 약간 오후 에너지를 조금 이렇게 뭐
0: 업시킨.
1: 만들어내는 맞아요. 그런 거.
0: 그래요.
2: 어, 저희도 잠깐 티타임 겸 네. 사오신 이거 타로 커피.
1: 어 좋습니다.
2: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1: 좋습니다.
2: 자, 에너지가 카이랑 카이랑 아주 밝고 긍정적인 남자 방송인 노혜랑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만에서 여성 시대를 위해 날아오셨거든요. 당당히 여러분 대만에 관해서 궁금한 점 또는 대만에 다녀왔던 경험담 문자 미니로 알려주세요.
0: 보내주실 곳 아시죠? 문자 샵8001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이 더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를 다운받으시면 무료입니다. 소개된 분들께는 오늘 망고 주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 네, 여러분들은 광고 들으시고 저는 요걸 한 입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2: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1: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3: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1: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4: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1: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5: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1: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5: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6: 소담스퀘어 전남.
7: 소담스퀘어 전남.
1: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8: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9: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광고가 조금 더 길었으면. 아유.
1: 좀 다 드신 거예요? 덜 드셨는데 어떻게? 예.
0: 아, 잘 먹었습니다. 아유, 맛있네요. 자, 여성시대 화요일 아침. 대만에서 날아온 남자, 대만에서 방송하는 한국인 카이랑 노혜랑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원래 고향은 대구시라고요?
1: 대구죠, 네.
0: 예. 근데 어떻게 또 대만에서 이렇게 20년 넘게 살게 되신 거예요?
1: 아, 제가 대만 가기 전부터 대만의 매력에 좀 빠졌던 것 같아요.
2: 아, 그래요?
1: 그러니까 제가 어릴 학창 시절 때 즐겨봤던 게 K본부의 판관 포청천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0: 아하.
1: 가이펑요, 바오칭텐 뭐 이런 주제가인데 네. 그거를 제가 한국어로 써가지고 막 외우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도 나고.
2: 오.
1: 그 뒤로는 저기 IMBC에서 그때 방송했었던 그 꽃보다 남자 대만 편이 있었어요.
0: 네,
1: 대만에서
0: 네, 네.
1: 그 기억나세요?
0: 맞아요. 그게 네. 원래 그쪽이 원작 아닌가요?
1: 맞아요. 대만이 그죠? 원작인데 MBC에서 방송을 하면서 네. 엄청 히트를 쳤거든요. 네, 그래서 아, 대만이 어떤 곳인가 늘 궁금해하고 있다가 이제 유학을 결심해서 가게 됐는데 가보니까 와, 대만 분들 너무 친절하고 음식도 입에 맞고 사회도 저기 되게 안정적이에요. 치안도 좋고 그리고

0: 뭐가 좋냐면 의료 이런 것도 되게 좋아요. 네, 의료 보험도 되게 잘 돼 있고. 어? 제가 외국인이잖아요. 그래서 네. 의료 보험 이렇게 정말 얼마 안 되는 비용인데 그거 내면 뭐 네. 스케일링부터 해가지고 뭐 건강 검진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다 가능해요.
1: 그런 좋은 아. 의료 서비스 우리나라랑 비슷하네.
0: 비슷합니다.
2: 네, 비슷해요.
0: 깜짝 놀랐어요.
2: 네. 그래도 뭐 이런저런 그 사회적인 게 괜찮다 하는 것보다 개인적으로 빠진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난 여기 머물러야겠다.
0: 일단 아무래도 제가 대만을 가게 된 목표가 네 일단은 좀 공부, 공부와 네. 언어 쪽이었는데 제가 네. 사실 중문과는 아니에요. 중문과는 네. 아닌데 언론학을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대만이 이렇게 보니까 뭐 그때 뭐 위성 채널이라든지 뭐 유선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해 있어가지고 그걸 좀 배우겠다. 그 다음에 간 김에 중국어도 좀 한번 해보자라고 도전을 했던 게 바로 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2: 그래요?
1: 그렇군요. 아니 진짜 그 대만에서 특히 그 해외에서 살려면 현지 언어,
2: 그렇죠.
1: 그 중국어를 이제 열심히 맞아. 배우셔야 했어요.
2: 언어가 텐데. 통하지 않으면 바보예요.
0: 아 그렇습니다. 이게 언어 진짜 이게 제가 처음 가서 이제 이열산 정도는 했거든요. 뭐 니하오 뭐 이런 걸 제가 예, 예. 하고 갔는데
1: 안 배운 저도 하죠.
2: 그렇죠. 그럼 우리 다 해요. 아이고.
1: 이열산스는 뭐 풀노래에도 맨날 나오는데 뭐
0: 진짜 거의 매일 울었어요. 와 이거를 해도 늘지도 않고 느는 것 같은데 또 자꾸 줄어드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와서 허송세월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있었는데 예. 주변 분들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그래도 중국 공부에 좀 집중하고 있었는데 제일 큰 계기가 된 거는 제가 가서 한국어를 가르쳤어요.
1: 아니 중국어 네. 배우러 가서
2: 중국어도 못하면서 한국어를 가르쳤어요?
0: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제가 대만 친구들 앉혀놓고 예. 자 내가 한국어를 가르쳐줄게 들어봐라 해가지고 제가 하루 종일 이제 몇 날 며칠 준비한 거를 예. 이제 거기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쌓이다 보니까 이제 중국어 실력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고 사람들 앞에서 중국어 얘기하는 것도 조금 그런 두려움이라는 것도 조금
2: 그렇겠네.
0: 네, 그래서 네.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어도 알리고 중국어 실력도 키우고
2: 네, 한국어 과외 공부 선생님이 되신 거네.
0: 네, 처음에는 거의 무료로 했죠.
2: 무료.
0: 네, 무료로. 중국어 잘 안 되니까.
2: 네.
1: 그래. 그러다가 그들 앞에서 어쨌든 발표도 해야 되고 강의도 해야 되는 중국어를 저절로 익히게 되신 거군요.
0: 네, 또 한편으로는 야 우리 한글이 이렇게 과학적이었어. 아마 지금 저 이제 학창시절 지나 다 잊어버렸을 거. 한국어가 너무 너무 과학적이에요.
1: 예, 예.
0: 정말 네. 그래서 감탄을 합니다.
2: 어떤 차별이나 뭐 이런 거는 당하지 않았어요? 한국인에 대한 어떤 편견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사람에 따라서
1: 또 이방인이니까 어쨌든 또 그들 입장에서는
0: 그렇죠. 그 대만 분들도 보면은 그 대만에 대한 어떤 자부심 예. 굉장히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제 대화 과정에서 이제 아 요즘 한국 그 K-드라마, K-팝이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약간 시기 질투하는 분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2: 아~
0: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반대로 아 요즘 대만 드라마 뭐 재미있더라, 뭐 대만 영화 뭐 봤는데 정말 좋았어 얘기를 해주면 오히려 그쪽에서 나도 저기 저 무슨 한국 드라마 봤어 얘기하면서 네. 자연스럽게 소통이 되는 네, 그런 분들 많이 계셔가지고 일단 전체적으로는 되게 착하고 좋은 분들. 네. 하지만 간혹 가다가 한국에 대해서 조금 약간 시기 질투 내지는 오해 편견 있는 분이 계시긴 한데 네네. 대화하면 금방 풀려요.
2: 그거예요. 네. 또 뭐 어디서나 있을 수 있죠.
1: 맞아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날을 직접 가보거나 그렇죠. 겪어보지 않고 우리도 뭐 또 여러 가지 좀 생각들이 있으니까 각 그렇죠. 나라별로.
0: 그나마 이제 잘 모를 때
1: 그러니까
0: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2: 5734님이 카이랑 이 이름 익숙하다 했더니 인터넷에서 뵌 분이네요. 대만 토크쇼에 나오시는 거 봤어요. 5734님이 다른 외국 패널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한국에 대한 상식을 바로 잡아주시는 거 보고 국이 선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1: 아, 그러시구나.
0: 보시는 분이 계셨어요.
2: 아, 예. 그럼요. 아,
0: 네. 감사합니다.
1: 제가 저희가 조금 더 첨언을 해드리자면 이 네. 대만 방송 WTO 자매회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시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비정상회담이나 미녀들의 수다처럼 네. 유명 예능 프로그램인데 거기 10년째 이제 한국 대표 패널로 출연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0: 네, 그렇습니다.
2: 와, 근데 방송에 데뷔를 한다는 건 쉽지 않은데 예를 들면 무슨 연결이 혼자서 지원을 하셨을까 아니면 그쪽에서 제안을 하셨을까 그건 정말 근거가 없잖아요.
0: 네,
2: 솔직히
0: 그 WTO 자매회 방송은 저도 이제 대만에 살면서 즐겨봤던 프로그램인데
1: 네.
0: 보면서 이제 아 내가 한번 나가면 이런 얘기를 한번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라고 이제 벼르고 있었는데 막상 용기가 안 났던 거죠.
1: 네,
0: 근데
1: 네.
0: 거기 출연자 한 분께서 너 한번 나가봐. 너 정도의 성격이고 뭐 그러면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지원서를 냈죠. 냈는데 바로 된 게 아니고 한 6개월 뒤에 제가 잊어버릴 쯤에서 PD분이 연락을 주셨어요. 아 저기 뭐 방송국에 누군데 저기 한번 나올 수 있어 그랬는데 제가 저는 그때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0: 저 잊어버렸어요.
1: 처음에는 의심되죠. 당연히.
0: 갑자기 방송국에 나오라니. 그래서 제가 연락을 드렸었던 건가. 그러니까 왜 그때 이력서 보냈잖아요.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준비해서 갔는데
1: 그냥 편하게 본인이 들어본 배우 한번 말씀해 주세요.
0: 저 영국 배우도 있습니다.
1: 영국
0: 그,
1: 배우.
0: 예, 영국의 그 누굽니까? 저기 저
1: 찰리 왕세자 아니 찰스 왕세자 아닌가?
0: 찰스 왕세자 아니에요? 찰스 왕세자. 아,
1: 지금 이제 왕이 말고. 예.
0: 그 약 0.1초 정우성 얘기도 있고요. 네. 아 죄송합니다.
2: 정우성 아니다. 정우성. 그건 아니다.
1: 아니, 그 말씀을 하시고 저희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0: 그렇습니까? 갈수록 불리한데요.
1: 아니. 저도 뭐 현빈 이병헌 말씀 늘 드리거든요. 찾으시는 건 여러분들의 몫이고.
0: 네, 역시 자신감.
1: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0: 아, 이거 진짜. 예, 예. 알겠습니다.
2: 당당히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거니까.
1: 아, 그럼요. 네, 네. 성대모사 같은 것도 그럼 혹시 해보셨어요? 방송인이시니까.
0: 성대모사 제가 최근에 하는 분 한 분인데, 예. 뭐 성별에 달라가지고 조금 다를지 모르겠는데.
1: 다른 성별의 누구 어떤 분?
0: 안녕하세요. 저예요. 그러라 그래. 그럴 수 있어. 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죄송합니다.
2: 아니다.
1: 진짜 기세는 좋으시다.
2: 아닌 건 아니야.
1: 기세는 좋으시다. 우리 희은 누님 앞에서 이렇게.
2: 그러게.
1: 이야, 기세는 좋으시다.
2: 기세는 등등하다.
0: 이거 저 기세인데 아, 예. 이제 오늘 안 되겠습니다. 저 바로 그냥 비행기 타고 다시 타이완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1: 원래도 끊어놓으셨잖아요. 원래도 돌아가셔야 되니까.
2: 그러게. 네.
0: 그걸 맞아요.
1: 근데 대만에서 진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어쨌든
0: 네.
1: 뭐 이제 한국을 뭐 비하한다거나 혹은 가짜 뉴스를 말하는 패널이 있으면 우리 카이랑 씨가 특유의 재치나 입담을 통해서 아주 팩트로 참교육을 해 주셔가지고 시원하다는 평이 많습니다.
0: 네. 예. 사실 그런 내용들은 대본에 있는 건 아니에요.
1: 오,
0: 네. 대본은 굉장히 평화롭고 굉장히 이제 서로 존중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거기 나온 패널들도 사실은 제 다 아는 분들이에요. 친구고
1: 네, 네.
0: 사석에서 커피도 한잔 하고 이제 네. 얘기하는 친구들인데 또 광복절이 지났죠.
1: 네.
0: 또 세상.
2: 네. 또 그렇죠.
0: 그게 이제 그 친구도 사실은 되게 좋은 친구고 한국 네. 음식 좋아하고 K-pop 좋아하는 친구인데 또 거기서 이제 그렇게 조금 이제 얄밉게 얘기를 해가지고 네. 대답하니까 한 것 같아요.
2: 네. 중국 패널이 사드 때는 한국인 패널들한테 잘해주고 싶지 않았다 하니까 노회랑 씨가 그러게 좀 이상하게 굴더라. 그래서 한국 패널들끼리 그랬다. 야, 우리가 이해하자. 쟤는 다른 친구도 없으니까 포용해주자.
1: 야, 와.
0: 요거는
2: 이런 식으로 살짝 네. 굴려서
0: 오. 요거는 그 친구에 대한 얘기지 어떤 나라에 대한 얘기는 절대 아니라는 거.
2: 그렇죠, 그렇죠.
0: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2: 네, 우리끼리 그랬다. 우리가 이해해줘야지. 쟤는 친구도 없는데.
1: 왜 갑자기 약한 모습?
0: 아닙니다. 이게 이제 예능이니까.
1: 예능이니까. 네, 출연자들끼리 하는 얘기죠, 그죠? 뭐,
0: 또 생각난 예. 거는 이제 일본 친구인데. 네. 자기네 그 일본 도쿄에 있는 공항을 자랑하더라고요.
2: 하네다?
0: 네, 90년 넘었다. 정말 전통 있는 공항이다. 뭐, 맞죠. 맞는 말인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거기 이제 세계 2차 대전 때 지어진 공항이고 예. 군용이었대요. 그런데
1: 네. 네. 네.
0: 우리 인천공항은 평화로운 시기에 아주 저 지어진 세계 최대 모범공항 아니겠습니까?
1: 인천공항도
2: 네. 맞아요.
0: 또 있어요.
2: 네.
0: 네.
2: 네.
1: 야, 이런 게 대본에 없이 정말 예, 그 현장 분위기 애드립으로 하신다니까.
2: 그렇지.
1: 아, 역시 순발력이 뛰어나시고.
0: 이런 애드립은 사실 기본이 되는 게 어떤 감성 이런 것도 이제 필요한데 이런 예. 거는 제가 옛날에 여성 시대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2: 너무 비빈다. 너무 긴밥 말자니. 아,
0: 진짜예요.
1: 너무 정말이에요. 비빈다.
0: 아, 정말이에요.
2: 너무 비벼.
0: 아, 정말입니다.
1: 아니 이번에 저 네. 대만에서 한국으로 오시면서 뭔가 큰 꿈을 품고 오신 것 같아요.
0: 아, 그걸...
1: 특히 MBC에 뭔가 좀 큰 그림 그리고 오신 거 아니에요?
0: 아, 그렇지 않습니다.
2: MBC... 아, 왜냐하면 또 며칠 전에 책이 나왔어요.
1: 아, 예. 아, 그러시네요.
2: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대만 하면서 대만에 대한 거를
1: 책 속에는
2: 이렇게 공부하듯이 읽을 수 있습니다.
1: 네네.
2: 말씀하시는 것만큼 이렇게 반짝거리는 재치 웃음보다는 좀 진지하게 진지 모드로 예. 여러 가지 얘기를 쭉 쓰셨어요.
1: 맞습니다.
0: 그 저기 데칼코마니 아실 겁니다.
1: 예,
0: 이게
1: 네,
0: 미술 시간에 왜
1: 네. 네. 똑같이 찍어내는.
0: 맞아요. 제가 20년 정도 대만 타이완에서 살다 보니까 이거 뭐야? 한국에도 우리 이런 거 있는데? 그랬고 닮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그거를 기록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또 이렇게 책으로 이렇게 내게 됐는데
2: 그렇죠.
0: 네, 한국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 우리가 이런 모습이었어? 라는 거 궁금해하신 분도 이런 책을 읽으면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반대로 또 대만에 대해서 어떤 분위기 이런 것도 책을 통해서 네,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경험담을 많이 담았고요.
1: 예예.
2: 어떻게 20년 전 도착했을 때하고 비교할 때 네. 20년 후가 지난 지금 타이완에서 느끼는 우리나라의 위치 얼마나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0: 20년 전 정도면은 제가 막 갔을 때인데 그때는 네. 이제 막

0: K-POP 정도, K-POP 드라마 정도가 이제 막 사람들이 이제 보기 시작한 정도였는데 지금은 그것뿐만 아니라 뭐 K-푸드, 영화, 예능, 그다음에 또 뭐 뷰티 이런 제품들 다방면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소비를 하고 계시거든요.
1: 예.
0: 한류 K 콘텐츠가 이제는 생활화되었다. 그래서 이제 어딜 가도 뭐 저기 K-POP 노래 나오는 거 뭐 신기하지도 않아요.
2: 아, 그래요?
0: 뭐 그래 이제 이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믿기 힘드시겠지만 뭐 시골 지역 가면 아직까지도 저기 슈퍼주니어의 쏘리쏘리하고 뭐 노바디 뭐 이런 옛날 노래 시작해가지고 지금 곳곳에서 들리고 있는 그런 곳이 바로 대만입니다.
1: 네, 그렇군요. 확실히 대만에서의 이 한국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졌고 많이들 호감을 갖고 계신데 거기에 우리 노혜랑님도 또 일조를 하고 계시잖아요.
0: 아 그렇습니다. 대만 분들이 이제 한국에 대해서 고정관념, 뭐 예를 들어서 뭐 역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너네 거 너무 챙기는 거 아니냐, 뭐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제 인터넷에 보시면 이런 가짜 뉴스 굉장히 많아요.
1: 네.
0: 아. 대표적인 예로 뭐 공자가 한국 사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돌아요. 근데 제가 만나는 사람한테 무슨 소리냐, 공자는 이제 과거 이제 중국에 있는 그 학자 아니냐, 우리 다 알고 있다 얘기를 하는데 인터넷 찾으면 그래 그런 가짜 어떤 그런 멘트가 묶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어로 그래서? 되어 있다고 해서 그게 다 한국 사람이 얘기한 건 아니다. 오해하지 마라.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고요.
1: 네, 우리 뭐 아니면 건 아니라고 해요. 맞아요. 우리는 무슨 뭐.
0: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과거 한때 이제 김치. 예. 이제 이거를 중국에서 파오차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제 중국에서 나왔네 뭐 이런 논란이
2: 그래요?
0: 되었던 적이 있어서 이래서는 안 됐다 싶어 제가 채널을 만들었어요.
1: 예.
0: 유튜브 채널 만들어가지고 이제 김치의 어떤 발음 이런 것들을 이제 대만 분들에게 알려주려고 채널을 만들었는데 망했습니다.
2: 아,
0: 안 봐요 사람들이 어떻게 좀 봐주세요 지금 많은 분들. 네. 예. 제목이 카이랑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1: 카이랑 프로젝트.
0: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조금 반응이 좋으면 다음 프로젝트로 이제 뭐 독도라든지. 또 이제 여러 가지 한국에 대해서 편견 오해가 있는 것들을 소절해서 영상을 좀 찍어 나갈 계획입니다.
1: 그럼 오늘 저 어떻게 저 개인 채널을 좀 홍보를 더 해드릴까요? 책 홍보를 더 해드릴까요?
0: 둘 다 주세요.
1: 예. 네.
0: 둘 다 주세요.
1: 둘 다 놓치지 않을 거예요.
0: 그렇습니다. 예. 욕심쟁이.
1: 7866님이 재작년에 딸들이랑 모녀 여행을 갔는데 스펀 폭포에서 먹은 멧돼지 소시지 맛을 잊을 수가 없네요. 라오허제 야시장에서 먹은 후추빵도 너무 생각나고 아우 또 대만 가서 먹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0: 야 역시 야시장 나왔죠.
2: 네.
0: 그리고 대만의 그 소시지. 맞아요. 저기 지금 스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기가 어디냐면 대만에 가시면 이제 천등, 그러니까 소원을 써서
2: 날리는
0: 풍등처럼 맞아요,
1: 맞아요. 네. 예,
0: 약간 저 열기구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띄우는 게 있어요. 그 근처에 이제 저런 소시지가 많이 파는데, 저도 먹어봤던 소시지 중에서는 스펀에서 파는 저런 소시지가 제일 맛있었던 것 같고, 야시장은 뭐 라오허제 야시장이라고 하셨는데 야시장마다. 네, 꼭 드셔야 될 메뉴가 꼭 있더라고요.
2: 아, 그렇군요.
0: 그렇습니다.
1: 하긴 우리도 시장마다의 대표 그렇죠. 먹거리들이 있으니까.
2: 아, 7389님이 대만의 물가는 우리와 비교하면 어떤가요? 그리고 김남미님은 대만 여행 가고 싶은데 어느 계절이 좋을까요?
1: 이것도 중요하다.
2: 네.
0: 물가는 음식 물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교통비는 엄청 싸요. 교통비는 굉장히 싸기 때문에 뭐 시내 돌아다니시고 하는 데는 뭐 큰 부담 없으실 것 같고
1: 택시 타도 크게 부담 없어요?
0: 그렇죠. 네. 뭐 두 명, 세 명 이렇게 타시면은 뭐 거리도 멀지 않아가지고 동선이 되게 가깝게 다닐 수가 있는데 단점은 오롯이 이제 숙박비가 조금 이렇게 선택권이 있긴 한데 좋은 호텔에서 나는 좀 묵고 싶다 했을 때 그 가격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보다 조금 비쌀 수가 있습니다.
2: 아하.
1: 뭐 그래요. 숙박비는 요것만, 조금 비쌀 수 있다.
0: 요것만 좀 감안하시면은 뭐 대만 여행 큰 비용 들지 않고 즐겁게 여행하실 수
2: 있어요. 어느 계절이 좋아요?
0: 계절은 저 개인적으로는 11월, 12월 정도.
2: 11월, 12월 연말에. 정도.
0: 연말에 조금 시원하고 긴 옷 입기 시작할 때 고 날씨거든요. 햇볕이 좀 쨍해도 돌아다닐 때 좀 피로도 좀 덜한데 단점은 열대 과일이 부족해.
2: 없죠.
0: 없어요. 냉동이거나. 그래서 그게 좀 단점이긴 한데.
1: 아니 그러면은 어차피 대만에서 또 쭉 계시고 하니까 우리 한국인 관광객들을 위해서 조금 저렴하게 우리 노혜랑 씨가 게스트하우스라든지 숙박 사업을 좀 우리 한국인들 대상으로
2: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0: 정말 좋겠는데 그럼 우리 저 김일종 아나운서께서 투자를
1: 저?
0: 네.
1: 저는 홍보를 많이 해드릴게요.
0: 홍보도 합니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예, 예.
2: 1049님, 대만 가서 빨간 봉투는 만지거나 접으면 안 된다는데 진짜인가요? 맞다면 왜 그러나요? 왜 하면 안 되는지.
0: 이게 이제 빨간 봉투가 홍빠오. 무슨 뜻이냐면 맞아 홍빠예요. 네. 홍이 이제 빨간 붉은 홍자를 네. 쓰는 이제 봉투인데 좋은 일에 이제 이거를 돈을 넣어서 이제 주는 그렇죠. 거거든요. 뭐 세뱃돈이라든지 네. 결혼했다 그랬을 때 축의금 뭐 이런 건데 요게 이제 길바닥에 떨어져 있다는 얘기는 주인이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1: 아하.
0: 특히 이제 빨간 봉투에 들어있는 돈 그래서 그걸 함부로 집어가지고 집으로 가지고 온다는 아주 좋지 않은
2: 아. 네.
0: 그래서 예. 만약에 길거리에서 그걸 줍게 되었다 그러면 그 봉투에 붙어있는 어떤 혼이라든지 원래 주인이 따라와서 해코지를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아. 믿고 있는 것 같아요.
1: 아니, 우리도 옛날부터 왜 어르신들이 남의 물건 이렇게 함부로 집에 가져오면 또
0: 오, 맞아요. 네. 약간 그런 느낌
1: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6203님이요. 중국어와 대만어는 다른가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0: 아 그렇군요. 그 표준어가 있긴 하거든요.
1: 네네. 네,
0: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 중국 본토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대만에 왔을 때
2: 네.
0: 대만 분들하고 이제 소통하는데 큰 문제는 없지만 중국 땅이든 대만이든 워낙 산이 많고 이제 면적도 넓고 사람 많아가지고 지역마다 사투리가 다 있습니다.
1: 네네.
0: 네. 네, 그래가지고 그 두 가지 언어를 같이 쓴다 보시면 돼요. 어느 지역이든. 네, 그래서
2: 표준어와 대만, 자기네 언어.
0: 맞아요. 네, 네. 두 개 언어 쓴. 저는 아직까지 그 대만의 현지 언어는 잘 못 써요. 이게 학습이 안 되더라고요.
1: 네. 아, 또 그래요.
0: 발음도 어렵고 그다음에
2: 아,
0: 이게 커서 이제 배우려니까 더 안 되는 것 같고 네. 그건 일단 내려놓은 상태인데 그거 말고는 표준어 같은 경우에는 서로 소통이 예, 문제없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네.
2: 1523님 대만의 치안은 어떻습니까?
0: 치안 좋아요. 치안 좋고 어지간한 대도시 도로변에는 CCTV가 다 예, 잘 달려 있고
2: 네, 네.
0: 특히 이제 경찰 아저씨분들 뭐 여성분들 계시지만 경찰분들 되게 친절해요. 친절하고 네. 뭘 물어보고 길 물어보고 하잖아요. 어떤 경찰은 어디까지 데려다 주기도 합니다.
2: 오,
0: 네, 특히 이제 외국인들에 대해서 더 관대하기도 하고 그래서 치안 되게 잘 돼 있고 뭐 이렇게 뭐랄까요 범죄율 이런 거 따졌을 때 뭐 인구당 경찰 수가 더 많아요. 타이베이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많다고 통계가 네. 나왔더라고요.
1: 네. 네. 2133님 말씀 진짜 너무 잘하시네요. 목소리에 김제동 씨 묻었어요.
0: 김제동 씨 대구 사람인데
2: 네, 아, 대구 사람이죠. 대구. 맞아.
0: 네. 아유,
2: 네. 그러니까 억양이
1: 거기 또 외모 갑니다. 외모 1664님 정우성 씨의 클릭비 김상혁 씨가 조금 섞인 것
2: 김상혁,
1: 같아요.
2: 맞아.
1: 네,
0: 맞아요, 맞아요.
1: 느낌 있다.
0: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대로 보셨네요. 정우성의 클릭비, 네, 정우성 나왔죠.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664님, 감사합니다.
2: 5545님, 일중 씨한테 한 마디도 안 밀리고 말씀을 잘하시네요. 응원합니다.
1: 전문 방송인이신데요.
2: 뭐. 그럼요. 네.
0: 아이고.
1: 아니 처음엔 정말 유학생으로 떠났던 길인데 네. 이제는 한국과 타이완 양쪽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네.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네. 노예랑 씨.
2: 그래요. 우리 예. 오늘 타이완이 익숙하면서도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1: 맞습니다. 왜 우리 TV 프로그램 중에도 톡파원 이런 거 있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1: 우리 여성시대 정말 톡파원으로 대만에서의 소식을 종종 이렇게 좀.
0: 예. 언제든지 네,
1: 전화로 연결해주세요.
0: 감사합니다.
1: 너무 오시면 힘드니까.
0: 그렇죠. 그렇죠. 예. 매번 오긴 힘들고
1: 예.
0: 전화 늘 열려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네, 늘 열려 있습니다.
1: 저희 여성시대 우리 당당이 분들께 마지막
2: 인사
1: 부탁드리겠습니다.
0: 우리 저 여성시대 청취자 여러분 여름 휴가
3: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 가스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7: 휴대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

0: 아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골뱅이
0: 치맥의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1: 노무법인 폐
2: 1544-7575.
3: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4: 주방의 꽃 남양키친플라워에서 냄비 세트,
3: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4: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3: 든든한 아침 식사 서울 만임죽에서 간편식 세트,
4: 두보식품에서 개발한 프리미엄 국산 저당 혼합곡,
3: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4: 우리 농산물 자존심 정원 발화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3: 물걸레 쉰내 걱정 끝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4: 활력의 리바이티브에서 S액티브 순환 부스터,
3: 대구 사이버대학교에서 모바일 상품권,
4: 브랜드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여성시대 기념타올,
3: 씹는 즐거움을 오래도록 온누리스토어에서 이가덴트정,
4: 가을봄 코스메틱에서 카멜리 키즈 선크림을 드립니다.
5: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우리의 세상이 우주만큼 커지는 시간,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이 방송됩니다.
4: 아, 여운이 길게 남습니다. 서해남님이 노해랑님 대만 여행 가이드 하셔도 잘하실 듯요.
3: TV 프로그램에도 여러 번 나오셨죠. 세계 테마 기행이나 뭐 이런데 네, 많이 나오셨어요.
4: 그렇군요.
3: 네.
4: 조정혜님은 정우성 더하기 류수영은 우와, 노해랑.
3: 와, 그래요.
4: 예.
3: 자, 많이 여러
4: 얼굴에 진짜 들어 있어요.
3: 네, 미남들이 들어 있군요. 얼굴에 네, 여러 명이 있네요.
4: 맞습니다.
3: 자, 오늘 참 즐거웠고요.
4: 네.
3: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변함없이 다시 찾아뵙죠.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0: MBC 라디오 생명 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1990년 보이저 1호가 태양계를 벗어날 때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탐사선 카메라의 방향을 지구로 돌리자고 제안합니다. 그렇게 찍힌 한 장의 사진. 제목은 창백한 푸른 점입니다. 그 작은 점이 바로 우리가 아는 한 생명을 품고 있는 유일한 행성, 지구입니다. 거대한 우주...
1: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해

0: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1: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11시 뉴스입니다. 대기업 지주회사나 대표회사가 지난해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이른바 간판값으로만 2조 원 넘게 벌어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자산 5조 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 집단 102곳의 간판값은 2조 2,239억 원으로 집계돼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간판값은 대표회사가 계열사로부터 유무상으로 상표권을 넘겨받거나 신규 기업 이미지 도입으로 대표회사가 상표권을 취득할 때 발생합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의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로 1호선과 4호선 서울역에서 일부 열차가 무정차 통과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장애인단체의 지하철 탑승 시위로 오늘 아침 8시 50분쯤부터 서울역 4호선 상하행선 양방향과 1호선 구로방면 하행선 열차가 무정차 통과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참가자들은 장애인 권리 예산 수용에 대한 기획예산처의 답변이 올 때까지 매일 출근길 지하철에 탑승하는 집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경기 성남시에서 전 연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의 신상 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오늘 오후 2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서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을 공개할지 결정합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5일 새벽 3시쯤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서 4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60대 여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나 벽 없는 당청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아침 국회에서 강 실장과 홍 수석으로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축하난을 전달받고 벽이 없는 원팀으로서의 완성, 소통이 이뤄지겠다는 느낌과 기대와 책임감을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청와대와 정부에 전달하고 토론도 하면서 당정과 국정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0년 전 발생한 성추행 사건의 민사 재판 결과를 다시 검토해달라고 연방 대법원에 요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현지 시간 17일 대법원이 패션 칼럼니스트인 진 캐럴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500만 달러, 우리 돈 약 70억 8,5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한 판결에 대해 재심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도 판결이 유지되자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지난 6월에 기각됐고 이번 재심리 요청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500만 달러 배상 판결은 최종 확정됐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광복 81주년을 맞아 최선희 북한 외무상에게 축전을 보내 북러 협력을 변함없이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라브로프 장관은 지난 14일 보낸 축전에서 북러 협조를 다방면으로 강화하기로 한 두 나라 정상의 노선을 따라 변함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에 최대 60mm, 부산 경남 남해안은 최대 50mm, 전남 남해안은 최대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서울 32도, 부산 30도 등 29에서 33도 사이로 예보돼 어제보다 덥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28도입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4: 마케팅도 어렵고 온라인 판매도 막막한 사장님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소담스퀘어 전남이 다 도와드립니다. AI 교육으로 온라인 판매는 더 쉽게, 라이브 방송과 할인 쿠폰 지원으로 판매는 더 활발하게, 제품 촬영, 상세 페이지, SNS 영상 제작까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모든 콘텐츠를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만남으로 더 강해지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혜택, 소상공인이라면 무료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판판대로에서 소담스퀘어 전남을 검색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흔히 과학이라고 하면 우주나 AI 같은 거창한 분야부터 떠올리기가 쉽죠. 하지만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과학은 늘 숨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세탁이죠. 오늘 이 과학 저 과학에서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독실님과 함께 세탁기의 원리부터 세제의 종류, 그리고 여름철 빨래를 더 깨끗하게 하는 방법까지 세탁의 과학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8월 18일 화요일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첫 곡은 윈터플레이의 해피버블입니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안전하는 오늘부터

0: 잠시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 딱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3: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2: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3: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회사 만나보세요. NH농협손해보험.
3: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4: 예, 이과학저과학, 저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오늘은 과학계의 백과사전, 세상 모든 것이 궁금하다는 이독실 과학 커뮤니케이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5: 아, 안녕하십니까.
4: 네. 네.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 세탁의 과학입니다.
5: 아, 제 취미군요. 좋아합니다.
4: 세탁을 그렇게 연구를 하고 분석을 많이 했다면서요?
5: 그렇죠. 재미있거든요. 예전에 제가 처음에 이제 어떤 일종의 방송을 할 때도 네네. 취미를 각자 하나씩 설명하고 자기가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자라고 하는 그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그래서 난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난 취미가 뭘까? 뭐 독서는 아닌 것 같고 음악 감상도 아닌 것 같고 뭐지? 근데 세탁이에요. 빨래가 참 좋았어요.
4: 그래요?
5: 아마 우리 우승의 아나운서님도 저랑 같이 이제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4: 기숙사 생활 같이 했잖아요.
5: 같이 하면서 또 우리 같이 화학 수업도 듣고. 근데 사실 빨래라고 하는 그 세탁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어떤 케미컬들을 사용해서 무언가를 변화시키고 분해시키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4: 그렇죠.
5: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이게 농담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전 진짜 좋아했었어요.
4: 아, 저는 세탁을 좋아한다는 게 뭐 깨끗하게 되는 느낌 이런 걸 말씀하실 줄 알았더니 그 화학의 원리.
5: 아, 그렇죠.
4: 화학의 원리 때문에 좋아진 거예요?
5: 깨끗하게 되는 걸 좋아하긴 해요. 약간 묘한 그 쾌감이란 게 있어요.
4: 그렇죠. 깨끗하게 옷이 하얗게 보이면
5: 그렇죠.
4: 쾌감이 있어요.
5: 그리고 얼룩 같은 거 잘 못 없애는데. 갖고 와봐, 아빠가 해줄게. 한 다음에 이렇게 싹 전처리를 잘하면 싹 사라지는 거 보면
4: 애들이
5: 또.
4: 우와 우와.
5: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에 또 쾌감이 있습니다.
4: 세탁의 기본 원리부터 짚어볼게요. 방금 얼룩을 말씀하셨으니까 어떤 얼룩은 물로만 이렇게 슥슥 비빈다고 해서 안 없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5: 맞죠. 네. 네네.
4: 그 얼룩은 아예 안 지워지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드는 얼룩도 가끔 있고요.
5: 그렇죠.
4: 그런데 네. 어떤 세제를 넣으면 이게 또 쏙 빠지기도 하고
5: 맞습니다.
4: 또 다른 방법으로 뭘로 뭐 어떤 레몬즙이라든지 뭐 이런 거
5: 산에 쓰게 되죠. 네,
4: 그런 거 막 문질러 가지고 하면은 또 그나마 안 빠지던 게 또 빠지기도 하고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일반적인 세제가 옷에 묻은 이런 얼룩이라든지 오염 같은 것들을 제거하는 원리는 뭔가요?
5: 기본적으로 이제 비누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면활성제입니다. 우리가 요즘은 화장품이라든가 어떤 음식 같은 거에서 계면활성제는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면활성제 안 좋은 게 아닌가 생각하지만 그냥 사실 계면활성제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이제 화학적으로 느껴지니까 그런 것뿐이지
4: 한자가 너무 많이 쓰였어요.
5: 맞습니다. 근데 사실 비누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로 지워지는 때는 처음부터 수용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 안에 들어가는 순간 싹 하고 녹아서 물로 나오는 건데
4: 물에 잘 녹는다는 말씀이시고요.
5: 그렇죠. 기본적으로 기름때의 경우에는 물과 기름 사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기름때가 섬유 조직에 붙었으면 물을 아무리 해봤자 그래봐야 나는 섬유가 더 좋아하고 붙어있는 거죠.
4: 기름은 물을 싫어하니까.
5: 그렇죠. 오히려 섬유랑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계면활성제 세제를 넣게 되면 계면활성제는 뭐냐면 물과 기름 사이에 그 경계면이 있잖아요. 그 경계면을 없애주는 게 계면활성제입니다.
4: 활성은 이렇게 뭔가 움직이게끔 만드는
5: 그렇죠.
4: 딱 붙어있던 거를 흐물흐물하게 움직이게 만든다는 거거든요.
5: 맞습니다. 그 부분에 분리됐던 걸 활성을 주고 왔고 이렇게 만드는 건데 사실 이제 계면활성제 기본적으로 한쪽은 친수성 한쪽은 친유성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친구들 보면 정말 사이가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4: 네, 네.
5: 두 명이 견원지간이 됐는데 얘는 개랑도 친하고 얘는 원숭이랑도 친해요. 그런 애가 가서 야 이게 다독여주는 거죠. 사이좋게 지내자.
4: 네, 네.
5: 근데 이 계면활성제도 비슷하거든요. 한쪽은 친수성 한쪽은 친유성으로 돼 있는 이런 성분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4: 근데 하나의 덩어리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친구로 예를

0: 든다면 네. 오른손은 물이랑 친해서 물을 잡고 있고
1: 맞습니다.
0: 왼손은 기름을 잡고 있어요.
1: 그렇죠. 네. 이 친구들이 어. 이 친구들이 이제 말하자면 둘러싸는 거죠. 한 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기름 성분, 기름 때를 네. 이 기름 친유성 부분이 꼬리 부분들이 전체를 쫙 둘러싸서 아. 말하자면 공기방울처럼 비눗방울처럼 만들어주는 겁니다.
0: 아, 모든 계면활성제들이 다 왼손으로 기름을 다 잡아요.
1: 맞습니다.
0: 빙 둘러싸요.
1: 네, 둥글게 둥글게 하는 네. 것처럼.
0: 그다음에 물이 들어오면 오른손으로 물을 잡아.
1: 그렇죠.
0: 그러면 물에 쭉 씻겨 내려가는
1: 그렇죠.
0: 그런 원리인가요?
1: 완전히 그런데 녹게 만든다기보다는 그 기름 입자들이 네. 말하자면 물 안에 떨어져 나올 수 있도록 여기도 위험하지 않아 괜찮아 이제 섬유로부터 나오렴 이렇게 좀 화해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0: 아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세수를 한다거나 손을 씻는다거나 했을 네. 때 비누나

0: 물을 받아놓고 씻으면 네. 약간 그 떼성분 같은 게 위에 떠서 네. 이렇게 뿌옇게 보이거든요.
1: 맞습니다.
0: 위에 떠 있는 게.
1: 네네.
0: 그럼 그 떠 있는 것들이 기름때라고 보면 될까요?
1: 기름때를 둘러싸고 있는 계면활성제가 있는 이제 마이셀이라고 하는데 미셸 마이셀이라고 하는데 그 마이셀들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뿌옇게 되면서 그 안쪽에 아주 조그맣게 만약에 우리가 뭐 현미경을 볼 수 있다면 네. 동글동글한 비누 거품 같은 것들이 있고 그 안쪽에 말하자면 어떤 기름때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럼 시중에 보면은 가루 세제나 액체 세제나 캡슐 세제 뭐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1: 네.
0: 이 형태에 따라서 혹시 세척력이라든지 네. 성분에 있어서 화학적인 차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1: 사실 이제 흥미로운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 질문을 이제 보고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 교과서적인 답이 있겠지만 네. 이제 또 저는 정말로 진심으로 빨래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네. 다르거든요.
0: 다르긴 달라요.
1: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다른 이유가 조금 흔히 생각하는 건 다른데 자, 가루 세제는 기본적으로 제품마다 네. 다릅니다. 예. 그렇지만 가루 세제는 기본적으로 알칼리 성분으로 염기성으로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0: 예.
1: 그리고 액체 세제는 네. 중성이거나 약 알칼리성으로 만들기도 하고 어떤 예. 경우에는 정말 약 산성이 될 정도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물성을 조절을 해놓는 거죠.
0: 네.
1: 그래서 이거는 액체이기 때문에 이런 성질이 나타나 이거는 가루이기 때문에 고체이기 때문에 이런 거야가 아니고 그 안에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배합하는 과정에서
0: 네.
1: 액체는 약간 성분을 다르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타나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차치하고 본다면 그래서 우리가 어떤 라벨을 볼 때 요거 하나는 보셔야 돼요.
0: 네.
1: 산성이냐 염기성이냐 다 알칼리성이냐 이게 다 써 있습니다.
0: 네.
1: 물론 중성세제도 있죠. 물 샴푸 같은 경우에 이제 중성세제라고 보면 되는데
0: 네.
1: 그 외의 것들은 때를 잘 빼는 건 사실 알칼리 성분이에요. 그
0: 기름을 잘 빼는 게 염기라고 배우긴
1: 그렇죠.
0: 했어요.
1: 그렇죠. 염기라고.
0: 네.
1: 그래서 알칼리. 이제 사실 기본적으로는 가루 세제가 잘 뽑아내기는 합니다.
0: 네.
1: 그리고 액체 세제도 알칼리 성분이라면 잘 뽑아낼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회사가
0: 네.
1: 액체 세제를 만든다라고 한다면
0: 네네.
1: 가루 세제랑 똑같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액체 세제는 좀 더 순하고 그리고 뭐 거품도 많이 나지 않고
0: 네.
1: 더 적은 양을 써도 뭐 잘 농축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가루 세제 여러분 쓰는 것처럼 흔히 빨래비누 있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말하자면 빨래비누랑 우리가 핸드솝 같은 경우에 뭐 얼굴 씻는
0: 네.
1: 그거랑 기본적으로 계면활성제 똑같지만 그렇다고 빨래비누로 얼굴을 씻지는 않죠. 세수하지는 않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처음부터 회사가 만들 때부터
0: 네.
1: 가루 세제는 그냥 팡팡 넣어서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드는 거고 액체 세제는 좀 비쌉니다. 왜냐하면 가루 세제는 진짜로 잘 안 풀어질 수도 있는데
0: 네.
1: 액체 세제는 기본적으로 다 풀어지잖아요. 물에
0: 네.
1: 잘 녹잖아요.
0: 예.
1: 그래서 좀 더 비싸게 만들다 보니까 이거는 좀 더 순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울 성분에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좀 기능을 넣어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0: 근데 우리가 피부에 할 때는 네. 염기성이 너무 알칼리성이 너무 강하면 우리 피부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1: 그렇죠.
0: 피부가 산성인지 중성인지 염기성인지 약산성이에요.
1: 네,
0: 우리 피부가. 그렇다면은 네. 약산성이 닿을 때 그나마 제일 비슷한 게 닿으니까
1: 맞습니다.
0: 네. 그걸 순하다고 표현을 하겠죠.
1: 맞습니다.
0: 근데 우리가 옷을 빨 때는
1: 네.
0: 옷이 뭐 어쨌든 세제가 다 빤 다음에 씻겨 나간다고 하면
1: 네.
0: 그게 알칼리성인지 산성인지가 왜 중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1: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하셨는데
0: 네.
1: 너무 갑자기 신이 나기 시작하네요. 네. 면의 경우에는 이제 모카솜으로 만들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셀룰로스 기반으로 되어 있어요.
0: 셀룰로스. 네.
1: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무 같은 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예를 들면 울의 경우에
0: 네.
1: 혹은 뭐 비단 같은 경우에 실크의
0: 예.
1: 경우에는
0: 예.
1: 동물성입니다.
0: 근데
1: 동물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만약에 알칼리 성분 안에 집어넣게 되면
0: 예.
1: 실제로 구조가 파괴가 되기도 하고 광택을 잃어버리기도 해요.
0: 그래요.
1: 그래서 울 샴푸라고 따로 나온 이유가 뭐냐면 울 성분들은 우리가 많이 입는데도 불구하고 알칼리 성분 안에 집어넣게 되면은 실제로 굉장히 뻣뻣해지고
0: 네.
1: 그러니까 피부가 상하는 것처럼 옷감 자체가 상합니다. 그래서 면의 경우에는 그냥 때를 잘 빼는 알칼리 성분을 써도 되고
0: 네.
1: 하지만 뭐 실크의 경우에 아예 안 빠는 게 좋지만 혹시 빨더라도 약산성으로 빨아야 돼요. 중성이거나.
0: 식물성, 그러니까 네. 나무 같은 재질에는 뭐 그 알칼리성이 그렇게 심하게
1: 네. 네.
0: 안 좋은 영향을 끼치지는 않지만
1: 네.
0: 동물성으로 된 옷감의 경우에는 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1: 그래서 면과 마 같은 경우에는 아무
0: 네.
1: 세제나 써도 되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이건 드라이해야 돼라고 하는 옷들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그런 경우에는 동물성 옷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알칼리성 세제는 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또 왜 드리냐면 기본적으로
0: 네.
1: 우리가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세제의 경우에는
0: 네.
1: 대부분 중성으로 맞춰놓고 약 알칼리성 정도로 맞춰놓고

0: 놓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케미컬, 그러니까 화학적 입장에서의 원리를 설명하는 것도 있겠지만 네. 우리 이제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럼 내가 뭘 사야 되나 할 때는 네. 기본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을 수 있다.
1: 아, 알칼리라고 하더라도 네. 굉장히 약한.
0: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모직물 같은 경우에는 네네. 알칼리 세제는 쓰지 않고 따로 울 샴푸를 쓰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가루 세제와 액체 세제는 차이를 좀 설명을 해 주셨어요.
0: 네네.
1: 그럼 캡슐 세제는 이것도 차이가 있어요, 화학적으로?
0: 네, 캡슐은 기본적으로 피부에 필름이 그냥 있는 것뿐입니다.
1: 네.
0: 그래서 고농축을 시켜놓고. 근데 사실 편안함이죠. 가루 같은 경우에는 하나 퍼갖고 집어넣을 때만 여기저기 떨어지기도 하고 하는데 캡슐 하나만 그냥 집어넣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보통은 캡슐 안에 액체 세제가 들어있다고요?
0: 맞습니다. 액체가 들어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넣는 건데 좀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네. 빨래를 할 때 우리가 양을 조금씩 조절하고 물의 양을 조절하는데 그거에 세분화시켜서 맞출 수가 없습니다. 내가 캡슐 한 1.5개 정도 필요하네? 그럼 하나를 넣고 하나를 뜯어가지고 반 넣는 경우는 없거든요.
1: 그렇죠,
0: 다 집어넣어야 되죠.
1: 네네.
0: 그래서 이제 투입하는 걸 편안하게 맞는 것뿐인 거지. 아. 사실 이 경우에 또 하나.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걸 갖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보면 캡슐형이 비싸겠죠. 비싸기 때문에 그 안에 효소가 좀 더 들어가 있고
1: 네.
0: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계면활성제 말고도
1: 네.
0: 얼룩을 지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효소들 좀 비싼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조금 더 고농도로 들어있을 가능성은 있어요. 마치 고급 휘발유 같은 느낌이네요.
1: 가격이 높아졌으니까 네. 거기에 기능을 조금 첨가하는 느낌으로.
0: 그렇죠. 그럴 수는 있다라는 건데 말 그대로 우리가 액체 세제를 캡슐로 싸서 내가 직접 홈메이드 캡슐 세제를 만든다고 했을 때는 사실 이제 세척력에는 차이가 없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1: 근데 그 캡슐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물에 녹는 필름 같은 건가요?
0: 맞습니다. 네.
1: 물이 계속 닿으면 그게 다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0: 그래서 좀 젖은 손으로 만지면 약간 찝찝하긴 합니다. 터질 정도는 아닌데.
1: 맞아요. 네. 근데 좀 약간 끈적끈적한 느낌이 날 때가 있어요.
0: 바로 녹아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1: 그렇구나. 네네. 천연 세제 삼총사라는 게 있다고요.
0: 네.
1: 베이킹 소다랑 과탄산 나트륨이랑 구연산이라고 하는데
0: 네.
1: 이게 성분이랑 작동 원리 자체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0: 맞습니다. 네. 이 세 개는 그냥 전혀 별개의 케미컬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1: 네.
0: 사실 저 개인적으로 천연 세제라고 얘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베이킹 소다를 실제로 이제 쿠킹할 때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걸 보통 빨래할 때 사용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빨래용으로 나온 베이킹 소다를 사고 빨래용으로 나온 과탄산 나트륨을 사고
1: 근데 그게 뭐 조금 달라요 성분이?
0: 완전
1: 그냥 베이킹 소다랑
0: 그냥 베이킹소다는
1: 빨래용 베이킹소다는
0: 그냥 베이킹소다는 먹을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순도를 굉장히 높여놓은 거죠.
1: 순도의 그렇죠. 차이가 있군요.
0: 그리고 순도를 높였다는 건 다르게 말하면 또 천연이라고 하긴 조금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 네네.
0: 구연산도 요즘은 이제 세탁용으로 쓰라고 구연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럼 잘 배합해서 만들어 놓은 세제 기존에 팔고 있는 세제보다 더 뛰어난 성분 뭐가 있냐 하면 그것도 아니기도 하거든요.
1: 예.
0: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좀 원리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1: 네.
0: 일단 베이킹소다 뭐 탄산수소 나트륨이라고 하는 것들은 약 알칼리성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 경우에는 뭐 가벼운 세제 이 된다곤 하지만 알칼리성이니까요. 근데 계면활성제 수준은 아닙니다. 근데 이건 어떤 흥미로운 포인트들이 있냐면
1: 네.
0: 기본적으로 냄새 분자를 좀 흡착시키기도 하고 또 우리가 설거지할 때 베이킹소다 쓰는 분들이 많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 경우에는 완전히 녹여서 쓰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는 살짝 그 자작자작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1: 네. 좀 빡빡한 느낌이
0: 그렇죠.
1: 나게.
0: 그러니까 결국은 연마시키는 것도 있는 거예요.
1: 아,
0: 천연 모래로 연마시킬 수는 없잖아요.
1: 네.
0: 그런 면에서 나중에 물로 이게 딱 씻어내면 완전히 녹아버릴 수 있도록 이런 것들로 연마시키는 것들도 있기도 하고
1: 예.
0: 자 그리고 어느 정도 약 알칼리성이니까 산성을 중화시키는 건 있습니다.
1: 네.
0: 과탄산 나트륨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이게 제품 이름

0: 보이는 효과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염기성 물질들 좀 녹여낼 때에도 사실 이 구연산이 좀 유효한 경우들이 있고요.
1: 네.
0: 섬유 유연제가 처음에 네. 기본적으로 제가 세제는 알칼리성일수록 빨래가 잘 된다라고 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중성인 경우도 있지만 약 알칼리성인 세제가 많아요. 그럼 마지막에 헹굴 때 뭘 쓰게 되냐면 섬유 유연제를 쓰게 되면 섬유 유연제가 보통 약산성이거든요.
1: 아.
0: 근데 이제 중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1: 중화가 되면 물이 되는 거예요.
0: 그보다는 물성 자체가 약간 이온화를 좀 떨어뜨려서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막 짝짝 달라붙지 못하게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1: 그럼 더 물에 잘 녹아요? 잘 떨어져 나와요?
0: 그렇죠.
1: 옷감에서부터.
0: 때는 이미 다 떨어져 나왔고 그다음에 옷감이 뻣뻣한 걸 막아주는 거죠.
1: 뻣뻣한 걸 막아줘.
0: 그런데 구연산, 그러니까 나는 섬유유연제가 싫어. 그 인공적인 향이 싫어라고 하면 구연산을 소량을 섞게 되면 그 경우에는 사실 산으로 마지막에 약간의 산성으로 우리 피부가 약산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1: 네.
0: 약간 이제 마지막에 싹 이렇게 중화시켜주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건 저는 많이 쓰는 건데
1: 네.
0: 그 흔히 말하는 배관이라든가 물끓이기 같은 경우에 아래 석회가 침척될 때 있잖아요.
1: 네.
0: 혹은 가습기도 침척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구연산으로 한번 청소를 하면은 왜냐하면 석회 성분은 알칼리성입니다.
1: 예.
0: 구연산을 녹이면 이제 산성이 돼서 두 개 만나면 뽈뽈뽈거리면서 녹거든요. 그래서 좀 염기성, 알칼리성 성분을 녹일 때 구연산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1: 알겠습니다. 오승훈의 이과학저과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독실님과 세탁의 과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2: 안녕하십니까.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회 초대의장 송용곤입니다. 새로운 시작에는 하나된 힘이 필요합니다. 전남광주가 함께 열어갈 통합의 시대, 소통과 공감, 책임과 신뢰의 우정으로 320만 특별시민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3: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4: 가장 쉬운 것보다 쉬운 공약부터 좀 하나 지금 이게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5: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6: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3: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7: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0: 부드럽게 한다는 그 공통점이 좀 있는 느낌인데
1: 네.
0: 차이는 뭐 세제와 유연제니까 다르긴 할 것 같은데
1: 그렇죠.
0: 화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좀 다른가요?
2: 네. 사실 중성 세제는 말 그대로 그 물성이 산성, 중성, 염기성, 뭐 알칼리성 중에서 중성이라는 거지
0: 예.
2: 이건 세제입니다. 세제니까 다르게 말하자면 그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계면활성제다. 그런데 그럼 중성인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흔히 말하는 동물성 섬유에도 안전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부터 난 모직코트를 전부 다 중성세제로 집에서 빨 거야라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그건 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그런 섬유들의 안전하게 만든 세제들, 좀 순한 세제들이 중성세제고요.
0: 네.
2: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래서 때도 좀 덜 빠지는 건 사실입니다.
0: 알칼리성이어야 조금 더 잘 빠지는데.
2: 더 잘 빠지니까 그렇죠.
0: 그런데 그러면 중성세제가 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 부드러운 느낌이 나거든요. 그거는 알칼리성 세제가 좀 뻣뻣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효과가 없어서 부드럽게 느껴지는 건가요? 아니면은
2: 그것도 있고요.
0: 부드럽게 진짜 만드는 효과를 가지는 건가요?
2: 더 부드럽게 만드는 건 불가능하고
0: 아,
2: 오히려 처음 상태 컨디션은 거의 그대로 살릴 수 있게 뻣뻣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섬유가 정말 현미경을 들여다봤을 때 생기는 네. 그 섬유들이 서로 엉키면서 또 수축도 하고 뻣뻣해지는 거거든요.
0: 네네.
2: 그런데 중성세제의 경우에는 그렇게 뭐 뻣뻣하게 뭉치게 하지 않으니까 조금 더 부드럽게 유지가 되도록 노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 중성세제 비쌉니다. 조금 더 비싸요.
0: 예.
2: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약간 그런 성분들 아주 소량이 첨가돼도 좀 효과가 있는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비율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0: 예.
2: 섬유유연제는 좀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미리 앞에서 빨래를 했을 때 알칼리 성분이 조금 남아있으면 더 뻣뻣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
0: 예.
2: 그걸 마지막에 살짝 마무리해서 잡아주는 산성 성분으로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연산으로 좀 대체가 가능하기도 하자.
0: 예.
2: 혹 뭐 식초로 대체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0: 예, 말씀해 주셨어요.
2: 근데 또 하나가 섬유유연제는 그것뿐만 아니라 코팅을 한번 하게 만든 경우가 많습니다.
0: 예.
2: 잘 보면요. 실리콘계 섬유유연제라고 써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부분 그럴 겁니다.
0: 네.
2: 그게 뭐냐면 실리콘으로 그 섬유들을 코팅을 하는 거예요.
0: 네.
2: 그래서 섬유가 막 이제 뭔가 이제 부스러기처럼 튀어나와 있으면 섬유끼리 뭉치거든요. 근데 실리콘으로 한번 살짝 아주 약하게라도 코팅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이제 정전기적인 인력으로 달라붙으려고 하는 거를 다시 떨어뜨려 놓는 게 되잖아요.
0: 네.
2: 그래서 섬유유연제가 코팅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름이 되니까
0: 네.
2: 우리가 기능성 섬유 옷을 많이 입지 않습니까? 땀을 잘 흡수하는 것들.
0: 네네.
2: 근데 그런 경우에는 땀을 잘 흡수하는 원리가 뭐냐면 원래 섬유 자체는 땀을 잘 흡수하지 않는 섬유들이에요. 땀 잘 흡수하는 거는 면인데 면은 흡수하는 만큼 잘 마르지도 않잖아요.
0: 그렇죠.
2: 그치 우리가 러닝을 한다든가 운동을 한다든가 할 때 입는 그런 기능성 셔츠의 경우에는
0: 네,
2: 그러니까 땀이 잘 마르잖아요. 그렇죠. 꿀 소재들. 이런 경우에는 원래는 물을 잘 흡수 안 해야 되는데
0: 예.
2: 물을 강제로 잘 흡수하고 또 잘 날리기 위해서 아주 그 단면들을 보면 미세한 어떤 굴곡들이 있어요. 올록볼록 요철이 있어요.
0: 네.
2: 그래서 그 모세관 현상으로 물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섬유 자체가 물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물을 싫어하는 섬유가 굉장히 가늘게 만들어서 그 섬유 사이사이에 물을 침투하게 하는 거거든요.
0: 어떤 우리가 공간 같은 걸 살짝 있는 틈이 있다면 거기로 물이 쏙 들어가기도 하잖아요.
2: 맞습니다.
0: 그런 원리를 이용한 거예요.
2: 네. 그런데 이런 건 또 비싸잖아요. 이런 기능성 소재 옷을 빨 때 섬유유연제인데 실리콘계 섬유유연제를 쓰게 되면 그 미세한 굴곡들, 미세한 요철을 코팅을 해버립니다.
0: 아, 그럼 막아버리는군요.
2: 실제로 그러면 이렇게 코팅이 되면 이게 좀 바로 흡습성이 떨어져요.
0: 예.
2: 그래서 저는 실제로 세척을, 아니, 그 이 빨래를 할 때는 이런 기능성 섬유들을 따로 빱니다. 이 경우에 아예 섬유유연제를 안 넣어요.
0: 아, 기능성 쿨 소재, 뭐, 네. 뭐 이렇게 되는 소재들은?
2: 그렇죠.
0: 그렇군요.
2: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래 입으시려면
0: 네. 네,
2: 안 하는 것이 더 좋다.
0: 그 기능 때문에 그 소재로 된 옷을 샀는데 그 기능이 없어져 버리니까.
2: 부드러워지면서 흡습이 안 돼버리는 거죠. 근데 또 여기서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섬유유연제 아예 안 쓰셔도 됩니다. 헹굼을 좀 더 잘하면 됩니다.
0: 아, 그래요? 모든 옷에?
2: 네, 모든 옷에 뭐 굳이 안 써도 되고 빨래를 잘한다면 그렇죠. 빨래를 이미 망쳤는데 섬유유연제로 부드럽게 살린다. 이건 어렵고요.
0: 네.
2: 그리고 처음에 이제 말릴 때 이제 건조시키기 시작할 때도 한번 잘 탈탈탈 털고 그래서 꼬여 있는 걸 좀 풀어주고 시작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아이들 있는 집든 섬유유연제를 안 쓸 거예요.
0: 네, 안 쓰는 집도 많아요.
2: 그렇죠. 왜냐하면 네. 섬유유연제 마지막 헹굼 단계 넣거든요. 그럼 아무리 잘 그 다음에 다시 헹구질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케미컬들이 남아 있어서
0: 네.
2: 순한 성분이 맞죠. 그럴 수 있게 허가가 됐죠. 하지만 또 섬유유연제도요.
0: 네.
2: 원래 표준 사용량 보면 깜짝

0: 깜짝 놀랍니다. 진짜 조금 넣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향기를 넣는다고 생각해서 뭐 한 컵씩 집어넣잖아요.
1: 오, 맞아요.
0: 원래 써야 되는 섬유유연제 양의 거의 10배씩 쓴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그러실 거예요.
1: 일반적으로 컵이 거기 딸려오니까 거기 그냥 꽉 채워가지고 넣는 경우가 많거든요.
0: 그렇죠. 훨씬 적게 넣어도 되거든요. 드럼이면 더 적게 넣어도 되고.
1: 그게 많이 넣으면 남아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군요.
0: 그렇죠. 그리고 옷에. 고무패킹 같은 데 끼죠. 그리고 세탁조 여기저기 또 끼거든요. 세탁조에서 냄새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섬유유연제 많이 써서도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거는 주의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다.
1: 알겠습니다. 좋은 팁 주셨고요. 네. 우리가 또 세탁할 때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드라이클리닝을 해야 하는 옷들이 꽤 있어요.
0: 네, 맞습니다.
1: 물 세탁이랑 드라이클리닝의 세척 방식을 그 차이를 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0: 드라이클리닝에 처음 발견하게 된 것도 그렇다고 해요. 이제 기름, 뭐 잉크 같은 얼룩이 이게 생겼는데 네. 거기에 이제 석유제 용제를 쏟은 거예요, 실수로. 그랬더니 이게 촥 하고 녹아서 사라지는 걸 보고서 아 그래? 그렇다면 기름때를 뺄 때 네. 드라이클리닝을 좀 사용, 그러니까 이런 석유제 용제를 사용하면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죠.
1: 예.
0: 근데 물을 사용해서 물은 기름 생각보다 관리를 잘 안 하면 마치 기름 같은 거예요, 튀김.
1: 네.
0: 튀김 기름을 좀 적절하게 잘 갈아주거나 네, 깨끗하게 네.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환경적으로도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1: 환경적으로
0: 실제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드라이클리닝을 사용하고 있는 그 용제를 단계적으로 퇴출해야겠다라고 말 먹었어요. 실제로 이제 안 좋은 환경에도 영향을 주고 건강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용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드라이클리닝 마친 옷을 입을 때는 그 용제는 다 없어서 날아갔어야 되는 게 정상이긴 한데 사람 일이라는 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 그걸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빨래를 하고 남은 그 석유를 또 폐기하는데도 그쵸. 환경적인 문제가 또
0: 문제가
1: 따르겠군요.
0: 되고 우리가 또 그걸 재활용할 때도 얼마나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의 문제도 있고요. 또 하나는
1: 네.
0: 사실 드라이클리닝을 하면 깨끗하게 느껴지고 섬유도 정말 보호가 되긴 하거든요.
1: 예.
0: 왜냐하면 대부분의 섬유들이 이제 물이랑 좋아하지 기름을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때도 잘 안 빠집니다. 사실 드라이클리닝 하면 깨끗해질 거라고들 생각을 하시는데
1: 네네.
0: 우리 때가 대부분 뭐냐면 기름 성분도 있지만 우리 피부에서 떨어져 나온 각질들을 포함한 때들도 있어요.
1: 예.
0: 그건 수용성과 지용성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 세탁을 하게 되면 물에도 수용성은 높고 지용성 부분은 세제로 녹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드라이클리닝을 하게 되면 지용성 부분은 빠지는데 오히려 수용성 때는 안 빠져 있어요. 그럼 처음엔 깨끗해 보이지만 놔두게 되면 한 한철 지나다면 보면 목 있는 데가 막 누렇게 변색돼 있고 그러니까 드라이클리닝이 그렇게 깨끗하게 빨래하지는 않습니다.
1: 그런데 네. 옷 중에는
0: 네.
1: 우리가 드라이클리닝만 하세요라고 하는 옷들이 있잖아요.
0: 맞습니다.
1: 근데 드라이클리닝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그 우리 몸에서 떨어져 나온 각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물에 잘 녹고
0: 네, 맞습니다. 네,
1: 기름에 잘 안 녹는 것들인데
0: 그렇죠, 그렇죠. 섞여 있죠.
1: 그런 네. 것들은 그럼 계속 남아 있다면 옷에
0: 맞습니다.
1: 그러면은 드라이클리닝을 반복하는 게 방법은 아닐 것 같아요.
0: 그렇지만 그런 물 세탁을 하면 망가지는 옷들이
1: 망가지잖아요.
0: 있어서
1: 모 같은 경우에는
0: 네.
1: 그러면 대체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어요? 드라이클리닝을?
0: 그래서 이것도 좀 전문적인 영역인데 그 드라이클리닝을 하도록 만든 그 섬유들도
1: 네.
0: 당연히 처음에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물로 씻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1: 그러니까
0: 물에
1: 그래요?
0: 넣다 뺀다고 무조건 상하는 건 아니에요. 심지어 이거 따라하지 마십시오. 가죽조차도 예. 처음에 무드지라고 만드는 그 과정에서 물에 넣다 빼겠죠.
1: 예.
0: 그럼 가죽 자켓을 우리가 물 빨래한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후에 이제 제대로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실제로 물에 들어간다고 갑자기 섬유가 망가지는 거는 실크만일 건 없어요. 실크는 그럴 수 있어요. 실크는 너무 특별한 존재니까.
1: 왜요? 그거는?
0: 실크는 너무... 그냥 특별합니다. 지금 너무
1: 물이 닿으면 안 돼요.
0: 생각만 해도 참 좋네요. 그렇습니다. 그 광택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외의 모든 것들은
1: 네.
0: 사실 진짜 전문가의 손길로 한다고 하면 사실 물로도 가능한 부분이 있고 물론 네. 세탁기 넣는 건 안 되고요. 또 스팀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그냥 오래 쓰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양복 바지
1: 네.
0: 이런 경우에 모직이고
1: 네.
0: 그래서 함부로 물 세탁하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부분 세탁 위주로 물로 이렇게 해서 빨고
1: 네.
0: 그다음에 스팀으로 관리하는 게 훨씬 오래 쓸 수 있는 방법이기는
1: 스팀 다리미 이렇게요?
0: 맞습니다. 스팀으로 관리하면서 때를 좀 빼주는 방식으로. 그런데 이건 있어요. 꼭 기억해야 되는 게
1: 네.
0: 세탁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섬유 손상을 가져옵니다. 옷감이 조금씩 조금씩 사가가는
1: 그렇죠.
0: 거예요.
1: 네, 세탁기에 넣는 것만으로도 마찰을 계속
0: 맞습니다.
1: 일으키니까요.
0: 네네.
1: 여름철 빨래하면
0: 네.
1: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분명히 빨았는데요.
0: 네.
1: 수건이나 아니면 티셔츠에서
0: 네.
1: 어떤 그 이른바 쉰내라고 하는
0: 맞습니다.
1: 네, 그 냄새가 남아 있어요.
0: 네.

0: 분명히 방금 세탁을 해서 말렸어요. 또 햇볕에다 말렸어요. 와, 게다가. 네, 네. 그런데도 그게 남아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왜 그런 걸까요?
1: 세균입니다. 세균이니까 세균. 이제 네. 번식을 하게 되는 건데 예. 일단 미생물이 섬유에 잔류해 있는 그런 오염물을 분해하면서 배출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들의 냄새인 거예요.
0: 아, 예.
1: 그래서 그 주요 원인균을 이제 일본 연구진들이 밝혀냈는데 보락셀라 오슬로엔시스라고 하는 균이 네. 피지를 분해해서 어떤 악취 물질을 유발하는 게 이제 주요 그 꿉꿉한 냄새 혹은 생쥐 냄새 같은 그런 거에 어떤 주범이다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런데 네. 이 균주가 건조를 하거나 자외선에조차도 내성이 어느 정도 높다라는 것들까지 알려진 거예요.
0: 오,
1: 그래서 어쩔
0: 충격적이네.
1: 수 없이 네. 네. 신기하죠. 네. 자외선이 있으니까 무조건 산다는 건 아니지만 내성이 좀 있다. 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0: 네.
1: 그래서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빨래를 했는데 네. 심지어 세탁을 깨끗하게 하고 예. 거기다가 표백제까지 집어넣었어요. 그럼 보통 세균들이 죽는 거 맞습니다.
0: 네.
1: 100% 죽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 씻어도 피부 상재균이 살아있는 것처럼 네. 섬유 안에 좀 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그게 다시 번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숙제라고 하신 게 딱 맞는 게 세탁이 끝나자마자 칼같이 달려가서 바로 건조기에 넣던가 아니면 바로 진짜 빠르게 건조를 시켜야지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그 원래 옷감에 있었던 세균이 다 죽는다 이게 아니고
0: 네.
1: 번식하지 못한 상태로 홀드돼 있는 거죠. 이건 그냥 같이 살아가야 되는 숙제 같은 겁니다. 뭐 세균이라고 해서 뭐 감염을 일으킨다 이런 건 아니니까요.
0: 일반적으로 세탁기가 빨래를 다 돌린 다음에 네. 그다음에 세탁기에 좀 조금 놔뒀다가 다른 일이 할 게 있어서
1: 네, 그렇죠,
0: 바로
1: 그렇죠.
0: 널지 못하고
1: 그럼 안 됩니다.
0: 그런 경우에 냄새가 또 심해지더라고요.
1: 확 심해지죠.
0: 그 세균이 경우에는 그 순간에 확 번식을 하는 거예요?
1: 축축하니까요.
0: 어.
1: 온도도 적당하고요.
0: 예.
1: 바로 만약에 건조기에 넣는다면 상당히 많이 좀 줄어들긴 하고요. 건조기에 돌고 나면 거의 살균까지 끝난 것처럼 느껴지지만
0: 예.
1: 멸균은 아니거든요. 그 상태에도 또 한 이틀 정도 놔둔다. 그리고 꺼내면 또 냄새가 나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라서 우리한테 좀 부지런해져라 라고 하는 좀 취미를 가져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0: 알겠습니다. 또 다른 골치 아픈 부분이 있는데요. 뭐 옷에 묻은 김치 국물이
1: 그렇죠.
0: 예, 고추장 네. 얼룩 같은 거. 밥 먹다가는 튈 수밖에 없잖아요.
1: 맞습니다.
0: 특히 저는 면류 좋아하는데 호로록 하다 보면은 그냥 옷에 튀어요.
1: 무조건이죠. 그게 흰 옷을 입을 땐 그렇게 튑니다.
0: 맞아요. 꼭 이게 무슨 머피의 법칙도 아니고.
1: 맞습니다. 네.
0: 근데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말리기만 해도 빨간 얼룩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1: 네.
0: 이 과학적으로 맞는 얘기인지.
1: 이게 정말 흥미로운 게
0: 네.
1: 예전에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취미로 입문을 해서
0: 네.
1: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빨래를.
0: 네.
1: 근데 김치국물 아무것도 아니고 한국 사람들한테 너무나 많잖아요. 특히 고추기름 장난 아닙니다. 이게 묻은 게 절대 안 지워지는 거예요.
0: 네.
1: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고추기름이니까 당연히 기름 성분으로 빼면 되겠지 했는데 어떻게도 안 빠지고 거의 고착이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부모님께
0: 네.
1: 여쭤봤더니 그거 그냥 햇빛에 말리면 없어져라고 하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7개월이나 엄마가 뭘 알겠어. 나 화학 좋아하는 사람인데.
0: 어머님의 생활의 지혜를 무시하셨군요.
1: 그렇죠. 그때 그러면서 아니 무슨 햇빛에 말리는데 햇빛이 사라집니다.
0: 근데
1: 그게 이제 흥미로운 포인트인데.
0: 그 원리는 뭘까요?
1: 이제 김치, 고추장 혹은 와인 같은 얼룩들 있잖아요.
0: 네.
1: 특히 식물성이기도 하면서 이런 얼룩들은 붉은색소 카르티노이드, 리코펜 이런 성분들인데
0: 네.
1: 이 성분은 구조적으로 이제 이건 어려운데 콘주게이트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왜 얘가 붉은색을 띠냐라고 한다면
0: 네.
1: 어느 빛을 딱 흡수해서 반사하는 게 만들어져 있는 구조가 그 안에 있어요.
0: 네, 화학적 구조
1: 화학적
0: 때문에.
1: 구조가 있죠. 네. 근데 보통 섬에 딱 붙어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0: 네.
1: 완벽하게 없었던 것처럼 제거하는 게 아니고 안 보이게만 하면 돼요. 붉은색이. 그러려면 자외선을 쬐어서 그 이중결합을 파괴해버리는 게 가능하거든요.
0: 아, 그러니까 자외선이라는 빛이
1: 네.
0: 에너지를 가지니까.
1: 햇빛 같은 거죠.
0: 걔가 네. 화학적 결합을 끊어놔요.
1: 네. 그래서 그 화학 물질은 있더라도 성분이 변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붉은색을 반사하지 않, 흡수해서 반사하지 않도록
0: 네네.
1: 색깔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표백제가 원래 원리가 그렇습니다. 표백제가 그 물질을 뭐 깨끗하게 없앤다? 없애는 건 세제죠. 근데 세제로 빨아도 누런 부분이 있잖아요.
0: 네.
1: 그건 섬유에 고착이 된 거예요.
0: 예.
1: 안 없어져요.
0: 그런
1: 경우에는 표백제를 쓰게 되면 혹은 햇빛에 말리게 되면 자외선을 쓰거나 아니면 발생기 산소를 이용해서 우리 흔히 말하는 활성산소를 이용해서
0: 네.
1: 그 물질의 일부를 태워서 눈에 안 보이게 만드는 게 표백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정말 고추기름 진짜 안 없어지거든요. 근데 햇빛에 말리면 실제로 옅어지고 사라지게 된다. 단 다른 프린트도 같이 사라질 수도 있다. 햇빛에 탈색이 되잖아요.
0: 아, 예, 그렇죠.
1: 그래서 안 튀게 먹는 것이 최선입니다만 다시 한번 전도.

0: 겸손해졌죠. 우리 부모님들 세대의 그 아름아름.
1: 아, 그럼요. 생활의 지혜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게 네. 정말 지혜고 똑똑한 거니까요.
0: 맞습니다.
1: 아, 그러니까 과학적인 원리는 빨간 빛을 반사해가지고 우리 눈에 빨갛게 보이는 건데
0: 맞습니다.
1: 그 빨간 빛을 네. 반사하는 구조를 바꿔놔서
0: 그렇죠.
1: 햇빛이나 이런 것들이 네. 아, 그래서 빨간 빛 반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보이는 거지.
0: 그렇죠. 무색으로 만드는 거죠.
1: 뭔가, 뭔가를 네. 떨어져 나가게 하거나 이런 건 아니다.
0: 생각보다 그건 어렵다는 거죠.
1: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눈에 얼룩이 안 보이게만 하면 되니까요.
0: 맞습니다. 네네.
1: 세탁기 관련 질문도 드리고 싶습니다.
0: 네.
1: 세탁기가 통돌이 옛날에 네, 통돌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세로형 네. 이렇게 세탁기와
0: 그쵸.
1: 지금은 드럼형이라고 해가지고 가로형 네, 세탁기가 있어요. 이게 실제 작동 방식은 어차피 돌아가는 거랑 똑같을 것 같은데
0: 그렇죠.
1: 네. 방식이라든지 세탁 효과에도 차이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0: 뭐 사실 이제 한 5년 전,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미 있는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이제 편의상으로 선택하시면 된다. 하지만 이제 공학적으로 궁금한 건 있잖아요.
1: 네.
0: 그래도 장단점이 있긴 있습니다.
1: 네.
0: 통돌이형은 처음부터 뭘 원하는 거냐면 물살과 물리적 마찰로 위에서 윙윙 하고 돌아가면서
1: 네.
0: 빨래를 떨어 그러니까 그 떼들을 떨어뜨리도록 물살을 이용하는
1: 물살로
0: 거예요.
1: 그냥 강제로 떼어내는 거예요.
0: 그렇죠.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세척이 분명히 좀 더 잘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섬유가 대신에 좀 엉키기도 하고 손상도 좀 심해요.
1: 아, 옷끼리 막 엉켜 있을 때 있어요.
0: 그렇죠. 네. 그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통돌이 경우에 물을 많이 씁니다.
1: 네.
0: 물에 가득 담겨서 이게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드럼형의 경우에는
1: 네.
0: 기본적으로 이제 돌아가는 건 보면 아시겠지만 위로 올라간 빨래들이 물이 많이 들어가지도 않거든요. 자작자작하게 물이 있는 상태에서 아래로 툭툭 떨어지면서 그 낙차로 정말 살짝살짝 두드리면서 빨래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섬유 손상도 적고 물 소비량도 적고 한데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꽉 차게 집어넣게 되면 기본적으로 빨래가 아래로 툭 하고 떨어지면서 여기 뭔가 이게 효과가 나타나요.
1: 중력에 의해서.
0: 그렇죠. 근데 빨래를 막 80% 채웠다. 안 떨어지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 경우에는 빨래 효과가 일단 떨어지는 게 있고요.
1: 아, 예.
0: 그 기본적으로 드럼형의 경우에는 유럽에서 맞게 개발됐다고 보셔도 돼요. 물을 진짜 안 써요.
1: 유럽은요.
0: 그렇죠. 그러니까 물이 일단 귀합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근데 그러니까 물을 적게 사용하는. 그렇죠. 대부분 석회니까. 석회암 지대에 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물이 굉장히 또 싸고 질이 굉장히 좋거든요. 우리나라 물 수자원 정말 풍부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1: 네.
0: 물론 팡팡 쓰라는 건 아니지만 물을 절약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만든 것이 드럼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 그렇군요.
0: 그리고 만들기도 어렵죠. 딱 보기에 공학적으로 모터를 옆으로 달아놓는다? 그럼 무게가 아래쪽으로 쏠린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균형 안 맞으면 제대로 탈수가 되지도 않잖아요.
1: 네.
0: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는 그냥 저희 만약에 이제 새로 구매하실 분이 있다면 인테리어와
1: 네.
0: 꺼낼 때 통돌이의 경우에는 그 세탁물을 꺼내려면 위에서 아래로 허리를 굽혀야 되는데
1: 네.
0: 그게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이제 와서는 둘 다 기술이 워낙 고도화가 돼서 예쁜 거 편의성 좋은 거를 고르시는 게 더 나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예. 오늘 빨래가 취미인 이독실님과 함께 세탁의 과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빨래하러 가야죠.
1: 광고 듣고 올게요.
2: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3: 오래오래 락토핏
2: 종근당 건강
4: 건강기능식품
5: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3: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 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의 나이클 타임.
2: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4: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7: 잠시 후 12시 5분 손석희의 12시가 방송됩니다.
8: 예, 오늘 끝곡은 이 노래를 꼭 들어야죠. 이적의 빨래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90대에도 운동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어깨는 그 시간들을 지탱해야 합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4: MBC 정오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군사훈련 축소를 지시한 배경에는 한국과의 경제 현안에 대한 불만도 반영됐다고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폴리티코는 현지 시간 17일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정부의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약속 이행이 기대보다 더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와 안보 현안을 연계해 압박수단으로 활용하는 성향을 보인다며 이번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에도 이 같은 경제적 불만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적이고 굳건한 한미동맹의 미래를 상징할 핵추진 잠수함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을지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우리 자신의 힘을 키워야 동맹으로서의 가치와 필요성도 더 커지게 된다며 핵추진 잠수함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무기체계와 전력규모 측면에서 보면 이미 우리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차고 넘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평가한 데 이어서 전시작전권의 임기 내 완수를 당초 정부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광복절 연휴에 경상남도 거제시와 통영시에 내린 집중호우로 교육시설에서 41건의 수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6시 기준 집계 현황에 따르면 거제 통영 교육시설에서 침수 25건, 누수 9건, 파손 유실 7건의 피해가 나왔습니다. 학교 급별로는 단설 유치원 10곳, 초등학교 19곳, 중학교 8곳, 고등학교 3곳, 특수학교 1곳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8개 학교가 돌봄 프로그램 등의 운영을 조정하고 2개 학교는 휴업하는 등 일부 학교에서 학사 운영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께 연임은 없다는 신뢰를 주지 못한다면 일체의 개헌 논의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에게 묻는다. 연임은 없다 재판받겠다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렵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이 재개되지 않는 한 건설을 기각했던 재판부라며 형사소송법상 기피 신청 사유이기도 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0: 북한이 서해안 남포항 인근의 석도에서 해군기지 건설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NK 뉴스는 현지 시간 17일 플래닛 랩스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15일부터 25일 사이에 석도에서 도로 정비와 건설 노동자들을 위한 임시 숙소 건설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지만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고 내륙 곳곳에서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중부 내륙이 5에서 30mm, 남부지방은 최대 60mm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광주 32도 등 전국이 29도에서 3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MBC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1: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2: 지금 시각은 12시 5분입니다.

국제 시사와 서사가 있는 음악 손석희의 12시입니다. 2018년 6월에 싱가포르는 늘 그렇듯 뜨겁고 습했습니다. 트럼프와 김정은은 그렇게 거기서 만났죠. 물론 결과는 아시는 그대로입니다만. 트럼프는 어제 다시 김정은과의 대화를 꺼내들었습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대폭 축소한다는 당근과 함께 말이죠. 이런 발언에 대한 분석은 여러 갈래입니다. 물론 기대와 우려는 동시에 존재하죠. 그리고 2018년 싱가포르에서 북미 회담이 진행 중일 때 당시 싱가포르 시내의 어느 가게에는 이런 광고판이 서 있었습니다. 'Sweet dreams are made of this.' 달콤한 꿈은 이것으로 만들어진다. 그 가게는 아이스크림 가게였습니다. 유리스믹스의 오늘 첫 곡이기도 합니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3: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예, 손석희 12시는 유튜브로도 방송됩니다. 낮에 직접 못 들으신 분들은 밤에 들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주신 메시지를 반영해서 인터뷰도 진행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문자 샤프 8001번 혹은 스마트 라디오 어플 미니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문자로 보내실 경우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지구촌 사이드 A, 오늘의 지구촌 A면은 프랑스로 가겠습니다. 최근 프랑스에서는 조력 사망법이 의회와 헌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어서 최종 승인됐습니다. 불치병 환자가 의학적 도움을 받아서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있다는 법안인데 성인들이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이건 뭐 정말 오랜 논쟁거리였는데 그러나 법으로 통과됐다고 해도 여전히 이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임종기에 한해서 연명의료 중단만 허용된 상태죠. 프랑스는 어떤 이유로 조력 사망을 선택했고 앞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지 논쟁거리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 연구원을 지낸 안종웅 인류학 박사가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예, 파리로 잘 돌아가셨군요. 날씨는 좋아졌습니까?
0: 네, 이제 요즘은 뭐낮 기온이 한 20도, 29도 정도 돼서 좀 아주 쾌적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1: 예. 이게 얼굴에도 그렇게 쓰여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그 조력 사망이라는 건 이제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죽음을 선택한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0: 네, 그 법의 명 약물을 그 투입하거나 마시거나 삶을 끝낼 수 있다는
1: 아,
0: 뜻이거든요.
1: 예.
0: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해서 그뭐암 말기여 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내가 그러면 여기에 내가 어떤 상황이 되게 되면 내가 조력 그 사망 조력법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1: 예.
0: 치료하는 도중에 제가 알츠하이머가 좀 심해져서 의식이 없거나 의사 표현을 분명히 할수 없을 경우에는 그 환자는 이 조력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1: 예.
0: 그래서 환자가 모든 절차를 동의하고 직접 약물을 투여할 때도 자기가 버튼을 눌러서 자기가 투입을 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면 주위의 의료진들은 동반하는 사람, 곧 죽음을 배웅하는 사람의 위치에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1: 예. 근데 이게 뭐 아무 때나 바로 조력 사망을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단계가 상당히 좀 많다고 하던데 법안에 그게 다 명시가 되어 있는 거죠?
0: 네, 일단은 그 조력 사망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5가지의 누적 조건이 충족되어야 되는데요.
1: 예.
0: 첫째는 18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프랑스 국적자이거나 아니면은 그 프랑스에 그 정기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
1: 예.
0: 그리고 세 번째는 불치의 병에 걸려서 걸린 상황에서 그 병이 상당히 진행됐거나 말기인 상황이고요.
1: 예.
0: 그다음에 또이 병으로 인한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1: 아, 예.
0: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충분한 분명한 의사로 내가 조력 사망 권리를 행사하겠다라는 요청을 의료진에게 할 경우
1: 예.
0: 이그 조력을 받게 됩니다.
1: 그 이제 심사를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하신 여러 가지 단계라는 것이 주관적인 것들도 있기 때문에 심사는 누가 합니까?
0: 그러니까 그 이제 환자가 만약에 조력 사망권을 내가 권리를 행사하겠다에
1: 예.
0: 따라서 할 경우에는 그 의료진이 이제 그 심사단이라고 구성이 돼 있는데요.
1: 예.
0: 요즘에 의료 행위 자체가 이제 의사 혼자 하지 않고 그 그룹으로 하지 않습니까? 거기
1: 예.
0: 안에는 약사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뭐 전문 다른 심리학자도 있을 수 있고 정신분석학자도 여러 팀이 있는데 그런 팀이 충분히 의사

0: 판단이 그 이게 충분히 그 뭐랄까 15일 그러니까 요청한 다음에 15일 이내에 이 심사단이 이제 답을 줘야 되거든요. 이것이
1: 예.
0: 그 법의 그 권리가 행사될 수 있는 상황이다 아니다라는 판단하고 그렇게 된 이후에 환자는 이틀 동안 더 숙려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1: 예.
0: 이틀 동안에 내가 할 건지 안할 건지 이렇게 모든 진행되는 동안에도 그 언제든지 환자는 이 자기의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예. 근데 의료진은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요청을 받았을 때 거부할 수 있는 의료진에게도 거부할 수 있는 이른바 이제 양심 조항이 있다면서요?
0: 그 요번에 헌법위원회가 양심 조항을 되게 확대해서 그 적용했거든요.
1: 예.
0: 첫째는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임신 중절 수술이라는 것도 있는데 임신 중절할 때도 의사가 이그 수술을 아무리 환자 급하더라도 나는 양심과 아니면 종교적 이유, 신념에 따라서 이걸 할수 없다라고 하는 양심 거부권이라는 게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1: 예.
0: 이번에 그 환자가 이것을 요청한다고 해도 의료진들은 나는 종교적 신념이라든지 아니면은 정치적 이유 뭐 여러 개인적인 신념에 의해서 이걸 거부할 수 있다라고 할수 있는 거부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양심
1: 예.
0: 조항을 요번에 헌법위원회가 확실히 그 명확히 했는데 양심 조항이 적용되는 사람이 약사까지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1: 예.
0: 맨 마지막에 이제 그 자기가 임종 그 죽음을 택했을 때그 약물로 보통 그 자기의 그 임종을 맞이하게 되는데
1: 아,
0: 이
1: 예.
0: 약물을 치료하는 사람도 의료진으로 해서 거부권이 생겼다. 그리고 또 하나 요번에 그 받아들인 것 중에 하나가 그 캐톨릭 의료재단들이 당시 이 양심에 따라서 이 조력권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허용했어요.
1: 예.
0: 예를 들어서 이전에 그 원래 법에는 카톨릭 의료재단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그 선택권이 중요했기 때문에 환자가 나는 그 조력을 받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외부의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네가 그걸 할수 없다, 거부할 경우에는
1: 예.
0: 외부에 있는 의료진이 와서 이것을 집행하게 할수 있었는데 이그 카톨릭 의료재단은 자기가 그 재단 자체가 이걸 양심 거부를 하게 되면 그 재단 안에서는 이그 조력 사망권의 그 권리가 행사될 수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조력 사망 자체에 대한 어떤 그 장벽은 낮췄지만 법으로 동시에 또 그것을 뭐랄까 좀 규제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도 동시에 또 만들어 놨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군요. 어쨌든 의료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요, 좀 본질적인 문제, 그러니까 윤리적 고민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이제 의료진 같은 경우는 요번에 그 7월 26일 날그 의료 월간지인 그 짐이라고 하는 잡지에서 이제 의료진들한테 그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1: 예.
0: 그랬더니 응답자 중에서 53%가 사망 조력권이 그 사망 조력 사망권 법이 필요하다라고 이는 찬성을 했어요.
1: 예.
0: 그러나 현재 법안에 대해서 찬성하느냐라고 할땐43% 정도만 대답을 했거든요. 찬성한다고 했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국민들이 한87% 일반 국민이 조력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거에 비해서 반밖에 안 된다고 하는 걸
1: 아.
0: 보아서 의료진들이 여기에 굉장히 그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1: 예.
0: 그래서 이런 그뭐 여론조사의 결과에 대해서 국가윤리자문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그 위원장은 아마도 두 가지 그 진료행위에 대한 두 가지 철학이 부딪히는 것 같다.
1: 예.
0: 하나는 이제 좀더 보수적인 입장에서 그 진료라고 하는 거를 의사가 적극적으로 하는 행동, 의사가 개입하는 행동 이런 입장에서 볼 경우에는 내가 결국은 조력하는 것도 그 의사는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내가
1: 예.
0: 죽게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자기적으로 윤리적으로 부딪히는 자기에게 신념에 부딪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1: 예.
0: 또 하나는 그요 최근 30년 동안 그 확산되었던 진료행위의 주체는 환자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어요.
1: 예.
0: 사실은 이러한 개념의 그 어떻게 보면 한 사이클링의 완성으로서 이번 법까지 만들어진 거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는 그 의료행위에 있어서 환자를 내가 의료진들은 환자를 동반한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치료라고 하는 것 자체도 내가 동반한다, 조력한다. 그러니까는 환자가 깊은 고통 속에 있을 경우에는 그 고통을 덜어주는 것 자체가 진료행위이기 때문에
1: 예.
0: 이게 의사로서 정당한 행위이고 이거는 신념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의료행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1: 예.
0: 이두 가지 철학이 부딪혔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1: 예. 하여간 뭐꽤 오랜 시간 동안 당연히 이 사회적 논의가 있었겠습니다만은 얼마나 많은 논의 과정이 있었는지요?
0: 일단은 이 법안 자체는 2000

0: 이게 두 가지로 이제 이 토론이 진행이 됐거든요. 하나는 임종치료법이라고 하는 여태 연명치료 같은 거 있잖아요.
1: 예.
0: 연명치료를 중단한다. 이 정도의 법으로도 이 충분하다라고 했던 입장과 그다음에 이거 더 나아가서 환자의 그 적극적인 행동, 능동적인 행동을 보장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번 법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1: 예.
0: 두 가지 그 의견 사이에, 신념 사이에 한 4년 넘게 토론이 있었지만 그 토론의 간격이 줄어들진 않았었어요.
1: 예.
0: 그런 상황에서 요번에 이제 의회 투표가 있었거든요. 투표가 있었을 당시에는 291명이 참석했고 241명이 반대를 했어요.
1: 예.
0: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의견이 거의 그 의견 차이가 전혀 줄어들지 않았거든요.
1: 예.
0: 그래서 보통 이제 의회에서 이것이 통과가 될 경우에는 한쪽에서 뭐 승리했다 그래서 환호의 박수를 친다든지 환호를 지른다든지 아니면 또그 국회의장이 이거에 대해서 아, 이것이 통과돼서 되게 감격스럽다 이런 표현을 보통 하거든요.
1: 예.
0: 근데 이번 법이 통과될 때는 어느 누구도 소리 지르는 사람도 없었고 박수
1: 아,
0: 치는 사람도 없었고
1: 사안이
0: 의장
1: 사안이만큼,
0: 자체도 그냥
1: 예.
0: 네. 통과됐습니다라고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1: 예.
0: 그런 면으로 봐가지고는 요번에 그 시민사회에서 받아들인 것도 굉장히 차분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예. 다른 나라도 이 같은 사안으로 고민 중인 곳이 유럽에는 또 있죠?
0: 네, 그렇습니다. 유럽의 그 대부분의 나라들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대부분의 나라들이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1: 예.
0: 그런데 이제 그 이런 그 연명치료 중단 자체도 그 범죄화하고 금지하는 나라가 이제 동유럽 국가들이 있어요. 그
1: 예.
0: 나라가 이제 폴란드라든지 헝가리, 리투아니, 레토니 정도 그런 나라가 있고요.
1: 예.
0: 그다음에 이제 그 프랑스처럼 그 어떻게 보면 환자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환자 스스로 자기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관련 법을 준비하고 있는 나라는 그 영국이란 나라. 영국은 이제 그 영국 의회에서 이 법이 지금 활발히 이제
1: 논의가
0: 논의되고
1: 되고,
0: 있고요.
1: 예.
0: 네,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 의회 의원회에서 위원회에서 이런 법을 마련하라고 이제 요청을 한 상황이고요.
1: 예.
0: 그다음에 이탈리아, 독일,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시행령에 대해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1: 하하,
0: 중입니다.
1: 그렇군요. 예. 여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안정욱 박사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호세 곤잘레스의 Heartbeats를 듣겠습니다. 조력 사망을 지금까지 얘기하긴 했지만, 누구에게나 사랑을 향한 강렬했던 심장의 박동은 있었을 것이고, 이 노래는 그 순간을 노래합니다. 노래합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께서 듣는 순간에, 아, 그 노래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소니 텔레비전의 전설적인 광고였죠. 수만 개의 탱탱물이 샌프란시스코의 언덕길을 튀면서 굴러 내려가던 그 아름다운 장면에 이 노래가 입혀져서 흘렀습니다. 호세 곤잘레스, 하트비츠를 듣겠습니다.

0: 미래를 이끌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제 직접 경험해보세요. 목포 MBC와 전문기관이 함께 청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ESG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ESG와 신재생 에너지 기초 이론부터 드론 운영, 직무 체험과 일 경험, 해상풍력 안전, 유지보수 교육까지 실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일기 참여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 참여 지원과 수료, 상담,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24 또는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세요. 2026년 청년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일기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3: 예, 국제뉴스 2부에서도 전해드리죠. 강다은 아나운서입니다.
4: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기한이 어제 만료됐습니다. 이 기한에 대해 이란은 애초 존재하지 않았다고까지 얘기했고요. 지금 호르무즈 협을 지나는 배는 한 척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입장도 강경한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호르무즈 협에서 이란 선박들을 봉쇄하는 걸 만약 오만이 방해할 경우 폭격하겠다고까지 위협했습니다. 중동 긴장감에 국제유가는 올랐습니다. 브렌트유는 하루 만에 2.65%가 올라서 다시 배럴당 $90를 넘겼습니다. 여기에 후티 반군의 위협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우회 수송로인 홍해마저 원유 수송길이 막혔죠. 그러다 보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원유 200만 배럴을 실은 우리나라 유조선이 수에즈 운하를 지나 아프리카 대륙까지 가서 빙빙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 홍해를 통해서 오는 것보다 3주 정도 더 걸린다고 합니다.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반면 코스피는 외국인 매수와 반도체주 강세에 힘입어 7,100선을 회복하면서 상승 출발했었는데요. 물론 지금은 다시 힘이 빠지면서 7,000선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로 떠났던 개미들이 코스닥으로 돌아오기도 했죠. 천스닥 재탈환도 점쳐졌지만 일단 오늘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 매도세에 하락했습니다. 개미들이 눈물을 흘리는 동안 증권사는 웃었습니다. 두 달 새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수수료로 국내 증권사 36곳이 얻은 수익이 893억 원입니다. 한국거래소도 279억 원, 의무 이수 교육을 운영하는 금융투자협회도 32억 원을 벌었습니다. 돈을 번 자가 있으면 잃는 자도 있는 게 주식시장이죠. 그럼 누가 잃었을까요? 개미들이 55조 원 정도 손실을 봤다고 추정됩니다. 오늘 국내 조간에 미국이 대미 투자 1호로 메모리를 요구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급하게 미국으로 향했죠. 이 기사 내용을 보니 원래 미국이 하는 1호 투자로 예측됐던 에너지 분야 대신 미국이 메모리 생산시설 투자를 압박했다는 겁니다. 산업통상부는 바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대미 투자 1호로 반도체를 논의 중이라는 건 사실과는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8월 18일 화요일 오늘의 국제뉴스 저는 강다은이었습니다.
5: 与世界接轨
6: Conectarse con el mundo
7: 世界とつながる
8: للتواصل مع العالم
9: Connect with the world
10: 세계는 연결돼 있다 손석희의 12시
3: 예, 어제 트럼프가 던진 한미연합인데
11: 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그 응답을 받았다 하고 있다. 그리고 매우 긍정적이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3: 예.
11: 분명히 물밑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연합훈련 연습에 대한 축소는 그거에 대한 메시지로 보여집니다.
3: 예예. 예. 하긴 뭐 상대가 있는데 답이 없는 걸 있다고 하긴 어려울 테고
11: 그렇습니다.
3: 아무리 트럼프라도
11: 예예.
3: 예. 그러면 뭔가 그 사이에 여태까지 물밑에서 뭐가 있었다고.

0: 네네. 모르는 게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으나 네. 그동안에 그 합의 본 내용이 있었다고 본다는 말씀이시죠?
1: 그렇습니다. 이미 그 2월 달에 9차 당대회에서 예. 김정은 위원장은 그 현 지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해 주고
0: 예.
1: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자기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용의가 있다.
0: 예, 예.
1: 잘 지낼 뭐 그럴 용의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 올해 특징이 미국을 겨냥한 미사일 시험 발사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0: 예, 예.
1: ICBM 시험 발사도 없었고 이러한 측면을 보면 사실 북한도 어느 정도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였고
0: 예.
1: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6월 달에 그 싱가포르 회담에 사진을 올렸고 그 8월 14일에도 이제 김정은 위원장 사진을 올리면서 자기가 잘 지내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메시지를 꾸준히 내왔다고 보여집니다.
0: 예. 하긴 금년 들어서 북한 쪽에서 미국을 향한 어떤 극단적인 발언은 별로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1: 비난을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0: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한국과 미국의 어떤 정교한 조율을 통해서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1: 네네.
0: 느껴지게.
1: 네.
0: 이건 뭐 정확히 알 수가 없는 일이긴 네. 하지만 그건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예. 보십니까?
1: 저는 2018년도에 이 업무를 하고 있었던
0: 예예.
1: 당사자로서 그때는 사실은 2018년 4월 27일에 판문점 선언을 하고
0: 예.
1: 9.19 군사합의를 북한하고 협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0: 예.
1: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그 한미연합연습을 좀 중지하기를 원했는데 그걸
0: 예.
1: 미군 측에다 얘기하니까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이미 벌써 계획이 다 섰다.
0: 아, 예.
1: 이러고 나서는 6월 달에 싱가포르 회담이 끝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하셔서 중지됐던 거였고
0: 예예.
1: 이번엔 좀 뭐가 다르냐면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의 반응이 없는 상태고 전작권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합연습이 굉장히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0: 예.
1: 이러한 상태에서 한미연합연습을 축소한다는 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그렇게 당황스러운 입장으로 바뀌는
0: 예.
1: 걸 보여줘서 이것이 결코 한미 정부 간에 조율되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다라는
0: 예.
1: 생각을 합니다.
0: 그 말씀은 이제 특히 전작권 환수를 앞두고는 양쪽이 손발을 맞춰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1: 그렇습니다. 예.
0: 그래서 한미연합훈련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히려 그 반대로 갔으니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1: 네.
0: 좀 곤혹스러울
1: 네.
0: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1: 네.
0: 아, 당시에 바로 그 담당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더
1: 예.
0: 상황 파악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1: 예.
0: 그 트럼프가 근데 계속 생각하던 전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트럼프 입장에서도 지금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0: 예.
1: 이란 전쟁에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시점에서
0: 예.
1: 소위 시선 돌리기를 좀 해야 되는 시점이 와 있고 전략자산 같은 전개도 지금 대부분의 전략자산들이 중동에 가 있는 상황에서
0: 예예.
1: 이걸 한반도로 전개시키는 것은 조금 불필요한 낭비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0: 예.
1: 한미연합연습 축소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좀 바람직한 면도 있어서
0: 예.
1: 그러한 면도 분명히 고려됐을 걸로 보여집니다.
0: 두 가지가 다 있다고 봐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1: 그렇습니다. 예.
0: 당장 그 훈련을 위해서 무기를 이쪽으로 가져오기는 좀 부담스러울 테니까
1: 네.
0: 그쪽에서 한창
1: 네.
0: 전쟁 중인데. 그래서 이제 연합훈련 축소 카드는 여러 가지로 맞춤형이다.
1: 그렇게 보여집니다.
0: 특히 북쪽에 맞춤형이다.
1: 네, 북쪽엔 왜냐하면 연합 연습이
0: 예.
1: 그 이재명 정부 출범하자마자 첫 번째 연합 연습 때 김정은 위원장, 그 다음에 김여정 부장, 그 밑에 있는 국방상 총참모부까지
0: 예.
1: 연이어서 군사 당국이 계속해서 이것이 적대적 실체다.
0: 예, 예.
1: 이재명 정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연합연습을 한다는 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굉장히 비난을 세게 했었고
0: 예.
1: 올해 초에는 이런 비난 김여정 부장의 비난과 함께 600mm 방사포로 갖고 대응훈련을 했었습니다.
0: 예, 예.
1: 그러니까 가장 북한 입장에서 이 연합연습에 대해서는 너무나 적대적 실체로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0: 예.
1: 이것을 줄인다거나 이것을 중지시킨다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한테 굉장히 큰 메시지를 주게 되는 것이죠.
0: 예. 아직 공식 반응이 없다는 것은 오히려 긍정적인 것으로 읽힐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1: 네.
0: 이런 경우에 야 말도 안 돼 그러면 바로 그런 부정적인 답이 나오곤 했었잖아요.
1: 그러니까 이걸 지금 지켜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0: 예.
1: 얼마나 축소되는지. 그 말대로 정말 거의 중단 수준까지 갈 것인지
0: 예.
1: 그걸 보고 판단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0: 예.
1: 아마 물밑 협상 때 이런 얘기가 좀 오고 갔기 때문에 실제 행동으로 증명해라 이런 얘기를 좀 보여줄 그런 차원에서 기다리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0: 예.
1: 6월 달하고 8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진을 올렸을 때도 북한이 침묵했습니다.
0: 예예.
1: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북한이 북미 대화를 오래 하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조금 더 전략적으로 기다리면서 반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0: 예. 근데 아시는 것처럼 어제부터 이미 훈련은

0: 시작됐단 말이죠. 한미연합훈련,
1: 그렇습니다.
0: 자유예방태 훈련이 시작이 됐는데, 그렇다면 트럼프가 김정은 쪽과 얘기해서 어제 그 발언이 나올 때까지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 그렇습니다.
0: 물밑 협상의 시간이. 왜냐하면 더 길었더라면 아마도 이번 훈련부터 축소하려고 했을 텐데, 이거는 이미 계획된 거니까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이 열흘 동안의 훈련이 끝나고 그 다음 훈련은 혹시 언제쯤인지 아십니까?
1: 그 다음 훈련은 내년 3월입니다. 연합연습은 내년 3월에 예정되어 있고, 이번에도 이미 이제 저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통상 로키라고 얘기하는 연합연습의 홍보는 거의 이제 안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두 번째는 통상 전략자산이 항상 들어왔는데, 전략자산도 이제 안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연습 기간이 통상 2주 정도,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하는데, 이 기간을 줄일 것이냐, 이 문제까지 고민할 걸로 보여집니다.
0: 아, 이번 훈련에서도요?
1: 왜냐하면, 제가 그 이제 2018년을 기억을 하면 2018년 6월 달에 연합 연습을 중단할 때그 6월이라는 시점이 모든 훈련 준비가 완료되어 있었던 시점이었습니다.
0: 그렇겠죠.
1: 그리고 두달 만에 그냥 말로써 안 하겠다고 모든 게 중단돼 버렸듯이 사실 지금 훈련을 하고 있지만 그걸 중단시키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정말 어떤 메시지를 북한에 줄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냥 간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진정성이 없다고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추후로 지금 미 국방부가 무엇을 내놓을 것인지에 대한 것을 잘 유심히 봐야 할 것으로
0: 그럼
1: 보여집니다.
0: 북한 입장에서는 일단은 이번 훈련 열흘 동안의 그 기간이 줄어든다면, 이거 뭐 정말이네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근데 실제로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되면 북한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1: 일단 가장 사실 두려운 게 전략자산입니다. 전략자산 전개의 핵심은 전략자산이라는 것이 들어오면 실제 유사시에는 전쟁 지도부를 타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김정은 위원장을 노리는 그걸 겨냥하는 무기이기 때문에
0: 훈련도 그렇게 하겠죠.
1: 훈련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실제 북한 입장에서는 90년대 초반에 영변 타격을 클린턴 대통령이 계획했던 게
0: 할
1: 있었고,
0: 뻔했죠.
1: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도 그 B-1B 전략폭격기가 원산 풍계리약 100km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다음에 매티스 장관이 원산 폭격을 검토했다는 얘기도 있었고, 2019년도에는 네이비 실이 원산에 침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실제로 그 공포나 그것이 정말 공격해 올지 모른다는 공포가 어마어마하기
0: 아, 그
1: 때문에
0: 훈련이 아니라 실제 상황으로 인식한다는 거군요.
1: 실제 상황으로도 바뀔 수 있다고 항상 대비하는 차원이다 보니까 이게 1993년도 이후로는 준전시 상태를 몇 번을 걸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들, 주민들도 완전히 전쟁에 동원이 돼서 벙커로 들어가고 전방에 있는 군대들도 전부 이제 벙커로 들어가고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대응하게 되는 것이죠.
0: 비용은 뭐더 말할 것도 없고.
1: 비용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0: 근데 지금 뭐 러우 전쟁 통해서 러시아하고는 상당히 가까워졌고, 북한 입장에선 예전만큼 뭐랄까 러시아라는 뒷배가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급하게 나서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상은 지금까지 좀 있어 왔는데 아닐까요?
1: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2018년도에 왜 북한이 나왔을까? 그것에 대해 보면 이제 전략적 환경이 결국은 북한이 경제 성장을 하려면 달러 경제라고 하는 그쪽으로 대북 제재가 완화돼서 달러 경제로 들어오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보통 국가가 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느꼈던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러우 전쟁을 통해서 한 100억 달러를 러시아로부터 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의 가장 불만은 파병의 대가가 너무 약하다. 물질적인 공급을 많이 못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직도 대북 제재가 너무 세고 그다음에 핵 보유국에 대한 지위는 사실 미국으로부터만 인정받을 수 있는
0: 하긴
1: 것이기
0: 그렇죠.
1: 때문에 지금이 어쩌면 북한 입장에서도 중간 선거를 즈음한 이때가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하는 기간이 가장 북한한테 이런 것을 보장해 줄수 있는 적절한 기회라고 인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없이는 아예 전략적 환경을 북한이 원하는 그런 전략적 환경으로 바꿀 수는 없다. 근데 그 시기가 언젠가 하면 이란 전쟁 때문에 그 매우 어려워진 트럼프 대통령, 그다음에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있고 또 9월 24일 날 지금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전략적 환경을 쭉 보면 북한도 지금이 매우 괜찮은 시점으로 인식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0: 그런데 사실 뭐 이제 뭡니까? 저 미국 중간선거는 석 달이 채안 남은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0: 시간이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1: 그렇습니다.
0: 여태까지 양쪽이 설사 물밑 대화를 해왔다 하더라도 그석달 동안에 다시 말해서 트럼프가 미국 국민들한테 아, 나 이거 했어라고 보여줄 만한 정도의 성과를 석달 동안에 낼 수가 있을까요?
1: 그 원래 이제 그런 합의가 굉장히 급작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0: 예.
1: 그래서 11월에 지금 에이펙 정상회의가 중국에 있어서
0: 예.
1: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에 오는 계기에 만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같고,
0: 예.
1: 그렇게 된다면 9월 24일 날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
0: 예.
1: 빅터 차 같은 학자는 아마 중간선거 이후에 협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0: 예.
1: 부분도 있습니다.
0: 분위기는 무르익혀 놓고,
1: 그렇습니다. 예.
0: 정치적으로 선전은 미국 국민들한테 다 하고, 그다음에 선거 이후에 뭘할수 있다. 하긴 뭐두 사람의 만남이 뭐 옛날에 그뭐 이런 표현 써서 좀 그렇지만 번개 미팅처럼 했던 적도 있잖아요.
1: 그렇습니다. 2019년
0: 판문점에서.
1: 6월에 전날 트위터로 해갖고 만났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만날 수도 있습니다.
0: 그때도 계셨었잖아요.
1: 네, 그때 제가 북한 정책 과장이어서 그 장소를 제가 만들어 드린 게 저였습니다. 그때 왜 만들 수 있었냐면 이건 여담이지만 저희가 9.19 군사합의의 JS 판문점이 비무장화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북한군, 유엔군, 한국군이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날 트위터로 던지고 만나실 수 있었던 것이 거기가 비무장화돼 있다 보니까 무기가 하나도 없어서 경호 문제가 없었습니다.
0: 이른바 이제 만남의 인프라가 이미 준비가 돼
1: 준비가
0: 있어.
1: 다돼 있었습니다.
0: 예.
1: 그러니까 이번 10월, 작년 10월에 못 만날 거라고 제가 예상했던 것이 그때 판문점에서 전혀 그 중무장 무기들, 뭐 기관초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빠져나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10월에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회담은 어려울 걸로 판단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0: 그때 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제가 하던 텔레비전 질문들에 나오셔서 만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걸 보시면서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었단 말이죠.
1: 왜냐하면 무기가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0: 현실적으로.
1: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보여줬던 것이죠.
0: 그렇습니다. 이거 뭐 들으면 들을수록 이렇게 좀 흥미로운 대화가 많이 이어지곤 하는데, 아무튼 그러면 지금 저조 정책 전 정책관께서 보시기에는 북미 대화가 이번에도 분명히 매우 가능성이 높다고 보신다는 말씀으로 해석을 할까요?
1: 저는 조금 그렇게까지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연습 축소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대통령께서 8.15 경축사에서 평화 공존 얘기를 하셨으니 이제는 한미가 의지를 갖고 북미 대화에서 남북 대화로 이어질 수 있는 그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미국도 좀 잘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0: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은 당장 한미 연합훈련이 이렇게 대폭 줄거나 없어져 버리면 우리 안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거 아니냐, 악영향을. 그런 걱정도 일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국방력이라는 걸 어디 가서 규정할 때 억제력과 평화력, 평화적 조치가 동시에 두 바퀴로 굴러가는 것이 올바른 국방력이라고 얘기를 하듯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한미연합연습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린 연합방위체제이기 때문에. 근데 하는 방식이나 이런 SC,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여태까지는 북한이란 그런 존재가 있다 보니까 매우 강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썼던 부분이 있습니다. 한미 연합 연습과 훈련이 구별되어야 되는데 한미 연합 연습은 대규모 부대, 뭐 합참 연합사들이 하는 것이고 훈련은 사단급에서 대비 태세를 계속 연중 균형된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훈련은 분산시켜서 할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규모 훈련이라고 얘기해봤지만 그거는 워게임 형식으로 하고 있는 거라 훈련들을 굉장히 좀 다르게 조정해서도 억제력을 유지하면서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0: 일단은
1: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질문. 이게 사실 길게 얘기해야 될 부분인데 이번에 훈련 축소를 넘어서서 뭐랄까 주한미군의 역할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1: 이미 그 올해 초에 미 국가 방위 전략에서 한국 방위의 한국화를 미군이 주장을 하고 주한미군 브런슨 사령관은 한국에서는 한국은 이미 떠 있는 항공모함이다. 그리고 단검이다. 주한미군은 이제는 대중국 견제용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2월 달에 주한미군 전투기가 서해로 출격해서 중국국 전투기하고 대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국 방위의 한국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진행되고 있다. 그러한 차원에서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0: 그렇다면 이번에 한미 연합훈련

0: 이런 축소도 그런 밑바탕 속에서 이런 얘기가 가능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1: 네,
0: 하신다는 말씀이죠.
1: 그렇습니다.
0: 예,
1: 네.
0: 알겠습니다. 사실 뭐 들을 얘기들이 끝이 없이 많은데 또 조만간 모시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조용근 전 국방부 대북정책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이번에 나가는 곡은 찰리 푸트의 Left, Right, Left를 골랐습니다. 좌파, 우파를 떠올리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어렵지만 왼발, 오른발, 왼발 그렇게 뚜벅뚜벅 앞을 향해서 걸어나가자는 내용이죠. 북미 관계든 남북 관계든 과도한 기대는 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가야 하는 것 아닐까요? 찰리 푸스의 Left, Right, Left입니다.

0: 온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1: 예, 오늘 조력 사망에 대한 의견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미니의 이혜경 씨, 올해 어머니를 보낸 외동딸입니다. 정말 이런 이슈가 마음 깊이 와닿습니다.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이고 우리나라도 더 다양한 개인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셨습니다. 동의합니다. 7103 쓰시는 분께서 손석희 12시를 듣기 시작한 것은 큰 행복이라고 하셨습니다. 일부러 이 시간에 출장을 가도 가게 되고 고속도로가 막히면 오히려 차 안에서 잘 들을 수 있게 돼서 더 기쁘다고 하셨네요. 저희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시 5분에 3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4: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판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형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 연골 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다마가

0: MBC 생활정보. 달걀을 구입하면 어디에 보관하시나요? 무심코 냉장고 문에 달걀을 보관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달걀은 냉장고 문보다 안쪽 선반에 보관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문을 자주 여닫으면 온도 변화가 커져서 신선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달걀은 뾰족한 부분이 아래를 향하도록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내부의 공기층이 안정돼서 조금 더 신선하게 오래도록 보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사용하기 전까지는 물로 씻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껍데기를 씻으면 보호막이 손상돼서 세균이 침투하기 쉬워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보관 습관만으로도 달걀을 더 오래, 더 신선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한시 뉴스입니다. 미국 경제방송 CNBC가 한국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 조정을 거친 지난 7월 미국 증시의 레버리지 상품을 집중 매수했다며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한국 개인 투자자들은 7월 한 달 동안 미국 주식 45억 달러, 우리 돈으로 6조 3천억 원어치를 사들였고 가장 많이 매수한 10개 종목 가운데 4개가 레버리지 상품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월가의 자산운용사 임원은 완전히 미친 짓이라며 현재 미국 상장 SK하이닉스 예탁증서에 웃돈이 붙는 버블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가 자신의 범죄 피해를 희화화한 발언으로 국민의힘에서 징계 심의를 받고 있는

0: 있는 서범수, 진종호 의원에 대해 선처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김 씨는 오늘 오후로 예정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 회의에 직접 출석해 자신이 정쟁의 도구가 됐다며 두 의원의 징계 수위를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낼 예정입니다. 김 씨는 탄원서에서 토론회 이후에 그러한 실언을 했다면 상처받고 용서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간담회를 하는 동안 점점 진지하게 바뀌는 그들의 눈빛을 보았기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법 시행령과 직제임용령 등 중수청 운영을 위한 하위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중수청 합동수사과 설치 등 수사 절차와 조직 정원 등 행정사무를 다루는 중수청법 하위법령 제정안들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중수청은 10월 폐지되는 검찰청의 부패와 경제, 방위산업과 마약, 내란과 외환, 사이버 등 수사기능을 넘겨받는 기관으로 전체 정원 2,874명 가운데 2,567명이 수사관으로 채워질 예정입니다. 병사에게 강제로 팔굽혀펴기를 시켜 중증 횡문근 융해증을 앓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육군 15사단 간부가 군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육군 3광역수사단은 지난 14일 직권남용 가혹행위와 폭행치상 등의 혐의로 육군 중사를 송치했습니다. 가해 중사는 지난 3월 9일 철원군 15사단 체력단련실에서 한 상병에게 강압적으로 팔굽혀펴기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부터 두 달 동안 공공부문 200곳의 비정규직 노동조건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독에서는 감독 대상을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지방정부는 물론 공공부문과 위탁 용역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도 확대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 5월에 배포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가이드라인과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 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공판 증인으로 갑작스럽게 불출석한 데 대해서 재판부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11차 공판에는 당초 여전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다른 재판에 준비하기 위한 변호인 접견을 이유로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공판 기일을 취소하고 다음 달 7일과 10일 증인신문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지만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고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중부 내륙이 5에서 30mm, 남부지방은 최대 60mm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강주가 32도, 대구 33도 등 전국이 29도에서 3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MBC 한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1시 5분입니다.
2: 세상의 어떤 일도, 세상의 어떤 음악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기에 매일 낮 12시 5분 손석희의 12시.

예, 손석희 12시 오늘 3부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정지아 작가를 만나겠습니다. 아버지의 해방일지 후속작으로 찐이 주의보를 발표했죠. 오늘은 추천 작품들도 얘기하고 또 정 작가에게 궁금한 점들도 마저 또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늘 그렇듯 여러분들의 추천곡도 받겠습니다. 추천곡은 1시 30분에 나갑니다. 잠시 후에 정지아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모든 인쇄 가능.

0: 운일 수 있고
1: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1: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예, 아버지의 해방일지 작가 정지아. 어제에 이어서 오늘 정지아 작가님을 두 번째로 모십니다. 새 책 찐이 주의보로 돌아오셨죠. 어제 뭐 많은 얘기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시간 때문에. 오늘도 뭐 긴 시간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조금 좀 편안하게 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3: 예, 예. 구례 분들한테 어제 그 생방송으로 나가신 다음에 야단을 맞으셨다고.
4: 네.
3: 예.
4: 수평리가 구례에도 두 군데나 있답니다. 간전과 산동에 계속 혼났습니다.
3: 예. 그러면 실제로 존재하는 수평리가 세 개가 되는 거군요.
4: 네, 근데 아마도 군마다 예. 하나씩은 있을 것 같은 느낌
3: 그럴 수도.
4: 느낌입니다. 우리 예. 민족이 수평을 꿈꾸는 민족인가
3: 그러게요.
4: 봅니다.
3: 그러게요. 예, 그렇군요. 예, 근데 사시는 곳에 앞산은 지리산 기슭이고 뒷산은 백운산 자락이라고 네. 들었습니다. 아, 뭐 그냥 머릿속으로 그리기만 해도 아름다운 동네일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는 더더군다나 섬진강이 흐르고 있다고.
4: 네.
3: 예. 웬만한 채소는 자급자족해서 드신다고요.
4: 돈 주고 잘 안 사 먹습니다.
3: 어떤 채소를 주로 많이 드십니까?
4: 저 어린 상추 겉절이, 어린 열무 겉절이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요. 예. 취나물, 머위순 뭐 이런 거.
3: 예. 아, 저 취나물 좋아하는데.
4: 산에서 제가 끄는 취나물입니다.
3: 아, 그러세요?
4: 네.
3: 예. 진짜 부럽네요. 그럼 하루 일과 중에 혹시 취나물 같은 거 이렇게 따오실 때가 제일 행복하십니까?
4: 그렇지는 않고요. 예. 아, 끊는 것도 좋아하지만.
3: 예. 아, 그 끊는다고 표현하죠?
4: 네. 네. 취나물 고사리 이런 거 끊을 때도 좋지만
3: 예.
4: 제일 좋을 때는 밤에 엄마 잠자리 보고 돌아온 직후 우리 엄마가 오늘도 하루를 잘 살아내셨구나
3: 예.
4: 이런 느낌이 되게 좋고요.
3: 아, 그렇군요.
4: 네, 저는 행복이 뭔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3: 예.
4: 고양이 네 마리와 저와 이렇게 오늘도 아무 탈 없이 아무
3: 예.
4: 문제 없이 하루가 지나갔다는 생각이 들 때 그때가 제일 마음이 편안한 것 같습니다.
3: 고양이 네 마리.
4: 네.
3: 강아지도 있다면서요.
4: 네, 걔는 밖에서 삽니다.
3: 차별 대우를 하시는.
4: 아, 계급자. 글쎄 말입니다.
3: 예. 그 저희들이 어제 그 새로 내놓으신 책 찐이 주의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책 제목들을 이 질문을 하려는 걸 깜빡했었는데 시간도 모자랐고 각 장의 제목들이 있는데 아주 단순 명료하면서도 폐부를 찌르는 게 있습니다. 누구나 비밀은 있다. 누구나 조금씩은 나쁘다. 누구나 이상한 구석이 있다. 누구나 자기 기준으로 산다. 그리고 누구나 이유가 있다. 마지막으로는 누구나 모르고 산다. 예. 그럼 마지막 그 누구나 모르고 산다가 더 와닿긴 한데
4: 네.
3: 일단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여섯 가지에 작가님도 다 해당이 됩니까?
4: 아, 그럼요.
3: 아, 그럼요. 그렇군요.
4: 예. 예외 없이.
3: 그렇습니까? 그중에 두 가지만 꼽아보겠습니다. 누구나 이상한 구석이 있다. 어느 부분이 작가님은 별나십니까?
4: 별나다기보다
3: 예.
4: 사람들이 저를 보면 일단 요리를 안 해먹는 줄 압니다.
3: 아니, 왜요?
4: 그렇게 생겼나 봐요.
3: 아니, 밥도 그렇게 보이진 않게. 예. 그래요?
4: 네, 저 생각보다 요리 잘해요.
3: 아니, 제가 뭐,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4: 근데 되게 까다롭습니다.
3: 예.
4: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소도 때려잡게 생겼는데.
3: 뭐, 그것도 좀 잘못된
4: 그런가요?
3: 말씀.
4: 예, 그런 않습니다. 말을
3: 예.
4: 많이 듣고 살았는데.
3: 예.
4: 실제로 엄청나게, 특히 음식 같은 거 해 먹을 때 엄청나게 까다로워서.
3: 예, 예.
4: 저희 엄마가 어릴 때 두유를 직접 만들어 주시면 그것에 적정 온도가 있습니다.

0: 이렇게 예. 그 온도를 넘어서서 뜨거우면 고소하지가 않고 조금 덜 따뜻하면 아. 비린내가 나고
1: 예예.
0: 그래서 그럼 안 먹고 겉절이를 좋아하지만 겉절이에서 물이 나기 시작하면 안 먹고
1: 아, 그 까다로우시군요.
0: 네, 엄마를 몹시 힘들게 하는 딸이었었습니다.
1: 예. 그래서 이상한 구석이 있다에 동의하시는군요.
0: 네. 이거 말고도 차마 밝힐 수 없는 것들도 많습니다.
1: 예. 아, 뭐 그건 여기 그 누구나 비밀은 있다에 속하겠네요.
0: 네. 네.
1: 예. 그리고 누구나 조금씩은 나쁘다에도 좀 속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0: 이건 또 많기도 합니다. 그 조금씩은 조금만 나쁜 것 같지가 않고.
1: 예, 그런가요?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나 좀 나쁘다 싶을 때는 언제입니까?
0: 아, 지금 아, 저 오늘도 제 제자에게 이제 엄마 아침 식사를 맡기고 왔는데 예, 친한 예. 제자에게 이 녀석이 맨날 그러거든요. 선생님 말로는 싫은 게 없기를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1: 예.
0: 입만 열면 싫다, 재수 없다를 달고 예. 산다고 저한테. 예.
1: 아, 그냥 작가님도 평범한 한 사람이군요.
0: 그럼요.
1: 예, 그런 쪽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그 여섯 문장이 서로한테 뭐 너무 많은 걸 바라지 않으면 오히려 그 사람을 편견 없이 네.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네요. 자, 오늘은. 정지아 작가가 추천하고 싶은 책 세 권을 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권 골라오셨죠?
0: 네.
1: 예, 첫 번째 책은 어떤 걸까요?
0: 제가 좋아하는 막심 고리끼의 단편선 은둔자.
1: 은둔자.
0: 네.
1: 예. 혁명가 혹은 선도자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교훈으로 삼아야 할 소설이라고 하셨습니다.
0: 네.
1: 아, 이거 부담스러워서 책이.
0: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1: 예, 예.
0: 거기 한 단편 중에 제가 이제 늙어서 제목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1: 예.
0: 거기에 티토라는 한 사람이 이제 먹을 게 너무 없어져가지고
1: 예, 예.
0: 이제 마을 사람들을 끌고 도대체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 숲을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는 이야기인데요.
1: 예. 원래 이 소설은 네. 러시아 저항 문학의 상징적인. 네. 소설이기도
0: 네.
1: 하죠.
0: 그런데 예, 예. 그 맨 마지막이 어떻게 해서든 민중들을 다독여서 마을 사람들을 다독여서 약속의 땅에 도착하자마자
1: 예.
0: 티토의 몸이 불꽃으로 하여서 사라지거든요.
1: 예.
0: 그래서 저는 그 민주화 운동 세대도 마찬가지지만요.
1: 예.
0: 열심히 최선을 다해 자기의 청춘을 걸었던 사람들이 뒤에 가서 변절하는 경우도
1: 예.
0: 되게 많이 봤고요. 내가 목숨을 걸었던 어떤 이상이 어느 정도 실현됐을 때는 사실은 그 성과를 내가 받아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1: 예, 예.
0: 뭐 이런 생각도 저는 좀 늘 하면서 진보 진영을 바라볼 때 마음도 그렇고요.
1: 예, 예.
0: 또 제 자신을 바라볼 때도 지금의 오늘 내가 버려야 할 것, 갖지 말아야 할 것
1: 예.
0: 이런 생각들을 늘 하고 살아서 그렇게 좀 위험하다 내 스스로 그런
1: 예.
0: 생각이 들 때마다 고리끼의 삶을 떠올리기도 하고
1: 그렇군요.
0: 그 작품을 네
1: 아마 이제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어떤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놓고 볼 때 예 알겠습니다. 그 강한 의지와 신념을 가진 부모님을 보면서 자라셨잖아요.
0: 네.
1: 그것이 소설 속에 나타났었습니다. 그 이름도 정지아, 지아는 지리산의 지, 백아산의 아.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빨치산 활동을 하셨던
0: 네.
1: 그 산의 이름들을 따서 따님의 이름을 지으셨으니까 뭐 여러모로 지리산하고 연이 깊으신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 이름에 대해서 혹시 너무 큰 무게감을 느끼신 적은 없으십니까?
0: 젊은 날에는 있었고요.
1: 예, 예.
0: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당신들의 이상을 자식 이름에 담으면 안 됩니다.
1: 예.
0: 복순이 영자 이런 이름이 더 좋고요.
1: 예.
0: 이름에 눌리는 분들이 되게 많. 저 말고도 이렇게
1: 예, 예.
0: 좀 너무 바르게 살아야 된다. 정숙해야 되는 이름
1: 예.
0: 이런 것들이 자기를 억압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요.
1: 예.
0: 뭐 지금은 거의 다 벗어난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두 번째 책. 피를 팔아서 겨우 먹고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0: 네.
1: 위

0: 예, 그렇군요.
1: 유아 작가 뭐 여러 가지 책에서 허상관미열기가 이제 개중 대중적으로 조금 더 재미있어서 허상관미열기를 꼽긴 했습니다만 모든 소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 제 단편의 소설들은 딱 떨어지는 아 이러이러한 인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인물들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나는 왜 장편을 못 쓰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위화 작가 글을 다시 읽었는데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인간들인 거예요. 등장하는 인물들이. 그러면서 제 인물들보다 훨씬 더 생생하고 살아 있고 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내 친구들도 내 자신도 어떻게 한마디로 정의 내릴 수 있겠나?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썼던 단편 소설들의 인물들은 사실은 너무 지나치게 나의 이성을 통해서 가공된 인물들이었구나. 아, 그래서 인간을 있는 그대로의 인간을 그려낸다는 게 어떤 건가? 이런 거를 위아 작가님 글을 보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0: 한 재벌 회장에게 밉보여서 일거리를 잘린 적도 있다고. 그건 뭡니까?
1: 아니 제가 불에 사는데 자꾸 서울로 오라고 오늘 만나고 밤차 타고 내려가는데 내일 또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중식당으로. 아무리 그 음식이 맛있어도 오늘 내려가는데 내일 또올 수는 없고.
0: 그렇죠, 그건
1: 근데
0: 뭐.
1: 제가 엄마를 모시고 있다고 말씀도 드렸는데 회장님들은 그런 게 귀에 안 들리시나 봐요. 그래서 몇번 제가 못 간다고 말씀을
0: 아니, 그러니까 오늘
1: 드렸는데
0: 불에로 다시 내려간다는 거를 알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그렇죠. 그것이 그러한 일화들이 이제 소설가 정지아를 구성하고 있는 인격인 것 같기도 합니다.
1: 아니에요. 요즘은 회장님이 불러주시면 갈 거예요.
0: 농담으로 듣겠습니다. 세 번째 책은 어떤 걸까요?
1: 바르가스 요사의 새엄마
0: 아,
1: 찬양이라는 책이.
0: 페루.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 새엄마 찬양. 2010년에 노벨 문학상 받은 작가죠. 그 소설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가? 금기의 주제를 어느 만큼 변주할 수 있는가? 이걸 알려준 소설이다 이렇게 추천을 해주시네요.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1: 이게 이제 그 새엄마를 유혹하는 소년의 이야기이거든요.
0: 금기의 주제네요.
1: 금기의 주제죠. 근데 그것을 미술사를 끌어들여서 인간의 은밀한 욕망과 결부하되 그것을 현실의 이야기로 끌어들이면 사실은 감당이 안 되잖아요.
0: 과거 미술 작품 중에는 금기의 주제를 가진 작품들이
1: 많죠.
0: 굉장히 많습니다.
1: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끌어들여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건들면 안될것 같은 얘기지만 유쾌하게도 쓸수 있고요.
0: 그래서 아버지의 해방일지도 나올 수 있었다고 보면 됩니까? 그 길을 잃었을 때 희미한 빛이 되어줬다 이런 표현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아버지의 해방일지를 떠올릴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아버지의 해방일지가 다루고 있는 주제가 그 아버지 캐릭터를 요즘 세상에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걸 진지하게 쓰면 그리고 옛날 분들은 이제 지겹고 한편으로는 또 여전히 그 레드 컴플렉스가 있고 또 젊은 애들은 아무 관심이 없고 그래서 이 얘기를 다이렉트하게 쓰면 아무도 안볼것 같은데 이것을 이 시대로 어떻게 하면 소환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오래 했었고요. 그래서
0: 그렇군요.
1: 새엄마 찬양 같은 글들을 읽으면서 이게 조금 이건 방식을 좀 바꿔볼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죠.
0: 어찌 보면 이번에 나온 책 찐이주의보도 같은 결의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루기 쉽지 않은 그런 소재들을 다루고 계시잖아요. 그것도 그렇다면 이 새엄마 찬양에서 이렇게 쭉 뻗어나온 하나의 가지 이렇게 봐야 될까요?
1: 제가 뭐 그걸 의식은 안 했습니다만 충분히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는 제가 이제 젊은 날에는 단도직입 뭐 이렇게 단칼 뭐 이런 거를 좋아했다면 나이가 드니까요. 쓰리 쿠션이 제일 좋다. 그래야 이게 배인 사람이 배인 줄도 모르고 이렇게 이게 오히려 더 삶의 지혜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0: 그 당구 쳐보셨습니까?
1: 구경만 했습니다.

0: 예, 그 쓰리 쿠션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1: 그렇죠.
0: 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다른 게 아니라 그렇게 현실을 단도직입으로 다루지 않고 이렇게 좀 말씀하신 대로 쓰리 쿠션으로 쓴다는 것이 결코 쉬운 작업은 아니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근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빨치산의 딸로 등단한 작가에게 역사나 현실에 대해서 쓰라 라는 사회적 요구, 독자들의 어떤 갈망, 문단의 어떠한 희망, 요구, 이런 것들도 좀 무게로 작용하지 않았을까요?
1: 네,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0: 예.
1: 하나는 20, 30대까지는 실제로 뭐 문단은 나가본 바가 없어서
0: 예.
1: 저는 문단

0: 어제 오늘 좀 다른 면을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 요즘 흔히 유행하는 말로 테토녀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1: 아, 아닙니다. 부드러운 여자입니다.
0: 예. 70세에는 대하소설을 쓰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1: 네.
0: 이제 한 10년 남았습니다.
1: 10년도 안 남았습니다. 네.
0: 예. 뭐, 하여간 따지고 보면, 예. 근데 혹시 염두에 두신 내용이 있습니까?
1: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요.
0: 예.
1: 그냥 제가 그냥 최종적으로 제가 죽기 전에 써보고 싶은 것은
0: 예.
1: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주로 이데올로기 위주로 다룬
0: 그렇죠.
1: 것들이 많습니다.
0: 예.
1: 저는 그게 아니라 경제적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성장 과정
0: 예.
1: 이 측면에서 노동의 입장에서
0: 예.
1: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제 부분 부분 조금 나눠서 조금 쓰다가 뭐
0: 예.
1: 대하소설로 쓰는 것은 진짜 마지막 작업이지 않을까
0: 예.
1: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0: 노동에 대해서 쓴 소설은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정지아가 쓰는 노동에 대한 소설은 어떤 걸까요?
1: 이데올로기에 압도당하지 않는
0: 예.
1: 관념에 압도당하지 않는 저는 먹고 사는 일만큼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을 하는
0: 예.
1: 사람이고요. 예술이 그 아무리 위대하고 그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먹고 사는 일을 뛰어넘을 순 없다라고
0: 예.
1: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아마도 관념이 앞서지 않는
0: 예.
1: 소설.
0: 여전히
1: 네.
0: 유머러스하기도 하고.
1: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웃는 순간들은 있으니까요.
0: 예. 여전히 찡하기도 하고.
1: 네. 네.
0: 예.
1: 감동도 필요하니까요.
0: 예. 그리고 여전히, 뭐랄까, 간혹 저는 사전을 찾아보고, 방언 사전을 찾아보고 싶은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가
1: 네.
0: 소설에 또 나오고 있군요.
1: 뭐 전면적이진 않더라도 그건 저의 일부니까. 네.
0: 그러니까요. 예. 노모께서 100세가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1: 네.
0: 여기 앉아 계시면서도 늘 구례를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할것 같고. 고양이 네 마리를 키우신다고 했는데, 그냥이 전냥이란 이름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1: 네.
0: 거기 왜 F라고 구글이 왜 들어갑니까?
1: 애플과 구글이 태어났을 때 그냥이와 전냥이의 새끼인데요.
0: 예.
1: 이제 그 무렵쯤에 제가 좀 사람이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0: 그렇습니까?
1: 그래서
0: 예.
1: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0: 예.
1: 열심히 벌어서 우리 애들 또 맛있는 것도 추루도 하나라도 더 먹이고
0: 예.
1: 그래서 자본주의를 사랑하자라는
0: 그러면 그 강아지 두 마리는 왜 호랑이와 치타입니까, 이름이?
1: 호랑이는 실제로 말라뮤트였는데요.
0: 예.
1: 진짜 발이 호랑이 같았어요.
0: 커서 두둑하지요.
1: 네.
0: 예.
1: 그래가지고 호랑이고요. 호랑이 새끼인 치타는 동네 똥개를 아비로
0: 예.
1: 뒀는데 좀 못생겨가지고.
0: 예.
1: 아, 그러나 그래도 애미가 호랑인데.
0: 그럼요.
1: 치타
0: 치타는
1: 정도는
0: 뭐
1: 돼야 되지
0: 보면
1: 않겠나.
0: 귀여운 데도 있습니다. 예. 이 여섯 마리의 반려동물과 100세의 노모께서 지금 구례댁에서 정 작가의 귀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제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1: 아,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0: 예, 그리고 아직 절반밖에 못 읽은 찐이 주의보도 마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 약속하셨습니다.
0: 야, 그럼 예, 물론이죠. 예.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1: 네,
0: 예,
1: 감사합니다.
0: 구례까지 먼길 조심히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1: 네, 안녕히
0: 예,
1: 계세요.
0: 고맙습니다.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0: 팀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3: 예, 1시 30분 손석희의 12시 이제 4부가 시작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4부의 시작은 여러분들의 추천곡으로 하죠. 문자 2211 쓰시는 분께서 랜디 뉴먼의 You've Got a Friend in Me를 추천을 해주셨네요. 랜디 뉴먼은 지난번에 다른 곡으로도 소개해드린 바 있는데 이 곡이 랜디 뉴먼을 가장 전 세계적으로 알려준 그런 곡이기도 하죠. 토이 스토리의 OST 듣겠습니다.

8월 18일 화요일 손석희의 12시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국제 뉴스입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내년도 대만 국민에게 1인당 1만 대만 달러, 우리 돈으로 44만 원을 현금으로 일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AI 배당인데요. 반도체 산업으로 국가 재정에 큰 수익이 났으니 국민과 나누겠다는 겁니다. 한편 대만 통계청은 대만의 연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1.1%로 상향 조정했는데 이는 4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취임 한 달을 맞이한 앤디 버넘 영국 총리가 낚였습니다. 미 백악관 비서실장을 사칭한 인물에게 속아 몇 차례 문자를 주고받은 건데요. 보안의 문제는 없을까요? 영국 총리실은 안보 문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 휴대전화는 이미 한 차례 해킹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브라질에서 3살 된 암소 한 마리가 역대 소 경매 최고가인 474만 달러, 우리 돈으로 66억 8천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카리나라는 이름을 가진 이 암소는 넬로레 품종이라고 하는데요. 더운 기후와 열악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고 육질의 풍미도 우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난자 하나의 가격도 1억 5천만 원이라고 하네요. 영화 오디세이의 국내 누적 관객 수가 516만 명을 넘겼는데요. 오디세우스의 고향으로 알려진 그리스 섬 이타카.

와 오디세이의 촬영지인 이탈리아의 파비냐나 섬이 인기라고 합니다. 두 섬 모두 주민이 3,00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요. 영화 속 이타카인 파비냐나 섬은 시칠리아 인근에 있는 대표적인 휴양지입니다. 여름 성수기에는 하루 5만 명이 몰린다고 하네요. 영화의 인기 때문에 시설은 적고 사람은 많아지는 오버투어리즘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8월 18일 화요일 오늘의 국제뉴스였습니다. 지구촌이라는 레코드의 B면을 짚어봅니다. 이선영의 지구촌 사이드.

0: 그다음에 그 경비를 직접 벌 수 있다는 게 어쨌든 가장 큰 매력입니다.
1: 예, 예.
0: 재외동포청 자료를 좀 보니까 2024년 기준으로 가장 인기가 좋은 나라가 호주였고요. 그다음이 캐나다, 일본 순이었는데 이때 발급된 워홀 비자 건수만 32,620건이라고 합니다.
1: 꽤 많군요.
0: 예. 이 중에서 16,709건이 호주일 정도로 거의 과반 정도가 호주에 쏠려 있는데
1: 예.
0: 호주가 우리나라랑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워킹홀리데이를 맺은 이제 최초의 국가가 호주입니다. 1995년이었고 사실 이제 캐나다나 영국, 일본 같은 나라들은 연간 발급 인원 그 비자 발급 인원이 정해져 있어요.
1: 예,
0: 쿼터제라고 하는데 이제 호주는 어떤 나라들을 대상으로는 쿼터제를 시행하지만 우리나라로는 우리나라를 대상으로는 이제 무제한으로 발급을 해주고 있어서 인기가 예. 좋다고 합니다.
1: 그래서 뭐 어쨌든 제일 많이 가는 나라가 호주인데 이걸로 하필 호주에서 이제 비자 발급을 좀 늦추거나 제한하는 그런 상황인가 보죠?
0: 네. 호주 정부가 전체 이민자 수 줄이기에 나섰기 때문인데
1: 예.
0: 사실 호주는 그 원래 농업 같은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 많은 국가인 반면 인구 밀도는 적기 때문에 노동력이 항상 부족하다고 합니다.
1: 예.
0: 대한민국 영토의 77배인데 인구는 2,700만 명 수준으로 절반 정도라고 하니까요.
1: 예.
0: 지금 좀 자료를 보면 워킹 홀리데이 비자 최고치를 찍었던 2024년 부터 2025년 사이에 약 20만 명이 워킹 홀리데이로 이제 호주로 들어왔다고 해요.
1: 예.
0: 그러니까 이런 수치의 노동력이 매년 들어왔다 나간다라고 하면 무시할 수는 없는 그런 숫자인 것
1: 그렇죠.
0: 같습니다.
1: 그렇죠. 예, 예.
0: 그래서 지금 현재 비자 발급 상황이 어떻냐. 완전히 중단된 것은 아니고 어쨌든 이전보다는 훨씬 더 느린 속도로 처리되고 있다고 호주 내부부 장관도 최근 인터뷰에서 인정을 했고요.
1: 예, 예.
0: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쿼터제를 적용받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접수가 7월부터 지금 일시 정지 상태라고 합니다.
1: 예.
0: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인원 제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비자 승인에 걸리는 시간이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다고
1: 예.
0: 합니다.
1: 비자를 내주는 입장에서는 뭐 완전히 갑이잖아요. 갑.
0: 맞습니다.
1: 예, 네. 자기들 마음대로 어떤 이유든지 뭐 대면 그만이고 그 이제 받으려는 사람들만 속이 탈 뿐이죠. 근데 이제 호주 워킹 홀리데이 비자마저 이러니까 참 답답하긴 할 텐데, 그 호주가 근데 뭐 이래저래, 예, 뭐 이민자 문제도 좀 있고, 골치 아픈 상황이 좀 있는 모양이죠?
0: 네. 기사 밖에서 좀 찾아보니까 호주 통계청 자료인데요. 호주 내에 다른 국가에서 출생한 국민이 880만 명. 이게 전체 인구의 30%를 조금 넘습니다.
1: 예, 예.
0: 그러니까 10명 중 3명은 호주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서 이제 이민 허가를 득해서 살고 있는 거니까
1: 예.
0: 이민자 수가 굉장히 많은 거기는 하죠. 근데 최근에 호주 내에서 뭐 시드니나 멜버른 등 주요 도시에 주택 임대료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주택난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1: 예.
0: 만약에 방을 하나 구하고자 한다면 뭐 이제 줄을 서서 경매식으로 월세 방을 구해야 되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1: 아, 많이 부른 사람이 들어가요?
0: 네.
1: 참 그것도 참 예.
0: 이 정도로 이제 심각하다 보니까 아 이거 우리나라 이거 너무 이민자가 많아서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나왔다고 하고요.
1: 예, 예.
0: 사실 워킹 홀리데이 숫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대 20만 명이고 호주 전체 인구의 1%도 안 되는 숫자인데
1: 예.
0: 이 워킹 홀리데이 손을 댄 이유가 그나마 가장 통제하에서 가장 빠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 예.
0: 그리고 실제로 호주 워킹 홀리데이 같은 경우는 3차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1차부터 3차까지 하면 한 3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1: 예, 예.
0: 이런 식으로 기간을 연장해서 불법 체류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있기는 있다고 합니다.
1: 예, 예. 그 호주 시민들은 뭐 반긴다고 하나요? 왜냐하면 뭐 노동력 귀하다면서요.
0: 그러니까 뭐 당연한 얘기지만 찬반 여론이 나뉘고 있습니다.
1: 예.
0: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주택난이니 또 경제 위기니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민자를 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찬성하는 주장과
1: 예.
0: 반대로 이제 워킹홀리데이 노동력에 의존해오는 그 농가 그리고 서비스업, 관광 요식업계 이 부분에서는 이제 구인난이 생길 거다라면서 이제
1: 예.
0: 반발하고 있다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1: 예, 예. 당장 그 호주로 갈 준비하던 우리 그 청년들한테는 좀 별로 듣기 좋은 소식은 아니네요.
0: 맞습니다. 안 그래도 그 7월 1일부터 호주 워킹 홀리데이 대상자가 확대가 됐어요.
1: 예.
0: 그러니까 지금 전해드린 소식과는 좀 반대의
1: 경향이잖아요. 예.
0: 원래는 18세부터 30세 대상이었는데 35세까지 늘어났거든요.
1: 예.
0: 그래서 나도 되네 하고 이제 좀 비자 신청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1: 그래 놓고 막는 건 좀 모순이네요.
0: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또 갑자기 이렇게 상황이 변한 상황이라서
1: 예.
0: 좀 혼란스러울 것 같고 옛날에는 얼마나 빨리 나왔냐. 비자가 뭐 신청 후에 운이 좋으면 수분

0: 만에 그냥
1: 수분이요?
0: 예, 자동 신청 승인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예, 예. 그러니까 수분이나 수시간 내에 이렇게 전자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전자비자가 그렇게 금방 승인이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빨리 안 된다고 하고요. 보통 영업일기 중 그래도 7일 이내에는 비자를 받았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런 이제 속도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뭐
1: 몇 달 걸리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0: 그렇죠. 그리고 지금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뭐 몇 달이 뭐 1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이거 가늠을 할 수가 없어서
1: 그럼 뭐 예를 들면 항공권이나 뭐 숙박 일정 같은 거는 미리 잡으면 안 되겠군요.
0: 네, 맞습니다. 그런 거 먼저 이제 하셨다가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선영 아나운서와 함께 지구촌 사이드 B를 진행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예.
2: 노래도 기록이고 역사다. 손석희의 12시.

예, 락 장르를 전문으로 다루는 미국의 음악 매체가 있죠. Ultimate Classic Rock 이 매거진이 역대 최고의 락 발라드 50곡을 선정했습니다. 어제 들었던 마틀리 크루의 Home Sweet Home이 6위네요. 그 위로 이제 프로이너의 I Wanna Know What Love Is 이게 5위, 조니의 Don't Stop Believin', Guns N' Roses의 November Rain, 그리고 하트의 Alone 이렇게 2위까지 차례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 1위 곡은 뭘까 궁금하실 텐데 들으시면 혹시 좀 뭐 조금 의외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이 가수를 보통 락이나 밴드의 형태로는 떠올리지 않기 때문이죠. LP에서는 비오는 소리가 들린다. 락 발라드 특집의 두 번째 곡은 바로 프린스의 Purple Rain입니다. 1위 곡입니다. 이 곡이. 프린스는 한 장르로 설명하기 좀 어려운 음악가죠. 펑크, 소울, 뭐 R&B 다 넘나들었고 그 속에 백인 남성의 전유물이었던 락을 녹여내기도 했습니다. 기타리스트로서의 역량은 뭐 워낙 유명합니다. 오늘 들어볼 Purple Rain 같은 곡에서는 락 음악가의 모습도 아주 선명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Ultimate Classic Rock 매거진 이 곡을 1위로 선정하면서 이런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감성, 화려함, 그리고 장엄함까지 락의 역사상 Purple Rain에 비견할 만한 파워 발라드는 없다 이렇게 했는데 물론 뭐 반론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LP 여기 자켓이 있습니다. 1984년에 발표된 앨범 Purple Rain입니다. 이 자켓은 프린스가 주연한 동명의 같은 이름의 영화의 포스터용으로 찍은 사진이었는데요. 프린스가 보라색 옷을 이렇게 입고 있고 저 뒤편 계단에 이제 상대역 여자 배우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게 세로로 포스터는 세로로 기니까 마이크에 가렸네요. 예, 이렇게 세로로 기니까 이걸 그대로 넣으니까 이제 양옆이 비는데 여기는 그냥 꽃무늬를 넣은 것 같습니다. 그냥 넣는지 고민해서 넣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보기엔 그렇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이제 프린스다운 자켓이 탄생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장르의 경계를 따지지 않을 뿐더러 어울리지 않던 것을 섞는 데 워낙 능했던 프린스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LP의 바늘을 올려보죠. 라디오에서는 보통 4분짜리 싱글 버전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LP에선 비오는 소리가 들린다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8분대 오리지널 버전 아마 듣기 어려우셨을 텐데 오늘 듣겠습니다. 프린스의 Purple Rain 무려 8분 40초 동안 이어집니다. 오늘도 다 그냥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시작하죠. Purple Rain, 프린스의 곡입니다.

0: 예, 프린스의 퍼플 레인을 ALP로 들으셨습니다.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이동식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4: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6: 경복. 기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7: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4.5일째 전국 금융산업 노동조합이 앞장섭니다.
1: 탄탄탄탄 방수 건물 누수 완벽 방수 탄탄탄탄 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탄탄 방수 탄탄탄탄 방수
2: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1: 탄탄 방수
2: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4: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백조싱크.
1: 예, 손석희 12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2: 더위가 잦은 여름철 열사병 등 온열 질환을 유발하는 폭염에 미리 대비해야 하는데요. 무더위로 현기증, 메스꺼움, 근육 경련이 있을 시엔 휴식을 취하고 시원한 물을 천천히 마십니다. 평소에도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나 주류는 삼가고 휴식 시간은 짧게 자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 작업장에서도 가장 더운 시간인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엔 야외 작업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폭염 예방 캠페인 지금까지 MBC 라디오에서 보내드렸습니다.
3: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4: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 박사입니다.
5: 평소 과식을 하거나 기름진 음식, 야식을 먹고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배가 더부룩하신 분, 그리고 위 내시경 검사 후 위염 치료를 받았으나 약을 먹어도 증상이 자주 재발하고 상복부나 오목가슴에 통증이 있어 고생하신 분들은 담낭염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담낭염은 대부분 담석 때문에 발생하지만 담석이 없어도 담낭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증상이 반복되는 만성 담낭염은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급성일 경우 응급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담낭염의 수술은 복강경 수술로 진행되어 회복이 빠르며 수술 후 담낭이 없어도 음식 소화에는 지장이 없고 오히려 증상이 호전되어 음식 섭취 후 부담감이 사라집니다. 담낭염이 의심된다면 24시간 이내에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한 외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4: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 박사였습니다.
6: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귤이. 대한민국 유일의 쌀귤이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7: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

0: MBC 2시 종합 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8일 화요일 MBC 2시 종합 뉴스입니다. 먼저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사흘 동안 900mm의 극한 호우가 쏟아진 경남 거제에서 한 명이 산사태로 숨지는 등 경남 지역에서만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부산, 제주 지역까지 포함해 모두 2,500여 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폭우에 대피했던 564명 가운데 245명이 아직까지 임시 주거시설에서 지내는 가운데 복구 작업도 시작됐습니다.
2: 김민석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뒤 첫 공식 일정으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나 당정청의 소통을 통한 벽 없는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중앙윤리위원회를 열어 권영진, 서범수, 진종호, 조경태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인데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알아봅니다.
1: 한미연합훈련의 축소를 지시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북미 대화에 대한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는 이란 문제와 관련된 지원을 요청했지만 이 대통령이 사양했다며 불만을 다시 표출했는데 미 국방부는 한미연합훈련 축소와 관련해 군 통수권자의 지시 이행에 적극 노력 중이라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2: 미국과 이란이 60일간의 휴전과 협상 시한 종료 이후 종전 양해각서 연장을 모두 거부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중동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는 다시 오르고 뉴욕 증시도 투자 심리 위축으로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각각 900mm와 700mm가 넘는 폭우가 내린 경남 거제와 통영은 도심이 마비될 정도로 피해가 큰 상황입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복구 작업이 시작됐는데 완벽히 복구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3: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남 거제의 아파트에선 어젯밤 늦게까지 긴급 복구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아파트 주변으로 차가 오갈 정도는 됐지만 주민들이 언제쯤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거제시는 오늘 전문가들과 긴급 안전 점검을 벌이고 구체적인 복구 계획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물바다가 됐던 도로는 밀려온 토사와 부유물로 엉망입니다. 아스팔트가 깨지거나 땅이 꺼진 곳도 많아 도로 복구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5일부터 오늘 오전 5시까지 거제에는 956mm, 통영에는 766mm의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거제는 어제 하루에만 654mm가 내려 지난 2002년 태풍 루사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이번 비로 경남 거제에서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다쳤고 통영과 울산에서도 각각 한 명이 다치는 등 모두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전국에서 564명이 한때 대피한 가운데 거제와 통영의 이재민 245명은 여전히 대피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경남에선 도로 12곳이 파손되고 하천 21곳이 범람했으며 거제 옥포동 등 5곳에서 산사태가 났습니다. 또한 도로 9곳과 둔치 주차장 3곳, 세월교 141곳 등 240곳에서 교통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 침수로 운행이 중단됐던 거제 시내버스와 시외버스는 정상 운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1: 이번엔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정승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1: 민주당 전당대회 이제 끝났습니다.
4: 네.
1: 김민석 전 총리가 당대표로 선출이 됐는데 이것부터 좀 정리를 하고 갈까요?
4: 네, 2028년 총선 공천권을 손에 쥐게 된 집권 2년차 여당 대표 굉장히 막강한 권한을 손에 쥐게 됐는데요.
1: 그렇죠.
4: 결국은 권리당은 33%가 포진된 호남의 선택이 결정타였습니다. 여기에서만 김 대표는 정 후보와의 차이를 24.89%포인트 차이로 굉장히 크게 벌렸습니다.
1: 네.
4: 서울, 경기, 수도권을 포함한 나머지 지역에선 두 후보 간의 격차가 1%포인트 내외로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1: 네네.
4: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박빙이긴 하지만 김민석 49.3, 정청래 50.7%로 오히려 정청래 후보가 앞서기도 했습니다. 김 대표는 1차에서는 과반을 넘기지 못했지만 선호 투표 끝에 결국 최종 승리를 했습니다. 호남이 그래서 결국은 집권 2년차 정권의 안정을 선택한 걸로 봐야 할 것 같고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에 대한 기대감도 복합적으로 적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당내에서는 김민석이 이긴 것이 아니라 명청대전에서 이재명이 이긴 것이다. 이재명 정권이 힘이 빠지면 안 된다는

0: 호남이 논리가 작동하면서 이긴 걸로 봐야 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리고 이제 최고위원도 5명을 뽑았는데 그중에 3명이 소위 이제 친청계로 불리는 인물들이 포진을 했어요. 이것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0: 네. 추가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지는 않았습니다.
1: 네.
0: 저 순위를 말씀드리면 수석 최고위원인 1위는 최민희, 2위 박선원, 3위 서미아, 4위 이성윤, 5위 한민수 후보로 3대 2 구도긴 합니다. 6위였던 그 친명 김용 후보는 한민수 후보와의 차이가 겨우 0.4%포인트밖에 나지 않았거든요.
1: 그렇죠.
0: 친명 후보 2명이 사퇴하면서까지 지지를 호소했지만 결국 간발의 차이로 지도부 입성에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친청계의 지지도가 상당하고 세력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친청계가 최고위원회의 다수가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3대 2 구도이긴 하지만 이 당대표가 2명의 지명직 최고위원을 임명할 수 있고 원내대표, 당대표 포함해서 9명 정원이기 때문에 다수결 결정에는 문제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만 이슈마다 부딪힐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오늘 김민석 대표를 찾아갔는데 뭐 축하 인사차 간 거겠죠?
0: 네, 어떤 그렇습니다.
1: 어떤 얘기들이 왔다 갔다 했나요?
0: 네, 한번 발언부터 연이어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2: 정말 벽이 없는 원팀으로서의 완성과 소통이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과 기대와 책임감을 갖게 됐습니다.
3: 당, 청이, 당과 정부가 원팀으로 뛰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건강하고 긴밀한 당청 관계가 만들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0: 김민석 대표, 강훈식 비서실장의 발언이었는데요. 두 분 다 한 목소리로 강조하는 게 당정일치, 당정청 원팀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의 축하난을 전달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오간 것은 이제 더 이상 갈등은 없애고 좀

0: 직후에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숫자로는 졌지만 우리의 열정과 가치가 졌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정권을 재창출하려면 총선과 대선에서 이겨야 하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다 빼면 어떻게 승리한다는 말인가라고 토로하기도 했고요. 특히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켜고는 김민석이 이겼지만 그의 주장은 진 것이 많다.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3자 비밀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대의 본질이라고 했는데 그건 진 것이다. 정청래 후보가 졌지만 정청래 지지자들은 승리했다. 결과적으로 정청래가 주장한 것까지 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1: 네.
0: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청래 후보는 이 전대 과정에서 반명 프레임의 가치고도 굉장히 선전을 했었는데요. 당분간 비공개로 지방을 돌면서 지지자들과 만남을 이어간다는데 아마 이번에 부족했던 조직화에 좀 힘을 쓰지 않겠느냐. 그리고 총선이 다가오면 당내에서 목소리가 커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분석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전당대회는 물론 이제 끝났지만 산적한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이재명 대통령 요즘 국정 지지율이 지금 하향세라서 내각 일부를 좀 교체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때요?
0: 네,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최근 4, 5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환 카드가 사실 절실한 시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몇개 부처 장관들을 교체할 가능성이 언급돼 왔는데 이번 전대에서 상당한 역할을 해줬던 송영길 후보가 입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청와대 몇 자리가 비어 있거든요. 지난 총선 때 차출됐던 AI 수석 자리나 대변인 자리 등이 있는데 이 인사들도 함께 가을이 되기 전에 이번 달말 전후로 하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자, 국민의힘 소식도 좀 알아봐야죠. 광복절에 장동혁 대표가 올림픽 공원 집회에 좀 의원들한테 나와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19명만 나왔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장 대표가 지난 12일 시도당 당직자들을 불러서 지역에선 이 집회 호응이 너무 적다라고 말해서 사실상 이번 광복절 공원 집회 동원령을 내렸다는 해석이 당내에서 나왔습니다만
1: 그렇죠.
0: 막상 15일에 보니까 현재 당직을 맡고 있거나 장 대표와 굉장히 가까운 19명만 참석했고 정점식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를 포함한 80%는 불참했다고 합니다.
1: 그리고 이장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4년 중임제 개헌안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죠.
0: 네, 어제 페이스북을 듣습니다. 앞서 이들 의원에게는 서면 질의서를 보내서 답변까지 받아놨고요. 오늘 서명 절차가 끝나면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데 네 단계가 있습니다. 제명, 탈당 공고, 당원권 정지, 경고 등이 있는데요. 최소한 당원권 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서범수 진종 의원은 지난번 형소법 개정안 간담회에서 부산 돌려치기 사건 피해자가 입장하기 전에 돌려치기 한번 하지 저는 발보다 손을 더 잘 쓴다는 발언을 주고받아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1: 그렇죠.
0: 이 피해자가 오늘 이 윤리위에 직접 출석해서 두 의원의 징계 수위를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0: 네.
1: 정치권 소식 정승혜 기자였습니다.
2: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과 대화 요청에 응답했다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의 반응 시점과 또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어제 한미연합훈련의 축소를 전격 지시한 배경과 맞물린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허유신 특파원입니다.
3: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의 대폭 축소를 전격 지시한 이튿날 백악관 기자간담회에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반응 여부를 묻는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는 듯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답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정도 진전이 있는지에 대해선 매우 긍정적이란 말도 했습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의 수차례 대화 제안에 북한이 별다른 입장을 나타내지 않았는데 별도의 교감을 하고 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다만 김 위원장이 답을 했다는 시점이나 구체적 내용에는 추가 언급이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훈련 축소 지시가 오랜 동맹국보다 적대국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지적엔 나와 김정은은 잘 지낸다며 상황을 훨씬 안전하게 만들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과의 최근 통화에서 이란 문제와 관련한 지원을 요청했지만 이 대통령이 사양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제 SNS에서 언급했던 내용을 확인한 셈인데 방위비 증액 등에 대한 압박 차원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권과 언론에선 연합훈련 축소가 동맹 간 신뢰와 대북 억지력에 흠집을 낼 거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연합훈련 축소 지시에 대해 당초 할 말이 없다고 했던 미국 국방부는 돌연 군 통수권자의 지시 이행에 적극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훈련 계획을 둘러싼 사전 논의가

0: 사실상 없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허유신입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대화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정부가 북미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한반도 평화 안정 및 남북 화해 협력 국면으로의 전환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정부가 별도로 파악한 내용은 없다면서도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다할 것이란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군사훈련 축소를 지시한 배경에 한국과의 경제 현안에 대한 불만도 반영됐다고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폴리티코는 현지 시간 17일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정부의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약속 이행이 기대보다 더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2: 이어서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의 첫 예산 편성을 앞두고 통합 전 광주의 채무와 재정 부족분이 전남 지역 예산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최선국 박문옥 시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통합 전 광주의 채무 비율이 25.61%였고 도시철도 2호선과 광주도시공사 관련 채무 등 재정 부담이 4조 원에 이른다며 재정 실태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또 광주의 재정 부족분을 통합시 재정으로 충당할 경우 전남 지역 복지와 농업, SOC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며 별도의 보호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두 의원은 대규모 적자 시설의 운영권 이전에 앞서서 정부의 국비 지원 방안도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진보당 의원들이 정무부시장 시민추천제가 현행 조례를 위반했다며 지명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진보당 시의원 5명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조례에는 정무부시장을 문화산업부시장과 경제농림부시장으로 두도록 돼 있지만 실제 지명된 두 후보자의 담당 분야는 이와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인사위원회와 시민배심원단 회의록 등의 공개 요구에도 시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민영배 시장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전남 광주 지역 1인 가구 가운데 고독사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사람이 2,700명을 넘었습니다. 전남 광주특별시가 22개 시군 1인 가구 3만 9천여 명을 조사한 결과 고독사 위험자는 2,708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노년층이 49.5%로 가장 많았고 중장년층도 45%를 차지했으며 고위험군은 33명으로 조사됐습니다. 특별시는 위험 정도에 따라서 돌봄과 건강관리 등 복지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입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오늘부터 21일까지 나흘 동안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2026 을지 연습에 나섭니다. 서해해경청은 불시 비상소집을 시작으로 전시직제 편성과 기관 이동, 전시종합상황실 운영, 항내 드론 테러를 가정한 실제 훈련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을지 연습 기간에도 경비함정과 파출소, 민원실 등 대국민 업무는 정상 운영됩니다. 전남 광주 전역에서 내일 오후 2시부터 20분 동안 을지 연습과 연계한 민방위 훈련이 실시됩니다. 오후 2시 공습 경보와 함께 1분 동안 사이렌이 울리면 시민들은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나 지하 공간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오후 2시 15분 경계 경보가 발령이 되면 이동 통제가 해제되고 2시 20분 훈련이 종료됩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영화관 등에서도 대피 훈련이 진행되며 철도와 지하철, 항공기, 병원 등은 정상 운영됩니다. 어제 오후 6시 30분쯤 강진군 강진읍의 한 2층 건물에서 불이 나 15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무실로 사용하던 건물 1층이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합동 감식을 통해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입니다. 광주에서 열리던 소년소녀 합창제가 전남광주 통합 이후 처음으로 권역을 확대해서 열립니다.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는 다음 달 5일 예술의 전당 대극장에서 제6회

0: 겠고요. 오늘 소나기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목포의 현재 기온은 32도입니다. 허연주입니다. 이상으로 2시 뉴스를 마칩니다. 목포시와 목포 MBC가 공동 주최하는 목포 시민 아카데미가 8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 목포 MBC 4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목포 시민 아카데미에서는 투자 전문가 염승원 이사가 대한민국 자산시장의 대변화를 주제로 이야기를 전합니다. 목포 시민 아카데미는 개인 맞춤형 최적 시력을 제공하는 안경 전문점 이안경. 아직도 안 가보셨나요? 축구장 2배, 요한인의 할인 매장 3호점 해남점. 믿음이 기술이 되는 곳, 도지정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생활인구 100만, 동아시아 해양허브 목포시가 함께합니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 투자의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 목포 시민 아카데미에서 함께 만나보세요. 8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 목포 MBC 4층 컨퍼런스 홀에서 열리는 이번 목포 시민 아카데미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2시 20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운 오후 2시 임사랑입니다. 여름 바다를 떠올리면 어떤 맛이 생각나시나요? 시원한 물에도 있고 짭조름한 해산물도 있겠지만 유난히 강렬한 향으로 기억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멍게인데요. 울퉁불퉁한 붉은 껍질 때문에 바다의 파인애플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죠. 입에 넣는 순간 퍼지는 특유의 향과 쌉싸름하면서도 은근히 달콤한 맛. 좋아하는 사람은 이 향 때문에 멍게를 찾고 또 싫어하는 사람은 이 향 때문에 손사래를 치기도 하는데요. 멍게가 제철에 맞았습니다. 보통은 회로 많이 먹지만 요즘에는 구워 먹는 방법도 눈길을 끄는데요. 불에 살짝 구우면 특유의 비린맛은 줄어들고 곱창이나 관자 같은 쫄깃한 식감과 진한 바다향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무더위에 입맛도 조금씩 떨어지는 계절, 입맛 돋우는 멍게 한 접시로 바다의 맛을 제대로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0: 8월 18일 화요일 즐거운 오후 2시 오늘 첫 곡은 푸드코트의 멍게 좋아 보내드렸습니다. 자, 쌉싸름하면서도 은근히 달콤한 맛을 자랑하는 멍게 제철을 맞아서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데요. 우리 주로드 청취자분들도 멍게로 맛있는 점심이나 저녁 챙겨보시라고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6월에서 8월 사이 글리코겐 함량의 최고조에 달해서 멍게가 이때가 가장 달고 맛이 깊어지는데요. 마트나 시장에서 살 때는 껍질의 붉은 색깔이 선명하고 돌기가 고르게 발달한 것을 선택해야 신선하다고 합니다. 제철 맞은 멍게 드시면서 입맛도 돋우고 건강도 챙겨보시면 어떨까요? 자, 오늘 화요일이죠. 1, 2부에서는 전남의 모든 것을 퀴즈로 알아보는 김태욱의 머시단과 함께합니다. 늘 그렇듯이 방송 들으시면서 사연과 신청곡은 샵 089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즐거운 오후 2시 1, 2부는 데이펙 IS 동서, 백조싱크, NH농협손해보험, 부람산마의자, 롯데렌탈, 성원에드피아, 도드람 한돈과 함께합니다.
1: 데이펙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펙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펙 사랑해.
1: 건강도 사랑도 데이펙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펙.
2: 하루 한 번 데이펙. 잠시 따 데이펙.
1: 건강기능식품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2: 백조싱크.
3: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4: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3: 수확량 줄어도?
4: 보장.
3: 가격이 내려도?
4: 아이, 그럼.
3: 보험이 든든하구만.
1: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5: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0: 뭐시오? 뭐가 궁금한디?
1: 아따 이게 뭔지 궁금하다니까.
0: 궁금하면 들어봐.
1: 뭐시단까?
0: 네, 뭐시단까 김태용 리포터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재미난 주제를 가지고 재밌게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1: 오늘은 간만에 네.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0: 간만에 음식이다.
1: 네. 우리 남도의 푸르른 네. 대자연과 고품질 축산 기술이 결합해가지고 대한민국 입맛을 사로잡은 최고의 특산물을 모셔왔습니다.
0: 오,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1: 네, 이게 뭐 고기인데요. 고기하면 약간 그 누린내 때문에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냄새를 싹 잡아가지고 아주 그냥 명품 브랜드 유기된 것을 제가 야심차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0: 명

0: 명품 브랜드 육. 육고기란 소리네요.
1: 맞습니다.
0: 바다고기 말고. 아, 우리 전남의 명품 브랜드 육이 참 많은데 그중에서도 어떤 걸 가지고 왔을지 기대가 되는데 일단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거죠?
1: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고기 하면 떠오르는 게 너무 많으실 텐데요. 힌트 듣는 순간 바로 아 하고 뭔가 오실 겁니다.
0: 힌트 듣는 순간. 자, 그러면 공개 수배 힌트 바로 가볼게요.
1: 보성 차반, 녹차 사료, 누린내 제로, 맥땡날드 버거.
0: 뭔지는 알겠는데 맥땡날드 버거 굉장히 특이한 네. 힌트도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까요? 보성이 녹차로 유명한데 보성 차밭을 첫 번째 힌트로 가지고 왔어요. 여기 가면 진짜 그 촬영지로도 유명하고 인생샷 남길 수 있는 곳으로도 아주
1: 그러겠네요.
0: 유명하잖아요. 네. 우리 대한민국 녹차 수도의 청정 자연 환경에 빚어낸 결실이기도 하고요.
1: 맞습니다. 이 시원한 해풍과 적절한 기후, 풍부한 토양을 자랑하는 보성군은 전국 녹차하면 딱 떠오르는 곳인데요.
0: 네.
1: 이 보성군과 보성농협, 지역 축산농가가 긴밀히 협력해가지고 엄격한 품질 기준과 사육 규격을 적용해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명품 축산 브랜드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0: 그러니까 맛과 영양 그리고 철저한 위생과 품질 관리까지 완벽히 갖춘 우리 쪽의 명품 먹거리인데 보성 차밭에 나는 그 녹차를 먹였다 뭐 이렇게 보면 될까요?
1: 네 정확합니다. 네. 마침 다음 힌트가 그러긴 네. 한데 이 무더운 여름철 이 지친 몸을 달래줄 때 고기만한 게 없지 않습니까? 이 고단백 영양식이자 온 가족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남도의 대표 자랑거리입니다.
0: 네.
1: 이거 아마 방송 듣고 저녁에 요거 마트나 아니면 식당 가서 사 먹으시면 딱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0: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녹차 사료가 두 번째 힌트인데 오늘의 이 주인공들이 이 녹차 사료를 먹고 자랐다는 거죠.
1: 그렇습니다. 오늘

0: 그 웰빙이라고 하나하나 성분이랑 건강에 되게 예민한데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카테킨 때문에 지방 축적이 줄어들고 고기의 보수력이 높아져가지고 육질이 한층 부드럽고 쫄깃합니다. 특히 일반 돼지고기에 비해 가지고 콜레스테롤 함량이 더 낮아지고 그리고 고기의 고소한 풍미를 결정짓는 불포화 지방산과 올레산, 리놀레산 비율은 크게 높아져 가지고 한마디로 맛과 건강을 동시에 잡은 고기라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1: 녹차를 먹은 돼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고 있는데,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과연 이 녹차 사료를 소고기, 소한테 먹이면 어떻게 될까? 돼지도 이렇게 좋은 육질의 고기가 나오는데, 우리 한우는 얼마나 더 좋은 육질이 나올까?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는데, 자, 그러면 오늘의 정답은 총네 글자가 되는 건가요?
0: 맞습니다. 두 개, 앞에 두 글자는 지역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뒤에 두 글자는 한자로 돼지를 뜻하는 단어가 하나 들어가야 합니다.
1: 아주 결정적인 힌트가 됐겠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정답 땡땡땡땡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2: 더 연하고 맛있다 하더라고요.
3: 직접 드신 적은 있으실까요?
2: 예, 녹두는 먹어봤죠. 그 하나로 마트 같은 데 가면 팔아요. 예, 근데 좀 가격은 좀 비싼데 맛은 더 연하고 맛있더라고요.
4: 네, 먹어봤죠. 아니, 저는 이제 구입해가지고, 아무래도 맛이 좀, 뭐랄까, 더 독특하게 해야 되나요?
1: 한 시민의 인터뷰가 참 인상 깊네요. 가격대는 좀 있었지만 맛은 있다. 한자로 돼지를 뜻하는 단어와 그리고 녹차를 뜻하는 고시기가 들어가면 딱 오늘 정답이 나옵니다. 샵 089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1부 마무리하면서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김태훈 리포터.
0: 네, 오늘 제가 이 돼지 하면 요즘 아, 폼 미쳤다 이런 게딱 떠오르는데 그래서 가수 영탁의 폼 미쳤다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1: 네, 노래 듣고 2부에서 계속 이어갈게요.

0: 전기 설비는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듭니다. 안전하고 올바른 전기 사용은 전기공사업 분리발주와 등록업체 시공이 필수입니다. 전기공사업 등록업체 시공으로 우리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세요.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라남도회가 함께합니다.
1: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0: 89.1
1: 즐거운 오후 2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꽃은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명동 화원에서 꽃바구니를, 노을 해변 사계절 온수 인피니트 풀 노천탕, 하늘별 바다 펜션 앤 별다방에서 숙박권을, 수입차 유리 타이어 정비 전문 목포 금강 모터스에서 상품권을, 우리 미용실 가자 어디로? 우리 미용실 하당 우리 미용실에서 헤어 상품권을, 당면과 함께 먹는 족발 구이 마왕 족발 무한 남학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사무광장에 위치한 디저트 맛집 니즈 커피에서 커피 상품권을, MM푸드에서 안 먹으면 후회하는 목포는 항구다 김스낵과 요한인의 한 끼 매상의 세트를, 넘버원 아구찜 오룡지구 포미 아구찜에서 식사 상품권을, 푸짐한 하마 하마는 푸짐해 하마의 아구찜 북항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가발 전문점 라라가발 하당 본점에서 상품권을, 한땀 한땀 목포 수제 가죽 공방 공지안에서 상품권을, 한 그릇의 짬뽕도 명품으로 만들겠습니다. 짬뽕 지존 목포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달지 않고 부드러운 보드레 카스테라에서 카스테라 상품권을, 땅에는 루지 하늘에는 롤 글라이더 여수 유월드 루지 테마파크에서 자유 이용권을, 프리미엄 스테이크와 샤브고기 무한 리필 품격 있는 샐러드 바까지, 평광 빛들 샤브 하당점에서 2인 식사권을, 9월 17일부터 11월 1일까지 충남 태안에 위치한 네이처 월드에서 2026 태안 가을꽃 박람회 초대권을 드립니다.

0: 목포의 눈물의 본고장. 진짜 노래와 진솔한 이야기가 넘치는 곳. 여기는 즐거운 오후 2시입니다.
1: 네, 즐거운

0: 입안 가득 고소하고 담백한 본연의 감칠맛만 남는다고 하네요.
1: 잡내가 없으니까 구이로 먹어도 뭐 느끼함이 없고 식어도 쉽게 딱딱해지지 않으니까 그냥 젓가락질만 하면 다 들어가겠네요.
0: 그렇습니다. 네. 조리시 단백질과 지방 손실이 적어가지고 육즙이 풍부하게 유지가 되고 식은 후에도 기름이 하얗게 굳거나 겉돌지 않아가지고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들더군요. 그래서 아이들 반찬이나 수육, 찌개 어떤 요리와 즐겨도 깔끔하고 깊은 풍미를 자랑합니다.
1: 네. 아, 이 그 누린내 때문에 돼지고기를 못 즐기는 분들이라면 그동안 안 먹었다면 네. 한번 요 그 고기는 시도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0: 그렇습니다.
1: 자, 네 번째 힌트가 맥댕날드 버거. 이게 그 이 맥댕날드에서 지역 특산품과 연계해가지고 버거 만드는 그런 기획 상품들이 굉장히 유행인데 아마 지금 이 힌트를 가져온 걸 보니까 이 돼지고기를 이용해서 버거를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인 맞습니다. 것 같은데요. 네.
0: 지난 2022년 글로벌 패스트푸드 브랜드인 맥댕날드의 한국의 막 프로젝트로 네. 이 땡땡땡땡 버거가 탄생을 했습니다.
1: 오늘의 정답?
0: 네, 맞습니다.
1: 땡땡땡땡
0: 네.
1: 버거?
0: 네. 그래서 보성에서 정성껏 키운 돼지고기 패스트푸드 패티로 재탄생해가지고 네. 전국 매장에서 대단한 화제 속에 판매가 되었는데요. 출시 한 달 만에 무려 120만 개 이상 팔려나가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공적인 협약을 다룬 보도를 준비를 했었는데요. 네. 한번 듣고 오시죠.
2: 매출 증대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3: 보성 지역에 국한된 것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차를 안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2: 햄버거 프랜차이즈인 M사가 한국의 식재료를 활용한 첫 행보로 돈을 선택했습니다. 재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보성군과 M사는 상생협력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3: 우리 지역의 농가 그리고 기업이 상생하면서 서로의 발전을 돕는 모범적인 사례로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군에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를 활발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 그러니까 지역 농가와 지자체, 기업이 손잡고 우리 특산물의 가치를 전국에 알리는 최고 모범 사례에 대한 보도였군요.
0: 그렇습니다.
1: MBN 보도 소식이었습니다. 이야, 이 맥댕날드 지역 특산품과 연계해서 상품 만들어내는 게 최근에 뭐 진도 대파도 있었고
0: 아, 예, 맞습니다. 네.
1: 어디 고추도 있었고 막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시초예요?
0: 그렇습니다.
1: 거의 처음과 네. 마찬가지. 네,
0: 첫 번째입니다.
1: 이야, 네. 대단하네요. 그만큼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렇습니다. 보성 돼지고기의 뛰어난 우수성을 전국 소비자들에게 생생히 각인시켰고 지역 농가 소득 증대와 브랜드 인지도 상승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완벽하게 잡은 우리 지역의 자랑스러운 상생 모델이었죠.
1: 네. 자, 그럼 여기까지 오늘 머시단과 함께 하겠고요. 오늘 힌트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0: 네. 녹차 사료로 키워낸 명품 육질, 잡내 없는 누린내 재료의 깔끔함, 전국을 흔든 맥댕날드 버거의 대박 신화, 그리고 보성 차밭이 키워낸 고품질 브랜드 육입니다.
1: 샵0891번으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정답은 총 4글자 되겠습니다. 오늘 정답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8976님께서 정답 보내시면서 신청곡도 보내주셨는데요. 장윤정의 돼지 토끼 듣고 오겠습니다.

0: 장윤정의 돼지 토끼 듣고 왔고요. 이제 문자 마감하고 오늘 정답 뭡니까?
1: 네, 보성 녹돈이었습니다.
0: 그렇습니다. 보성의 녹차 먹인 돼지 브랜드 보성 녹돈 네 글자. 자, 3191번님 네 글자 맥도날드 맥댕날드 버거 힌트 나오자마자 무릎을 쳤습니다. 보성 녹돈 맞죠? 그때 버거 출시됐을 때 우리 동네 특산물이라 뿌듯해서 일부러 찾아가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오늘 저녁은 삼겹살 구워야겠습니다.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1: 네. 자, 그다음에 8523님. 보성 놀러 갔다가 식당에서 녹돈 구워 먹었는데 진짜 잡내 하나도 안 나고 쫀득해서 감탄했어요.
0: 이건 진짜 리얼 후기네요. 네, 실제 후기에 얼마나 맛있었으면.
1: 구이로 먹어야죠, 구이로. 네.
0: 자, 1302번님 이건 무조건 보성 녹돈. 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보성 녹돈이다. 1302번님 잘
1: 네.
0: 맞춰주셨어요.
1: 자, 그다음에 8496님 보성 녹돈 보냅니다. 녹차 사료 먹여서 키운 거라 그런지 확실히 불판에 구워도 기름이 덜 느끼하고 식어도 지방이 딱딱해지지 않아서 좋아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삼겹살 같은 거가 잠깐 이게 어디 나갔다 오면 식으면 이게
0: 식은
1: 아, 네,
0: 맛없죠.
1: 맛없어가지고
0: 예,
1: 식감도 좀
0: 딱딱해지고.
1: 딱딱하고.
0: 예. 하지만 보성 녹돈은 다르다.
1: 맞습니다.
0: 예. 8345번님 보성 녹돈이어라. 우리 전남 보성 녹차도 유명한데 거기까지 전국 최고 브랜드라니 남도 사람으로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예, 충분히 자랑스러워하셔도 됩니다. 예.
1: 네. 그다음에 6854님 보성 녹돈 카테킨 성분 덕분에 콜레스테롤 걱정 줄이고, 네. 이게 확실히 건강에 예민하신 분들은 일반 돼지고기 말고 이 보성 녹돈 드시면 딱 좋지 않을까 추천드립니다.
0: 그러니까요. 5859번님, 보성 녹돈 버거 나왔을 때 매콤한 양배추, 그리고 패티 조합이 끝내줬었는데 방송 듣다 보니까 또 생각이 나네요. 아유, 나는 왜안 먹어봤었죠? 이거를 먹어봤었어야 되는데.
1: 햄버거를 잘안 드시는 거
0: 아니요,
1: 아닐까요?
0: 아니요, 먹긴 먹어요. 예,
1: 진짜요?
0: 자주 먹진
1: 네.
0: 않아도.
1: 아, 이게 아무래도 좀 시즌 재료 가다
0: 예, 진도
1: 보니까.
0: 대파 버거는 잘
1: 네.
0: 먹었었는데. 자,
1: 자,
0: 그리고요.
1: 네. 그다음에 7759님, 보성 녹돈 거리도 있죠. 네, 맞습니다.
0: 자, 그만큼 유명한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돼지 브랜드 보성 녹돈 우리 전남에 있어서 더 자랑스러운 브랜드 만나 봤습니다. 자, 이외에도 많은 분들께서 보성 녹돈 잘 맞춰주셨는데요. 자, 우리 김태훈 리포터의 마음을 움직인 한 분, 누굽니까?
1: 네, 축하드립니다. 바로 7759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0: 네, 7759님께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자, 오늘 김태욱의 머시단가에서는 보성에서 녹차로 먹인 아주 맛있고 건강에도 좋은 보성 녹돈에 대해서 재밌게 잘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김태훈 리포터 수고 많으셨어요.
1: 네, 감사합니다.

0: 지친날을 안아브라스.
1: 지친날을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4: 모든 인쇄 가능한

0: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4: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네, 즐거운 오후 2시 함께하고 있습니다. 2783님이 아까 보성 녹돈 잘 마치시면서 여정인의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신청합니다 남겨주셨는데, 이 노래 2부 마무리곡으로 보내드리고 뉴스 듣고 3시 5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심술 상태는 괜찮을까요? 지금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한쪽만 힘이 떨어지진 않으세요?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유독 한쪽 팔이 더 힘들진 않으세요? 어깨 근육이 한쪽만 눈에 띄게 줄어들진 않았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통증을 심하게 못 느껴도 이미 어깨 속 힘줄에 이상이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팔이 힘이 떨어지는 느낌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깨 통증을 많이 못 느껴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더 일찍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내 어깨 상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2: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자치단체 하나 얘기를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3: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4: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1: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3시 뉴스입니다. 정성호 법무장관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두고 우려를 표해온 정 장관은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 수면장애 등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사직서를 청와대와 인사혁신처에 냈습니다. 병사에게 강제 팔굽혀펴기를 시켜 중증 횡문근 융해증을 앓게 한 혐의를 받는 육군 15사단 중사가 군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육군 3광역수사단은 지난 14일 직권남용 가혹행위, 폭행, 치상 등 혐의로 육군 중사를 송치했습니다. 가해 중사는 지난 3월 9일 철원 15사단 체력단련실에서 100회 가까이 팔굽혀펴기를 강제하고 병사가 여러 차례 중단을 요청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통증을 느낀 병사는 콜라색 소변을 받고 근육 효소의 수치가 정상 수치의 수백 배까지 치솟는 횡문근 융해증을 진단받았습니다. 북한이 서해안 남포항 인근 석도에서 해군기지 건설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북한 전문 매체 NK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위성사진 분석 결과 지난달 15일부터 25일 사이 석도에서 도로 정비와 건설 노동자들을 위한 임시 숙소 건설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NK 뉴스는 서해안 수심이 얕고 조수간만의 차가 심한 점을 고려할 때 석도가 대형 군함을 수용할 해군기지로 적합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대화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정부가 북미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한반도 평화 안정과 남북 화해 협력 국면으로의 전환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해 정부가 별도로 파악한 내용은 없다면서 북미 대화 재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다할 것이란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훈련 대폭 축소를 지시한 것에 대해 미국 정치권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톰 틸리스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은 현지 시간 17일 한국은 70년 넘게 굳건한 군사동맹이었다며 연합훈련 축소는 북한 병력으로 우크라이나 시민에 대한 푸틴의 조직적 납치, 고문, 강간, 살인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미훈련의 축소로 부담을 덜게 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할 여력이 커질 수 있다는 비판입니다. 내일 수도권과 강원은 구름이 많겠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에 충청, 전라, 경북에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고 오후에는 내륙 곳곳에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4도, 대전 23도 등 20도에서 25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박소영입니다. MBC 3시 뉴스를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바둑기사 신진서 구단입니다. 저는 원래 오래 재기보다 빠르게 파고드는 바둑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조급하다는 말 많이 들었고 저도 고쳐야 할 약점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성급함을 줄이고 상대를 몰아붙인 힘은 더 살렸는데 그게 지금 제 바둑의 색깔이 됐습니다. 단점은 버려야 할 흠이 아니라 다듬어서 쓰면 매력과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고치기만 하지 말고 내 편으로 만드는 법도 찾아보세요.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마케팅도 어렵고 온라인 판매도 막막한 사장님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소담스퀘어 전남이 다 도와드립니다. AI 교육으로 온라인 판매는 더 쉽게, 라이브 방송과 할인 쿠폰 지원으로 판매는 더 활발하게, 제품 촬영, 상세 페이지, SNS 영상 제작까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모든 콘텐츠를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만남으로 더 강해지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혜택, 소상공인이라면 무료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판판대로에서 소담스퀘어 전남을 검색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2: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3: 목포 MBC 즐거운 오후 2시.

이미자의 여자의 일생 3부 첫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6825님의 신청곡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랑디. 한낮은 뜨겁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그래도 조금은 시원해졌네요. 이미자 씨의 여자의 일생을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입추 매직이 있긴 있나 봅니다. 입추가 지나고 나서 진짜 신기하게도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기운

0: 명의 보감 시간에는 IDET 주간판 내 고주파 열 치료술에 대해서 주민의 과장과 함께 이야기 전해드릴 텐데요.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 또 문자 남겨주시면 즉석에서 바로 여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즐거운 오후 2시 3, 4분은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종근당 건강, 환인제약, 음주 후엔 티맵들이, 탄탄방수, 빅토스, 환인,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유성 물산교역, 환인제약, 본컴퍼니,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과 함께합니다.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영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이동식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4: 오래오래 락토핏
3: 종근당 건강
5: 건강기능식품.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7: 세상을 환하게 한인제약.
6: 한인제약.
8: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1: 안전하는

됩니다. 먼저 0767님, 아까 보성녹두 마치시면서 오늘 일이 끝나서 여유롭게 방송 듣고 있습니다. 좋은 방송 항상 잘 듣고 있어요. 네, 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4056님은 랑디 날씨가 장난이 아니네요. 그래도 항상 경쾌하게 진행하는 즐거운 오후 2시 들으면서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예, 한낮에는 여전히 찌는 듯한 더위니까 늘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4056님도 감사드리고요. 6097님, 보성 녹돈 아까 마치시면서 장민호의 하나만 하나만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노래 준비하겠고요. 3354님께서는 임사랑 MC님 반갑습니다. 지난 수요일 인천에서 목포까지 민수현 가수님 응원하러 다녀온 민낯 카페 한결입니다. KTX 타고 즐거운 여행을 하며 방송 중 창가에 앉아서 우리 가수님 응원도 하고 방송 참여 댓글도 보내고 진짜 즐거운 오후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방송 마치고 스튜디오에 들어오라 하셔서 기념사진도 찍게 해주시는 배려에 감동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우리 가수님 출연하신다면 또 가고 싶습니다. 오늘도 음악 신청해요. 우리 가수님 모두 모든 노래가 다 좋습니다. 오늘은 숙부쟁이 노래가 듣고 싶으네요. 부탁드립니다. 남겨주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벌써 지난주 수요일, 일주일이 다 됐네요. 진짜 먼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민수현 씨 응원하러 열차 타고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뜨거운 날씨에도 밖에서 응원도 해주시는 그 모습에 제가 감동을 받아서 특별히 스튜디오를 열어드렸습니다. 근데 민수현 씨가 워낙 바쁘셔가지고 또 모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민낯 분들이 목포 MBC 또 가달라고 이 얘기를 해주시면 오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혹시나 목포 인근에서 뭐 행사 스케줄이 잡힌다면 미리 말씀해 주시면 조율해서 한번더 모실 수 있는 기회를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노래 두곡 함께 하겠습니다. 장민호의 하나만 하나만 그리고 민수연의 숙부쟁이.

네, 민수연의 숙부쟁이 앞서 들은 노래는 장민호의 하나만 하나만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틱땡 라이브에서 승재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장하온의 나나 너너너 요 노래 보내드리고 광고 듣고 와서 4부에서 뵙겠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즐거운 오후 2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꽃은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명동화원에서 꽃바구니를, 노을 해변 사계절 온수 인피니트풀 노천탕, 하늘별 바다 펜션앤 별다방에서 숙박권을, 수입차 유리 타이어 정비 전문 목포 금강 모터스에서 상품권을, 우리 미용실 가자 어디로? 우리 미용실 하당 우리 미용실에서 헤어 상품권을, 당면과 함께 먹는 족발 구이 마왕 족발 무한 남학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사무광장에 위치한 디저트 맛집 니즈 커피에서 커피 상품권을, MM푸드에서 안 먹으면 후회하는 목포는 항구다 김스낵과 요한인의 한 끼 매상의 세트를, 넘버원 아구찜 오룡지구 포미 아구찜에서 식사 상품권을, 푸짐한 하마 하마는 푸짐해 하만의 아구찜 북한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가발 전문점 라라가발 하당 본점에서 상품권을, 한땀 한땀 목포 수제 가죽공방 공지안에서 상품권을, 한 그릇의 짬뽕도 명품으로 만들겠습니다. 짬뽕 지존 목포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달지 않고 부드러운 보드레 카스테라에서 카스테라 상품권을, 땅에는 루지 하늘에는 롤글라이더 여수 유월드 루지 테마파크에서 자유이용권을, 프리미엄 스테이크와 샤브고기 무한 리필 품격 있는 샐러드바까지 평광 빛들샤브 하당점에서 2인 식사권을, 9월 17일부터 11월 1일까지 충남 태안에 위치한 네이처월드에서 2026 태안 가을꽃 박람회 초대권을 드립니다.

0: 빅로드 명의보감. 매주 화요일 알아두면 유익한 우리 가족 365일 건강관리 특급 비법을 알아봅니다. 명의보감. 자, 오늘은 IDET의 추간판 내 고주파 열 치료술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는데, 도움 말씀 주실 신경외과 전문의 주민욱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일단 그 추간판이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 디스크를 설명하는 거죠?
1: 예, 맞습니다.
0: 네, 용어 정의를 확실하게 하고 가야 청취자분들이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허리 디스크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수술을 좀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그 디스크 치료도 수술 말고 다양한 시술이 시행된다고 들었습니다. 디스크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1: 예, 맞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있다고 해서 모두 수술이 필요하신 건 아니고요. 네. 실제로도 많은 환자분들이 약물 치료나 그냥 신경주사 같은 보존적인 치료만으로도 좋아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존적 치료 후에도 허리 통증이 좀 오래 지속되시거나 하지 방사통이 심하게 발생하시는 경우에는 신경성형술이나 고주파 치료술 같은 시술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0: 심한 경우에는 신경성형술이나 고주파 치료술 시술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하셨는데, 신경성형술 이게 정확히 어떤 치료입니까?
1: 신경성형술은 아주 가느다란 카테터를 꼬리뼈 부위를 통해서 척추 안쪽으로 집어넣어서요. 네. 통증을 일으키는 신경 주변을 직접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허리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단순히 신경을 누르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염증이 생기면서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카테터를 디스크가 신경을 직

0: 직접 누르는 위치까지 가까이 접근시켜서 신경 주변의 염증과 유착을 정리해주는 치료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 그러면 이 신경 성형술은 신경 주변을 직접 치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디스크 자체가 없어지는 그 수술은 아닌 거네요?
0: 아, 그렇습니다. 이제 튀어나온 디스크를 직접 제거하는 수술이랑은 다르고요.
1: 네.
0: 신경 성형술은 디스크를 잘라내는 게 아니라 디스크 때문에 자극받고 있는 신경 주변에 염증과 유착을 줄여서 통증을 완화해주는 치료입니다. 좀 쉽게 생각하신다면 좀 더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신경주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네.
0: 우리가 이제 수술 대신에 튀어나온 디스크를 직접 줄이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고주파 열 치료술입니다.
1: 네. 다른 치료 방법, 지금 고주파 열 치료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디스크를 치료하는 건가요?
0: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디스크는 섬유륜과 수액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거는 이제 일종의 콜라겐이라는 단백질 성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삼겹살 같은 생고기를 불에 익히면 쪼그라들어서 수축하는 것처럼 디스크도 적절한 열을 가하면 수축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고주파 열 치료술은 디스크 속에 가느다란 전극을 위치시켜서 고주파 에너지를 이용해 열을 발생시키고
1: 네.
0: 이를 통해서 디스크 조직을 수축시켜서 신경을 덜 누르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1: 그렇군요. 뭐 좋은 수술 방법인 것 같긴 한데 이게 아까 열 치료술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0: 예, 예.
1: 아무래도 높은 열을 사용 하다 보니까 주변 신경이나 정상 조직에 좀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가 좀 걱정도 되긴 하는데 괜찮을까요?
0: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존의 고주파 열 치료술은 90도 정도로 비교적 높은 온도의 열을 이용하기 때문에 치료 부위 주변의 정상 디스크나 신경까지 열 손상을 받을 가능성이 좀 있었습니다.
1: 네네.
0: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보완한 치료가 최근에 나온 이제 냉각 고주파 열 치료술이고요. 이제 카테터 주변에 냉각 시스템을 이용해서 열을 가하는 치료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그렇군요. 냉각을 하면서 동시에 열을 가한다. 좀 독특하면서도 특이한데 이게 어떻게 좀 가능한 건지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0: 네, 쉽게 설명드리자면 일종의 우리 중탕하는 거랑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1: 중탕이요?
0: 네, 예. 직접 열을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카테터 내부에 물이 순환하는 냉각 시스템이 있어서 카테터 주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주고요. 양쪽으로 삽입한 카테터 사이에만 고주파 에너지가 흐르면서 이제 튀어나온 디스크 부위에 주로 열을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 부위 디스크에 과도한 열이 전달되는 것을 줄이고요. 디스크 치료에 필요한 열만큼만 딱 충분하게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1: 아, 그렇군요. 그러면 과장님, 그 신경 성형술하고 고주파 치료술은 어떤 환자들한테 적합할까요? 모두에게 적합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0: 예, 맞습니다. 보통 협착증이 심하신 분들은 권유드리지는 않고요. 이제 환자분의 이제 증상과 디스크가 튀어나온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 디스크, 이제 경미한 디스크 환자분들은 약물 치료나 신경주사 같은 비교적 간단한 치료만으로도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이런 간단한 치료를 먼저 해보시고요. 이렇게 보존적 치료를 2, 3주 정도 하셨는데도 증상이 호전이 안 되시면 CT나 MRI 같은 영상 검사를 하시고 나서 이제 적합한 치료 방법을 평가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환자에 따라 치료 방법을 달리 접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과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0: 아, 네. 보통 허리 아프시고 하면 이제 흔하게 겁을 좀 많이 드시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병원을 방문하면 수술부터 얘기를 꺼내지 않으실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병을 키워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뭐 반드시 우리가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뭐 근력저하나 대소변 장애 같이 아주 심각한 증상이 동반되지 않은 경우는 처음부터 수술을 권유드리지는 않기 때문에
1: 네.
0: 통증이 좀 오래 되신다면 참지 마시고 병원에 방문하셔서 좀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명의공감 신경외과 전문의 주민욱 과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은 추간판 내 신경성형술과 고주파 치료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허리 통증이 지속적으로 있다면 가까운 의료기관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7088님 안녕하시와요. 오랜만에 노래 신청합니다. 유진아의 무슨 사랑 신청합니다. 남겨주셨어요. 아유, 7088님 오랜만에 노래 신청해 주셨는데 자주자주 놀러와 주시고 또 자주자주 네, 신청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56님 랑디 매번 들어도 반갑습니다. 화창한 하늘에 뭉게구름이 각자의 다른 모양으로 매우 예쁘게 떠다니고 있네요. 신청곡 이루네 젊어 좋겠다 젊어 좋겠다 듣고 싶네요 하시면서 와 진짜 멋진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예, 저마다의 모습으로 떠다니고 있는 모습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어디 출품하셔도 되겠는데요. 우리 청취자분들은 사진도 이렇게 잘 찍으시고 예, 감사합니다. 자, 두 곡 함께 할까요? 유진아의 무슨 사랑 그리고 이룬의 젊어 좋겠다.

이룬의 젊어 좋겠다. 앞서 들은 노래는 유진아의 무슨 사랑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샵 089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7428님, 날도 더운데 열심히 일한 우리 신랑께 노래 선물 보내고 싶습니다. 아빠의 청춘, 참고로 내년에 환갑입니다. 라고 남기시면서, 멋진 작품, 그림 작품, 수채화인가요? 수묵화인가요? 예. 바닷가의 모습을 좀 그려주신 것 같아요. 수풀도 보이고, 바다도 보이고, 섬도 그려주신 건가? 아무튼 예사 솜씨가 아닌 것 같습니다. 7428님이 직접 그리신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아, 7428님, 남편분께서 이 노래 선물을 잘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기택의 아빠의 청춘 듣고 광고까지 듣고 올게요.

0: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 골뱅이.
0: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디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네, 즐거운 오도시 함께하고 있습니다. 7428님 마침 함께 듣습니다 하시면서 인증샷, 네, 남편분과 함께 어디 이동하시는 중에 차 안에서 찍으신 것 같은데, 아유, 두 분 보기 좋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3504번님 뜨거운 태양빛이 들판에 곡식들을 익어가게 하는 날씨입니다. 간간이 날아다니는 고추잠자리가 어느새 이른 가을이 느껴지게 하네요. 신청곡 조용필의 바람이 전하는 말, 주로도 가족 모두와 함께 듣고 싶습니다. 남겨주셨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그래도 우리 지역에 좀 단비가 내려서 농작물들이 이번 태양빛에 잘 자라고 있을 텐데, 그래도 좀 많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이 평년에 비해 60% 수준이라고 하니까 너무 한 번에 많이 내리지 말고 좀 적당히 긴 시간에 걸쳐서 좀 내려주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뉴스 보셨다시피 거제 통영 쪽 지금 물난리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와, 그 누적 강수량이 어마어마하던데, 하루빨리 그 피해 복구가 좀 이루어지고 신속하게 당국에서 피해 보상도 좀 해주시고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네요. 이게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런 극한 호우, 극한 폭염들이 이어지고 있다는데, 참 하루빨리 통영과 거제 쪽에 내려진 비가, 비로 인한 피해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필의 바람이 전하는 말 보내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따, 내일도 즐겁게 2시에 만나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팔을 들어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 봉합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2: MBC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3: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0: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4시 뉴스입니다. 2차 종합특검이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씨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무자격 업체 21g이 관저공사를 수주하는 데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1.55% 내린 6,869.83의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3.52% 내린 834.2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태릉시 씨와 과천 경마장 등 1, 2구 공급대책 대상지를 개발 제한구역 해제 총량 규제 예외로 인정하는 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총량 규제는 지자체별로 해제 가능한 최대 면적을 제한하는 것인데 정부는 1, 2구 대책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은 규제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 평균 매매가는 전달보다 1.09% 올랐습니다. 6월에서 지난달 사이 매매가 상승폭은 5월에서 6월과 비교해 0.06%포인트 커져 올 최고치를 경신하며 4개월 연속 커졌고 성북, 노원, 중랑, 구로, 강동구 등의 오름폭이 특히 컸습니다. 경기 지역 매매가 상승폭도 0.06%포인트 커졌는데 화성 동탄, 수원 영통, 용인 기흥 등의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전세와 월세가는 모두 6월보다 0.38% 오르며 두 달 연속 동일한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이른바 수원 마약 좀비 영상 속 30대 남성의 자택을 경찰이 압수수색해 마약류 투약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수원 권선경찰서 관계자는 모발 정밀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왔다며 조만간 소환 조사한 뒤 검찰에 넘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6월 이 남성이 등을 굽힌 채 양팔을 늘어뜨리고 서 있는 영상이 SNS를 통해 퍼졌는데 간이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와 긴급 체포됐지만 국과수 1차 예비검사와 소변 정밀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북한이 서해안 남포항 인근 석도에서 해군기지 건설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위성사진 분석 결과 지난달 15일부터 25일 사이 석도에서 도로 정비와 건설 노동자들을 위한 임시숙소 건설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내일 수도권과 강원은 구름이 많겠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에 충청, 전라, 경북에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고 오후에는 내륙 곳곳에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은 20에서 25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박소영이었습니다. MBC 4시 뉴스를 마칩니다.
2: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요즘은 실력만큼 인성도 참 중요하죠. 그걸 보여주는 스타 농구 선수가 독일의 레전드 덕 노비츠키였는데요. 하루는 훈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갑자기 차를 돌려달라고 부탁했다지요. 중요한 약속을 잊어서 다시 체육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요. 알고 보니 체육관 경비원에게 훈련 끝나고 사진을 찍어주기로 했는데 그걸 깜빡했으니 경비원이 퇴근하기 전에 얼른 달려가자는 거였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루소가 말했었다죠. 인성은 위대한 행위로 드러나지 않는다. 사소한 걸로 드러난다.
3: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회 초대의장 송용곤입니다. 새로운 시작에는 하나된 힘이 필요합니다. 전남광주가 함께 열어갈 통합의 시대, 소통과 공감, 책임과 신뢰의 우정으로 320만 특별시민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

0: 아이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2: 정선이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2: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3: 우리가 야식은 흔히 먹잖아요.
2: 그렇죠.
3: 그런데 자다가 깨서 음식 먹는 일이 일주일에 한 두 번 이상 반복된다? 야식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답니다.
2: 야식 증후군이면 야식을 많이 먹어서 문제가 생긴다 뭐 이런 겁니까? 근데 이상하게 밤만 되면 더 뭐가 먹고 싶어지는 건
3: 그러니까.
2: 저도 그래요.
3: 아니 내둥 참다가 한 10시면 폭발을 하는 거예요. 막.
2: 저녁을 다이어트 한다 싶어 제가 한 6시 반, 7시쯤 조금만 먹어봤거든요.
3: 맞아.
2: 10시, 11시 되면 뭐 좀 사람이 먹어도 되지 않나?
3: 난폭해져. 그리고 그걸 먹기 위한 합리화시키는 예. 과정이 엄청나.
2: 맞아요, 맞아요.
3: 근데 이런 모든 일련의 행위들이 단순히 예. 의지가 약해서라고 볼 수만은 없대요.
2: 그래요?
3: 이 야식 증후군이라는 게 예. 스트레스나 불안, 또 생체 리듬, 뭐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거니까. 그 의지가 약하다, 뭐 지금 정신력 문제다 이렇게만 자책하고 또 남탓할 문제는 아니네요.
2: 그렇겠네요, 그죠? 예. 특히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 그 막 고열량 음식을 찾게 돼요, 저는.
3: 그게. 예. 진짜 연구 결과로 보고된 사례래요.
2: 그렇죠. 나만 그런 거 아니죠.
3: 네. 그러니까.
2: 약식 막 땡기는 날은요. 내가 그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았나?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3: 난 늘 그러는데. 내 몸이 원해.
2: 좋은 핑계지.
3: 내 몸이 지금 원한다고.
2: 뭐 짜장라면, 뭐 부대찌개 전 참 좋아하는데 야식으로 먹기에는 조금 부담된다.
3: 어쩌다 한두 번은 괜찮은데 이게 지속적인 습관이 되면 어쨌든 적신호가 켜지는 거죠.
2: 삶은 계란 먹고 자야 되는데 그거는 기분이 안 풀려.
3: 근데 그것도 밤에 너무 늦게 먹는 거 그거 안 좋대요.
2: 그래요?
3: 밤에 자꾸 먹는 습관 같은 게 생기잖아요.
2: 네?
3: 일단 물을 한 잔 마시래요.
2: 그래요?
3: 그래서 이게 내가 진짜 배가 고픈 건지 가짜 배고픔인지 구분을 하고 아니야 아니야 역시 배가 고파. 그러면 가볍게 견과류 같은 거 먹으래. 견과류.
2: 맛없는데?
3: 뻑뻑한 거 있잖아. 딱딱하고.
2: 목 맥혀.
3: 가끔 쩐내 나고. 그럼 먹는 거야. 중요한 건 먹는 거 말고 스트레스를 풀 만한 그 도파민을 다른 데로 꽂자 이거죠. 다른 해소법을 찾는 거죠.
2: 근데 정선에서 봐요. 저는 오전에 자전거를 좀 타는 편인데 밤에는 스트레스를 풀 방법이 딱히 없어요.
3: 그러니까. 밤엔 또 막 춤을 출 수도 없고 노래를 할 수도 없고 뭐 층간소음이 될 만한 운동 할 수가 없잖아. 정점이잖아.
2: 민폐요. 세탁기 돌리지 말라 그러는데 뭘.
3: 맞아 맞아.
2: 그렇다고 또 12시에 친구한테 어디 안 자는 놈 없나 전화하기도 민망하고.
3: 그럼 나간다 또 이제.
2: 그러면 안 돼. 악순환이에요.
3: 그러니까. 네. 이거 정말 이거를 참아낸다는 게 또 즐겁게 참아낸다는 게 쉽지 않아요.
2: 그러게요.
3: 크라잉넛입니다. 밤이 깊었네.

0: 네, 크라잉넛의 밤이 깊었네 화요일 첫 곡으로 들으셨고요.
1: 네. 2676님이요. 아, 저는 밤에 오징어가 그렇게 생각나요. 소맥에다가요.
0: 오징어에다 여러분 그 고추 마요 해가지고 간장 맛있지. 마요, 간장 마요 해가지고 청양고추 썰어놔가지고 찍어 먹어야 되잖아요.
1: 그리고 막 합리화 시킨다. 오징어 단백질이야.
0: 어.
1: 그럼 나는 소맥 한두 잔 괜찮아.
0: 과음 아니야. 나는 과음 아니야. 한 시까지 괜찮아. 한 시까지만 마시면 다섯 시간 잘 수 있어.
1: 내가 즐거우면 돼. 스트레스 받는 것보단 그게 나아.
0: 박미경님도 밤에 입 터지면 대책 없어요. 남는 건 내 허리에 타이어만 들을 뿐.
1: 맞아. 냉채 족발은 괜찮지 않나? 계속 야식 메뉴판 보면서 그것만 얘기하지 않아요? 아. 고추장 안 들어가면 괜찮지 않나?
0: 칼로리도 검색. 칼로리도. 칼로리 검색해서. 그러니까. 아, 400밖에 안 오네. 이거 먹어도 돼. 괜찮아.
1: 야, 닭발은 콜라겐이야.
0: 이거 내일 걸으면 돼. 이거 내일. 내일 좀 걸으면 돼.
1: 안 걸어. 전 야식 땡길 때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고 양치합니다. 0995님. 양치질도 큰 도움이 된대요. 근데 어떤 분은 양치질하고 나면 입이 개운해져서 더 땡긴다고 그러더라고요. 다시 시작하고 싶은 느낌. 사람마다 달라요. 지금 그렇죠. 그냥 각각 밤 10시 이후에 최선을 다해서 모두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0: 맞아요. 얼른 잡으려야 돼요. 그죠? 네.
1: 잠이 오냐고.
0: 그러니까. 아유, 오늘은요. 어제 못했던 배짱 퀴즈. 배짱이세요? 하겠습니다. 오늘은 더 재밌을 겁니다. 왜냐? 우리가 대중소 문제 중에 대자 문제가 제일 인기가 많잖아요.
1: 어제 빨리 품절돼요.
0: 그래서 정선희 씨 오늘은요. 대자 문제만 골라서 준비했대요.
1: 오늘 대자 서비스 대자 퀴즈예요 그러면?
0: 짱이죠.
1: 장난이다. 그럼 네. 선물들도 다 대자예요?
0: 그렇죠.
1: 와! 네. 자, 어떻게 참여하면 되니 3부에 다시 자세히 안내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 네. 널리 널리 좀 소문내 주시고 오늘 그렇죠. 참여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아, 그리고 행운공 추첨도 있습니다. 100에서부터 999 중에 마음에 드는 숫자 3자리 보내주십시오. 뽑히시면 쌀 20kg짜리 보내드릴 거예요.
1: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입니다. 지금 라디오 시대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 유니베라
0: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
1: 음주 후엔 티맵 대리
0: 한원 사이언스 타타타
1: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0: 안터지는 맥스부탄
1: 성원 에드피아
0: 키움증권
1: 백조싱크
0: SK케미칼
1: 브람스 안마의자
0: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1: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0: IS통서
1: 올품
0: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1: 함께합니다.
2: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2: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첫 번은 노력이지만
1: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2: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팀앱 대리.
1: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2: 제초제는 타타타.
1: 하늘 사이언스.
0: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제목, 나의 첫사랑들.
7: 첫사랑들?
6: 데뷔 초 나는 홍대 각설탕으로 이름을 날렸다.
7: 얼씨구.
6: 여자들은 내 말 한마디에 깨르르 웃음을 터뜨렸지. 지금부터는 나의 7번째 첫사랑 얘기를 해볼까 한다.
7: 아, 이런 사연만 아니면 뭐든 괜찮습니다. 지금은 라디오 시대 홈페이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방에 여러분의 사연을 남겨주세요. 월 1200만 원 상당의 특급 선물이 쏟아집니다.
8: 우와, 선물 공짜인 거죠?
7: 아이고 아이고,
8: 당장 써야지.
9: 지금은 라디오 시대
10: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11: 아이고 배야.
7: 제목, 사수작전 옴니버스. 오늘은 무언가를 좀 사소하기 위해, 지키기 위해 노력한 두 분의 사연을 묶어봤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오영민님,
12: 그리고 경상북도에서 김민수님이 주신 사연인데요. 30만 원 상당 상품 나눠서 보내드리고요, 10만 원 상당의 상품 추가로 받는 주간베스트 후보, 그리고 200만 원 상당의 상품 받는 월간베스트 후보 되셨습니다.
7: 안녕하세요, 정선희 씨, 문천식 씨.
12: 네.
7: 그러니까 10년 전 남편이요, 간암 판정을 받았어요.
12: 아이고.
7: 네, 우리 가족 모두는 불안과 걱정이 앞섰는데, 아유, 그중 제일은 아마 시어머니셨던 것 같아요.
12: 그럼요.
7: 그때부터 우리 어머님의 아들 살리기 프로젝트가 시작됐거든요. 간에 뭐가 좋다 이렇게 하면은 죄다 다려내셨어요. 그중에 으뜸은 단연 민물의 웅담 다슬기였답니다. 어머님은 매년 다슬기를 삶아서 국물을 내고 그 귀한 살을 일일이 까서 냉동실에 채우는 게 연례 행사셨는데, 문제는 저희 고등학생 딸이었어요. 윤석이 완전 다슬기 귀신이었거든요.
13: 할머니, 다슬기 한 입만.
7: 이 벌려봐.
13: 아,
7: 옅다.
13: 맛있다. 할머니, 한 입만 더.
7: 그래, 아, 됐어. 옅다.
13: 맛있어. 할머니, 이번엔 좀 많이 줘요. 아,
7: 또?
13: 응, 한 입만 더 줘. 아,
7: 이게 네가 아빠 줘야 되는데.
13: 아, 난 아빠 딸이잖아, 할머니. 아,
7: 그만 쳐먹어.
13: 할머니가 안 주시면 내가 먹으면 되지. 맛있다.
7: 에이씨. 딸은 그렇게 할머니 곁에 착싹 붙어가지고 한 입만 하다가 결국은 숟가락으로 이걸 푹푹 퍼먹는데, 어머님은 아들 주려고 밤새 깐 다슬기가 눈에 띄게 줄어드니까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야, 이러다가는 백날 까봐야 우리 아들한테 한 입도 못 먹이겠다 이거.
13: 할머니, 학교 다녀왔습니다.
7: 왜요? 또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아유.
13: 오늘 야자 땡땡이 쳤어요. 아, 배고파.
7: 배까지 고파? 아이고, 더 많이 먹었다 진짜.

0: 기를 끌어안고 침을 꼴깍꼴깍 삼키고 계셨대요.
1: 어? 여긴가? 아니네. 어? 이 방인가? 아니네.
0: 남양 특집 같아.
1: 이 방인가? 이 방인가? 어? 여기다.
0: 아!
1: 해민이!
0: 저리 가! 아니 이건 안 돼. 야, 네 애비 먹을 거야. 저리 가.
1: 알겠습니다. 할머니가 전 그러시면 예, 알겠나이다. 뭐 그럼 소녀 가보겠나이다.
0: 뭐요? 아, 뭐 저 또 그렇게 순순이가 불안하게. 어머님은 순순히 물러나는 딸을 보고 제가 웬일이래 싶었지만 그래도 다슬기를 일단 사수했다는 사실이 매우 뿌듯했다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거실에서 전화벨이 울린 거죠. 깜짝이야. 다 저녁 때 누구냐. 아유. 그러면서 전화를 받으러 거실로 나가셨는데요. 예. 여보세요? 여보쇼? 야, 야, 누군데 말을 안 해? 여보세요? 이런 씨, 진짜 말 안 할 거요? 이? 너 누구냐? 야! 아! 여보세요?
1: 할머니, 응? 그거 내가 휴대폰으로 전화 간 거야.
0: 예? 왜?
1: 할머니 전화 받으러 나가면 그 사이에 내가 방에 가서 다시기 몰래 퍼먹으려고.
0: 저런 씨!
1: 나 할머니 방 들어간다.
0: 야, 안 돼! 야! 그랬습니다. 딸은 전화 벨소리로 낚시를 한 거죠.
2: 아...
0: 그래서 할머니를 이제 거실로 유인을 해서 다슬기 식탈 뭐 이런 이제 작전을 펼친 거였어요. 오... 그런데
1: 어? 왜 다슬기가 없지?
0: 이거 찾냐?
1: 어? 왜 다슬기 그릇이 할머니 품에?
0: 낚인 거여 네가. 돈이고 다슬기고 내 품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하니까. 응? 너는 안 보이지. 전화벨은 울렸어야지. 수상하자네. 그러니까 이제 혜미가 그릇을 품고 전화를 받을 수밖에.
1: 우와.
0: 그렇게 뛰는 손녀 위에 나는 할머니가 되신 어머님 덕분에 아유 우리 남편 완치 판정 받고요. 지금 우와.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어머님 진짜 감사해요. 이 모든 게 우리 어머님의 다슬기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어머님처럼 뭔가를 열심히 사수하신 분 또 계실까요?
3: 예, 여기 있습니다. 지난달에 포도밭 알속기 작업 중에 자형에게 들은 군대 무용담인데요. 저희 자형은요 논산에 입소하여 6주간 교육을 받으면서도 리더십도 있고 유머러스한 성격이라 중대장 및 교관들과도 친근하게 잘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다 퇴소 며칠 전 보조 작업을 잘해서 아는 취사병에게 몰래 건빵 세 봉지를 받았는데 건빵을 받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먹을 시간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건빵을 퇴소식 후에 열차를 타고 자대로 가는 그 중간에 몰래 먹기로 하고 배에 건빵 세 봉지를 붙이고 군복을 입었답니다.
4: 아, 오늘 주의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이 열차에는 곧 사단장님이 타실 예정입니다. 사단장님이 타셨을 때 절대 경례나 구령을 단체로 붙이지 말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대표로 저만 인사하고 자세만 반듯하게 유지하시는 겁니다. 알아들었습니까?
5: 네.
3: 그리고 마침내 사단장을 필두로 중대장님 등등 높은 분들이 함께 타셨답니다. 자형은 사단장님이 타시거나 말거나 건빵에 온 정신을 집중하고 있었는데 그때 인사하지 말라고 했던 교관의 목소리가 들린 거죠.
4: 부대 차렷! 충!
5: 성!
4: 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부대 차렷! 충!
5: 성!
4: 이래. 다시! 부대 차렷! 충!
5: 성!
4: 누굽니까?
3: 아, 왜? 뭐가 잘못된 건데 왜?
4: 응해하십시오!
3: 아, 결국 자영은 저녁 먹기 전 교관에게 기합을 받았는데 기합을 받을 때마다 배에 붙여놓은 건빵에서 부시럭 소리가 났다는 거죠.
4: 하나의 정신, 둘의 집중, 하나!
3: 정신!
4: 둘!
3: 집중!
4: 잠깐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3: 저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4: 이상한데? 하나!
3: 정신!
4: 소리 안 들립니까?
3: 안 들립니다.
4: 앞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3: 그렇게까지 기합을 받으며 건빵을 사수한 자영은 느낄 수 있었답니다. 아, 기합을 받으면서 배에 있던 건빵 봉지가 터졌구나. 결국 자영은 이왕 터진 김에 죽더라도 건빵이나 먹고 죽자 하여 교관 몰래 전투복 단추와 단추 사이 옷을 벌려 건빵 한 개, 건빵 두 개 그렇게 건빵을 꺼내서 먹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그 후 자영은 군복무 기간 3년 내내 선임 후임 모두에게 사랑을 받으며 군복무를 잘 마쳤다고 합니다.
4: 건빵을 나으셨구나.
3: 처세가 대단하신 분이네요.

0: 그래도 어쨌든 군대에서는 땅에 떨어진 것도 일단 털어서 불어 먹는데.
1: 그럼요.
0: 곰빵인데. 네.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요즘보다 훨씬 더 열악했던 예전에.
1: 그렇죠. 배고프고.
0: 3년이라 하면은 네. 오, 진짜 옛날인 것 같은데. 오, 네. 진짜 잘 견디셨네요. 그나저나 아, 다슬기가 간에 좋구나.
1: 엄청 좋아요. 아. 그래서 다슬기 줍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 강해서.
0: 그래서 네. 제첩국 같은 것도 많이 네. 드시는구나.
1: 그렇죠, 그렇죠.
0: 근데 그 다슬기 채집하는 게 되게 위험하다고 조심하라고 그러시던데.
1: 그래서 어려운 시간 가는지 몰라고. 예, 네. 좀 능숙한 분들이 하셔야 그렇죠. 되고 그래서 쉽지 않은 일이어서 돈을 꽤 버신다 들었습니다. 아, 네.
0: 그래도 조심하셔야 돼. 이게 급류에 휩쓸려 가서 이렇게 실종 사고가 나는 경우가
1: 맞아요,
0: 왕왕 있더라고요.
1: 강원도 쪽에 많으십니다.
0: 네. 어쨌든 네. 우리 어머님은 다슬기를 손녀에게 반 이상 양보하시고 손녀도 덕분에 간은 튼튼해졌겠네.
1: 그것도 다 건강해서 다행이에요 진짜.
0: 근데 그게 조그맣잖아. 그러니까 그게 손으로 다 그쵸. 꺼내서 살을 발리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를 밥숟가락으로 퍼먹으니 너무 정말 똥강아지 같은 이쁜 손녀니까 봐준 거지.
1: 강영자님은요 며칠 전에 친구들과 다슬기 잡아다가 친구가 아욱을 끓였거든요. 너무 맛났어요.
0: 맛있죠. 에. 저희도 제첩국 다슬기 뭐 되게 좋아하는데
1: 먹어 좋죠.
0: 땡기긴 땡긴다. 인피니트의 노래 듣고 함께 할게요. 내꺼 하자. 네.

0: 진도 이모님들, 신안의 이장님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가구 백화점을 차렸답니다. 품격도 천사 같고 가격도 천사 같고 사장님도 완전 천사시네요.
1: 목포 용해동 동아아파트 4거리 구 알리앙스 웨딩홀 3층 천사 가구 백화점.
2: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3: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2: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4: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2: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5: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2: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6: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2: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6: 소담스퀘어 전남.
3: 소담스퀘어 전남.
4: 소담스퀘어 전남.
5: 소담스퀘어 전남.
2: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7: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2: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3: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인성바이오에서 비타민 무기질,
2: 구주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3: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기념타올,
2: 든든한 아침식사 서울 만인죽에서 간편식세트,
3: 보헤미안 바기추커피에서 원두커피세트,
2: 대한민국 한우의 새 기준 꾸석지 돌판 한우 상품권을
3: 드립니다.

0: 세상 사는 이야기.
1: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이고 뭐 대답이 없어.
2: 예? 혜진이 전화만 들어가면 몰래 달숙이 퍼먹으려고 전화했지롱. 근데 달숙이 어디 갔지 근데?
1: 그래 내가 그럴 줄 알고 에? 그릇 채끌어 안고 있었다.
2: 아우 할머니 대박.
1: 메롱이다.
0: 네, 다슬기를 향한 두 여자의 팽팽한 신경전 방금 들려드렸는데요.
1: 아, 다슬기를 지켜내려는 할머니와 어떻게든 먹으려는 손녀. 이 두 분의 어떤 집념이 만나서 생긴 일이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걸로 정해봤습니다. 쓸데없는 집념.
0: 그렇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지 싶은 그 쓸데없는 집념 때문에 생겼던 에피소드들 있잖아요.
1: 뭐가 있을까요?
0: 예를 들어서 무조건 서른 전에 결혼해야지 하는 어렸을 때의 특이 생각으로 지금 배우자 만난 지 한 달 만에 결혼했다든지. 그래도 천식 씨 전 후회 없어요. 할머니가 51살인데 괜찮아 이러면서.
1: 아 진짜?
0: 내가 할머니가 됐지만 괜찮아 이런 수 있잖아요. 그렇죠?
1: 아 20살에 결혼하면
0: 그렇게 20살, 30살.
1: 파속 스캔들이 아닌 이상 그런 즈음하는.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아, 그 자격증 계속 도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집념에.
0: 어떤 할머니께서 네. 운전면허 시험 수십 번 봤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1: 맞아요. 그게 네. 왜 붙이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그게 뒤로 넘어갔다는 얘기가
0: 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1: 아니면 그 미국 여행을 예약해놨는데 이렇게도 못 가보고 저렇게도 못 가게 되고 사정이 생겨서 계속 못 가니까 네. 내가 진짜 원두커피 세트 얹을게요.
0: 네, 문자 주시는 동안 노래 들을까요?
1: 더블루의 노래입니다. 너만을 느끼며.

0: 오늘 주제 쓸데없는 집념인데요. 김태식님. 친구랑 누가 더 소변을 오래 참나 내기를 했다가 쓸데없는 집념이 발동했습니다. 화장실이 너무 급한데도 지기 싫어서 아주 그냥 끝까지 버텼죠. 결국 제가 졌고 지금 생각하면 왜 그걸로 자존심을 세웠나 싶습니다.
1: 선생님. 저희가 예시를 너무 수준 높은 걸 냈나 봐요. 자꾸 이렇게 좀 예, 소변으로 왔네. 그렇네.
0: 그러면 져서 먼저 소변을 보시지만 그때 하나 다시 잘 해서 해야 돼요. 누가 멀리서
1: 아, 그 다음 코스예요?
0: 그거라도 얘기해야지. 아,
1: 레벨 2가 그거구나. 그쵸? 멀리서 아니, 쏘기.
0: 벽을 보고 할 거면 누가 벽 높이 올리나. 라도 하든가 뭐라도 했어야지.
1: 분수야? 다음 생이 있다면 분수로 태어나길.
0: 알겠습니다.
1: 7718님. 없는 쌍꺼풀 사수하기 위해 학교 다닐 때 늘 그 투명 테이프 들고 네. 다니면서 잘라가지고 눈에 붙이고 다녔어요. 어느 날 필통에서 이게 사라진 거예요. 할 수 없이 양호쌤한테 다쳤다고 거짓말하고 일일밴드를 얻어다가 그걸 잘라가지고 붙였어요. 그래도 그 덕에 지금은 자연스럽게 쌍꺼풀이 생기긴 했는데 네. 너무 붙였나 봐. 눈에 살이 쳐졌어. 이게 그게
0: 아니 정선혜 씨 우리가 쓰던 스카땡 테이프로 네. 쌍꺼풀 만들어져요 그게?
1: 저 학교 다닐 때 그랬는데 그걸로 야, 만들었어요.
0: 신기하다.
1: 그걸로 이렇게 반 타원형으로 이렇게 오려가지고 네. 그거를 이렇게 눈두덩 위에다가 붙이면은 반짝반짝하니 네. 되게 빛나는 쌍꺼풀이 완성.
0: 진짜
1: 어릴 때는 왜 그럴 때들 있잖아요. 그 볼펜 꼭지로 여드름 짜고 막 맞아요, 선생님이 있었어. 하지 말라는 것도
0: 다 했죠.
1: 살 처진다고 그거 붙이지 말라는데도 그걸 그렇게 붙이고
0: 유승준 따라 하겠다고 여기 더듬이 머리 길러가지고 학교 교문에서 이렇게 머리를 옮기고 다니는 거 없는 것처럼 스포츠 머리에서 어떻게 숨겨가지고 더듬이. 걸리면 바로 깎이는 거예요 그냥.
1: 그치 더듬이는 끊어내기 쉽지. 네,
0: 걸리면 바로 싹둑이에요 더듬이.
1: 그때는 그게 약간 시대에 저항하는 겉멋이었지. 그리고 난 처진 눈꺼풀을 얻었고 네. 그 요즘도 일회용 쌍꺼풀 나와요. 메이크업 위에다도 얹을 수 있는 쌍꺼풀도 나오고 물 묻혀가지고 이렇게 붙이는 쌍꺼풀도 나오고 이제는 접착제가 아닌
0: 아, 네. 수술은 부담스러울 때?
1: 그렇죠 부담스럽고 이렇게 눈이 자꾸 네. 좀 안검하수 해야 되고 처지기 시작한 분들은 쌍수에 의지하는 분들 많거든요. 하여튼 처졌다면 그 또 이후의 방법이 있습니다.
0: 있습니다. 네,
1: 찾아보면 네. 동지들이 많이 알려줄 거예요. 네,
0: 쓸데없는 집념 계속 볼까요? 박유민님 네. 고등학교 시절 점심을 빛의 속도로 먹고 음악실 가서 피아노를 제일 먼저 치는 집착이 있었어요.
1: 이 루틴이구나.
0: 네, 왜냐면 제가 짝사랑 남자애가 피아노 잘 치는 여자가 이상형이라 그래서 그 애가 언제나 보러 와줄까 싶어가지고 누가 치기 전에 밥을 빨리 먹고서 맨 먼저 가서 달려가 쳤는데요. 결국 그 애는 피아노 1도 못 치는 애한테 고백했어요. 흥칫뿡.
1: 이게 그렇다. 네. 이게 뭐 다들 뭐 조건을 붙여 다 조건을 붙이는데 결국 고백하고 연결된 놈은 그냥 이뻐.
0: 그렇죠. 네. 얼굴 봐 얼굴.
1: 얼굴 봐. 다 이렇게 얘기하기 민망하니까 거기 이렇게 기능을 하나씩 얻는 거야. 그쵸. 피아노든 춤이든. 네. 자 익명을 요청하셨어요. 김정희님. 소개팅남이 배우 김고은 씨가 이상형이라고 해서. 네네. 거기에 꽂혀서 히피펌하고 만났는데 보헤미안 랩소디에 기타 치는 분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과구나 김정희님. 구강이. 그렇죠. 네. 구강이 우리 과면 보헤미안 랩소디 얘기 나오지. 에휴 슬프다.
0: 고생하셨어요.
1: 난 추구미는 김고은인데 추구미대로 닮아지지 않네.
0: 김 회장님. 저는 성냥개비 쌓기 아주 대단한 집념을 가졌어요. 매일 성냥개비를 상

0: 성처럼, 성처럼 쌓았는데요. 이게 자꾸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6개월 동안 한 끝에 성냥개비 성쌓기를 완성해서.
1: 6개월이요?
0: 네네. 사진 찍고 눈물을 흘렸네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1: 근데 이런 게 사실 작품을 만드는 거야. 정말. 아니 사진 잘 찍어놨다 인증샷. 남들은 쓸데없는 집념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하나의 족적을 만들었잖아요.
0: 그쵸?
1: 그 모래사장에서 왜 자꾸 탑 쌓고 디테일 넣는 분들 있잖아요. 맞아. 그런 분들 얼음 조각하시는 분들 훌륭하죠. 처음에는 다 쓸데없는 집념이라고 놀림 받았을 거야.
0: 근데 사진 찍어놓으면 또 그만한 게 없어요.
1: 맞아. 5541님 저는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3년 전에 중동 사람들이 수염 기르는 모습이 멋져 보여서 네. 그때부터 조금 색다르게 코털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0: 코수염이요?
1: 예, 코털이요. 코털.
0: 예.
1: 어느덧 노센치가 됐습니다. 기네스북 갈까요? 수염 말고 인중에 나는 거 말고 코 안자락.
0: 진짜로요?
1: 저 안쪽.
0: 주성치 영화에 나오는 그 네. 추잡스러운 코털으로.
1: 근데 코털 그냥 둬도 자라요? 코털 안 자라지 않나?
0: 어느 선 이상 안 자라를 텐데.
1: 코털을 영양제 주셨어요.
0: 아마 흥국영님처럼 코수염 기르셨다는 얘기일 것 같아요. 근데
1: 그런가?
0: 5cm?
1: 이거 아 코수염 5cm도 길긴 길다.
0: 근데 이게 기네스북 가
1: 그러면 숨쉴 때마다 나풀되지 않아요?
0: 5541 사진 하나만 보내주실래요? 샵 8001번.
1: 밥은 어떻게 먹어요? 이렇게 삔 꽂고 먹나? 밥은 중국집 발처럼 이렇게 젖히고 들어가야 되는데 5cm면
0: 코수염에 무스 발라야 되나?
1: 이걸 갈라가지고 실핀으로 쟁여놓고 먹어야 돼. 커튼처럼 묶어가지고.
0: 진짜 그렇게 했다. 거친...
1: 아 너무 궁금해. 와, 사진 좀 보내주세요.
0: 아, 보내십시오.
1: 오, 진짜. 네. 5319님. 와이셔츠 단추 세 개를 풀어헤치고 올백머리 하는 거에 집착했어요.
0: 남자분이시죠?
1: 여자는 세 개 풀면 안 돼. 나와. 안 돼.
0: 근데요? 최민수 씨 스타일로 이제
1: 예. 한때 오렌지 쪽에 입성해 보려고 단추 풀어헤치는데 집착했는데 네네. 여자들이 제 가슴털 보더니 아 매생이 키우세요? 이러시더라고요.
0: 아, 그렇구나.
1: 매생이 정도면 굉장히
0: 귀신가 보다.
1: 가늘고 길구나.
0: 전현무 씨가 명치만 그렇게 사던데.
1: 아 맞아. 약간 전현무 씨도 매생이과 아니에요?
0: 네, 명치만 나더라고요. 신기하게.
1: 그리고 직모, 약간 직모. 가슴털이 곱슬곱슬이 아니라 직모인 그죠. 분들.
0: 안문숙 누나가 옛날 가슴털을 좋아하셨었는데.
1: 아 거기 이렇게 좀 네. 남성미가 네, 있어 보인다.
0: 유럽 남자나 네. 이렇게.
1: 그 개인적인 취향이 다 있어요. 코수염 그렇죠? 좋아하는 분 계시고.
0: 있죠.
1: 매생이는
0: 쉽지 않죠.
1: 매생이는 참 쉽지 않아요.
0: 집착들 많이 하시네.
1: 네. 포지션입니다. 후회 없는 사랑.

0: 자, 쓸데없는 집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까 코털 사연 보내신 분께서 5541님.
1: 맞네. 코 속에 털 코털 맞습니다. 밥은 코털을 말아 넣은 후 사진은 안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이게 5cm까지 자라면
1: 코털도 잘 자라요. 길러봄 8635님이 제보해 주셨어요. 아, 잘 자라는구나. 코털이
0: 저는 다 잘라버리니까
1: 저는 코털을 자른 적이 없거든요.
0: 여자분들은 잘 안 자라고요.
1: 아, 다르죠?
0: 중년 남성들은 코털이 잘 자라서 다 잘라버리는 거거든요.
1: 아, 자라긴 자라요?
0: 예예. 예.
1: 그렇구나.
0: 아, 근데 그렇구나. 5cm까지 갈 수 있구나.
1: 어쨌든 잘 예. 넣어서 이거 예.
0: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예.
1: 아니 재밌게 사신다, 되게. 아니 뭐 그건 진짜 개인이 선택한 길이니까.
0: 알겠습니다.
1: 예. 응원합니다.
0: 예.
1: 7cm 도전. 익명을 요청하셔서 김정희 님이 군생활 시절 점심을 1등으로 먹고 싶어 한 달간 도전한 적 있습니다. 한 달 만에 성공해서 그 무말랭이에 깨뿌려진 반찬 먹는데 너무 기분이가 좋았어요. 아, 점심을 1등으로 한 뭐 상품 같은 게 있었나?
0: 없어요.
1: 근데 무말랭이 깨뿌려진 한 달 만에 성공해서 깨뿌려진 무말랭이에 깨뿌려진 게 상이었나 봐.
0: 아, 가장 첫 번째 먹기 때문에 세팅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위에 깨를 뿌려놓은 상태니까
1: 점심 1등 먹기
0: 다른 사람들은 그 깨를 못 먹으니까 그랬던 뜻인 것 같아요. 그죠?
1: 맞다 맞다.
0: 네. 자, 근데 전화... 왜 1등으로 되셨죠? 여쭤볼까요?
1: 아니, 그런 어떤 무모한 도전을 해보고 싶은 나이잖아요. 청춘.
0: 네.
1: 1등 통신원.
2: 안녕하세요. 충북 진천의 1등 통신원 김정희입니다. 군생활 시절 12시부터 점심시간이었는데요. 일찍 먹고 족구하려고 1등으로 점심 먹기 도전한 적이 있어요. 11시 59분은 너무 늦고 11시 30분에 가니까 1등이더라고요. 그 뒤로 눈치 보여서 못 가겠더라고요. 지금까지 1등 소식이었습니다.
0: 네, 김정희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그냥 뭐라도 1등이 하고 싶었던 건가요?
2: 옛날 늦게 가서 반찬이 맨날 네. 어지럽혀 있어가지고
0: 맞아 맞아
2: 깨끗하게 깨뿌려진 거나 처음 세다 먹고 싶어서 한번 해봤어요.
0: 아, 그럼 결국 성공하신 거예요? 1번으로 가신 거예요?
2: 거의 한 달 걸린 것 같아요.
0: 한 달 걸려서 와, 대단하시다.
1: 하긴 그 점심시간만 네. 기다리잖아요. 군생활 할 때 낙이 뭐가 있어요. 네. 그죠?
2: 네, 맞아요.
1: 그렇죠. 그리고 혈기 왕성한데 배가 금방금방 꺼지는데
0: 맞아요 맞아요.
1: 거기서 1등이 되려면 다들 얼마나 절박하게 뛰겠냐고. 아니, 그렇게 몇 번 1등 하셨어요?
2: 한 달간 한 번 딱 1등하고 그 뒤로는 이제 눈치 보여서 못 갔어요.
1: 아, 진짜. 그 1등한 날 뭐
2: 네.
1: 비결이 있었나요? 남들보다 유난히 빨리 갈 수 있었던?
2: 원래 점심시간 12시부터인데요.
1: 네.
2: 그러니까 시간을 조금 앞당겨서 진짜 눈치 보면서 그냥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먼저 이제 식당 앞에 가 있는 거죠.
1: 아, 되게 전날부터 설렜겠다. 떨리고 긴장되고.
0: 그 저희 때는 병장만 혼자 걸어갈 수 있고 1등병, 2등병, 3병은 다 같이 이제 걸어갔거든요.

0: 요 단체로.
1: 아, 단체로
0: 네,
1: 뛸수 없었구나.
0: 당시 계급이 병장이 아니셨을 텐데, 그죠?
2: 아, 저 중사였습니다, 그때.
0: 아, 하사관이시, 부사관이셨구나.
1: 그러면 뛸
0: 아,
1: 수
0: 그러면
1: 있지.
0: 갈수
1: 예,
0: 있습니다.
1: 한 1등병, 2등병은 어림도 없는데.
0: 예.
1: 족구 때문에 뭐 그러신 건 아니죠? 단지.
2: 아, 그것도 맞습니다.
1: 아하.
2: 밥을 늦게 먹으면 족구장을 뺏겨가지고
0: 아, 뭔지 빨리빨리 선점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1: 먹고 싶어가지고. 이게
0: 거구나.
1: 군 생활이라는 게참 그렇죠, 김정희님. 모든 게 단순해지죠?
2: 네, 맞습니다.
1: 맞아. 그래서 복잡하지 않아. 군
0: 맞아요.
1: 생활 가면은
0: 네.
1: 그냥 그날그날에 충실하다 보면은
0: 그쵸.
1: 끝나
0: 그래야
1: 있구나.
0: 시간이 가니까.
1: 네,
0: 네,
1: 맞아요.
0: 알겠습니다.
1: 자, 오늘 이렇게 또 연결되셨는데, 누구에게 한마디 하실래요? 가족이나 또 소중한 분들?
0: 네.
2: 제가 지금은 이제 전화 타고 농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더운 날씨에도 항상 하우스에서 같이 일하는 제 아내에게 항상 고맙고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0: 아유,
1: 좋네요.
0: 좋습니다. 또 퀴즈도 준비하셨죠?
2: 네.
0: 네, 퀴즈 부탁드립니다.
2: 군대에서 먹었던 반찬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무엇일까요? 1번 오징어 볶음, 2번 파국국, 3번 군대리아.
0: 오징어 볶음 사골국 군대리아 중에 맞춰주세요. 샵 8001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 스마트라도 미니 무료입니다.
1: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준비한 간편식 세트, 원두 커피 세트 함께 보내드릴게요.
2: 네,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3: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3: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4: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5: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4: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5: 혹시 TBX 멤버십?
4: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5: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4: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1: TBX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6: 올바른 품질하면?
7: 올품.
6: 올품하면?
7: 올바른 품질.
6: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7: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6: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7: 올바른 품질.
8: 네, 1등 통신원이 군대에서 먹은 반찬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요?
9: 2번 사골국이었습니다.
8: 네, 1239님, 네. 김승우님, 0405님 맞추셨네요.
9: 이분들 포함 정답자 5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8: 네.
9: 잔나비의 노래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이 노래 들으시고 뉴스 듣고 저희는 5시 5분에 함께할게요.
8: 배짱 퀴즈요. 너는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입니다.
2: 목과 어깨가 아프고 팔이나 손가락까지 찌릿한 통증이 이어진다면 경추디스크나 경추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질환은 모두 목 주변 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합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손에 힘이 빠져 숟가락질이 힘들거나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 등 일상생활이 크게 불편해집니다. 초기에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신경차단술과 같은 비수술적 치료로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지속되거나 근력저하,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목 뒤쪽에 약 5에서 8mm 정도만 최소 절개하는 내시경 수술을 많이 시행합니다. 근육과 뼈의 손상을 줄이고 출혈이 적어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도 큰 부담 없이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이었습니다.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2: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공약부터 자칫자칫 하나씩 얘기를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3: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4: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1: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5: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5: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5시 뉴스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첫 예산 편성을 앞두고 통합 전 광주의 채무와 재정 부족분이 전남적 예산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최선국 박문옥 시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통합 전 광주의 채무 비율이 25.61%였고 도시철도 2호선과 광주 도시공사 관련 채무 등 재정 부담이 4조 원에 이른다며 재정 실태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또 광주의 재정 부족분을 통합시 재정으로 충당할 경우 전남적 복지와 농업, SOC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며 별도의 보호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두 의원은 대규모 적자 시설의 운영권 이전에 앞서 정부의 국비 지원 방안도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를 맞아 전국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목포시는 오늘 목포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에서 추모식을 진행했습니다. 전남광주 김대중 재단도 김 전 대통령의 고향인 신안군 하이도를 방문해 생가 참배와 추모 행사를 가졌습니다. 한편 김대중 평화센터가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개최한 추모식에는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참석해 국민의 삶을 따뜻하게 보듬었던 김대중 대통령의 철학을 이어가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전남광주 전역에서 내일 오후 2시부터 20분 동안 일지 연습과 연계한 민방위 훈련이 실시됩니다. 오후 2시 공습 경보와 함께 1분 동안 사이렌이 울리면 시민들은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나 지하 공간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오후 2시 15분 경계 경보가 발령되면 이동 통제가 해제되고 2시 20분 훈련이 종료됩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영화관 등에서도 대피 훈련이 진행되며 철도와 지하철, 항공기, 병원 등은 정상 운영됩니다. 진보당이 순천대와 목포대에 각각 의과대학을 신설하고 두 지역의 상급 종합병원도 각각 설립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진보당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 동부와 서부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려면 순천대와 목포대 각각 의대를 두고 천 병상 이상 대학병원을 함께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과거 전남대와 여수대 통합 당시 거론된 전남대 병원 여수 분원 설립이 이행되지 않았다며 이번에는 정부의 공식 계획에 의대와 병원 설립을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바닷물 온도와 영양 상태가 어떻게 변할지 AI가 미리 분석해 김과 전복의 양식 시기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서비스가 구축됩니다. 전남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수온과 염분, 산소량, 기상정보 등을 한데 모아 앞으로의 바다 환경을 예측하고 어업인들이 휴대전화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

0: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목포의 현재 기온은 30.7도입니다. 임사랑입니다.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바둑기사 신진서 구단입니다. 저는 원래 오래 재기보다 빠르게 파고드는 바둑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조급하다는 말 많이 들었고 저도 고쳐야 할 약점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성급함을 줄이고 상대를 몰아붙인 힘은 더 살렸는데 그게 지금 제 바둑의 색깔이 됐습니다. 단점은 버려야 할 흠이 아니라 다듬어서 쓰면 매력과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고치기만 하지 말고 내 편으로 만드는 법도 찾아보세요.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지금은 라디오.

0: Let's go.
1: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시작됐습니다.
2: 그렇습니다. 네. 잠시 후 지라시 배짱 퀴즈 함께하는데요. 오늘 배짱 퀴즈 살짝 다르게 진행돼요. 원래는 도전하는 분의 배짱 크기에 따라 대중소 퀴즈 난이도를 정했는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은 배짱 퀴즈 대짜 특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 아우 좋죠. 이 소리 들으셔야 됩니다.
2: 대배짱 퀴즈입니다. 대배짱 퀴즈.
1: 그동안 많은 청취자분들이 대짜 퀴즈를 풀기 원하셔서 오늘 판을 크게 좀 벌려봤고요.
2: 맞아요.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의 네. 수준이 이제 저희가 소짜를 드리기가 너무 송구해요.
1: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올 대짜로 준비했습니다. 대짜 퀴즈 찜이야 자신있는 분들 있는 분들 통 크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행히 대짜 상품도 대량으로 준비해놨어요. 문자 주시면 됩니다.
2: 예. 아니 우리 PD가 좀 각오를 새롭게 했네.
1: 그런 것 같아요.
2: 좋다. 네. 이렇게 MBC 등에 업혀가는 거 너무 좋아요.
1: 청실이 잘 나오는 만큼 어떤 그 사회적인 도리를 다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2: 지금 실컷 좋아해.
1: 오블리스 노블리 그거.
2: 오 마이 갓.
1: 저기요. 누나 파트너를 부끄러우면 안 돼요.
2: 예? 10년째.
1: 참나.
2: 단 하루도 빠짐없이 부끄러워.
1: 예. 그 여러분 또 좋아하는 그 코너 문천식의 싸구려 설명회. 오늘은 제가 저렴하지 않았습니다.
2: 왜요? 왜 한 주 쉬기로 했어요? 왜? 튕기는 거예요?
1: 제 지난주에 슬럼프가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 아 진짜? 자꾸 네. 고급지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1: 억지로 이렇게 막 싸구려인 척하는 게 쉽지 않고 제가 일단. 네. 저도 귀한 사람인데.
2: 아 진짜?
1: 네, 그래서
2: 아, 예, 알겠어요.
1: 한 주 쉬어가도록.
2: 본인의 정체성과 너무 반대극으로 가고 있다?
1: 예예. 예.
2: 오늘은 그래서 문천식의 싸구려 설명에 한 주 쉬어간 대신 그 자리를 대신한 특별한 시간 또 준비해놨습니다. 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1: 그렇습니다. 또 쌀 20kg 걸린 행운공 추첨 오늘 방송 끝나기 전에 뽑겠습니다.
2: 쌀 20kg 정말 혼내려고 가만 안 둘 거야. 살 20kg 걸었습니다. 진짜 혼낼 뻔했다.
1: 그러네 진짜.
2: 아, 나 진짜 죄송합니다. 시급했어.
1: 네, 어떤 문자 내용이든 100%

0: 보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3: 팀의 딸에 팀의 대리 음주 후엔 팀의 대리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5: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6: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자동 중문 전문 기업 태성 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5: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문어 크림,
6: 카론 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5: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 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 김치,
6: 달가리 박준영의 싱크 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드립니다.

0: 내가 풀 퀴즈 난이도는 내가 정한다.
1: 큰 연기에는 큰 선물이, 작은 연기에는 작은 선물이 주어지는
0: 지라시
1: 배짱 퀴즈.
0: 0548님이 아우 전국 방송 타는데 이왕이면 대짜 도전이죠.
2: 그렇죠.
0: 예. 1787님 얼굴 공개되는 것도 아니니까 틀려도 노상관 대짜 도전.
2: 4361님도 나도 한번 도전할게요 대짜로 하셨는데요.
0: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평소에도 대짜 도전 의지를 계속 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드디어 대짜 특집 펼칩니다.
2: 맞습니다. 75만 원 상당의 음식물 처리기 걸린 지라시 배짱 퀴즈 대짜 특집 지금부터 도전 문자 보내주십시오.
0: 샵 8001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주셔도 되고요.
2: 네.
0: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퀴즈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2: 좋습니다. 다비치 노래네요.
0: 타임 캡슐.

0: 자, 지라시 배짱 퀴즈 오늘 대짜 특집입니다. 첫 번째 도전자 만나볼게요.
1: 만나봐야죠. 6873님. 의정부시에서 남편과 함께 분식집 하고 있어요. 네. 요즘 가게에 손님이 반으로 줄어가서 줄어서 꿀꿀한 마음입니다. 네. 대짜 퀴즈로 풀고 싶어요. 아자아자.
0: 네, 요식업 하신 분들이 다들 손님이 절반으로 줄었다.
1: 진짜.
0: 너무 안 된다.
1: 절반이면 다행이야. 진짜 네. 너무 많이 줄어가지고.
0: 참 마음이 아픕니다.
1: 되게 진짜. 우울감에 시달리고 계세요. 저 네. 아는 분들도 다.
0: 좀 풀어드려야겠네요. 그죠?
1: 그죠?
0: 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까요?
2: 네, 의정부시에서 남편과 같이 분식집 하고 있는 주부 최희영입니다.
1: 아, 네. 최희영님.
2: 네, 반갑습니다. 네.
1: 아유,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근데 진짜 손님 때문에 요새 조금 걱정이 많으시다고요.
2: 네, 더워서 그런지 손님이
1: 더워요.
2: 한 반으로 줄고 제가 떡볶이를 주려고 하거든요.
1: 떡볶이 맛있는데.
2: 예, 네, 근데 좀 많이 줄어가지고 이제 또 덥기도 하고 해서 저는 가게에서 집으로 와 있고 남편이 그냥 가게에서 일하고 있어요.
1: 예. 떡볶이는 진짜 계속 불과의 네. 싸움인데
0: 맞아요.
1: 예. K 분식의 정말 대표잖아요.
0: 너무 맛있죠, 네.
1: 희영님, 네. 희영님 분식집의 네. 떡볶이 자랑 좀 해주세요.
2: 아, 저희 집 떡볶이는
1: 네.
2: 이렇게 찰 고추장으로 해가지고
1: 살찌게
2: 맛을 내고 또 떡을 그 밀떡도 쓰고 또 쌀떡도 쓰고 해가지고
1: 맞아요.
2: 취향에 맞춰서 맛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0: 진짜
1: 쌀떡은 또 쫀득쫀득한 맛이 있고 밀떡은 또 씹을 때 이렇게 네. 막 또 네. 탱글탱글한 그 재미가 있잖아요.
2: 예.
1: 아 정말 좋다. 떡볶이 땡긴다.
0: 네, 더 이제 회복하시기를 바라면서
1: 네.
0: 평소에 대짜 퀴즈 맞춰보신 적 있을까요?
2: 어쩌다 하나 정도 맞고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오늘 한번 용기를 내봤습니다.
1: 잘하셨어요.
0: 네네.
1: 이게 틀리면 바로 땡 소리와 함께 빠이빠이인데 그 전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 미리 전할 시간 드릴게요.
0: 네, 음악 시간 드릴게요.
2: 예, 저희 딸이 이제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와서 좀 요번 또 시험을 앞두고 있거든요. 우리 딸 소연아 더운데 공부하느라고 고생 많고 요번에 꼭 따자. 아자 아자 아자.
1: 아자 아자.
0: 예, 자 오늘 대짜 퀴즈만 6개가 있거든요.
2: 네.
0: 한번 들어보십시오. 농업 네. 영역이 있고요. 영화 영역이 있고요. 음식 영역도 있습니다. 경제도 있고요. 문화 영역도 있고 스포츠도 있습니다.
1: 이 중에 하나를 골라주시면 돼요. 농업, 저는... 영화, 음식, 경제, 문화, 스포츠.
2: 아, 저 경제로 할게요.
1: 경제.
0: 와우, 경제.
1: 알겠습니다.
0: 모두가 똑같이 75만 원 상당의 음식물 처리가 걸려있습니다. 꼭 맞추시길 바라면서 문제 드립니다.
1: 올여름 폭염으로 채소값이 크게 오른 데 이어 라면과 만두, 빵 등 가공식품 가격도 오르면서 물가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관련된 문제로 경제학에서는 가계의 소비 지출 구조를 살펴볼 때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참고하기도 하는데요. 가계 총 지출에서 식료품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한 이 수치는 무엇일까요?
2: 엔겔지수.
1: 엔겔지수 정답입니다.
0: 와, 잘 맞췄습니다. 축하드립니다.
2: 야, 감사합니다.
1: 다급하셨어. 다급하셨어. 엔겔 엔겔.
0: 아니 선생님.
2: 네.
0: 상식이 좀 있으신 분 같은데 어떻게 하셨어요?
2: 제가 뉴스 경제 뉴스를 네. 좀 열심히 보거든요. 왜냐하면 재테크를 잘하고 싶은데 실력.

0: 주식이 좀 없어가지고 경제 뉴스를 좀 많이 보고 있는데 오늘 딱 나왔어요.
1: 와, 아니 그래도 진짜 부럽다. 네. 저는 이런 거 그 관심도 없고 실력도 없어서. 근데 관심이 실력의 첫 걸음이잖아요.
2: 그렇죠. 네.
0: 감사합니다.
1: 너무 축하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2: 네, 고맙습니다. 네.
1: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2: 그렇습니다. 두 번째 도전자 바로 만나보죠. 2298님.
1: 대체 퀴즈 참여 원합니다. 어제가 아내 생일이었는데 깜빡 잊고 그냥 지나갔네요. 너무 더워서 정신이 없었나 봐요. 미안한 마음 담아 퀴즈 성공해서 선물하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네. 선생님 선물 도착하기 전에 먼저 1차 선물 하셔야 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2: 네.
1: 어디에 누구신지요?
3: 네, 포항에 사는.

0: 45주년.
1: 에이. 아, 그러시구나.
2: 45주년이면은 예. 아, 표현을 뭐 이렇게 입 밖으로 낼 그쵸. 단계는 아닌데요. 예. 그죠?
3: 그러면 사실 궁금한 건 그 우리 선생님 생신 때에는 아내분이 뭐 이렇게 소소하게 챙겨 주고
2: 미역국이나
3: 하시나요?
2: 예.
0: 예, 뭐 미역국은 항상 챙겨 줍니다.
2: 그러면 최혜규 씨, 예. 최혜규 님.
0: 예.
2: 선물 이거 도착하기 전에 미리 하나 하셔야 됩니다. 꽃다발이라도.
0: 네, 안 그래도
2: 그죠?
0: 저녁에 퇴근하면서 네. 예, 뭐 네. 하나 사들고 갔다.
3: 아이고,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2: 아 근데 45주년인데 이렇게 아내 생일 놓친 거로도 이렇게 막 사연을 보내시고 이 정도면은 되게 사랑꾼이신 것 같아요.
3: 아 그럼요, 스윗한 네. 분이죠.
2: 맞아요.
3: 자 혹시
0: 못 챙기는 게 좀 걸리네요.
3: 아유, 너무 좋은 남편이십니다.
2: 어제 오늘 또 퀴즈 결과까지 좋으면 더할 나위 없겠죠.
3: 맞아요. 아내분께 아니, 한마디 하고 퀴즈 시작하실까요, 분이?
0: 네. 네. 못난 남편 만나가지고 뒷바라지 하느라고 고생 많은데.
2: 아이고.
0: 미안해.
2: 어떡해.
3: 아이고.
2: 어떡해. 네,
3: 열린 있으신 아버님께서 또 이렇게 진심을 담아서 울컥하시니까.
2: 아, 난 가끔씩 아버님들이 이렇게 울컥하면 같이
3: 그러니까
2: 울고
3: 저도
2: 싶어.
3: 감동이 되네요. 아이고.
2: 에이 참.
3: 아버님 젊은 시절에 속을 좀 썩이셨나?
2: 아니야. 그렇게 가지 마.
3: 농담이다. 농담. 농담이고요.
2: 우리 아버님 그럴 리가 네. 없어.
3: 선생님 농업 영역과 영화 영역 또 음식과 문화 마지막으로 스포츠까지 다섯 가지 대자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실까요?
0: 농업 하겠습니다.
3: 농업 영역 선택하신 것 같은데요. 자 농업 영역 문제 똑같이 75만 원 상당의 음식물 처리기 걸려있습니다. 문제 네. 드립니다.
2: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8월 18일 오늘은요. 우리 쌀의 소중함을 알리고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지정된 쌀의 날인데요. 쌀과 관련된 문제로 논에서 잡초를 제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 중 농약 사용을 줄이기 위해 생물의 먹이 활동을 이용하는 친환경 농사법이 있습니다. 모내기를 한 논에 이것을 풀어놔서 잡초가 자라는 걸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건데요. 이 농법에 활용되는 생물은 무엇일까요?
0: 우렁이네 이거.
2: 우렁이.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바랬어요.
0: 맞았나요?
3: 맞았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2: 맞추시길 진짜 바랬는데. 네.
3: 아 선생님 오늘 사모님께 좋은 생일 선물이 될 것 같은데요.
0: 네 감사합니다.
2: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0: 감사합니다.
2: 네. 네.
3: 정선우 씨랑 저랑 표정이 좋아지는데 제작진은 얼굴이 흑빛이 됐네요.
2: 어두워지고. 예. 용 PD 일어섰어 지금.
3: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2: 눈썹 긁고 있어 지금.
3: 가을까지 손가락 빨아야 되거든요 지금.
2: 음식은 우리가 갈아야 돼 지금.
3: 예예.
2: 나훈아 씨 노래 듣고 올게요. 울긴 왜 울어.

0: 연결해 봅니다. 여보세요?
1: 네, 여보세요?
0: 승우 씨, 감기 괜찮아요?
1: 아, 네, 지금은 좀 괜찮아졌습니다.
0: 그, 약은 먹었어요? 뭐, 주사를 맞거나?
1: 아, 약 5일치 처방받아서 다 먹었는데도 아직, 네, 기침이 나고 있습니다.
0: 혹시 뭐, 이렇게 냉방병이랑 겹친 거예요? 아니면?
1: 좀 과로로 인해서 좀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나. 네, 그러면.
0: 과로에서 한 29살 진짜 또 이게 청년이라 우리가 그럼요. 방심했는데.
2: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죠. 어린이집에도 또 감기가 많이 돌더라고요.
0: 맞아, 맞아.
1: 네, 맞습니다. 네.
0: 혹시 결혼하셨어요? 아니면 싱글이세요?
1: 아, 지금 이제 결혼 예정입니다.
0: 예정? 예랑이구나.
2: 네. 일찍 준비하시네요. 언제쯤 예상하시는 거예요, 승우 씨?
1: 아, 내년 9월 말이나 10월 초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0: 오, 진짜 미리 축하드립니다.
2: 훌륭합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아니, 네. 뭐 얼마나 사귀었는지 여쭤봐도 되나?
1: 아, 지금 1년 3개월 정도 사귀었습니다.
0: 1년 3개월.
2: 이제 진짜 했을 때가 됐네요.
0: 그렇구나. 네. 아, 딱 보는 순간 결혼까지 생각했어요?
1: 아, 그냥 딱 보자마자 천생연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0: 진짜? 아, 이게 딱 촉이 오나 봐.
2: 그러면 해야 됩니다. 네. 승우 씨, 음식물 처리기 오늘 맞추시면 드릴 건데
1: 네.
2: 요거 혼수장만의 도움 되겠죠, 그죠?
0: 그치.
1: 아, 그럼요.
0: 네. 그렇죠. 어차피 음수는 이제 승우 씨가 할 거거든요.
2: 자, 그러면 시간 관계상 광고 듣고 와서 승우 씨랑 본격적으로 문제 풀어볼게요.
0: 끊지 말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1: 네. 네.

0: 가구, 사진 보고 골라서 후회하셨죠?
1: 요한인의 할인 매장에는 다 있습니다. 축구장에
2: 2배.
1: 우와! 만져보고, 입어보고, 앉아보고. 임태성의
3: 요한인의
1: 할인 매장. 이곳은 나의 단골이야.
4: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5: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6: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0: 시대.
1: 자, 김승우님 아직 거기 계시죠?
2: 아, 네, 있습니다.
1: 예비신랑. 네. 자, 대차 퀴즈 영역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영화 영역, 음식 영역, 문화, 스포츠까지 네 개 있습니다.
2: 아, 원래 경제를 하려고 했는데 네. 음식으로 하겠습니다.
0: 네. 네? 음식이요?
2: 네, 음식.
1: 좋습니다. 음식 문제. 자, 정선 씨 가보시죠.
0: 이탈리아의 대표 음식 중 하나인 이것은 조리 용기를 뜻하는 라틴어에서 이름이 유래했다는 설이 전해지는데요. 중세 이탈리아 문헌에도 등장할 만큼 오랜 역사를 지녔으며 특히 에밀리아 로마냐 지역의 볼로냐식이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넓고 납작한 파스타면 사이에 라구와 베샤멜 소스, 치즈 등을 겹겹이 쌓아 오븐에 구워 만드는 이 음식은 무엇일까요?
2: 라자냐 하겠습니다.
0: 라자냐! 와! 아우 신나, 아우 신나!
1: 맞췄잖냐!

0: 맞았냐 맞췄잖냐 우리 재밌다. 김승우 씨.
1: 재밌다 맞췄잖냐. 아우 통쾌.
0: 대박. 아 100% 확신은 못했군요.
2: 아, 네, 확신은 못했는데, 네. 아, 제가 예전에 네. 예, 요리를 잠깐 했었던 적이 있어가지고, 아~ 그 기억을 살려서 한번 해봤습니다.
1: 제작진 밖에서 지금 표정이, 아, 훌륭합니다. 하필 요리 경험자였어!
0: 훌륭합니다. 아
1: 그렇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괜찮아요. 네. 저희가 뭐 음식물 처리기 이제 뭐 없으면 저희가 직접 그냥 씹어서 네. 버리든 갈아서 버리든 해드릴게요. 네. 오늘만 살지 뭐.
0: 네, 맞습니다.
1: 너무 축하드립니다.
0: 그리고 내년 결혼도 미리 축하드립니다.
2: 아, 감사합니다.
1: 축하드립니다. 네. 혼수 보내드릴게요.
2: 감사합니다.
0: 좋습니다. 노래 듣고 이어가죠. 우리 제작진 얼굴에 빗금이 갔네 지금.
1: 저 밖에 스튜디오 연결된 유리벽 네. 좀 어떻게
0: 커튼 좀 쳐봐놓으라. 네.
1: 신문 없네.
0: 자, 주현미 서현이 같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1: 짜라짜짜.

0: 네, 대차 퀴즈 특집으로 함께하고 계신데요. 2321님께서 아니 근데 오늘 참여자님들 퀴즈 달인들이네. 전 몰랐거든요 하시는데.
1: 그죠. 깜짝 놀랐어 진짜. 네.
0: 저는 라자냐 엥겔주 다 알았습니다. 예. 제 그 정도입니다.
1: 예. 아이고 어떻게 그래가지고 그렇게 잘하시니까 싸구려 퀴즈 못하겠다고 지금 보이콧한 거 아니오? 예. 그걸 이제 제가 이어받았는데.
0: 예, 오랜만에. 예.
1: 근데 진짜 이거를 이제 문천식 씨랑 반대결로 지성 퀴즈로 예. 여러분이 정말 되게 난해하다 싶은 설명을 해달라고 저한테 그러는데. 예. 저도 여러분 문천식 씨랑 거의 한 끗 차이예요. 그리고 제가 뭘 지성이 있다고 지성 퀴즈를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오늘은 전도연 씨 성대모사로 영화 설명하겠다고.
0: 네, 너무 어렵게 되면 또 너무 못 마시시니까 가보겠습니다.
1: 저기 죄송한데 예. 지금 여태까지 대차 퀴즈 수준을 봐봐요.
0: 네.
1: 저 청취자 여러분 수준 장난 아니에요 지금.
0: 자, 먼저 오늘은 제가 문제를 내드리고 정서연 씨가 네. 또 마지막 해주셔야 되는데요.
1: 네네.
0: 자, 제가 설명하는 이 영화 여러분들이 마지막 정서연 씨 이야기까지 듣고 맞춰주십시오. 정답자 5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립니다.

0: 입니다. 자, 문제 드릴게요.
1: 이 영화를 골라본 한 관객은 예술성과 흥행성을 겸비한 최고의 영화라고 했고요. 또 다른 관객은 말이 필요 없다. 이것이 진정한 천만 관객 영화 아님? 이라고 했습니다. 한 평론가는 하고 싶은 말을 강력하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능력이라고 했는데요. 과연 정선희 씨의 고급진 설명은요?
2: 아, 오빠들 술 타기 썰어. 아,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은데 오빠. 공기리 오빠 아이라이너 너무 예쁘다. 아, 짱이야 진짜 오빠들 술 타기.
3: 그래.
4: 이렇게 갈게.
3: 아이 누나 충분해요. 충분해.
4: 예, 네, 근데 고급이 우리는 지금 설정이
3: 그치.
4: 너무 열악해. 제가 밖에 나가서 그랬어요. 네. 여기서 지금 문춘식 씨가 싸우려는데 내가 고급이 되겠니?
3: 누나 갑자기 고급이랑 또 이상해.
4: 같은 밥그릇인데.
3: 딱 좋았어요. 공기를 나잖아. 자, 여러분, 이 정선희의 영화 설명 퀴즈 드리겠습니다. 네. 문자 샵 8001번으로 맞춰주십시오. 짧은 거 50원, 긴 걸 100원, 무료인 스마트라디오 미니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4: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죠. 네. 그 현타가 이런 느낌이었구나.
3: 그럼요 누나.
4: 근데 나는 그렇게 문천식 씨처럼 부대끼진 않아요. 난 더 싸게도 가능해.
3: 아 저는
4: 내가 더 싸구려인가 봐. 나는 괜찮은데.
3: 저는 매주 쉽지 않았습니다.
4: 아 그래요?
3: 하지만 다음 주부터 더 제가 더 염가을 한번 모셔볼게요.
4: 그러면 둘이 네.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갈까?
3: 아 그것도 괜찮아.
4: 배틀하듯이?
3: 네 좋습니다.
4: 난 싸우려 하니까 개운한데 네. 사우나 한 것처럼. 김정국입니다. 한 남자.

0: 네, 지난 배짱 퀴즈 특별판 정선희의 영화 설명이었는데요. 제가 한번 흉내내보겠습니다.
1: 아, 오빠들 줄타기 쩔어. 아, 떨어지면 죽을 것 같아. 오빠 공길 오빠, 오늘 아이라인 진짜 예쁘다. 아, 짱이야 오빠들 줄타기. 크크크.
0: 이렇게 하셨습니다.
2: 진짜 싼티 난다. 나 진짜 나도 괜찮다. 나 싸구려 설명해. 나 줘.
0: 너라도 해. 저는 교대로
2: 같이 해. 같이 해.
0: 아, 교대로 해 그러면.
2: 자, 정답. 네. 영화 왕의 왕 남자.
0: 왕의 남자.
2: 예, 정답 맞춰주신 분 5831님. 정답 왕의 남자. 오, 써니님 진짜 천식님하고 별 차이 없네.
0: 그럼 여러분.
2: 천식님이 싸구려가 아니었어요.
0: 여러분 누나랑 저랑 한 팀인데 뭐 네, 얼마나 다르겠어요.
2: 그 밥이 그 나물이지 뭐. 네. 8937님.
0: 써니 누님 콧소리가 너무 매력적이고 고급지네요. 왕의 남자 화이팅이요 하시면서.
2: 오빠.
0: 아, 이게 좋아하는 남자분인가 보다. 그렇죠.
2: 네, 네. 진짜. 다음 생이 있다면 이 목소리로 계속 평생 한 80년 살 거야. 진짜. 설정을 잘못했어 처음부터.
0: 얼굴이 받쳐줘야 될 텐데요. 아, 자, 이분 포함 다섯 분께 뭐 커피 교환권
2: 깜빡했네 그거를.
0: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배짱 퀴즈 대짜 특집으로 함께하고 계신데요. 네 번째 도전자 만나보겠습니다. 현재 싹쓸이거든요.
2: 진짜. 네. 네 분 다 맞췄죠.
0: 저의 곳간이 세 분이 텅텅 비었습니다 지금.
2: 와, 네. 너무 좋다. 자, 5718님. 가족에게 더 이상 난 무식하지 않다. 라고 강력한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대짜 퀴즈 도전! 아, 진짜 되면 어떡하지? 아우, 떨려.
0: 선생님 큰일 났네. 되셨거든요.
2: 재밌다, 재밌다.
0: 연결해보겠습니다.
2: 여보세요?
3: 여보세요?
2: 아유,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3: 예, 분포시 선본에 사는 신현일입니다.
2: 신현일님.
3: 네.
0: 아, 3분 사시는군요. 아, 신현일님, 평소에 저희 지라시 퀴즈 들어보셨죠?
3: 네.
0: 어떠셨나요?
3: 아유, 뭐, 퀴즈를 네. 중간 정도는 좀 많이 맞추는데, 진짜 퀴즈는 좀 어렵더라고요.
0: 그러셨군요.
2: 근데 오늘은 기존에 저희가 여러분께 드렸던 대짜보다는 조금 한 2% 정도는 힘을 뺐어요.
0: 맞습니다.
2: 그러니까 한번 도전해 보실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네. 가족분들께 나 무식하지 않다 증명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왜요? 뭐 서러운 일이 있으셨어요 최근에?
3: 아니요 이제 TV에 퀴즈 프로그램이 나오면은 네네. 서로 이렇게 꿀밤 맞추기 막 퀴즈 대결을 하거든요.
2: 네네.
3: 그러면은 서로 맞출 때도 있고 못 맞출 때도 있고 그런데 막 자기가만 똑똑하다고 상대방을
0: 남편분이요?
3: 예.
2: 가족분이라고 쓰고 남편이라 읽는다.
3: 맞아요.
0: 부부가 함께 퀴즈도 푸시고 재밌게 사시네요.
2: 하긴 그렇다. 진짜. 네. 자, 대짜 퀴즈 영역이요. 세 가지가 남았어요. 영화 영역, 문화 영역, 스포츠 영역.
3: 네, 스포츠로 할게요.
0: 스포츠 문제 풀기 전에 틀리면 끊기니까 한 말씀 하실 시간 드립니다.
3: 우리 둘째 딸 지금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지치고 힘들겠지만 열심히 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 모두 사랑해.
0: 우리 신현일 어머니께서
2: 따님이 그동안 준비하고 고생한 그 과정들이 막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셨나 보다. 울컥하셨어. 그죠?
3: 네.
2: 아이고.
0: 어머님도 준비시키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 맞아, 진짜.
0: 자, 스포츠 영역 결정하셨으니까 네. 문제 드릴게요.
2: 갈게요. 최근 5060 세대 사이에서 셔플 댄스가 인기를 끌면서 춤을 생활체육으로 즐기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는데요. 관련된 문제로 춤이 국제 스포츠 무대에 진출한 종목도 있어요. 1970년대 미국 뉴욕에서 시작된 이 춤은 톱록, 다운록, 파워무브, 프리즈 이렇게 다양한 동작을 구사하며 음악에 맞춰 상대와 기량을 겨루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며 세계

0: 세계적인 스포츠 무대에도 등장한 이 춤은 무엇일까요? 이거 너무 그냥 딱 직관적으로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1: 파괴 댄스.
0: 다운록만 없었어도 이제.
2: 그러게요.
0: 여기서 구간이 지금
2: 저희가 원했던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파리올림픽의 사계 댄스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0: 아니 이게 톱록 다운록 파워무브 프리즈 그러면 우리도 못 맞춰 이거.
2: 어렵죠. 너 좀 빠놨어요.
0: 어떻게 맞추냐고. 네,
2: 빠놨습니다.
0: 심술궂다 심술궂어. 네. 음식물 쓰레기 뭐 그거 버리는 거 뭐 3통밖에 준비 안 한겨? 이렇게 꼴겨?
2: 자, 진짜. 힌트송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청취자 퀴즈로 전환된 거 아시죠? 네. 문자 샵 8001번으로 맞춰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셔도 됩니다.
0: 제작진에게 한마디 합니다. 너는 왜?
2: 현진영.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에지의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풀을 베기 위해 산을 오르면서 부르는 한물짓기 소리입니다.
1: 아기 초근 정년 초근
2: 이야 허리 바고
0: 아기 초근 청년 초근 여럿이 함께 한다고 해서 한물지기 소리라고 합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후 애지우 협찬이었습니다.
3: 잠시 후 6시 5분부터는 거침없는 시사 그리고 유쾌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이 방송됩니다.
4: 네, 광고 전에 청취자 퀴즈로 나갔죠. 2024 네. 파리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기도 한 이 춤. 정답은요?
5: 브레이킹, 비보잉이었습니다. 네. 정답 맞힌 분 6490님, 6248님 그리고 김홍준님 포함해서 다섯 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자, 이제 지라시 복권 추첨으로 들어가야겠네요. 오늘 행운공 추첨.
6: 시간이 없네요.
5: 네. 이렇게 달리다 보니까 대짜 퀴즈 그 선물 더 많이 드리고 싶었는데 언제가 또 이런 이벤트를 마련하죠.
6: 힘들 거예요.
5: 그러지 마. 쌉티야. 왜 그래 진짜.
6: 아니, 가진 게 있어야 내놓지.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5: 돌아다니면서 또 어떻게든
6: 모아오면
5: 되지. 예. 그 노력을 보여줘야지.
6: 알겠습니다.
5: 자, 공이나 돌려요.
6: 네, 공 세 개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부터 좀 주무시기 선선할 거예요. 자, 100짜리 나왔습니다. 다시 할게요. 0이 나왔으면 100짜리
5: 봐봐 저봐 끝이니까 500
6: 10짜리는 80 1짜리는 4번
5: 584번
6: 584 있을까요?
5: 계셨으면 좋겠네요. 오 계세요. 아이씨, 다행이다.
6: 쌀 20kg
5: 진짜 초반부터 초초가지고 안 계실 줄 알고 얼마나 떨었는데. 3168님 584 적어주셨어요.
7: 어머 여보세요?
5: 어머 여보세요?
7: 어머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지금은 라디오 시대입니다. 축하합니다. 콩그레츠.
7: 어머 어떡해.
6: 본인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7: 아 네 안녕하세요. 인천에 사는 40대 가정주부예요. 네.
5: 김정희님으로 해드릴까요?
7: 안녕하세요. 네. 아 네네네. 네,
5: 우리 3168님 네. 584 이렇게 숫자만 딱 적어주셨는데 이거 어떤 의미의 숫자예요?
7: 아 오늘 조금 네.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좀 집에 있었는데 네. 청소하고 좀 좋아져가지고 예. 급하게 지라시 딱 들어왔는데 그 숫자가 생각나가지고 했는데
5: 대박.
7: 아 그리고 저 그 네. 뭐지 사랑극장 네. 너무 잘 듣고 있어요.
5: 아 감사해요. 그래요. 우리 또 애청자분이셨구나.
6: 아, 감사합니다.
5: 세상에. 어떡해. 아니 근데 목이 진짜 약간 가랄라진 것 같다. 그 감기 기운이 있어서 그러신 거예요?
7: 모르겠어요. 오늘 청소를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5: 아이고, 그런 날이 있어요.
6: 맞아요. 네. 좀 쉬셔야겠네요. 그죠?
5: 비타민 C 하나 고농도로 딱 때려 넣으시고 네. 네, 좀 쉬세요. 네네네. 물도 많이 마시시고.
7: 너무 고맙습니다. 네.
5: 아유 저희가 감사하죠.
6: 저희가 쌀 20kg 얼른 보내드리겠습니다.
7: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잘 듣고 있어요. 잘 네. 들을게요.
5: 감사해요.
6: 짧은 시간이지만 가족들에게 한마디 하실까요?
5: 맞아.
7: 아 저기 제가 체력이 네. 조금 약해가지고. 남편이랑 아이가 조금 저 때문에 막 때도 못 쓰고 아이고. 남편도 많이 도와주는데 많이 좋아져가지고 이제 더 잘 될 거니까 네. 너무 염려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지금처럼 잘 곁에서 네. 사이좋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5: 아유, 다정하셔라. 네. 근데 체력이 약해도요 이렇게 또 약한 사람들만의 특유의 그 이렇게 조근조근 가는 발걸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체력이 약해요.
6: 네. 건강해지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5: 지금보단 건강해지자고요 우리.
7: 네. 네네 너무 감사드려요.
5: 파이팅. 감사합니다.
7: 네 수고하세요.
5: 네. 저희도 인사드릴까요.
6: 내일 오후 4시 5분에 돌아올게요.
5: 고맙습니다.
3: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8: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0: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철옥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 장애로 인한 입니다.
2: MBC 6시 뉴스입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대화 가능성 언급에 대해서 한반도 평화 안정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한 논의가 재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미 투자 협상 등의 불만을 표하면서 한미훈련의 축소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자강 역량 강화와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조율을 계속해왔다면서 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란전 파병 요청에 대해서는 한반도 대비태세, 국내법 등을 감안하면서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군사적 기여 방안을 검토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인공지능 노출도가 높은 업종에서 청년층 일자리 감소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청년고용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6월부터 지난 6월까지 감소한 청년층 일자리 28만 5천 개 가운데 94%인 26만 8천 개가 인공지능 고노출 업종에 해당했습니다. 정부 서비스업에서 청년 일자리 감소폭이 31.4%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출판업은 27.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관리업이 16.6%, 전문 서비스업이 11.6%로 뒤를 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50대 일자리는 23만 개가 늘었는데 증가분 75%에 해당하는 17만 3천 개가 인공지능 고노출 업종에서 나온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신부 대기실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여성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중부경찰서는 여성 탈의실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올 봄 서울 중구의 결혼식장 신부 대기실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성 10여 명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성은 결혼 촬영 등을 하는 사진기사로 일하면서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 테슬라 시승 차량이 서울 여의도 IFC몰 간판을 들이받아서 차량에 타고 있던 3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차량은 테슬라 여의도점 인근 주차장에서 나오자마자 간판에 충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차량이 자율주행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고 있고 운전자의 음주나 약물 정황도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수도권과 강원은 구름이 많겠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에는 충청, 전라, 경북에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고 오후에는 내륙 곳곳에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4도, 대전 23도 등

0: 20도에서 2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30.6도입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이재은이었습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요즘은 실력만큼 인성도 참 중요하죠. 그걸 보여주는 스타 농구 선수가 독일의 레전드 덕 노비츠키였는데요. 하루는 훈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갑자기 차를 돌려달라고 부탁했다지요. 중요한 약속을 잊어서 다시 체육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요. 알고 보니 체육관 경비원에게 훈련 끝나고 사진을 찍어주기로 했는데 그걸 깜빡했으니 경비원이 퇴근하기 전에 얼른 달려가자는 거였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루소가 말했었다죠. 인성은 위대한 행위로 드러나지 않는다. 사소한 걸로 드러난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1: 조승훈의 뉴스 하이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8일 화요일 저녁 거침없는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일명 중수청의 운영 기준과 직제 등을 규정한 하위 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후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지 않아 여당의 비판을 받아온 조희대 대법원장. 새 대법관 후보 두 명을 임명 제청했습니다. 오늘 놓치면 안 될 뉴스, 뉴스 신세계에서 곽우신 기자가 정리합니다. 김민석 대표 당선으로 막을 내린 민주당 전당대회, 소위 명픽이면서도 1차 과반에 실패한 것을 두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김 대표를 비롯한 새 지도부는 통합을 외쳤지만 정청래 전 대표는 DJ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거침없이 하이킥에서 노영희 박상수 두 분과 얘기 나눕니다. 소위 닥치고 공급을 위해 용산공원에 주택을 지어야 할까요? 정부가 주택공급 후보지로 용산공원을 공식 거론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거듭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녹지도 헐어야 하는지, 정부가 내놓고 있는 정책들은 시장에 먹힐 것인지 김원동, 김원장, 김인만 세 분 전문가와 토론합니다.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오늘도 조목조목 시원한 질문,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3: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3: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3: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Walk it, walk it. 언제
4: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5: 여러분께서는 지금 유쾌하고 알찬 퇴근길 진짜 시사.

0: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오늘의 뉴스, 뉴스의 신들이 신선하고 신랄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뉴스 신세계.
2: 뉴스 신세계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2: 자, 오늘 뉴스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직서를 냈네요.
3: 네. 오늘 오후 청와대와 인사혁신처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직서에 건강상의 이유와 함께 이 검찰청 폐지 등 검찰개혁을 위한 주요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걸 사퇴 배경으로 적었다고 하는데요.
2: 네.
3: 특히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에서 완성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사실 정 장관은 비슷한 이야기도 여러 번 했었는데요.
2: 네.
3: 세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지 않겠느냐라고 했었고요. 다만 청와대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의 표명은 공식적으로 아니었다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지난 4일 비공개 국무회의 때도 이재명 대통령이 정 장관에게 잘 버티시라 이렇게 말한 사실도 전해진 바 있습니다.
2: 청와대는 사의를 공식 확인했죠?
3: 네, 확인해줬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이 오늘 브리핑에서 정성호 장관께서 그동안 국민적 요구에 따라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즉각 사표를 수리하는 것은 아니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정 장관에게 후속 인사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맡은 바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후임 인사가 언제 될지는 지금 아직 불분명한 상황인데요.
2: 네.
3: 사의는 일단 받아들이지만 당분간 현직을 유지하며 업무를 계속하라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2: 오늘 마침 중수청 하위 법령이 국무회의 통과를 했네요.
3: 네. 어떻게 보면 딱 맛에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검찰청 폐지 이후 이 중대범죄 수사를 맡을 중수청의 구체적인 틀이 확정됐다 이런 보도가 다수 나왔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이 중수청법 시행령과 직제, 중수청 수사관 임용령이 의결됐고 예정대로 오는 10월 2일에 출범할 예정인데요.
2: 네.
3: 수사 대상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 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 또 법왜곡죄까지 7대 중대범죄로 한정했습니다. 본청과 함께 서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6개 지방청에 총 2,874명을 두기로 했고 이 가운데 수사관이 2,567명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금융범죄, 가상자산, 마약 등을 전담하는 합동수사과 5개도 설치하는데요. 형소법 개정으로 검사가 직접 보안수사를 하지 못하게 된 데 맞춰갖고 검사의 보안수사 요구 사건을 전담하는 조직도 별도로 만든다고 합니다.
2: 곽 기자는 오늘 정성호 장관이 사표 낸 거 어떻게 봐요?
3: 저는 약간 그 예전에 황희정승의 일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2: 어떤 일화요?
3: 세종대왕한테 계속 그만두겠다고 했지만 네. 그만둘 수가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2: 네.
3: 이게 정성호 장관도 지금 여러 차례 공식 비공식적으로 사의를 표명을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청와대의 기류가 비슷하긴 했었거든요.
2: 네.
3: 오늘도 사실 청와대 반응을 두고 해석이 좀 갈리고 있는데 아 조만간 사표를 수리하겠구나 이런 해석도 네. 있지만 일각에서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언제 후속 인선이 이루어지는지 밝히지 않는 걸 보게 되면 당분간은 계속 가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2: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은 매우 실망스럽고 매우 무책임하다 이 장관이. 그래서 오늘 어떤 날이냐면 검찰개혁의 기둥이죠. 이 중수청은. 이 틀이 완성된 날이에요. 그런 날 법무장관은 사표를 던졌어요. 이유는 주요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다는 이유인데 이 검찰개혁 이제 설계도 나와서 집 짓기 시작한 거예요. 집으로 따지면 집을 이제 짓기 시작한 건데 요 상황에서 최소한 주무장관이라면 집이 지어지는 거 완공돼서 수도는 제대로 나오는지 물은 제대로 나오는지 거기까지는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정 장관은 대통령과 40년 직이라고 본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40년 직이면 구준비도 함께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보안수사권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가 나고 형사소송법 때문에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을 거거든요. 그러면 40년 직위가 나서서 그 총알 함께 맞아줘야죠. 그런데 저는 이런 정치적 부담에서 자기는 쏙 빠지겠다? 주무부처 장관이. 예전에 배를 띄운 사람이 노도 져야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는 진짜 배도 띄우기 전에 노를 던지고 달아난 게 아닌가 저는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3: 네, 알겠습니다.
2: 자, 조희대 대법원장.

0: 오늘에야 후보 두 명을 임명 제청했네요.
1: 진짜 드디어입니다. 드디어.
0: 드디어. 드디어. 네. 다섯 달 끌었나요 지금?
1: 굉장히 오래 걸렸죠. 네. 조희재 법원장이 오늘 오후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관 후보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동시에 임명 제청했습니다. 네. 손봉기 판사는 지난 3월에 퇴임한 노태학 전 대법관의 후임이고 김성수 부장판사는 다음 달 7일에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입니다. 노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이 5개월 넘게 미뤄지면서 대법관 공석이 지금 계속 장기화하고 있었는데 이 두 자리를 한꺼번에 제청을 한 건데요. 대통령이 두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임명동의 표결 절차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0: 여당에서 탄핵 얘기까지 이제 막 나오니까
1: 그렇죠.
0: 그제야 다섯 달을 질질 끌다가 이제야 임명 제청을 했습니다.
1: 그리고 이번에 제청이 된 인사들을 보게 되면은 네. 청와대랑 제대로 조율이 된 건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의문이긴 합니다. 네. 사실 그 전에도 계속 제청이 안 됐던 이유가 대법원에서 원하는 후보의 1, 2순위와 청와대 쪽에서 그러니까요. 원하는 1, 2순위가 달라가지고 이게 조율이 안 돼서 제청이 안 되는 거다 얘기 계속 있었는데 오늘 얘기를 보게 되면은 글쎄 물론 뭐 대통령이 그대로 이제 임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의 절차에서 또 혹시 갈등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조심스레 해봅니다.
0: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어떤 건가요?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이 을지자유의 방패 시작되기 직전 핏 헥세스 국방장관에게 이 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보도가 다수 나왔습니다.
0: 네.
1: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본인이 매우 좋은 관계라면서 이 대규모 훈련이 북한에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낸다 주장을 했는데요. 훈련 비용과 함께 한국이 미국의 대이란 군사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것도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고 네. 합니다. 훈련은 일단 예정대로 어제 시작이 됐지만 미 국방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축소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도 국방부를 찾아서 이 훈련 조정 문제를 논의했다고 합니다.
0: 미국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있다고요?
1: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에서도 좀 반발이 나왔다고 네네. 합니다. 상원 군사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잭 리드 의원은 또 하나의 어리석고 즉흥적인 결정이라며 북한에 양보하고 한국을 벌주는 조치라고 비판을 했고요.
0: 네.
1: 마크 켈리 민주당 상원 의원도 연합훈련이 실제 위기 상황에서 양국군이 함께 대응하기 위한 핵심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공화당의 톰 텔리스 상원 의원 역시 한국이 70년 넘게 견고한 군사 동맹이었다면서 훈련 축소가 오히려 북한군을 러시아 지원에 더 투입할 여지를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결국 트럼프의 외교 안보 노선을 두고 미국 의회 여야가 모두 초당적 비판을 한 겁니다.
0: 이런 거 보면 트럼프는 진짜 장사꾼이에요. 한미 동맹의 그 가치 다 소용없습니다. 그냥 돈 계산입니다.
1: 그래서 중간선거와 함께요.
0: 네, 비용 그리고 거래 이런 걸로 다 한미 관계도 생각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래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뭐 만날 가능성이 뭐 있습니까?
1: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약간 지금 냄새를 풍기고 있긴 한데요.
0: 냄새만?
1: 네, 일방적이긴 네. 합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본인의 대화 요청에 이미 반응했다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였습니다. 취재진이 김정은이 반응했느냐라고 묻자 그렇다라고 답을 했고 매우 긍정적이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0: 믿을 수가 있나 근데
1: 이게 또 약간
0: 이걸 어떻게 믿어? 트럼프가 한 말인데
1: 항상 이제 또 좀 그런 게 있다 보니까요.
0: 뻥의 달인입니다.
1: 네, 네. 또 블러핑을 한 건가 싶기도 한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메시지가 어떻게 오갔는지는 공개하지 않았고요. 북한도 네.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공식적인 확인이나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여기서 약간의 희망 회로를 돌려보자면 북한이 바로 반발하지 않네? 거짓이 아니라고 하네? 그러니까 한번 보면 뭐가 있긴 있었나 싶기도 하고요.
0: 네.
1: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전화기를 들고 있는 과거 사진까지 SNS에 올리면서 북미 대화 재개에 군부를 매일 떼고 있습니다.
0: 자,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 우리 국방은 우리가 지킨다 이런 메시지를 던졌네요.
1: 네. 이미 우리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전 세계적으로 몇 번째 안에 들 정도로 차고 넘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0: 네.
1: 특히 전작권, 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임기 안에 차질 없이 환수하고 국군사관학교 창설 준비도 흔들림 없이 진행하라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요.
0: 네.
1: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을 양자택일의 문제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견고한 한미동맹과 자주적인 국방 역량 강화, 서로의 필요 충분 조건이라면서 우리 자신의 힘을 키워야 동맹으로서의 가치와 필요성도 커진다라고 했고요. 핵 추진 잠수함 사업에도 속도를 내달라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0: 전작권 회수는 사실 진보 정권 20년 수건.
1: 아, 그렇죠. 네.
0: 노무현 정권 때 추진을 했고 실제로 그때는 2012년에 그래서 회수하기로 약속까지 했는데 그 뒤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완전 유야무야 됐고 그렇죠. 문재인 정부도 추진을 했지만 실패를 했고 그래서 이번에는 과연 어떻게 될지 이거는 진짜 관심입니다.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대해 정치권 반응 어떻습니까?
1: 일단 국민의힘이 목소리를 많이 높였는데요. 이재명 정부가 자초한 안보 외교 참사 이런 식으로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0: 네.
1: 취소하기에 너무 늦어 대폭 축소라니 아예 연합훈련이 없어질 판이다라고 장동혁 대표가 메시지를 했는데요.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바라던 대로 됐다. 속이 시원한지 묻고 싶다라고 했고요. 오늘도 이 한미동맹의 두 축인 안보와 통상을 동시에 무너뜨렸다 이렇게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반면 청와대는 이 메시지를 한미 간의 협의를 통해 조정해 나갈 사안으로 보고 있다는 건데요. 정부는 이번 훈련이 방어적 성격이라는 걸 강조하면서도 이번 조치가 정말로 북미 대화 재개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좀 관심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0: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를 맞아서 여야 모두 추모 메시지가 나왔네요.
1: 네. 오늘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추모식이 열렸는데요.
0: 네.
1: 이재명 대통령은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동

0: 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랑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모두 추모식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1: 네.
0: 장 대표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오늘 올 예정이었다가
1: 네.
0: 지금 경남, 거제, 통영의 폭우 피해가 커지자 이 추모식 일정을 취소를 하고 수해 네. 현장으로 갔고요. 이준석 대표는 기존의 다른 일정 때문에 불참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불참할 수도 있는 건데 과거에도 보통 보면은 보수 정당 지도부라고 하더라도 DJ 추모식에는 꾸준히 참석을 해왔기 때문에 보수 야당 대표가 둘 모두 빠져서 조금 눈에 띄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이제 장 대표는 이미 밝힌 것처럼 수해 현장 방문이었다 이런 점은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 민주당에서도 정청래 전 대표 참석을 안 했어요?
0: 네. 저 오늘 추모식에 정청래 전 대표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이 때문에 송영길 의원이 좀 지적을 했습니다.
1: 네.
0: 정 전 대표 본인이 전당대 기간 동안 김대중 정신과 민주당의 적통을 강조해 왔으면서 정작 기일 추모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실제로 정 전 대표 전당대회 과정에선 뭐 DJ 생가도 찾아가고 김대중 정신을 거듭 강조해 왔는데 다만 현재까지 보도를 보게 되면
1: 네.
0: 추모식에 참석하지 않은 구체적인 이유까지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대표와 정청래, 송영길 의원을 함께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전당대회 과정에 쌓인 후보 간 감정이 풀릴지 좀 관심이 모입니다.
1: 김민석 대표는 DJ 묘역을 직접 참배했죠?
0: 네, 오늘 굉장히 좀 바쁘게 움직였는데요.
1: 네.
0: 어젯밤에는 전당대회 끝난 직후였죠. 거제 수해 현장을 찾아서 피해 현장과 이재민 대피소를 둘러봤고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 강훈식 비서실장과 홍익표 정무수석과 만나서 신임 지도부와 함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충탑과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1: 네.
0: 추모식에 참석했습니다. 이후에는 효창공원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 묘역을 참배하고 오후에는 광주로 내려가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았는데요. 내일도 굉장히 광폭행보입니다. 부산에서 첫 현장 최고위를 연 뒤에
1: 네.
0: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도 예방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어서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 뒤에 올라와서 청와대 만찬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뭐 사통, 내부 대통령을 다 만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있었는데
1: 그렇네요, 진짜.
0: 당선 직후부터 이 통합 행보를 압축적으로 소화한 일정이었고요. 여기에 이 당직 인선이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엔 김태선 의원, 대변인의 박성준 의원을 임명한 데 이어 오늘 사무총장의 한정혜 의원, 정책위 의장의 권칠승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1: 네. 김민석 신임 당대표와 오늘 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렇게 딱 끌어안는
0: 그렇죠.
1: 그 호환 네. 고사진이 오늘 화제였어요.
0: 네. 오늘 오전에 이제 김민석 대표를 강훈식 비서실장이 예방해서 이재명 대통령 명의의 축하 난을 전달을 했는데요. 포옹하면서 친밀감을 과시했습니다. 만남 당시 발언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2: 오늘 이렇게 들어오면서 당에 돌아오면서 이제 집에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는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강 실장님과 홍수석님을 뵈면서 또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돼서 양쪽 다 집에 돌아간 것 같은 반가움을 느끼게 돼서 역시 정말 벽이 없는 원팀으로서의 완성과 소통이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과 기대와 책임감을 갖게 됐습니다.
0: 네, 듣고 오신 대로 김민석 대표는 집에 온 것 같은 네. 느낌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벽이 없는 원팀으로 완성이 되고 소통이 이루어지겠다는 느낌, 기대, 책임감이 든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김 대표가 계속 강조한 거는 이 당청 간 엇박자를 해소하겠다라는 거였는데요.
1: 네.
0: 대통령 시가의 원팀 이미지를 강하게 연출했습니다.
1: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당대회 너무 치열하게 싸웠기 때문에 이 갈등의 여파 한동안 이어질 걸로 보이죠?
0: 네, 오늘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보도들이 나왔는데 일단 최고위 구성이 기본적으로 좀 복잡해졌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잘 아시는 것처럼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에 최민희, 한민수, 이성윤호 이 팀 정청래 3명이 모두 생존을 한 겁니다.
1: 그렇죠.
0: 최민희 의원 특히 수석 최고위원, 물론 이제 공식 직함은 아닙니다만
1: 네.
0: 이제 이번에 1등을 하게 되었는데요.
1: 정치적 상징성만 있는 거죠.
0: 네, 상징성은 분명히 있는데 전당대회 직후 최 의원, 정청래 전 대표를 위로하며 끝까지 함께하겠다라고 했고
1: 네.
0: 오늘 SBS 라디오에서도 제가 받은 표가 제 표가 아니고 정청래 전 대표가 나눠준 표라고 했습니다. 기쁘기보다는 정 전 대표가 당선되지 못한 것이 매우 안타깝다라고 했고요. 사실 그래서 전당대회 현장에서도 끝나고 뭐 사진이 뭐 같이 손을 안 잡는 사진이 찍힌다거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1: 네.
0: 당시 상황에 대해서 기쁜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솔직히

0: 심판 실정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민석 대표와 대립할 뜻을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본인과 방향이 크게 다를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면서 신임 지도부가 좀 복잡한 구도로 출범을 했지만 일단 본인이 막 공개적으로 이견을 밝히거나 하진 않고 좀 대변인의 메시지를 집중해서 통일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1: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0: 근데 저는 당분간 정말 최민희 의원이 밝힌 대로 네. 막 공개적인 석상에서 막 뭐 대표가 이렇게 했는데 막 바로 이제 바통을 이어받은 최고위원이 거기에 반기를 들고 이런 식의 장면은 연출이 안 되지 않을까요?
1: 뭐 이분들은 정치인들이니까 네. 프로들이니까 안 그러겠죠. 소리장도라는 말 있잖아요. 이 36개 중에 3개에 해당되는 게 정치인들. 네. 그 이 마음속에는 칼을 품고 있어도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데 제가 걱정되는 거는 오히려 분열된 지지자들
0: 그렇죠, 그렇죠. 네.
1: 이번에 정말 이렇게까지 갈라진 거는 저는 최근에 조국 사태 이후에 못 본 것 같거든요. 쉽지 않을 것 같지 않아요?
0: 네, 그러니까 사실 감정의 온도가 매우 올라가 있기 때문에 네. 정치인들이야 다시 웃으면서 악수하고 손잡는다고 하더라도 지지자들까지 같이 뭉치긴 쉽지 않거든요. 오늘 정청래 후보도 의원도 탈당하지 말라고 다독였는데 이게 또 얼마나 역할을 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0: 내 차는 소중하니까. 믿고 맡기는 금강자동차니까. 수입차 유류교환 및 정비, 국산차 순정 개조까지.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 금강자동차가 해결합니다. 석현동 서이스타이스 입구 금강자동차 2825488.
1: 목포시와 목포 MBC가 공동 주최하는 목포 시민 아카데미가 8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 목포 MBC 4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목포 시민 아카데미에서는 투자 전문가 염승원 이사가 대한민국 자산 발행입니다.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2: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3: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4: 여러분께서는 거침없고 유쾌한 퇴근길 진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5: 정치의 모든 것 여기서 탈탈 털어드립니다. 거침없이 하이킥!
6: 자, 오늘 2부 거침없이 하이킥 노영희 변호사, 박상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7: 예, 안녕하십니까?
6: 자, 한 달간의 치열한 당권 경쟁 레이스가 어제 끝이 났는데 뭐 드라마 작가가 각본을 써도 이렇게 쓰면 욕먹는다 싶을 정도의 진짜 기기묘묘한 신묘한 결과가 나왔는데 당대표는 김민석, 그런데 최고위원 경선은 오히려 친천계의 승리. 그래서 지금 언론 헤드라인 보면 김민석 절반의 승리 그리고 친천계 판정승 뭐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먼저 노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8: 아, 참 절묘하다. 아, 근데 이제 잘 헤쳐 나가야 되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정청래 의원도 이렇게 뭐 완전 승복하는 것 같지는 않게 뭐 김민석이가 이기긴 했으나 뭐 어쩌고저쩌고
6: 지지자는 지지 않았다.
8: 예, 네, 뭐 그다음에 최민희 의원도 수석인데도 불구하고 수석 뭐 최고만 의미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본인이. 나는 끝까지 정청래와 함께하겠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서 아 이제는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될 텐데 이런 생각 사실은 조금 했어요.
6: 네. 약간 뒤끝이 좀 느껴졌죠.
8: 뒤끝들이 사실은 좀 있어 보이죠. 네. 네. 그래서 이거는 근데 그렇게는 안 하실 거로는

0: 기대를 합니다만은 지금 한 당분간은 조금 이렇게 마음들이 아직은 풀어지지 않아서 그러니까.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좀 사실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1: 아니 그러니까 정청래는 졌지만 정청래의 지지자는 지지 않았다. 뭐 그러니까. 선언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이긴 한데 약간 그거를 바로 끝나자마자 얘기했단 말이에요.
0: 그리고 나오는 얘기들이 절반이 너를 지지하지 않았다는 걸 기억해라. 네. 이제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또 아침에 이제 우리 또 김어준 씨 방송에서는 이제 친명이란 이름 달고는 사실은 활동하기 힘들 거라는 걸 의원들이 알 것이다. 뭐 이런 취지를 네. 또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썩 한 마음 한 뜻으로 가지는 않을 것처럼 지금 보여져서 사실은 좀 걱정인데.
1: 약간 뒤끝 있는 승복 그렇게.
0: 그렇죠. 뭐 승복. 네.
1: 아니 승복은 했죠. 승복했는데 약간 뒤끝은 남은. 네.
2: 그럼 뭐 제가 느끼기에는 네. 민심의 정청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 당심의 힘으로 당선된 김민석 대표. 네. 예, 이거로 요약이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정청래 후보가 50% 넘게 받았죠.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결선 투표 형식으로 해서 이제 그 선호 투표가 여론조사에도 반영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청래 후보랑 김민석 후보 표를 더하면 딱 100%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송영길 후보 표를 이렇게 분산시킨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송영길 후보 표가 존재했을 때는 1위 정청래 후보와 2위 김민석 후보의 표차이는 여론조사에서 더 났을 거라고 충분히 우리가 추단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당원 투표에서 송영길 후보 표가 굉장히 많이 그 김민석 후보 쪽으로 가는 걸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심의 격차는 더 컸을 것이다. 그럼 민심의 격차가 그만큼 컸는데 그래도 호남 반도체 그거에 힘입어서 호남 당심의 힘으로 지금 이긴 건데 과연 이렇게 승리한 것을 승리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과 친명계 뭐 이쪽에서는 민심의 엄중한 심판을 좀 깊이 생각해줘야 될 것 같아요.
0: 근데 진짜 해석을 정말 독특하게 하시네.

0: 당신 민심 얘기를 하면서 엄청나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
1: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원래 시험 성적이 안 좋게 나오면은 뭐 시험 출제가 잘못됐다는 뭐 부정 출제라는
0: 어떤 게 결과가 안 좋게 나왔는데 결과 잘 났어요.
1: 아니 민심에서 졌잖아요. 여론조사
0: 그럼 왜 민심이라고 그래요?
1: 졌다고요.
0: 아니 그럼 왜 민심이라고 그래요?
2: 아니 근데 어쨌든 오늘 제가 보니까 국민의힘 반응은 정말 약간 신났어요.
0: 아니 원래 박찬욱 변호사님 지난 때부터 이랬는데
2: 굉장히 신난 반응이야.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당권 장악이 실패했다.
0: 그러니까 계속 그 헤드라인으로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2: 그걸로 지금.
1: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 당권 장악이야. 지명직 최고위원 두 명 들어오고 당 대표 하면 어쨌든 지명직 최고위원 숫자 덕분에 과반 일단은 네 명이 돼서 뭐 과반은 넘길 수가 있으니까 그러한 측면에서는 당권 장악은 했죠. 했는데 민심에서 심판 받은 것을 잘 좀 새겼으면 좋겠다. 그거를 이제 우리 당에서도 보면 민심에서 받은 심판을 계속 부정선거라고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이제 와서 070 부정 여론조사 뭐 그런 얘기까지도 있더라고요. 막 보면은 이성윤 최고위원이 단 한 번도 그렇게 1등을 안 했는데 1등을 한 여론조사가 이상하다느니 SNS 가서 보면 뭐 별의별 이야기가 다 있어요.
2: SNS를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너무 많이 보시는 것 같아.
0: 딴지기 심판만 보시니까 저는.
1: 너무 많이 이거는 이제 신명계 쪽에서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2: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전 몰랐습니다.
1: 네, 그러면 거는 정확하게 그냥 받아들이고 어차피 이겼잖아요. 그리고 지명직 두 명 임명하면 어쨌든 지명직 두 명 덕분에 4-3 되는 거 아닙니까? 이기셨으면 이긴 상태에서는 이제 좀 마음을 넓게 보고 민심에서 우리가 심판받았구나. 이 정도는 인정하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다.
0: 아니 그게 어떻게 민심에서 심판받았다는 그 말이 성립하냐고요. 7-3이었는데 예컨대 30% 반영인데 그게 어떻게 민심에서 승리한 거라고 보냐고요. 제가 제 질문은 그거예요. 제발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해주세요. 질문을 A를 하면 A에 대한 답을 해주세요.
1: 아니 A예요.
0: 7-3이었는데.
1: 아니 여론조사 부정하세요?
0: 아니 여론조사 부정하지 않는데 30%가 어떻게 민심이냐고요.
1: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비율을 30%로 그렇게 한 거고 우리가 근데 여론조사를 섞는 이유는 여론조사가 2,000명, 2,000명, 4,000명이 우리 보통 여론조사 1,000명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작은 지역구는 500명 가지고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4,000명이면 충분히 한 거고 그거 다 표본해 가지고 뽑아서 한 건데 여론조사 결과를 이렇게 부정하면서 그건 민심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당원이 아닌 사람들도 한 건데 그에 대해서는
2: 알겠습니다.
1: 받아들이시는
2: 게 맞아요. 이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계속하면 오늘 이 얘기로 계속 끝까지 싸울 수밖에 없어요.
0: 끝까지 한번 해볼까 봐.
2: 안 됩니다. 자, 김민석 신임 당대표 취임 일성. 창조적 수평관계는 뭐예요? 수평관계, 수직관계 하겠다는 말은 원래 안 할 거고. 그럼 창조적 수평관계는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ABC 얘기했는데 이거는 딱 듣자마자 바로 그 유시민 작가가 딱 떠오르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이 취임 일성?
1: 그래서 이제 김민석 의원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제 봉합하는 게 가장 중요한 그 저희가 될 겁니다. 근데 그 점에 있어서 친청계에 어찌 보면은 그 저기를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당정 관계를 그렇게 종속적인 관계로 끌고 나가기는 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창조적 수평 관계라는 굉장히 좀 이렇게 새로운 용어를 만들면서 당정 관계를 그렇게 종속적으로 끌고 가지만은 않겠다. 그러면서 이제 창조적인 어떤 수평 관계로 가져갈 거니 친청계들도 이 점에 있어서 좀 같이 이제 그동안의 갈등을 저기하고 좀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결국 사람은 말보다 행동이죠. 인선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에 이제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어지는 당직 인선들을 통해서 얼마나 김민석 대표가 친청계와 화학적 결합을 이뤄갈지에 대해 보여주는 것이고 그냥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뭐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순수한 우리 당의 입장에서 유리한 지점으로 생각을 한다면 김민석 후보가 지명직 최고위원을 김용 후보를 지명하시면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친청계가 보기에도 참 많이 화가 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때요?
2: 그러길 바라신다 이거죠?
1: 어떻습니까?
0: 아유 정말 아까부터 계속 부적절한 발언을 지금 하시는데
2: 자 노 변호사님
0: 일단 뭐 김용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떨어졌는데 그분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2: 그렇죠.
0: 그건 아무래도. 바람직하지 않고요. 이제 창조적 수평관계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김민석 후보가 예를 들면은 이재명 대통령과 수직적 관계인 것처럼 해가지고 결국 본인이 제대로 할 말도 못할 것이다. 뭐 이제 이게 저쪽에서 계속 주장해왔던 내용이었잖아요. 걱정이

0: 했던 근데 그러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적대적인 관계는 아니면서 결국 당에 혹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필요한 얘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창조적 수평 관계라고 네. 하는 거는. 그거를 이렇게 자꾸 막 처음부터 비아냥거리면서 이런 식으로 끝날게 저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올바르고 이렇게 성숙한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1: 봉합이 되겠습니까? 근데 왜냐하면 너무 이번에 진짜 과거사 전당대회, 뭐 파묘 전당대회, 네거티브의 향연 뭐 이런 비판들이 나왔잖아요. 이 정도까지 네. 싸웠는데 어떨 것 같으세요? 앞으로 그 당 내에서 어떨 것 같아요? 일단
0: 일단은 수습하고 좀 화합하는 측면으로 계속해서 노력들을 할 것으로 지금 보여요.
1: 네.
0: 그리고 솔직히 이제 그분들 말씀이 좀 틀린 것도 사실 아니죠. 왜냐하면은 상당히 많은 퍼센테이지의 분들이 네. 정청래 후보를 지지한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렇죠.
0: 아 그거는 이제 대통령도 사실은 이 상황을 명확하게 좀 알아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은 분명한 것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뭐 우리 혼자만 잘나서 이게 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건 네. 당연한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이게 민심이 어떤 마음인지 당심이 어떤 마음인지를 판단하셔가지고 화합하는 측면으로 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아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 너는 그거 알아들어라, 우리 말 잘 들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옳지 않죠. 처음 시작은 서로 간에 한 발씩 물러나가지고 좀 감정을 추스리면서 서로 화합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 그 민주당 출입 기자들은 오늘 벌써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앞으로 최고위원회 이거 볼만할 것 같다. 예? 벌써 3명이 다 살았잖아요.
2: 맞아요.
1: 예, 친청계 3명이 다 살았으면 뭐 지명직 최고 2명 임명하고 거기에 원내대표도 있지만 그래도 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원팀으로 세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삐걱거리지 않겠냐. 볼만하겠다. 시끄럽겠다. 이런 예상들을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2: 그러니까 최고위원 회의 때마다 이러한 갈등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면 저는 사실 정청래 후보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 계파의 수장이 될 수 있을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번에 전당대회를 쭉 지켜보면서 드는 느낌은 정청래 후보는 일종의 이 계파의 어떤 선택된 간판 같은 느낌이었고 이 계파 자체는 굉장히 단단한 조직력을 갖고 있는 민주당의 오랜 하나의 세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직력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살아서 움직였고 놀라울 정도로 어떻게 이 인원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움직였거든요.
1: 거기에 특정 커뮤니티가 결합하고 또 빅스피커들이 결합을 해서
2: 그렇죠.
1: 그런 거 아니에요?
2: 예.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 계파의 수장은 정청래 후보가 계속 가져갈지는 모르겠으나
1: 네.
2: 이 계파 자체는 계속 실존할 것 같아요.
1: 아.
2: 예. 사라질 수가 없는 계파이고 그 힘과 세력을 이번에 충분히 보여줬고 네. 그렇고 또 딱히 대표가 보이질 않기 때문에
1: 네.
2: 이재명 대통령과 친명계의 입장에서도 이 계파를 핸들링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겠다.
1: 네.
0: 네. 거기서 말하는 계파가 누구예요?
2: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정말 이번에 저는 이제 보면서 느꼈던 게 그 게시판 같은데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면서
0: 여기 딴지 게시판만 보잖아요.
2: 아니 딴 것도 봐요. SNS 이런 데 쭉 보면 이게 누가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의 친명계는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이 피라미드가 느껴져요. 근데 여기는 뭔가 군집된 힘이 느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기발했던 포스터는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최민희 의원이랑 한민수 의원이 엄마 아빠인데 이성윤 의원을 이렇게 안고 가면서 성윤이까지 데려가야 돼 라고 하면서 거기에 이제 이성윤을 상수로 놓고 이제 짝수달과 홀수달에 태어난 사람들끼리 최민희 의원과 한민수 의원을 따로 찍는 이런 포스터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자기들끼리 막 생산해가지고 돌리는데 와 놀랍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이 사람들이 진짜 창조적인 건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다.
0: 네, 그래서 그게 창조적이라고요?
2: 뭔가 하여튼 정당 정치에서 보기 힘든 모습이에요. 누가 어떤 이렇게 움직임이 아니라 밑에서 이렇게 만들어져서 뭔가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인
1: 그
2: 거죠.
1: 커뮤니티와 SNS를 꿰고 계시다.
0: 그러니까 난 사실 이 얘기는 처음 들어요.
1: 국민의힘보다 민주당 쪽의 커뮤니티를 정말 꿰고 계시네요.
2: 저는 근데 그런 그 흐름을 보는 거를 되게 좋아합니다.
1: 예. 자, 노무현 사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 삐걱거림이 예상된다.
0: 아, 근데 최고위원회에서 네. 당연히 이제 서로 의견을 좀 다를 수 있지만
1: 네.
0: 결론적으로는 뭐 그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특별히 다른 의견이 뭐가 있을 수 있겠어요. 물론 이제 정책에 조금씩은 다를 수 있겠지만은 그거를 바깥으로 표현해내지 않는 게 성숙한 지도부의 태도겠죠. 그래서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도 최고위원회에서 나온 얘기들을 바깥에서 공개하는 거는 내가 함부로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이미 했던 것이고 또 이성윤 의원도 마찬가지고 한민수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게다가 이분들도 결국은 2028년도 총선에서 당선되고 이 정권이 그렇죠. 살아남아야지

0: 되는 게 목표인데 내부적으로 그렇게 자꾸 불협화음 내가지고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인상을 남기면서 불난 야기자인 것처럼 되면 뭐가 좋겠습니까? 게다가 이성윤 의원 같은 경우는 전북이 본인의 지역구잖아요. 그렇죠. 거기 지금 민심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심이 거기서 정확하게 나왔잖아요. 네. 그럼 이성윤 의원 같은 경우도 아, 난 그래 끝까지 내가 팀 정청래 일원으로 무조건 활동해야지 이렇게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최민희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양주가 원래 본인의 지역구잖아요. 거기 전체적으로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다 원래 민주당의 세력이 이제 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 박영진 의원의 지역구였던 한민수 의원의 지금 현재 지역구 강북도 거기 지금 박영진 의원도 지금 조직이 아직도 살아있단 말이죠. 이런 분들이 지금 계신 데서 계속해서 불란 야기하면서 대통령하고 계속 척을 지면서 가는 모습 보이겠다? 저는 절대 그렇게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1: 그럼 뭔가 친청계 이번에 팀 정청래 3인방 이제 최고위원이 됐어요. 이제는 조금 뭔가 변화가 있을 걸로.
0: 그럼요.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요. 원래 그 세 분도 그렇게까지 막 반명 전선에 있던 사람들이 원래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선거를 치르면서 좀 그런 모양새가 좀 갖춰졌지만 또 실제로는 그렇게 원래 그런 성격의 사람들도 아니었고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본인들도 알 거고요. 다만 이제 이번에 사람들이 이제 걱정하면서 놀랬던 것 중에 하나는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지금 당신에 대해서 지지하는 게 아니고 당신이 만약에 뭔가 좀 잘못하면 우리들도 언제든지 다른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는 거. 네. 전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대통령이나 김민석 대표가 모를 리가 없다. 그리고 어차피 김민석 대표는 지명직 최고위원 두 명의 자리가 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다 화합하는 모습으로 가겠죠.
1: 그 대통령 지지율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 정청래 후보도 뭐 자기가 되면 뭐 바로 5% 오른다 얘기했고 김민석 후보 당시 후보도 지금 당대표도 100일 만에 뭐 10% 올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좀 줄까요? 어떨까요?
0: 지지율은 좀 올라갈 것으로 저는 생각해요. 네. 뭐 당장 뭐 얼마 기간 동안에 얼마 올라간다 이거는 말하기는 곤란하겠지만 네. 최소 5% 이상은 한 달 안에 좀 전체적으로 올라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좀 있으면 오세훈 시장의 고등법원 판결이 나오거든요. 네. 그 오세훈 시장의 고등법원 판결이 1심하고 똑같은 판결로 나온다 그러면 어차피 서울시장 선거를 준비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게 되면은 이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높아져야 되고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시민들의 마음속에 좀 공감대를 형성해야만 이게 가능한 네. 일이라서 그리고 만약에 서울시장 선거를 이번에 그러니까 보궐선거가 됐는데 또 이번에 만약에 또 뺏긴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되게 치명적이거든요.
1: 그래서 김민석 네. 그 당대표가 후보 시절에 했던 얘기가 내년에 있을지 모를 그러면 있다면 아마 내년 4월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죠. 서울시장 선거 있을지 모를 그 보궐선거에다가 또 보궐선거도 있잖아요. 서울시장 선거에 보궐선거 요거에 자기 재신임을 묻겠다라고 이미 얘기를
0: 그러니까,
1: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선거 그때 가서 잘못되면 물러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0: 맞아요.
1: 그래서 매우 단명이 되는 그런 당대표가 될 수도 있어요. 나쁜 경우라면.
0: 그러니까 네. 그거를 본인이 모를 리가 없는데 이번 선거에서 사실은 그거를 이제 내걸은 거예요.
1: 재신임을 걸었죠.
0: 네, 네. 내가 네. 이거 내년에 이렇게 저렇게 그거를 걸었고 이 얘기는 그만큼 본인이 이것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또 해결해야만 한다는 또 내지는 지금 현재 구조적 다수 오늘 이제 ABC 이론도 말했지 않습니까?
1: 네.
0: 거기서 말하는 그 확장에 관련해가지고 저는 이 부분도 언급을 한 거라고 생각해요.
2: 근데 뭐 저는 그 얘기를 보는 순간 아 이게 김민석 후보의 발목을 잡는 그런 게 될 수도
1: 게요?
2: 있겠다. 그 서울시장 선거
0: 서울시장
2: 재신임을 걸겠다라는 거를
1: 재신임.
2: 예, 굳이 저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김민석 대표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게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없을 거니까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1: 그 얘기는 뭐 다음에 다시 토론을 하도록 하고 자 말 나온 김에 그러면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래도 정청래보다는 김민석 당대표가 더 나은 거 아니에요?
2: 그 우리 당에서 나오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1: 네.
2: 보안수사대 공소취소와 연임개헌. 아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보안수사는 이미 정청래 당대표가 또 폐지하는 걸로 실현시켜놨어요. 그런 상태에서 김민석 당대표가 와서 진짜 공소취소와 연임개헌으로 가져가게 된다면 아마 우리나라 절반에 해당되는 보수 유권자들이 굉장히 큰 분노가 폭발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김민석 대표가 일찌감치 선을 좀 그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1: 그 경향신문에 오늘 난 기사가 있는데 여기 국민의힘 의원을 만났나 봐요. 근데 그 국민의힘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청래가 당선되면 당청 갈등 생길 테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반사 이익 때문에.

0: 때문에 장동혁 체제가 더 공고해질 수 있어서 우려되는 지점이 있다. 그래서 차라리 김민석 체제가 낫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떤 의원이.
1: 아, 뭐 그 의원분의 개인 생각이신 것 같고, 근데 네. 이제 우리는 지금 이제 보기에는 공소취소와 연임 개헌이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 지점이고, 특히 공소취소 같은 경우에 오늘 사표를 낸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 공소취소를 몰아붙이는 과정에서 부담스러워서 법무부 장관 사표를 낸 게 아닐까라는 의심을 우리 당은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왜냐면 김민석 당대표가 공소취소 얘기를 후보 때부터 계속 좀 이야기를 한 게 있고, 그러다 보니 그러한 면에 대해서 김민석 당대표가 됐던 이재명 대통령이 됐던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좀 선을 그어줬으면 좋겠습니다.
2: 저는 공소취소 문제하고 연임기한 문제는 그렇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민심과 당심 이런 걸 어기면서 대통령이 연임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개헌을 그런 식으로 이제 해놓는다 하더라도 사실은 4년 중임제 얘기는 옛날부터 나왔던 거지 이 대통령하고 관계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그럼 그런 상황에서 현행 헌법에 있는 거를 고쳐가면서 모든 사람들부터 그런 여러 가지 뭐 악담을 들으면서까지 그러면 결국은 투표를 해도 결국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그걸 지금 밀어붙일 이유가 전혀 없고요. 정말로 본인이 너무 일을 잘해가지고 대통령이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정말 많이 이 사람이 꼭 나와가지고 더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본인이 내가 연임 개헌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0: 아니, 그래서 이 대통령 본인도 네. 김태우 의원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건 우리 국민 수준을 봤을
2: 그럼요.
0: 때
2: 네.
0: 아니 연임이니 독재니 이게 가능이나 하냐라는 얘기를
2: 그러니까 전혀 그건 내가 봤을 때 일부러 지금 계속해서 분란 일으키고 자꾸 대통령을 그런 식으로 몰려고 하는 사람들이 얘기인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너무 그렇게 지금 공격할 필요는 없다고 지금 보고요. 또 하나 이제 공소취소 문제가 사실 이제 있어요. 이제 공소취소 문제는 사실은 이번에 공소 대통령에 대해서 제기된 공소는 다 잘못된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조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 전체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재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공소취소로 계속해서 붙이면서까지 본인이 모든 정치적인 이런 역량을 다 걸고 운명을 걸 만한 정치인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박정희처럼 막 정권 독재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닌데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이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한 또 이 민주당을 공격하기 위한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단은 순리대로 가면 맞아요. 저는.
1: 그냥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은 오히려 그런 오해가 다 불식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그 보수 정치권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제일 사실 걱정이 되는 지점이고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제일 아니, 많이 나옵니다.
2: 하나만 질문할게요. 네. 만약에 대통령이 그거를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제 개헌 뭐 관련해가지고 해놨다. 그래서 본인도 할 수 있는 그 대상이 돼버렸다고 칩시다. 네. 자 그러면 국민들이 봤을 때 이 사람 너무 일을 잘해가지고 꼭 한 번 더 연임시키고 싶어. 중임시키고 싶어라고 하면 그 사람을 뽑겠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말도 안 돼. 그리고 지금 국민의 65% 정도가 그거는 연임 안 한다는 말을 좀 해라 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다는 건데 그거는 지금 현재 대통령이 그랬으면 안 된다는 의견이 많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다 민심이고 다 다수의 의견이 그렇게 된다면 대통령이 당선될 리가 없잖아요.
1: 아니요, 그러니까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연임은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제6강호 헌법의 정신인 128조 2항에서
2: 그러니까.
1: 5년 단임을 규정하고 있고 현직 대통령에게는 연임이나 중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2: 그래 바로
1: 하고
2: 그거야.
1: 있는
2: 그거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네. 만약에 계속해서 그걸 물고 늘어지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1: 국회의장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건 너무 추가 얘기를 해버렸어요.
2: 그거랑 관계없다고 했잖아요.
0: 어찌됐건 간에 뭐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2: 어머, 네.
0: 저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2: 네, 그럼요. 아유, 자꾸 그거 가지고
0: 불가능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2: 그걸 용납할 리가 없습니다.
0: 국민 투표에서 네. 될 리가 없습니다.
2: 맞습니다.
0: 자, 이것도 저의 개인 생각이었습니다. 자, 노영희 박상수 변호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3: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0: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1: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2: 3부와 4부에는 김원동 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원장 경제학전 대표,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세 분과 함께합니다. 유튜브에서만 볼 수 있는 하프타임 MBC 강다운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3: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4: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감염내과 이형돈 과장입니다.
5: 감기가 좀 오래가네 하고 그냥 넘기신 적이 있으시죠? 폐렴은 감기와 증상이 비슷해 초기에는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면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폐렴의 대표적인 증상은 고열과 기침, 호흡곤란입니다. 감기약을 복용해도 일주일 이상 고열이나 누런 가래를 동반한 기침이 계속되거나 숨이 차고 가슴 통증이 나타난다면 폐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은 기침이나 발열 없이 기운이 없거나 식사를 잘하지 못하는 증상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폐렴 예방을 위해서는 외출 후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는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키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감염내과 이형돈 과장이었습니다.
1: 미래를 이끌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제 직접 경험해보세요. 목포 MBC와 전문기관이 함께 청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ESG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ESG와 신재생 에너지 기초 이론부터 드론 운영, 직무 체험과 일 경험, 해상풍력 안전, 유지보수 교육까지 실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6: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7: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8: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9: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6: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저녁엔 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저녁엔 뉴스입니다. 경남 거제 900mm, 통영 7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이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상훈 기자가 자세한 소식 보도합니다.
2: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남 거제의 아파트에선 어젯밤 늦게까지 긴급 복구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물바다가 됐던 도로는 밀려온 토사와 부유물로 엉망입니다. 아스팔트가 깨지거나 땅이 꺼진 곳도 많아 도로 복구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5일부터 오늘 오전 5시까지 거제에는 956mm, 통영에는 766mm의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이번 비로 경남 거제에서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다쳤고 통영과 울산에서도 각각 한 명이 다치는 등 모두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전국에서 564명이 한때 대피한 가운데 거제와 통영의 이재민 245명은 여전히 대피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경남에선 도로 12곳이 파손되고 하천 21곳이 범람했습니다.

0: 했으며 거제 옥포동 등 다섯 곳에서 산사태가 났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1: 정성호 법무장관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청와대는 후속 인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렸다며 사실상 사직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0: 대학관 기자간담회에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반응 여부를 묻는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는 듯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답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정도 진전이 있는지에 대해선 매우 긍정적이란 말도 했습니다. 다만 김 위원장이 답을 했다는 시점이나 구체적 내용에는 추가 언급이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훈련 축소 지시가 오랜 동맹국보다 적대국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지적엔 나와 김정은은 잘 지낸다며 상황을 훨씬 안전하게 만들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과의 최근 통화에서 이란 문제와 관련한 지원을 요청했지만 이 대통령이 사양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미국 정치권과 언론에선 연합훈련 축소가 동맹 간 신뢰와 대북 억지력에 흠집을 낼 거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허유신입니다.
1: 미군이 의지자위의방패 훈련 참가 병력에게 철수를 지시하고 야외 훈련도 상당수 취소하는 방안에 검토 중입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연합연습 첫날인 어젯밤 지하지휘소에서 훈련 중이던 미군 병력 일부의 철수를 지시했습니다. 한미는 또 야외 실기동훈련 14건 중 상당수를 취소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훈련 대폭 축소를 지시한 것에 대해 미국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톰 틸리스 공화당 연방 상원 의원은 연합훈련 축소는 북한 병력으로 우크라이나 시민에 대한 푸틴의 조직적 납치, 고문, 강간, 살인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미훈련의 축소로 부담을 덜게 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할 여력이 커질 수 있다는 비판입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대통령이 미국 정책을 캐나다나 오만보다 북한, 러시아에 더 우호적으로 바꾸고 있다며 이게 농담하는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서해안 남포항 인근 석도에서 해군기지 건설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위성 사진 분석 결과 지난달 15일부터 25일 사이에 석도에서 도로 정비와 건설 노동자들을 위한 임시 숙소 건설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NK 뉴스는 서해안 수심이 얕고 조수 간만차가 심한 점을 고려할 때 석도가 대형 군함을 수용할 해군 기지로 적합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동부 시간 16일 자정, 우리 시간 어제 낮까지였던 미국과 이란의 60일 휴전 시한이 성과 없이 종료됐습니다.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란이 지난 두 달간 미사일 생산을 가속화하는 등 확전 준비에 주력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정병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지난 6월 종전 양해각서 MOU를 체결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이란 비핵화 등을 의제로 후속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결국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MOU 연장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는 게 미국의 최우선 목표라는 점도 재확인했습니다. 시간에 쫓겨 협상하지 않고 비핵화 목표에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선 이란과 별도 협의 중인 중재국 오만도 미국의 방침을 방해한다면 가차없이 폭격할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나아가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이 봉쇄하고 있는 만큼 미국 영토로 선언할 수 있다고까지 했습니다. 중동 긴장 재고조에 대한 우려로 국제 유가는 2% 넘게 오르면서 브렌트 유가 다시 배럴당 90달러를 넘었습니다. MBC 뉴스 정병화입니다.
1: 강북 모텔 약물 살인 사건 피고인 김소영에게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서울 북부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소영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사는 죄질이 나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소영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남성 6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음료를 먹여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인공지능 노출도가 높은 업종에서 청년층 일자리 감소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2년 6월부터 지난 6월까지 감소한 청년층 일자리 28만 5천 개 가운데 94%가 인공지능 고노출 업종입니다. 정보서비스업에서 감소폭이 31%로 가장 컸고 출판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전문서비스업

0: 기업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50대 일자리는 23만 개 늘었는데 증가분 75%가 인공지능 고노출 업종입니다. 한은은 AI는 매뉴얼에 있는 업무를 주로 하는데 이는 청년층을 대체할 수 있는 반면 시니어 업무는 조직 성격, 맥락을 이해해야 하는 업무가 많고 AI가 대체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수도권과 강원은 구름이 많겠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에 충청, 전라, 경북에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고 오후에는 내륙 곳곳에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24도, 대전 23도 등 20도에서 2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김준상이었습니다. MBC 저녁의 뉴스 마칩니다.
1: MBC 안녕하십니까?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회 초대의장 송용곤입니다. 새로운 시작에는 하나된 힘이 필요합니다. 전남광주가 함께 열어갈 통합의 시대, 소통과 공감, 책임과 신뢰의 우정으로 320만 특별시민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2: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5: 거침없는 시사 그리고 유쾌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0: 조승원의 뉴스하이킥 현재 시각 7시 10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도 방송 중에 좋은 질문이나 피드백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한 분께 선물을 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치솟는 집값을 막기 위해 정부가 수도권에 23만 호 이상을 빠르게 짓는 이른바 닥치고 공급의 속도를 내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용산공원 훼손은 안 된다라며 제동을 걸었는데요.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 순탄하게 추진될 수 있을까요? 추진된다면 시장에서 제대로 먹힐까요? 이어지는 3, 4부에 김헌동, 김원장, 김인만 세 부동산 전문가와 토론해보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진실규명은 피해자 명예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2028년 2월 25일까지 진실화해위원회로 신청해 주십시오. 문의사항은 02-3393-9700으로 전화 주십시오.
2: 때론 순하게, 때론 독하게, 무엇보다 시원하게. 평일 저녁 6시 5분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0: 자, 예고해드린 대로 김헌동 전 SH공사 대표, 김원장 경제학 전 대표,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소장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0: 오늘 부동산 대토론회입니다. 제가 대자를 붙인 이유는 제가 어젯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이 세 분을 만난다고 생각을 하니까 오늘 이른바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삼김 부동산 대토론회. 전부 김 씨예요. 그러니까 김헌동, 김원장, 김인만. 전부 이 업계에서 아주 내로라는 정말 유명하신 분들이고.
1: 아이고, 아닙니다.
0: 자, 시간이 없어서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8월 13일에 공급 대책이 나왔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23만 호 플러스 알파. 이거를 빠르게 짓겠다. 요건데 어떻게 좀 효과가 있을 거로 보이세요? 왜냐하면 이게 공급 대책이란 게 시차가 있잖아요. 이게 시장에서는 당장 지금 물 달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우물 파는 계획 세운 거 아닙니까?
1: 글쎄,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셔서 네. 153만 개를 공급하겠다. 네. 뭐 또 금년 초에는 6만 개를 공급하겠다. 이번엔 또 뭐 23만 개를 공급하겠다. 그랬는데 1년 2개월 동안 네. 몇 개를 공급했느냐 하면 서울에 200개, 네. 경기도에 800개, 네. 그래서 1000개를 공급했습니다. 아파트 1000개를 분양했어요. 그다음에 지난 5년 동안 네. 제가 3년간 그 SH공사 사장을 하고 나와서 1년 반이 지났는데 제가 그 3년 반 동안 서울에서 분양한 게 2000호를 분양했습니다. 3년 네. 동안. 그 이후에 200개를 공급해서 지금 2200개를 공급한 거고 오세훈 서울시장께서는.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은 경기도에 2만 호를 공급해서 서울과 수도권에 공급된 공공아파트 공급량은 3만 개가 채 안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23만 호 플러스 알파 또 153만 호 뭐 이런 정말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이런 정책을 발표를 또 한 거에 불과하다.
0: 지금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뭐 이게 공공민영 다 합친 거예요? 아니면
1: 공공만 얘기한 거죠?
0: 공공만 얘기하신 예. 거죠. 예.
1: 그다음에 민간도 거의 없어요. 왜냐? 네. SH가 서울에 강남, 강동 이런 데다가 3억대 아파트를 분양을 하니까 네. 2022년과 2023년에는 서울의 민간 아파트를 분양하면 전부 한 50% 이상이 미분양이었어요. 그러니까 민간 건설회사들이 분양을 거의 안 했습니다. 네. 경기도는 2년 동안 서울 이제 아파트값이 약 50%가 하락했고 서울은 2022년, 2023년에 30%가 하락을 했어요. 네. 지방은 50% 이상 하락하고 그런데 갑자기 2024, 25, 26 2년 반 사이에 집값이 이렇게 치솟는 원인이 네. 대체 뭔지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해법이 나올 텐데 원인과 전혀 엉뚱한 이번에 그 대책이 나와서 제가 사실 MBC에서 이렇게 출연 요청 받은 것을 네. 고맙게 생각합니다.
0: 아, 그러니까 효과가 없다는 얘기를
1: 전혀 없을 거죠. 겁니다.
0: 네. 그러면 왜 효과가 없는지를
1: 염창동의 천호를 네, 분양 예. 제가 그걸 3년 전에 검토를 했었어요. 그 부지를. 네. 그거는 민주당 한정의 정책위원장 그 지역구인데 거기는 공원을 만들어야 적합한 장소인데 거기다가 천호를 공급한다고 3년 안에 그걸 얘기를 했는데 네. 그건 제가 보기에 10년 안에 착공할 가능성이 없는 부지 딱 하나만 찍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에는. 근데 그거 가지고 무슨 집값이 언제 잡혀요?
0: 그러니까 발표하는 숫자 믿지 마라 이런 얘기잖아요. 예. 자, 김원장 대표 어떻게 보세요?
3: 쉽지 않을 겁니다.
0: 아, 쉽지 않다 역시.
3: 서울은 네. 아주 완성도시입니다. 근데 우리는 더 과밀하게 주택이 지금 부족하니까 네. 그것도 빨리 지어야 되잖아요.
0: 그렇죠.
3: 그러니까 없는 땅을 찾아내고 있잖아요. 지금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다음에 있는 재건축의 용적률을 크게 올려준 다음에 혜택을 준 다음에. 이걸 이제 거기서 좀 일반 분양 조금 더 빼는 거 네. 이것밖에 지금 공급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서울과 수도권이 올해 26만 채 착공한다고 했는데 상반기에 아 지금 소장님은 공공 말씀하신 거고 다 합치면은 6만 채 착공했어요. 네. 이것도 진짜 제 생각보다는 잘 된 거예요. 착공 잘 안 돼요. 예를 들어

0: 뭐 빈 땅을 정말 찾아서 왜 못 짓나 싶잖아요.
1: 네.
0: 못 지어요. 지금 10년, 20년 동안.
1: 없다는 얘기죠. 그게
0: 없어요. 예를 들어 목동의 행복주택 박근혜 정부 때도 그때 2,400가구 넣었는데 현수막 하나로 날아갔어요. 50만 목동 주민의 행복을 2,400가구와 바꾸실 겁니까? 못해요. 못해요. 진짜 어렵습니다. 네.
1: 그 김 소장님, 김인만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2: 아, 이게 저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1: 네.
2: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뭐 그 이전은 이제 말할 필요도 없고 이번 대책 내용 보게 되면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문재인 정부 때 발표됐던 보도자료들 공급 대책 내용 보니까 표지도 거의 비슷하게 생겼고요. 내용도 뭐 숫자만 다르지 거의 비슷합니다. 내용도 뭐 태능도 나오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때 못했던 걸 지금 갑자기 할 수 있다? 플레이어. 국토부도 거의 뭐 비슷한 조직에 비슷한 사람들인데 그때 못했던 이유가 지금 와서 갑자기 해결이 된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고요. 앞서서도 말씀하셨듯이 다 좋아요. 100번 양보해서
1: 네.
2: 착공하더라도 공사 기간만 요즘 4년 걸리잖아요.
1: 줄이겠다고
2: 이번에 이번 내용을 보게 되면 줄여서 2029년 착공입니다. 강서 네. 염창공원도 천호. 근데 그것도 국유지가 또 아니더라고요. 또 개인들이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토지 보상도 쉽지 않고요. 계획처럼 좋아요. 37개월인가 하더라도 완공되는 게 2033년 정도는 돼야 될 겁니다. 계획처럼 되기도 쉽지 않고 천호 나머지는요. 천호가 네. 설사 공급이 돼도 그 천호를 아마 박터질 것 같은데 공급되기도 쉽지 않고
0: 공급론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왜 안 하냐. 그럼 과거에 이 사람은 이만큼 잘했지 않느냐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1: 네.
0: 앵커께서 생각나시는 대통령이나 시장 있어요?
1: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저기 윤석열 때 네. 270만 원 짓는다 그랬고.
0: 그러니까 이제 통계로 KB 통계로 말씀드릴게요. 네. 문재인 대통령 때 연평균 7만 3천 가구 인허가.
1: 네.
0: 윤석열 대통령 때 연평균 여기 이제 3년 했지만 연평균이니까요. 4만 5천 가구. 착공은 문재인 대통령 때 연평균 7만 2천 가구. 윤석열 대통령 때 3만 6천 가구예요. 그때 인허가를 많이 안 해놔서 지금 이렇게 서울의 아파트 공급량이 입주량이 정말 반 이하로 떨어진 거 아니에요.
1: 네.
0: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굉장한 정책을 가지고 공급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공급 반대론자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하려고 했는데
1: 그때도 그
0: 안 되는 거예요.
1: 밤새워서라도
0: 네.
1: 김현미 장관이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빵 찍어내는 거를 봤다면 그냥 네. 밤새워서 찍어내겠다.
0: 자, 그럼 뭐 저 지금 뭐 주택난에 시달리는 대부분의 거대한 이 바르셀로나에 마드리드에
1: 네.
0: 밴쿠버에 자, 앞으로 3년 동안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해놓으면 총리나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면 온 국민이 자, 대통령이 얘기했고 내가

0: 필요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반대하죠.
1: 자, 그 대표적인 데가 지금 용산이잖아요. 이번에 용산 여기는 어떻게 해보세요 지금?
2: 글쎄 이제 용산 매니신 네. 도시를 만들겠다. 네. 그 철도 정비창에다가 그게 언제냐면 2020년 4월에 국토부 차관이 언론에 나와서 갑자기 뜬금없이 발표를 했었어요. 네. 6년 전입니다. 아직 착공도 안 했어요. 요즘 거기다 8천 개를 줘라 1만 개를 줘라 논쟁을 하더니 이번에는 갑자기 용산공원에 공공임대주택을 짓겠다 하고 느닷없이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아무 준비도 안 됐고 그냥 할 가능성도 없는데 아주 그 비전문가들이 그냥 불쑥 던진 말로 정치적 논쟁을 일으키는 걸로 해서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려놓는 거죠. 즉 서울에 땅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 SH 사장을 했었지만 3년 네. 동안 이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뭐라고 했냐면 용산에 이 반값 아파트를 짓겠다. 불광동 혁신파크 부지에도 반값 아파트를 짓겠다. 박원순 시장부터 서울의료원에 주택을 짓겠다고 했어요. 근데
1: 왜 그런다고 보시는 거예요?
2: 왜 그러냐면 네. 업자들한테 그 땅을 넘겨줘야 네. 업자들이 거기다 이윤을 붙여서 팔고 네. 고맙다는 인사를 하죠. 하지만 공공이 직접 분양을 하면 싸게 분양을 해야 되고 집값을 떨어뜨리게 돼요. 집값이 하락하게 됩니다. 네. 공공이 분양을 많이 하면.
1: 그럼 일부러 그런다고?
2: 일부러 보면. 그런 거죠. 왜? 집값이 하락하면 이 국토부의 그 부동산 정책 담당 공무원은 필요가 없어요. 네.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 300명 되는 그 공무원은 집값이 오를 때만 일이 많아져요. 집값이 떨어지면 그 부서 자체가 없어져요.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실 같은데 인원이 한 200명 가까이 공무원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집값이 떨어지면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어요. 그 집값 대책을 아니, 만드는 사람들인데 집값이 떨어지면
1: 책임 반기 아니에요.
2: 그렇죠.
1: 아, 그렇게
2: 자, 보십시오.
1: 어.
2: 대통령이 5년 임기밖에 안 됩니다. 네. 한 1, 2년 집값 잡는 척 하다가 또 바뀌어요.
1: 알겠습니다. 자, 김 소장님은 김인만 소장님은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이게 공무원들이 진짜 이렇게 알고도 지금 이래서 지금 문제가 생겼다고 보시는 거예요?
3: 글쎄요. 뭐 제가 확인한 바는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뭐 공무원들이 그렇다 안 그렇다
2: 제가
3: 네. 그러니까 김원동 전 사장님은 이제 그 뭐 경험을 네. 직간접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제가 뭐 본 사진 아니기 네.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모르는데 공급이 안 되는 거는 뭐 분명한 사실인 네. 것 같고요.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정부 때 지금 또 이제 서울은 뭐 사실 뭐 땅이 없다시피 그리고 발굴한 땅이 공급이 돼도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럼 발굴한 땅이 실제로 공급이 돼. 그러면 서울의 주택 문제가 진짜 해결이 될까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렴하게 MB 때 했던 네. 것처럼 반값으로 공급이 되면 모르겠는데 역설적으로 3기 신도시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열심히 네. 개발해서 지금 뭐 광명 시흥은 빼더라도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인천 계양 고양 창릉 한 17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거기도 분양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렴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시장의 수요자들한테 물어보게 되면 3기 신도시라도 좋아 서울은 공급이 안 나오는 걸 알겠는데 집값도 너무 비싸. 그러면 3기 신도시라도 저렴하게 빨리 공급이 되고 교통망이 잘 갖춰지면 거기라도 들어가겠다라고 네. 하는데 거기도 빨리 되는지도 모르겠고 가격이 얼마인지도 모르겠고 이번 보도자료 내용도 61페이지였는데 그중에 한 페이지가 들어갑니다. 올 하반기에 18,000호 내년에 27,000호 공급하겠다. 끝. 아니 얼마에
2: 그러니까 지금
3: 언제 어떻게 하는지가 안 나오니까
2: 지금 경기도에는 2기 신도시가 20개가 아직 네. 공사 중입니다. 그다음에 3기 신도시를 문재인 정부에서 13개 윤석열 정부에서 8개 해서 21개의 3기 신도시가 진행되면 2기 신도시하고 3기 신도시를 합치면 40개의 신도시가 지금도 공사 중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번에 또 그 추가로 무슨 태릉 골프장이다 뭐다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도대체 그렇게 많이 확보된 택지가 다 어디로 가나? 거기서 공공 분양되는 게 없어요. 전부 LH공사는 땅 장사를 합니다. 이 국토부에서 땅을 민간에 팔게 유도를 해요.
1: 네, 알겠습니다. 그 착공하고 이렇게 공사까지 이게 시간이 왜 이렇게 늘어지는지에 대해서는
2: 왜냐하면 땅 장사를 하려고 네. 그러는데 우선

0: 이재명 대통령은 네. 취임하자마자 국무회의에서 NH보고 땅 한 평도 팔지 마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니까 저 나온 대책은 땅을 다 팔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토부 공무원들은 LH를 통해서 그 땅을 민간 건설업자들한테 팔아줘야 민간 건설업자가 거기다 아파트를 분양해서 시민들에게 폭리를 취하고 아파트값을 더 오르게 자극할 수가 있는데 LH가 직접 싸게 분양을 하면 아파트값이 자꾸 하락하게 돼요. 주변 아파트값이. 왜? LH는 원가에 분양하도록 돼 있습니다. LH나 SH는. 네.
1: 자, 이 문제는 저희가 한번 국토교통부를 한번 높으신 분을 한번 불러갖고 인터뷰를 하지 않으면
0: 안 나옵니다. 그분들은 절대로.
1: 아, 한번 좀 전화 연결이라도 한번 해볼까. 자, 김원장 대표, 그 용산 여기 어떻게 보세요?
2: 용산 역세권이 있고 네. 용산 공원이 있잖아요. 네. 미군 부지가 있는 용산 역세권은 아시다시피 한 15년 전에 이제 우리가 거대한 상업지구 록번기 같은 걸 만들려고 하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맞아가지고 지금 빈 땅으로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1: 네.
2: 여기 아파트 저는 지을 수 있다고 봐요. 전 지어야 한다고 봅니다.
1: 아, 지어야 한다.
2: 네. 네. 우리의 정답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10여 년 전에 똑같이 해운대하고 센텀 지구에 우리 거기에 거대한 IT 그다음에 컨벤션 뭐 이런 거 만들기로 했죠.
1: 네.
2: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아파트 지었습니다. 어떻게 부산 시민분들 좋으세요? 경기 좋나요? 서울에 남은 땅에 계속해서 저는 근데 지어야 한다고 봐요. 자, 그래서 이제 진짜 서울의 마지막 남은 어떻게 미군 때문에 덕분에 우리가 정말 거대한 여의도보다 큽니다. 용산공원 부지가 미군이 떠난 부지가 센츄럴파크 정말 크거든요. 제가 거기 살아봤는데 그 옆에 살아봤는데 네 걸어서 못 갑니다. 그것 정도 큽니다. 약간 작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부를 짓자 뭐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닥치고 공급 이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죠. 왜 이렇게 서울에만 짓나? 우리가 여기 원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2: 서울만 한강벨트만 원하고 있잖아요.
1: 그렇죠. 그러니까
2: 독일 같은 데 가보면 프랑크푸르트도 있고 슈투트가르트도 있고 뭐
1: 수요가 너무
2: 있고,
1: 많아요 일단.
2: 네. 뭐 함부르크도 있잖아요.
1: 네. 네.
2: 독일 사람들이 베를린만 살려고 하니까 베를린에 계속해서 아파트를 짓자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잖아요.
1: 네.
2: 그러니까. 아니 짓지 말자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올해 서울의 아파트 공급이 2만밖에 안 되죠. 지금 입주가 굉장히 적은 거예요.
3: 공공 빼면은요.
2: 네. 네. 굉장히 적은 거. 보통 4, 5만은 나와요.
1: 말 그대로 이제 네. 공급 절벽이라는
2: 그러니까
1: 게
2: 내년에 더 줄어요. 그러니까 지어야 되는데
1: 그렇죠. 네.
2: 정말 우리 청취자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 방향이 맞는가. 예를 들어 방금 말씀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불과 박근혜 정부 때는 집이 4년 5년째 너무 안 팔리니까 더 이상 택지 공급을 하지 않겠다. 택지개발촉진법 폐지하겠다. 신도시 그만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때는 집이 부족하지 않다가 갑자기 한국 사람들이 서울에 인구가 훨씬 많이 늘어났고 주택은 부족해졌나요? 주택은 계속 지어야 합니다. 주택 기본적으로 소비재거든요. 지어야 하는데 한번 생각해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민족이.
0: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용산의 그 차량 정비창
1: 네네,
0: 이런 데를 미국식으로 100년 임대 건물 분양 방식으로 여기 여의도 IFC 빌딩처럼 그런 식으로 개발하는 건 찬성이지만 용산 지금 미군이 있던 그 부지는 거기는 공원을 만든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식으로 아파트를 택지 개발해가지고 민간한테 팔아서 시민들에게 바가지 분양가로 분양을 하는 방식으로 할 거면 절대로 그런 데다가 아파트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1: 그러니까 정비창은 그럼 상업지구로 개발하자. 그리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놔두자.
0: 아니죠. 정비창도 네. 그 주택을 지어야죠.
1: 네, 주택을
0: 근데 건물만 분양하면 됩니다.
1: 네.
0: 이 주택을 지어서 토지를 끼워서 파니까
1: 네.
0: 그러니까 자꾸 집값을 자극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에는 공공아파트 30년 넘는 아파트가 30만 채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재건축을 기다리는 아파트가 한 15만 가구가 돼요. 용적률이 120%라서 그걸 용적률을 한 400%로 올리면 거기에 질 수 있는 아파트가 한 30만 개가 추가로 공급 가능해요.
1: 네.
0: 그다음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울의료원 부지,
1: 관광정
0: 부지 등등에
1: 네.
0: 택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1: 네, 광고 듣고 다시 돌아.

0: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1: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0: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2: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0: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0: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4: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0: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4: 소담스퀘어 전남.
1: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3: 소담스퀘어 전남.
0: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5: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6: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자칫자칫 하나씩 얘기를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7: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8: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5: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조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9: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5: 지금 시각은 7시 35분입니다.
10: 뉴스에킥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연휴 동안 비가 많이 왔습니다. 거제의 누적 강수량이 960mm를 넘으면서 기록적인 폭우가 관측됐는데요.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에는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단계도 발령 중입니다. 위험지역으로 접근 자제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충청과 호남, 경북지방에 최대 3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오후에도 전국 곳곳에 소나기 지나겠습니다. 연휴 동안의 폭우 가 지나고 찾아온 일상과 함께 폭염도 다시 찾아왔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을 비롯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확대 발효 중인데요. 내일 아침 서울이 24도, 한낮에는 32도까지 오르겠고요. 강원과 남부 일부 지역도 열대야주의보 내려져 있습니다. 수도권 1순환 고속도로 구리 방향으로 하남권 상일나들목 1차로에 사고 있어서 토평까지 밀립니다. 신채입니다.
11: 여러분께서는 지금 퇴근길을 함께하는 가장 완벽한 루틴,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2: 자, 오늘 4부도 김원동 전 SH공사 대표, 그리고 김원장 경제학 전 대표, 그리고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소장님과 함께 부동산 대책 진단을 보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대표님께서 하다가 마셨어요. 그래서 해법이 있다는 겁니까?
13: 예, 있습니다.
12: 어떤 해법인지 좀 얘기해 주세요.
13: 제가 이 2020년 12월에 네.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되기 전에 오세훈 TV에서 저하고 둘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떻게 발언을 했냐면 불광동 혁신파크, 용산 미니신도지 짓는다는 차량 기지, 그다음에 서울 의료 부지는 LH가 절반, 서울시가 절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지에 강남과 용산 이런 곳에 건물만 분양을 하면 건물 30평이 4억, 25평은 3억에 얼마든지 아파트를 분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용산과 강남과 강동에 3억짜리, 4억짜리 아파트가 쏟아져 나오면 집값이 주춤하지.

0: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LH와 SH가 서울 시내에 가지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30만 호가 있는데 그중에 한 절반 정도 10몇만 호가 30년이 돼서 재건축을 해야 됩니다.
1: 네.
0: 그럼 그 재건축하는 아파트가 용적률 120%짜리를 400%로 늘려서 지면
1: 용적률 높여서
0: 예, 그러면 거기서 한 20만 호 정도를 건물 분양을 할 수가 있어요.
1: 네.
0: 그럼 건물만 분양이 한 30만 개가 서울 시내에 쏟아져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최근에 그 재개발 재건축을 하지 않습니까?
1: 네.
0: 그리고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재개발 재건축의 개발이익 환수를 토지로 환수를 해서 그 토지에다가 건물만 분양을 하면 강남이나 서초구에 초고가 아파트 단지 안에 건물 분양 아파트가 4억짜리 5억짜리가 쏟아져 나옵니다. 아, 그렇게 되면 서울 시내에 4억짜리 아파트 3, 4억, 4억짜리 아파트가 쏟아져 나오면 당장 집값이 집을 살려드는 사람들이 주춤하게 되고 가전집을 매물로 내놓게 됩니다. 그 가전집을 매물로 내놓는 것이 또 공급입니다.
1: 그런데 그 좋은 대책이 왜 안 네. 돼, 왜 안 되고 있다고?
0: 그걸 생각하세요? 할 사람이 지금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이번에 네. 건물 분양, 토지 임대부 건물 분양을
1: 네.
0: 토지를 다시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토지를 나한테 팔아라 하고 할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본인이 100만 원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던 정책을 거의 뒤집다시피 해버렸어요.
1: 아, 그러니까 토지 임대부 주택 공급이 답이다 이렇게 지금 그렇죠. 얘기를 하고 계신 그렇습니다. 거죠. 자, 김인만 소장님 그 용산 얘기하다가 뭐 토지, 여기까지 왔는데
2: 토지 임대부 잘 되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네. 그것도 만만치 않겠죠.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 복잡할 것 같고 용산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개가 있잖아요. 정비창 부지가 있고 공원 부지가 네. 있는데 정비창 부지는 어차피 개발하기로 했는데 이제 8천 호 만 호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좋아요. 공공임대를 하든 분양을 하든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만약에 8천 호든 만 호든 공급이 됐어요.
1: 네.
2: 그러면 뭐 분양되는 사람도 있고 공공임대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는데 들어가는 분들은 좋겠죠. 공공임대 만약에 뭐 영구임대가 되든지 뭐든지 간에 잠깐이야 들어가는 분들은 좋은데 용산 그 좋은 땅에 우리 애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들어가는 분들 소수 빼고는 나머지는 한 1년 지나면 효과 없어질걸요. 단기 효과를 끝나버린다. 그러면 저는 과연 그 좋은 땅에 들어가는 애들만 혜택을 보는 것도 의미가 있냐라고 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저는 혜택을 좀 보면 좋겠다. 그래서 차라리 저는 그게 숫자가 적다면 민간한테 매각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차라리 3기 신도시 용적률 올려서 한 30만 원 하고 분양가 내려가지고 우리 청년들한테 8천 명이 이득을 볼 거 한 10만 명한테 혜택을 주는 게 저는 더 좋지 않을까.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좀 봤으면 좋겠고요. 공원 부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논란이 너무 많고 서울시도 반대하고
1: 지금 당장 반대하고 있어서
2: 법 개정도 해야 되고요. 토지 오염도 더 심하고요.
1: 서울시에서 끝까지 반대하면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
2: 박원순 시장 시절에도 네. 반대했잖아요. 네. 그린벨트도 안 되고. 네. 그리고 서울시가 오케이 하더라도 그 어린이 공원이야 뭐 어째 해도 전체적으로 개발하려면 아직도 미군이 남아있잖아요. 네. 미군하고 협의 문제도 있고 토지 오염 문제도 있고 사실 법도 개정해야 돼요.
1: 지금. 내일 모레 장관하고 시장 만난다는데.
2: 만나서 답이 나오겠습니까?
3: 김만 소장이 말씀하신 게 너무 공감하는데 그렇게 해서 8천 가구를 용산에 정말 좋은 땅이잖아요. 좋은 네. 아파트를 공급했고 이제 우리 김원동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걸 좀 가급적 공공임대나 아니면 저 반값 아파트 토지 임대부로 하자.
1: 네.
3: 그런데 어떻게 됐던 간에 거기 만 가구가 공급이 된들 그러면 이제 우리 국민들이 아 공급이 됐으니까 이 집에 대한 이 욕망이나 욕구가 좀 사그러들까요?
1: 수요 자체는 줄지
3: 수요는
1: 않는다.
3: 아니 한강벨트에 집을 사면 네. 내가 하이닉스에 취직하는 것보다 훨씬 수익률이 높은데 이걸 잡지 못하고 이 수요를 잡지 못하고
1: 네.
3: 계속 공급을 하면 김만 소장님 아들이 거기 용산 들어가면 제 아들은요.
2: 그러니까요.
1: 아니 이게 그래서 그러면 수요를 잡을 방법은 있어요? 아니,
3: 당연히 그럼 보유세 올리고 해야 되죠. 정부가 그냥 너무 이것저것 생각해서
1: 네.
3: 정정당당하게 보유세를 못 올리고
1: 네.
3: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우리 국민들이 또 굉장히 또 좀 과장되거나 잘못된 정보들 많이 갖고 계시고 그다음 기본적으로 누가 세금 올린다는데 누가 좋아합니까? 그래서 아마 지나가는 서울시민에게 우리나라가 지금 다른 나라보다 부동산을 세금을 많이 걷나요? 그럼 다 많이 걷는다고 하실걸요? 우리가 일본보다 많이 걷나요? 많이 걷는다고 하실걸요? 잘못

0: 잘못된 정보화에서 정부가 지금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용감한 대책은 못 내고 결국은 공급에 끌려가는 거 아닙니까?
1: 네.
0: 짓지 말자는 게 아니고.
2: 저는 수요 억제도 이제 억제인데 우리 결혼을 한 5만 쌍 정도 하거든요. 서울이 신혼부부가 5만 쌍이 나오고 이혼이 만 쌍입니다. 이혼도 가구수 분하고 지방에서 올라오는 분들이 한 3만 정도 돼요. 1년에 8만 정도가 그냥 늘어납니다. 그냥. 그러니까 만 개를 공급해도 1년이면 모자라요.
1: 네.
2: 그러면 어린이 공원 개발하게 되면 최대 아파트만 지으면 5만 뭐 얘기하더라고요. 5만 또 1년, 2년이면 다 써요.
1: 자, 그러니까 닥치고 공급을 한다고 해도 닥치고 공급하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고. 자, 그런데 그렇게 공급 위주로 나간다고 해도 수요 억제책이 없으면 결국은 말짱 다 힘들다.
2: 수요 억제나 수요 분산.
1: 분산이
2: 그렇죠.
1: 이루어지지 않으면 힘들다. 그런 얘기인 거죠.
3: 글쎄, 닥치고 공급이라는 게
1: 네.
3: 지금 자세히 내용을 보면 아파트를 닥치고 공급한다는 게 아니고 비아파트, 빌라라 이런 거를 무제한 공급을 하면 무제한 지면 정부가 지금 그 비아파트를 빌라를 고가에 주변 시세 거의 아파트 짓는 거에 두 배에 사들이고 있어요.
1: 네.
3: 지금 집값이 서울에 뛰기 시작한 건 최근 2024년부터 집값이 뛴 거는 정부가 윤석열 정부 2024년에 장관이 바뀌면서 빌라 등 비아파트를 무제한 사들여라 해서 LH가 주택을 건설해서 분양하는 회사가 아니라 비아파트를 사들이고 있어요. 1년에 5만 채씩. 서울과 수도권에서 1년에 1,000개 공급하는 회사가 5만 개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SH 제가 사장을 할때 국토부에서 또는 서울시에서 저보고 전임 사장은 1년에 빌라를 5,000개씩 샀는데 왜 1,000개밖에 안 사냐? 빌라 사라고 이 자금을 대주고 빌라를
1: 아,
3: 사라고
1: 이걸
3: 합니다.
1: 왜 하고 있,
3: 예?
1: 왜 하고 있니,
3: 왜
1: 그러면?
3: 하냐? 빌라를 사면 빌라 값이 올라갑니다. 매달. 빌라 중에 다세대주 대사대나 연립은 공동주택으로 들어가요. 수량이. 그러면 아파트가 거래된 것처럼 이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 주간 통계를 보면 공동주택 거래량이 늘어나고 공동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정부가 주간 매주 그렇게 발표를 하면 즉또 전문가라는 사람들이나 언론이 매주 집값이 오른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아파트 거래는 거의 없습니다. 아파트 값이 크게 자극받지 않는데 그 빌라를 통해서 아파트

0: 아파트값이 오르는 걸로 오인시키고 아파트값이 오르는 것처럼 만들어서 실제로 아파트값이 오르는 것처럼 발표를 해요. 이게 정말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1: 네, 일단 김원정 대표.
2: 지난해 LH가 아마 서울과 수도권에 한 3만 7천 가구 정도 매입 임대를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임대로 돌리는 건데 중요한 거는 지금 수요가 이번에도 청년미래 보금자리론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3억까지 매입을 줄 테니까 우리 서민분들이 아파트가 서울의 중위 가격이 벌써 10억이 넘었으니까 네. 빌라라도 좀 사세요. 그러니까 월세 내는 돈으로 원리금 하면 정부가 싸게 3억까지는 대출해 주겠습니다 했는데 이렇게 반응이 썩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1: 청년들은 뭐 빌라에만 살으란 얘기냐 이런 자, 이런 그러니까 얘기가
2: 예를 들어 잠실만 해도 종합운동장역 9호선 옆에 보면 네. 여기는 30억인데 똑같은 30평이어도 여기 빌라 잘 지어놓은 거 신품이 한 신축이 한 12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똑같은 주거의 베네핏을 얻을 수 있는데 왜 하나는 30억이고 하나는 12억입니까? 30억 아파트는 기대가치 미래에 대한 그렇죠. 기대가치가 네. 있는 겁니다.
1: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2: 우리 청년들이 정부에서 3억을 저리로 빌려준다 해도 나는 오르고 싶은 집을 사고 싶은 겁니다. 네. 우리 모두가 그 욕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다른 나라보다 이게 심할까요? 지금 밖에 있는 스튜디오에 있는 PD분들, 엔지니어분들, 작가분들 다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이게 심하잖아요. 우리 국민은 유독 집을 사랑해서 수익률이 높은 거예요.
1: 그렇죠.
2: 수익률을 잡아야 한다고요. 네. 그래서 집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만 너무 유리해지는 사회를 바로 잡아야 되는데 이거 못하잖아요.
1: 아니 근데 그런 근본적인 해법이 물론 있는데 그걸 하다가는 선거 다 지고 그렇죠. 정권 내줍니다.
2: 그렇죠. 그래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10억짜리 집이면 우리나라는
3: 비아파트는 좀 차이가 있잖아요. 비아파트를 아무리 잘 지어도 아파트의 그 고급 인프라와 조경시설과 그렇죠. 편의시설을 네. 비아파트 다세대 아무리 잘 지어도 아파트만 잘 비아파트만 잘 지어도 커뮤니티 시설도 없죠. 주차도 불편하죠. 인지도도 떨어지죠. 당연히 투자 가치 측면에서도 불리하니까 이게
2: 당연한데
3: 굉장히 어려운
2: 서울 시민의 36%는 빌라 연립에 삽니다. 우리 서울 사람들의 10명 중에 3명은 3.6명은 빌라 연립에 삽니다. 빌라 연립을 공급을 해야죠.
0: 아니 그러니까 빌라 연립을 신축을 합니다.
1: 네.
0: 그러면 거기를 모아타운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다 부십니다. 신축한 지 1년도 안 1, 2년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게 아파트로 또 바뀌어요. 그런데 그 중요한 거는 공공이 화곡동에 우리가 아파트를 이 발산이나 마곡에 4억의 분양을 하고 있을 때 LH는 그 옆에 와서 빌라를 6억 7억에 사들입니다. 그러면 빌라값이 6억 7억이 되면 아파트값은 10억 12억이 됩니다. 또 빌라를 그보다 높은 가격으로 또 사들입니다. 그럼 아파트는 더 뜁니다. 이런 현상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걸 지금 대부분의 그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이걸 캐치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1: 그 정책은 바로 지금 중단.

0: 보완을 해야 된다라는
1: 당연히
0: 얘기죠.
1: 대통령께서 네. LH에다가 뭐라고 그랬냐면 왜 LH가 호구짓을 하느냐.
0: 네.
1: 왜 2억짜리를 4억에 사들여 가지고
0: 문제점을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2: 네임임대 말씀하시는 네. 거죠.
1: 대통령께서 직접 그렇게 얘기를 네. 했는데도 네. 이번에 대책은 그걸 무제한 닥치고 공급을 해서 숫자를 늘리겠다 하는 대책이 이번 국토부 발표 자료에 그대로 녹아 있는 거예요. 네. 빌라 사면 대출을 80% 90%까지 해주겠다. 빌라 업자에게는
2: 이번에 뭐 청년들이 자금을 직접 사게 되면 이제 뭐 혜택을 주긴 하는데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 자, 매입 임대를 LH, SH가 해요. 뭐 그동안에도 많이 했고 최근에 더 많이 하는데 매입 임대를 하는 이유는 이제 그거를 청년들이나 무주택자들한테 네. 저렴한 임대를 공급해 주기 위한 건데 그러면 매입을 해서 진짜 공급은 잘 되고 있나? 임대는 잘 주고 있냐 그러면 저는 그것도 잘 안 될 것 같아요.
1: 가보면
2: 제가 들은 얘기로는 네. 공실도 많고요. 관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기는 사는데 뭐 조건이 있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공실도 많고 매입하는 단계에서 대출도 받잖아요. LH가 1년에 한 달인지 1년인가 뭐 이자만 뭐 600억인가 뭐 내고 있다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열심히 매입하라니까 매입을 해서 활용 측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냥 매입만 하는 것 같아요.
1: 네. 그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매입한 주택에 들어가는 그 청년들은 그 평균 소득의 한 1.5배가 돼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 대부분 들어가서 그 벤츠나 이런 고급 승용차를 삽니다. 왜? 주변 시세의 한 20%밖에 5천만 원에 한 100만 원씩 원룸에 임대를 살던 사람들이 이 공공이 매입한 매입임대에 들어가면 20만 원, 30만 원 월세를 내면 거기 살 수가 있어요. 새 집에. 그러니까 경쟁률이 거기는 높죠. 당연히. 근데 서울로 올라온 청년들에게만 그런 혜택을 준다? 아, 그 무주택 가구는 아무 혜택이 없는데. 그러니까 결혼을 아예 안 하는 게 더 나은 거죠.
0: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세 분 한 번씩 돌아가면서 저 김인만 소장님부터 그러면 지금 어떤 걸 하나만 바꾼다면 어떤 걸 지금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포인트 한 번 집중해 1분씩만 드릴게요.
2: 뭐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은 네. 뭐 당장 단기간에 해결하는 방법은 뭐 쉽지 않을 것 같고요.
0: 네.
2: 저는 수요 분산 차원에서 이제 네. 우리가 10년 후를 보자고요. 지금 뭐 급하다고 바닷물 마실 수는 없으니까.
0: 네.
2: 저는 수요 분산 측면에서 이제 앞서서 제가 결혼하는 분들 이혼하는 분들, 지방에서 올라오는 분들이라고 했는데 결혼이나 이혼을 뭐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거고요. 지방에서 올라오는 분들이 왜 올라오겠습니까? 서울의 좋은 대학교, 양질의 일자리가 있으니까.
0: 직장.
2: 예. 그러면 이번에 선안권

0: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게
1: 지역 균형 발전 얘기하셨는데 뭐 아주 장기적으로는 너무 맞는 말인데 자 김 원장 대표는 그러면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걸 좀 하나 바꿔야 된다고
2: 단기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죠.
1: 단기적으로는 아예
2: 네,
1: 없어요.
2: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 시스템이 만들어온 건데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노무현 대통령 때 실효세율 0.1씩 해서 2017년에 1% 실효세율 하기로 했어요. 네, 그리고 맞아요. 수도 세종시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세종시를 우리가 발전시켜서 야 너희 부모님 세종시 살아 거기 정말 좋다면서 집값도 비싸고 그렇게 지금 김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이 됐고 네. 세부담도 점진적으로 올라갔다면 지금 우리가 이 난리를 피고 있을까. 네. 네, 뭔가 원칙에서 이탈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2: 이 방법밖에는 없어요.
1: 그 방법
2: 그렇지 않으면 이 부동산 공화국은 계속 갈 겁니다. 이렇게 가면 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우리 4명 같은 기성세대는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네. 젊은 세대만 계속 손해를 보고요.
1: 자, 알겠습니다. 자, 김원동 사장님도 네, 짧게 한마디.
3: 저는 네. 우선 국토부 장관과 경제부총리부터 주택정책을 다루는 최고 책임자부터 교체해야 된다. 또 그다음에
1: 어휴, 센 얘기를 하시네.
3: 정부가 매입하는 사재기하는 정부의 주택 사재기를 당장 중단해야 된다. 네. 그다음에 한 3, 4억대의 건물 분양 아파트를 한 달에 4, 5천 개씩 꾸준히 공급해야 한다. 네. 이 세 가지만 하면 집값이 지금보다 한 절반은 하향 안정될 것이다. 네. 즉각 효과가 나타난다. 그 간단한 대책들이 있는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LH가 지난 20년 동안 분양 원가 공개를 안 했어요. 네. 감추고 숨겼는데 대통령께서 즉시 분양 원가 공개를 네. 지시하면 집값은 잡힌다. 네.
0: 알겠습니다. 제가 짧게 한마디만 할 그 단기 대책에 있는데 3기 신도시하고 서리풀 지구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이거 좀 저렴하게 일정 딱 정해가지고 뭐 반값인지 토지 임대부든지 30% 좋으니까 저렴하게 올해 내년에 분양하는 물량들 쏟아낸다면 저는 효과 있으리라.
1: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이 세 분 그대로 한번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

0: 하지만 낮은 곳에서의 추락사고도 꽤나 자주 발생합니다. 사람 허리 높이의 사다리나 2m 남짓한 간이 지붕에서 떨어져서 노동자가 숨지는 거죠. 다리부터 땅에 닿으면 괜찮을 수 있지만 작업 자세를 취하다가 머리부터 떨어질 경우 치명상을 입게 되는데요. 간단한 작업이라며 방심한 탓에 안전장비를 챙기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사고의 순간, 늘 신중한 자세로 작업에 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4: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판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인 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 연골 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목포문화방송에 대한 제어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FM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8시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군사훈련 축소를 지시하면서 인도태평양 동맹국들 사이에 동맹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현지 시간 18일 보도했습니다. 훈련 축소 결정이 조지 워싱턴 항공모함 강습단이 태평양을 떠나 중동으로 향한 직후 나왔다며 중국이 공세적 태도를 이어가는 가운데 인도양과 태평양 지역 미 항모가 부재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아시아 동맹국들은 이란과의 전쟁으로 미국의 무기 재고가 크게 줄고 일본의 인도할 토마호크 미사일을 포함한 무기 인도 일정이 크게 지연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자금조달 비용지수 코픽스가 넉 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를 6월보다 0.13%포인트 오른 3.18%로 공시했습니다.

0: 2024년 12월 이후 1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시중 은행들은 이르면 내일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 오늘 공개된 코픽스 금리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특별검사로 임명된 이태한 특검이 정치적 고려, 선입견 없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특검은 기자회견에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여러 의혹에 대해 원인과 실체를 철저히 규명해 국민께 소상히 밝혀야 하는 요구가 있다며 중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 철거 중 숨진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긴 혐의를 받는 원청 대표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원청 업체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죄 등 혐의로, 사업부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울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피의자가 구속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2024년 3월 서울 역삼동의 기계식 주차장 철거 공사 현장에선 우즈베키스탄 국적 노동자가 지하로 추락해 숨졌는데 당시 원청 업체는 계약 형태가 공동수급이라며 하청 노동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는 도급인, 즉 원청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수도권과 강원은 구름 많겠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4도, 대전 23도 등 20에서 25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전국적으로 29도에서 33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김준상이었습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고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준입니다. 내가 걸어서 가야 할 목적지를 입력하면 그늘 위주의 길로만 안내해주는 앱이 있습니다. 그늘로 뚜벅의 여름길이라는 앱인데요. 지하 통로는 물론이고 건물 그림자와 가로수 데이터까지 활용해서 길을 알려줍니다. 그런가 하면 냉방시설을 갖춘 버스정류장과 지하철 쉼터를 표시해주는 웹페이지도 나왔고요. 무더위 쉼터 위치를 알려주는 지도 앱도 등장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낳은 시민 개발자들이라고 할까요? 대학생, 회사원 등이 만든 무료 생활 밀착형 서비스들. 무더위를 식히는 소나기처럼 시원하죠?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3: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뭐 드셨어요? 빵도 좋고 치킨, 피자, 햄버거도 좋지만 오늘만큼은 밥을 드셨기를 바라봅니다. 왜냐? 오늘이 바로 8월 18일 쌀의 날이기 때문인데요. 쌀의 날은 2015년에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함께 제정한 날이라고 해요. 쌀 한 톨을 얻기 위해서는 농부의 손길이 88번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8월 18일이 쌀의 날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 어릴 때 밥상에서 자주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밥 남기지 말고 싹싹 긁어먹어라. 쌀 한 톨에도 농부의 땀이 배어있다 였는데요. 그렇게 정성으로 길러지는 쌀인데 요즘 소비가 급격히 줄면서 해마다 쌀 소비량이 역대 최저치를 찍고 있다고 하죠. 그만큼 먹거리가 다양해지고 풍족해졌다.

라는 의미일 텐데요. 그래도 한국인의 주식은 역시 밥이잖아요. 또 탄수화물을 먹어줘야 두뇌가 돌아간다고 하니까요. 하루에 한 끼라도 꼭 맛난 밥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윤입니다.

2026년 8월 18일 화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윤현상, 에이핑크 봄이가 함께한 밥 한 끼 해요 였습니다. 박현진님, 저녁에 떡 먹었는데 떡도 쌀로 만든 거니까 괜찮겠죠? 그럼요. 떡도 쌀로 만든 거니까. 김명자님, 젠디 김밥 사놓고 딸 기다리고 있어요. 쌀의 날 하나 배워갑니다. 우리 명자님은 따님이랑 같이 먹을 김밥을 사두셨나 봐요. 쌀의 날이라고 해요. 8월 18일 오늘이 이 의미가 되게 의미 있는 게 그 쌀 한 톨을 얻기 위해서 농부의 손길이 88번 필요하다 이런 뜻에서 8월 18일이 쌀의 날이 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정말 정성을 다해서 그 쌀을 또 수확하시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생각하면서 쌀을 많이 먹어야겠다. 저는 평소에 밥을 굉장히 좋아해서 많이 먹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05112, 오늘의 쌀의 날이었군요. 삼각김밥이라도 챙겨서 먹어야겠네요. 항상 농부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야겠어요. 맞아요. 삼각김밥, 바쁘셨나 봐요. 오늘 밥 챙겨 드실 시간이 없으셨나 봐요. 2441님, 오늘이 쌀의 날이라고요? 저 지금 저녁 집에서 먹고 있어요. 드넓은 호남평야, 다음 달이면 추석 햅쌀이 나오겠네요. 이현주님, 안녕하세요 젠디. 저는 오늘 휴가 끝나고 첫 출근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쵸. 오늘 화요일이었지만 월요일 같은 화요일 보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현주님처럼 휴가 긴 연휴 마치고 또 출근을 하려니까 이런저런 좀 피곤하기도 하고 그런 하루를 보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어떠셨는지 여러분의 이야기 계속해서 들려주시고요. 정은

0: 은상님도 저도 휴가 끝 오늘 출근했습니다. 9566님, 젠디 저는 과수원 아줌마인데 배는 왜 배인지 아세요? 100번 손이 간다고 배라네요. 아, 그래요. 배가 100번 손이 가서 배일 정도로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정말 손이 많이 가나 봐요. 그렇게 또 열심히 정성껏 길러주신 배를 올해 우리 많이 많이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당제 여러분의 사연 기다립니다. 오늘 화요일이었는데 월요일 같은 화요일이었죠.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는지 하루를 되돌아보는 사연도 좋고요.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현재 진행 중인 사연도 좋습니다. 문자 미니 활짝 열려 있어요. 문자 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화요일 3부 오늘만 남의 편 준비돼 있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김준상 아나운서와 함께 여러분의 고민을 아주 유쾌하고 쾌하고 통쾌하게 해결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답답한 고민 사연 간직하신 분들 속으로 앓지 마시고 저희 오당제 홈페이지 화요일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샵 8001번 문자로 보내주셔도 접수가 되니까요. 많이 많이 오늘도 참여해 주세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 2부는요. 올품,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올데이 프레쉬,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본 컴퍼니, 현대 오피스, 데이펙, 국민연료, 썬연료, 환인제약, 빅토스,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과 함께합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뉴스. 지난 15일부터 오늘 오후까지 경남 거제에는 1000mm에 가까운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나흘 동안 이어진 비는 거제, 통영시 등 경남 해안 지역에 집중됐는데요. 이로 인해 같은 경남 안에서도 지역 간의 강수량 격차가 20배 가까이 벌어져서 경남 내륙 지역인 거창군은 49.6mm를 기록하는 등 100mm도 안 되는 비가 내린 곳도 있었다고 합니다. 경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폭우가 집중된 거제와 통영에서는 274세대, 498명이 대피했는데요. 이 가운데 253명은 순차적으로 귀가했지만 245명은 집이 침수됐거나 산사태 우려가 있어서 임시시설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 지역에는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서 토사 제거와 침수시설 정비 등 복구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전기와 수도 등 생활 기반 시설 피해도 완전히 복구되지 않았고요. 추가 산사태나 토사 유출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어서 거제시와 통영시는 산사태 등 각종 위험에 대비하면서 필요할 경우 통행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올해 들어서 약물 운전으로 적발돼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례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 이상 늘었습니다. 약물 운전은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481종이나 화학물질관리법상 환각물질 9종을 복용한 채 운전한 경우를 뜻하는데요. 다만 의사의 처방을 받은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했다고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정도로 주의력이나 판단력 등이 떨어진 경우가 처벌 대상입니다. 약물 운전 적발이 급증한 것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서 관련 단속을 강화한 영향으로 분석되는데요.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처벌하는 약물 측정 불응제도 신설됐습니다. 약물 운전 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153건으로 전년도에 2.2배였고요. 특히 마약 투약 후에 일어난 교통사고는 같은 기간 18건에서 33건으로 늘었습니다. 올 여름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을 찾은 누적 피서객이 개장 이후 640만 명을 넘어섰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면 23%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양군만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누적 방문객이 34.7% 늘어난 반면 나머지 5개 시군은 모두 감소했는데요. 이 같은 감소는 올 여름 장마가 끝난 뒤 낮 최고 기온이 40도 안팎까지 오르는 강한 폭염이 이어지면서 땡볕에서의 해수욕을 피하고 시원한 동굴이나 실내 시설로 발길을 돌린 피서객들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동해와 삼척 지역의 해수욕장은 어제인 17일에 문을 닫았고요. 강릉과 속초, 양양 지역의 해수욕장은 오는 23일에 폐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당초 17일에 폐장 예정이었던 고성 지역의 해수욕장 중에 9곳은 오는 30일까지 운영합니다. 고성군 아야진 해수욕장은 다음 달 6일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오늘의 뉴스에 이어서 에릭 클랩튼, 주디스 힐의 How Could We Know 전해드렸습니다. 신지연 님이 거제에 비가 너무 많이 왔더라고요. 얼른 복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거제에 정말 많은 비가 쏟아졌다는 소식 전해드렸어요. 빨리 복구가 마무리됐으면 좋겠고요. 신은희 님은 비가 좀 골고루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하고 글을 남겨주셨는데 뉴스에서도 전해드린 것처럼 경남 지역 안에서도 강수량이 극단적으로 달랐다고 해요. 실제로 이제 거제 통영 지역에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지만 다른 지역들, 그 경남 안에서도 밀양이나 뭐 의령, 창녕 같은 일부 내륙 지역은 여전히 가뭄 경계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아무래도 비가 국지성 집중호우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그 일부 지역에만 비가 많이 내리고 다른 지역은 비가 오지 않고 이런 상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약물 운전으로 적발돼서 운전 면허가 취소된 사례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 이상 늘었다는 소식을 또 전해드렸어요. 우리가 사실 약 먹고 운전대 잡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뭐 술이 아니니까 괜찮겠지, 뭐 처방받은 약이니까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아니란 생각이 큰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그 약의 성분 또 부작용을 잘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조금이라도 뭐 졸린 약이거나 어지럽거나 내 판단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다. 그럼 절대 운전하지 않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운전은 이제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약물 운전도 음주 운전만큼이나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2419님이 젠디 부산으로 휴가를 갔는데 부산도 3일 내내 비만 내렸어요. 진짜 이렇게 비 내리는 부산은 처음 봤습니다. 그래도 비 맞고 다녔는데 오늘 오후부터는 비 대신 폭염이네요. 오늘 처음으로 부산 바다를 보게 되네요. 여긴 흰여울 문화마을에서 내려다본 부산 바다입니다. 사진 공유해 주셨는데 우와, 하늘이 진짜 파랗고 구름도 예쁘게 떠 있고 바닷물이 윤슬이라고 하죠. 반짝반짝 너무 예쁜. 저 멀리 해운대 그 빌딩도 보이고 예쁜 사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진만 봐도 제가 그 부산에 가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네요. 2419님의 문자 또 소개해 드렸는데 노래 한 곡 듣고 여러분은 어떤 하루 보내셨는지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0365님의 신청곡이에요. 쿨의 작은 기다림.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이재은입니다.
1: 오당제가 좋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지금부터는 청취자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가까이서 만나보는 시간이죠. 나의 오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연휴가 끝나서 아쉬운 분들 많이 계셨죠. 다들 오늘 어떤 하루 보내셨나요? 저도 오늘 뭔가 좀 화요일인데 월요일 같은 그런 느낌 들더라고요. 지금 어디서?

여러분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오늘 있었던 소소한 이야기들 오당제에도 편하게 나눠주세요. 보내주실 곳 알려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921님이 젠디 흰여울 마을에서 해운대 안 보여요. 보이는 건물은 부산 송도예요 하고 친절하게 또 알려주셨네요. 아까 우리 부산 여행 갔다는 청취자분의 사진을 소개해드리면서 제가 그저 멀리 해운대 건물들이 빌딩들이 보인다 했는데 흰여울 문화마을에서는 해운대가 보이지 않는군요. 그렇군요. 그 제가 봤던 고층의 건물들은 아마 송도 말씀하신 부산 송도일 가능성이 있겠네요. 아, 그렇구나. 6542님, 젠디, 여기는 구미 땡기면 무조건 와야 되는 구미예요. 예쁜 목소리 들으면서 금오산 올레길 걸어서 집으로 가는 중이에요. 근데 어두워지니까 벌레와 땀 범벅에 가방에 체크카드 넣어갔는데 이온음료 사려고 보니까 카드가 없어져서 분실 신고하고 급 우울해요. 어떡해요. 근데 사진 보내주셨는데 여기 올레길 사진인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예쁘네요. 조명도 예쁘게 되어 있고 하늘은 조금 흐린 것 같은데 비가 막 당장이라도 쏟아질 것 같은 그런 하늘인데 어쨌든 푸르른 나무와 조명이 켜진 예쁜 길 사진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이 금오산 올레길 경북 구미에 있는 금오산을 따라 걷는 산책길이 이렇게 쭉 되어 있나 봐요. 호수도 있고 호수 풍경도 되게 멋지다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 6542님이 올레길을 잘 걸어서 집으로 가는 중인데 또 어두워지니까 날씨가 많이 더워 오늘 비 그치고 많이 더워졌잖아요. 그래서 땀도 나시고 벌레도 많고 이래서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카드를 또 분실하셨어요. 어떡해요. 너무 더워서 이렇게 음료라도 하나 사 먹으려고 보니까 카드가 없어진 이 상황. 얼마나 당황하셨을까. 6542님 카드 분실 신고하셨으니까 이제 얼른 새로 발급 받으시고 요즘에는 카드 없어도 그 핸드폰으로도 결제 가능하잖아요. 편의점에서는. 그 S 뭐지? 아무튼 아시죠? 그 편의점에서 저도 가끔 카드 안 가지고 나갔을 때그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걸로라도 음료 시원하게 드시면서 집에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정성님, 젠디 안녕하세요. 운동하고 집에 와서 단백질 음료 마시고 출석합니다. 운동하셨으니까 단백질도 잘 챙겨 드시고 계신 우리 정성님 잘하고 계시네요. 신은희님은 젠디 저는 저녁에 콩밥에 미역국 끓이고 호박전 구워서 맛나게 잘 먹었습니다. 남편이 예전에 보리밥을 많이 먹어서 이젠 쌀밥만 먹으려고 해서 콩을 조금 넣어서 밥을 지어요. 아, 콩밥도 드시는군요. 저는 콩을 좀 싫어하는 편이라서 그냥 진짜 흰 쌀밥. 진짜 달잖아요. 흰 쌀밥 먹으면. 흰 쌀밥 좋아하는데. 콩밥에 미역국도 드시고 호박전까지 맛있는 저녁 식사 하신 것 같고요. 김지훈님은 또뭘 드셨나? 퇴근해서 소고기 뭇국을 끓이고 애호박 볶음의 저녁 완성입니다. 어제 소분해 놓은 밥 해동했네요. 저 바쁜 이제 직장인분들은 밥을 미리 한 번에 지어놓고 그 소분해가지고 얼려놓으면 그때그때 데워서 먹을 수 있으니까 편리하잖아요. 우리 진우님도 그렇게 하고 계신 것 같고 소고기 먹고 맛있겠다. 거기다가 애호박 볶음까지. 아까 우리 은희님은 호박전 부치셨다고 했는데 호박이 오늘 반찬으로 많이들 올라가 있네요. 6520님은 뭘 드셨으려나? 저는 저녁밥 회사에서 생선구이하고 먹고 나왔어요. 와, 회사에 생선구이 나왔나 봐요. 지금은 명동에서 신호 대기 중입니다. 우리 회사는요, 버스 회사 중에 최고로 맛있는 밥이 나와요. 우리 회사는 푸드 사업도 해서 항상 맛있어요. 하트. 회사 자랑을 또 이렇게 멋지게 해주셨습니다. 하트를 몇 개를 붙이셨는지 얼마나 맛있으면. 생선구이가 나오는 정도면, 오. 인정입니다. 맛있는 집일 것 같아요. 맛있는 식당일 것 같아요. 구내식당. 푸드 사업을 또 같이 해가지고 그래서 더 밥이 맛있나 봐요. 17646님, 이 아이 이름이 쌀인데 오늘 쌀의 날이니까 맛있는 추를 한번더 줘야겠어요 하면서 사진 또 공유해 주셨는데 와, 귀여워. 너무 귀여워요. 고양이가 이렇게
누워있는 배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개냥이 느낌도 나고 귀여운 고양이 사진 쌀이라바 이 쌀이라고 하셨어요. 이름이 쌀이 사진을 공유해 주셨어요. 고양이에게 최고의 간식이죠. 추루. 추루를 주니까 저렇게 예쁜 포즈를 하면서 누워있는 거겠죠. 어쨌든 감사합니다. 귀여운 추루 사진 보니까 기분이 좋아지네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이야기 소개해 드릴게요. 7442님이 신청해 주신 악뮤의 후라이의 꿈.

악뮤의 후라이의 꿈 7442님의 신청곡 듣고 왔습니다. 경현정님이 귀여운 추루 사진이라뇨. 물음표 귀여운 쌀이 사진인 거죠. 하트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니 제가 노래 듣기 전에 귀여운 추루 사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나 봐요. 죄송합니다. 귀여운 쌀이 사진, 고양이 사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3927님이 이 프로는 젠디가 틀리는 게 재미. 저번에 만기가 적금되셔서랑 이번에 또 귀여운 추루 사진. 아 제가 언제 만기가 적금되셔서라고 했나. 아, 정말 그런 적이 있군요. 마치 그 친구의 검이라도 될걸 그랬어랑 비슷한 그런 종류의 실수를 제가 종종 하네요. 다 여러분이 졸지 않고 오당제를 잘귀 기울여 듣고 계신지 제가 테스트하고 있는 거니까 오늘 아주 잘 듣고 계신 것 같아요. 현정님도 그렇고 3927님도 감사합니다. 이육사님, 거제 장평 침수 지역 물 빠지고 오늘 청소한다고 다녀와서 많이 지쳤었는데요. 피곤하지만 밥 먹고 한 시간째 라디오 들으면서 해안 공원 걷고 있답니다. 늘 애청하고 있어요. 오늘 사진 많이 보내주셨네. 아, 거제 침수된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진짜 이렇게 현장에서 직접 찍으신 사진인 것 같은데 도로에 보니까 흙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네요. 우리 또그 다녀 뭐지? 우리 이 육사님이 또 청소 다녀오신 것 같은데 이렇게 같이 청소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빨리 복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김동완님은 아침에 허리를 삐끗해서 내시경에 조퇴하고 병원 가서 주사 맞고 물리치료하고 약 처방 받아왔어요. 그래도 빨리 집에 와서 기분은 좋네요. 집에는 빨리 오셨지만 동완님 괜찮으신 거예요? 허리 삐끗하면 진짜 아플 텐데 얼마나 아프셨으면 조퇴까지 하시고 그래도 병원 다녀오셨으니까 다행입니다. 저도 오늘 그뭐 잠을 잘못 잤는지 아니면 뭔지 목부터 해가지고 어깨까지 그 약간 담 걸린 것처럼 목을 움직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오후 되면 좀 나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직도 너무 아파서 집에 가서 좀 이렇게 온찜질도 해보고 그러려고요. 동아님도 허리 아프시면은 그 온찜질 같은 거 자주 해주시고 스트레칭. 통증이 심하지 않은 범위에서 부드럽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수진님도 휴가 때 운전을 너무 해서 허리가 말을 안 들어요. 중간중간 쉬면서 했어야 했는데 아들 방학이라서 걷기 운동을 못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웃음이 나는 건 목요일이 드디어 개학! 아하하하하 고생하셨어요. 전국의 어머니들! 신난 마음이 우리 수지님의 즐거운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는 글이었습니다. 그래요? 목요일이 개학이에요? 목요일 되게 뜬금없이 목요일에 개학을 하네요? 보통은 이제 뭐 월요일 아니면 월요일 쉬는 날이었으니까 화요일 이렇게 개학을 할 텐데 목요일에 개학을 하는 것도 좀 신기하네요. 어쨌든 너무 축하드립니다, 수지님. 그동안 얼마나 바쁘시고 또 고생도 많으셨어. 아이들 케어하느라고 전국의 어머님들, 수지님을 비롯해 모두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개학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시면 됩니다. 우리 수진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또 걷기 운동을 하다가 안 하면 허리가 아플 수 있으니까 좀 이제 개학 아이들 학교 가고 나면 좀 가볍게 천천히 걸어 주시면 허리가 또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빨리 나으시고요. 3256님, 오늘 딸이 첫 개학을 해서 등교하는 날인데 어젯밤에 갑자기 숙제하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욱해서 그만 혼을 내었네요. 방학 내내 잘 놀고 지냈는데 하필 개학 전날 혼내서 출근한 내내 마음이 불편했네요. 집에 가면 딸에게 뭐라고 해야 할까요? 이제 방학 끝나기 바로 이제 등교하기 바로 전날 갑자기 이제 밀린 숙제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지 못하고 그동안 뭐 하고 이제 숙제를 하는 거야 이렇게 화를 내셨나 봐요. 그럴 수 있죠. 또 답답한 마음에 따님도 아마 그렇게 마음에 두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엄마가 뭐라고 했든지 간에 자기가 숙제 안한 거니까 엄마가 그런 말할수 있지 이렇게 이해할 것 같고요. 집에 가서 뭐 맛있는 간식이라도 하나 챙겨주시면서 대화로 잘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개학 소식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네요. 노래 한 곡도 듣고 올게요. 0892님이 신청해주신 JTL의 행복했던 기억들은

0: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2: 현대 오피스.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연료 선연료.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우리 사회 훈훈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굿뉴스 퀴즈 시작할게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건강 문제로 퇴사하게 된 관리실 직원을 돕기 위해서 입주민들이 치료비를 모아 전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아파트 공지문에는 7년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트 관리에 힘써주던 시설 기사님이 큰 병을 앓게 돼 퇴사하게 됐다는 안타까운 사연이 담겨 있었는데요. 치료비에 간병비까지 들어가면서 부담이 커진 상황에 한 입주민이 골수이식 치료비와 간병비를 모아 전달하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모금에는 아파트 입주민뿐만 아니라 보안팀과 다른 동료들도 함께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모인 금액은 모두 1,600만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렇게 훈훈한 소식 만나봤고요.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아파트 청소와 위생을 담당하는 직원분들도 모금에 함께했다고 하는데요. 이분들은 과연 어떤 팀일까요? 1번 미화팀, 2번 홍보팀, 3번 취재팀. 보기 중에 아파트를 깨끗하게 관리해주시는 분들이 속한 팀이 어디인지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미화팀, 2번 홍보팀, 3번 취재팀. 정답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정답은 뉴스 듣고 와서 9시 5분에 발표할게요. 헤리티즈의 노래 전해드릴게요. 장충동 소울.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심해서 봉합이 어렵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달걀을 구입하면 어디에 보관하시나요? 무심코 냉장고 문에 달걀을 보관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달걀은 냉장고 문보다 안쪽 선반에 보관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문을 자주 여닫으면 온도 변화가 커져서 신선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달걀은 뾰족한 부분이 아래를 향하도록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내부의 공기층이 안정돼서 조금 더 신선하게 오래도록 보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사용하기 전까지는 물로 씻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껍데기를 씻으면 보호막이 손상돼서 세균이 침투하기 쉬워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보관 습관만으로도 달걀을 더 오래, 더 신선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9시 뉴스입니다. 필리핀에서 10대 중학생이 학교에서 보디캠을 착용한 채 총기를 난사해 학생 한 명이 숨졌습니다.

0: 반격 가상 훈련을 취소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대규모 야외 실기동 훈련도 취소하고 연합 연습 일정을 절반인 일주일로 축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은 한미연합연습에 평양까지 진격하는 훈련 계획이 포함돼 있다면서 북침연습, 전쟁연습이라고 반발해왔는데 북한이 지목한 핵심 항목을 미군이 취소하기로 결정한 셈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훈련 축소를 지시했지만 북한 비핵화 문제 해결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 18일 핵무기 보유 직전인 이란과는 전쟁을 벌이면서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가진 북한에는 유화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세 차례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비핵화 성과는 없었다며 비핵화는 의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은 가운데 양국 지도자가 만나면 상황이 더 악화할 것이라는 주장도 소개됐습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빅터 차 한국 석좌는 이란전은 북한의 군사 공격을 피하기 위한 핵무기 개발은 옳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이 옷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중부경찰서는 여성 탈의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올봄 서울 중구의 결혼식장 신부 대기실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성 10여 명을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남성은 결혼 촬영 등을 하는 사진기사로 일하며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14일 밤 11시쯤 경찰관을 앞세워 여자친구 집에 들어가려 한 10대 남성을 주거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여자친구가 아버지에게 폭행당하고 있는 것 같다며 허위 신고한 뒤 경찰관들과 함께 여자친구 집에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이 진입을 막자 남성은 칼로 위협했고 경찰관 3명이 남성을 제압했습니다. 남성은 교제를 반대한 여자친구 아버지를 노리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내일 수도권과 강원은 구름이 많겠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에 충청, 전라, 경북에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고 오후에는 내륙 곳곳에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양승은입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지난달 인천의 한 물류창고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나흘 넘게 불이 이어지면서 수많은 소방관이 동원됐는데요. 현장이 열악한 탓에 길바닥에서 식사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이 모습을 안타깝게 본 주변 상인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죠. 한 카페 점주는 자신의 매장을 휴식처로 제공했고 제조업체 대표는 선결제로 음료를 지원했는데요.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려면 지역사회가 힘을 보태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재난을 함께 이겨내는 모습, 우리 사회의 따뜻한 연대를 보여줍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6: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7: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굿뉴스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아파트 시설 기사님의 치료비 모금에 함께한 이 팀은 무엇일까요? 9340님 정답 1번 미화팀. 따뜻한 마음을 받아서 꼭 쾌차하셨으면 좋겠어요 하고 오늘의 정답 맞춰주셨어요. 9340님 오늘의 끝곡 선곡권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려요.

듣고 싶은 노래 지금 골라서 보내주시면 이따가 끝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시설 기사님은 입주민들이 전달한 성금 덕분에 무사히 수술을 마치시고 지금은 완치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또 오늘 기쁘고 훈훈

0: TPG 글로벌, 현대 오피스, 음식물 처리기, 효력과 함께합니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0: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6: 아직 신에게는 12가지 고민 해결 방법이 남아있사옵니다.
7: 멋이 중은디 고민 해결 말고 멋이 중은디.
0: 고민밖에 모르는 이 시대의 마지막 고민 해결사들과 함께 오늘도 여러분의 고민을 시원하게, 때론 섭섭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7: 오늘만 남의 편.
0: 화요일에 만나는 환상의 짝꿍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MBC 김준상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8: 안녕하세요.
0: 두 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9: 잘 지냈습니다.
8: 네, 덥기도 하고 또 네. 남부 맞아요. 지역은 또 폭우도 있고.
9: 아, 그러니까요. 아니 또 갑자기 비가 그렇게 많이 와서 피해가 심각하던데요.
0: 지역에 따라서 그 편차가 워낙 그러니까요. 커가지고 그 광복절 연휴 끝나고 나니까 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다시 폭염이 찾아왔는데 두 분 남은 여름 동안 이것만은 꼭 해보고 싶다 하는 거 있으신가요?
8: 아, 저는 그냥 건강만 빨리. 좀 잘 챙기고 싶어요.
0: 건강하게.
8: 진짜.
0: 아니 평소에 진짜. 운동하세요, 아니, 변호사님? 잘 시간 없으시잖아요.
8: 돼요, 예.
0: 어, 그럼
9: 건강하지 않으세요?
0: 그런데도 체력이 변호사님? 되게 좋으시고.
9: 예, 체력도 좋으시고.
8: 뭐 가급적이면 이제 이게 많이 움직이려고 하긴 하는데 네. 그래봤자 요 안에서 방송국 상암동에서 왔다 갔다 하는
0: 그죠.
8: 게 많고요.
0: 혹시 뭐 좋은 거 챙겨 드시는 거 있는데?
8: 아, 그렇지도 않습니다.
9: 아, 영양제 안 챙겨 드세요?
8: 네네네.
9: 어, 진짜?
0: 아,
9: 그런 거
0: 사고
9: 좀 많이
0: 거다.
9: 드시지.
8: 아직 그거 먹을 나이는 아니라서. 네.
9: 근데 저는 좀 과잉으로 영양제를 많이 챙겨 먹는 타입이어서.
0: 몇 가지나 먹어요 하루에?
9: 저는 뭐 비타민 B, C, 종합 비타민, 오메가 3,
0: 와 많이 뭐 먹는다.
9: 실리마린, 뭐 프로폴리스, 저는 뭐 맥주 효모 별의별 거 다 먹는데.
0: 맥주 효모?
9: 근데 여러분들 이게요 과하면 안 되는 게요. 저는 예전에 그 비타민 C 메가독스에 엄청 꽂힌 거예요.
0: 네,
9: 그러니까 하루에 비타민 C를 6,000mg에서 10,000mg을 먹었어요.
0: 네.
9: 세 끼에 나눠서. 근데 이게 그게 제 장을 망가뜨렸다.
0: 아, 위에도 좀 무리가
9: 가가지고 나중에 그 약사분이 제가 먹는 것도 건강해 먹는데 왜 자꾸 변이 묽은지 모르겠다 그래서 뭐 드세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듣다가
0: 네.
9: 비타민 C를 이제 16,000에서 10,000 정도 먹는다는 얘기를 듣고. 당장 끊으라고.
0: 너무
9: 끊었더니 괜찮아졌습니다.
0: 진짜.
9: 여러분들도 잘 알아보고 드세요.
0: 그러게요. 네. 우리 혜영 작가님이 TMI라고.
9: 아니 왜?
0: TMI
9: 그러니까 나처럼 아픈 사람들이 또 있을까봐 그러는 거지.
0: 좋은 정보네요.
9: 진짜로 아프지 말라고.
0: 진짜 네. 너무 과한 것도 문제다.
9: 진짜. 네.
0: 자 그러면 오늘만 남의 편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건데 이 코너는 이제 청취자분들의 고민을 함께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긴 하지만 무조건 청취자분의 편만 듣는 거는 아니고요. 상대방 입장에서도 같이 생각을 해보는 당신 편도 남의 편도 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고민 사연은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홈페이지 오늘만 남의 편 게시판에 남겨주시거나 샵 8001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럼 오늘의 고민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어떤 분께서 보내주셨나요?
9: 서울에 사는 김고민 남자분께서 보내주신 고민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0: 네. 저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한 1년 정도 쉬고 있는데요. 제가 일을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둔 게 아니라 회사가 문을 닫게 돼서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변 친구들한테 위로도 많이 받았는데 굴하지 않고 얼른 다른 직장을 구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경기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계획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는 와중에 한 친구를 만날 때마다 마음이 좀 불편해지는데 누가 이상한 건지 좀 들어보세요.
10: 준상아.

0: 여기.
1: 그래 지훈아 오래 기다렸어? 아 미안. 아, 이력서 좀 보내고 오느라고.
0: 에이 아니야 별로 안 기다렸어. 야 너 커피 마셔야지 너무 더워서. 나는 먼저 마시고 있었는데 너 뭐 마실래?
1: 뭐 내 건데 내가 가서 주문하고.
0: 아니야 내가 사줄게. 너 뭐 마실래?
1: 아이 됐어 내 건 내가 사야지.
0: 아이 참 돈을 아껴. 뭐 마실래?
1: 아이 괜찮다니까 그러네.
0: 아이 괜찮기는. 아이 수입이 한 번도 없는데 뭐가 괜찮아. 있어봐라 아이스 아메리카노 사오면 되지. 너 빵도 하나 먹을래?
1: 아니 나 진짜 괜찮은데.
2: 그 친구는 이렇게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괜찮을 수가 있냐면서 자꾸 커피값을 자기가 계산합니다. 처음에는 배려해주나 보다 싶어서 고맙기도 했고 그냥 저냥 넘겼는데요. 그런데 자꾸
0: 야 내가 살게. 너는 돈 아껴. 네가 무슨 돈이 있어. 너 쪼들리는 거 다 알아.
2: 말을 이런 식으로 하니까 묘하게 기분이 나쁘면서 얻어먹기가 싫더라고요. 제가 얻어먹고 싶어서 얻어먹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던 차에 한 번은 둘이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골랐는데요. 얼마 안 하니까 이거는 꼭 제가 계산해야겠다 싶었습니다.
1: 야 이거는 내가 진짜...
0: 에헤, 아이고... 아이... 아 됐어 네가 무슨 돈 있다고 그래. 아이, 내가 살게.
1: 야 3,400원밖에 안 나왔는데 야 이 정도 됐나.
0: 야 너 나중에 3,400원 없어서 울지 말고 돈을 아껴라고.
1: 야 됐어 그럴 일 없어.
0: 아하 참 1년 놀고 있으면서 아직도 돈 못 쓰는 줄 모르네 니는.
1: 아니 야 나 거지 아니야. 그 전에 모아놓은 돈도 좀 있고 이 정도는 살 수 있어. 3,400원.
0: 아이, 그니까 그 돈은 네 생활비로 쓰고 나 만났을 때는 돈을 아끼라니까. 아 취업이 언제 될 줄 알고 돈을 썰라 그래. 너 벌써 1년에 놀았잖아.
1: 야,
0: 엄청 놀았잖아.
1: 아 좀 조용히 좀 말해. 야 됐어. 내 취업은 내가 알아서 할 거고 이것도 내가 계산할 거니까 너 그냥 먹어.
2: 그러다가 이렇게 화를 내고 말았는데요. 제가 너무 자격지심인 건가요? 이 친구는 저에게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세 분의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김고민님의 사연 만나봤는데 김영자님이 두 분 연기가 리얼 크크하고 글 남겨주셨어요. 오늘 진짜 우와 리얼했어요.
3: 진짜.
2: 이 사연 어떻게 들으셨어요?
0: 이 예전의 행동들을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친구가 원래 이런 친구였는지
2: 많이 사주던
3: 원래 배려심이 많은 친구
0: 그런 친구인지 아니면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 살려고 하는 건지 또 두 번째 말투는 어땠는지 등등을 좀 파악해보면 정답은 쉽게 추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3: 지금 이 연기 안에서의 박 변호사님 말투면 이거는 잘못한 거 친구가 나쁜 친구
0: 못된 친구.
3: 근데 그 말투가 진짜 미묘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 대사보다도 진짜 위하는 마음으로 아니야 너 진짜 돈 없어서 어떡하려고 그래 아니야 진짜 힘내자 막 이런 거면 그렇죠. 괜찮지 않을까.
2: 말투가 중요하다.
3: 말투가 중요하다.
0: 스타일은 알 것 같은데 네. 제가 이 사연을 넣은 걸 봤을 때는 제 생각인데요.
2: 네.
0: 그렇게 좋았던 친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2: 그렇겠죠.
0: 그러면 이걸 넣을 필요 없죠. 알죠.
2: 그러니까.
0: 배려심 있게 말투가 맞아. 그렇다면 뭐 요 상황에서 그냥 이렇게 표현만 했을 뿐이지
2: 네.
0: 나를 아끼는 맞아. 마음에 이렇게 했을 거라고 분명히 알았을 건데 사연을 넣은 걸 봤을 때는
2: 맞아.
0: 지금 이 지금 지훈 제가
2: 그러니까.
0: 했던 지훈 조금 나쁘거나 아니면 이런 상황을 즐긴다 표현은 조금 안 되지만 자꾸 이렇게 알게 하려는 사람도 있거든요.
2: 아 너의 상황을 지금 자각시키려고.
0: 예.
3: 그러니까. 너 벌써 1년이나 놀았잖아. 이런 멘트는 내가 너보다 지금 우위에 있다는 걸 약간 암시하는 듯한 말이긴 해요.
2: 와 그렇구나. 어떠세요? 이렇게 친구가 만날 때마다 계산하겠다고 나서면 근데 사실 좋아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두 분 같은 경우는 어떤 편이세요? 뭐 먼저 낸다고 하세요? 아니면은 그런
0: 저는
2: 평소에
0: 매우 단순합니다. 저는 제보다 어린 사람들이 있으면 제가 무조건 내고요.
2: 네, 네.
0: 저보다 이제 나이 드신 분도 있어요. 일단 있어봐요. 있어보는데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2: 네.
0: 제가
3: 변호사님 왠지 많이 베푸는 타입이실 것 같아요.
0: 근데 이게 네. 저희 아이들은 네. 좀 세대가 다르다 보니까 아빠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해요.
3: 진짜.
2: 너무 많이 받으신
0: 20대 젊은 친구들은 특히 아들 같은 경우는
3: 정말로
0: 근데 저희는 그런 문화에 익숙해져서 같이 나눠서 낸다는 걸 잘 못하겠어요.
2: 근데 사실
3: 예,
2: 저도 변호사님 비슷한 게 그냥 내가 내는 게 마음이 제일 편하고 내고 싶고 그렇지 네. 않아요?
3: 그게 약간은 저희 방

0: 방송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벌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뭔가 방송을 하고 유명하면 돈 많이 벌겠지 이런 뭔가 선입견 같은 것들이 좀 있지 않나
1: 그런 걸 수도 있고 그 선배들 예를 들면 변호사님 같은 선배와 같이 밥을 먹었는데 항상 다 사주셔 그럼 나도 후배를 만났을 때 내가 그렇죠. 받은 것을 맞아. 그대로 이제 후배들한테 네. 하게 되는 맞아. 약간 그런 것도
2: 거의 그런 것도 자리에 가보면 알아요 딱 앉자마자 누가 낼지가 딱 나와.
1: 아,
2: 오늘 저 사람이 해야 되겠다고 딱 보이거든. 근데 네네. 저 사람이 안 낼 때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그러면 2순위가 있어요.
1: 그치, 그치.
2: 2순위자가 내고 맞아, 맞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맞아, 맞아.
0: 설령 근데 이게 아무리 어려워도 아까도 봤듯이 뭐 편의점에서 음료수 정도는 얻어먹는 사람도 사는 게 마음이 그치. 편하거든요.
1: 네.
0: 뭐 저도 취업을 좀 늦게 한 편이었고 그래서 한창 친구들이 먼저 취업했을 때 좀 신세를 졌는데 얻어먹는 게 되게 불편해요. 아, 다 얻어먹으면. 그러니까 그럴 때는 커피나 저렴한 걸 좀 사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못하게 하면서 생색을 낸다? 이것도 조금은 그러니까 의도가 있어
2: 이게 정말 배려심 있는 분이라면 그런 건 넘어가요.
1: 아, 편의점 정도는 예, 사고.
2: 금액이 싸잖아요.
0: 싸잖아.
2: 넘어가고 티 안 내게 티 안 내면 삽니다. 근데 이분은 지금 대사만 그런 게 아니고 티를 무지 많이 내거든요.
1: 그런데 너는 이것도 살 수 없어 약간 이런
2: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 얘기죠.
0: 그리고 김고민님이 되게 그래도 착하신 분인 게 눈치 없는 친구들 있잖아요.
1: 네.
0: 나 지금 취업 안 돼서 힘드니까 이것도 얘가 사겠지 이러고 뒤에 가만히 있는
1: 그럴 수 있어.
0: 가서.
1: 아니 근데 진짜 사주기 시작하면은 계속
0: 정말로
1: 안, 가만히 서 있는 네. 있어 있어요.
0: 진짜 있다니까요.
2: 있긴 해요. 네. 권리라고 생각하시는
1: 권리라고 생각하시는
0: 막 천 원이면 되는데
1: 맞아, 맞아,
0: 안 내고 그냥 가만히 서 있는데
1: 당연히 네가 사주는 거,
0: 거 아니었어?
1: 맞아 맞아.
0: 힘든데 이런 친구들이
1: 그런 사람 있어.
0: 김고민님이 착하신 분입니다.
1: 그런 것 같아요. 예. 이재영님이 좋은 친구인데?
0: 김경주님, 아이쿠 자존심이 밥 먹여줍니까? 춘상아, 아, 그냥 좀 얻어 드셔요.
2: 9764님도 옛날부터 그래왔던 친구면 진정한 친구네요. 저는 좋아라 하겠습니다.
1: 그러니까 예전부터 원래 잘 사주던 친구면 네. 고마워. 그 고맙다는 인사 정도면 충분히
2: 되죠.
0: 맞아요, 맞아요.
2: 더 바라지도 않을
1: 네, 맞아, 맞아. 맞아. 그거면 충분할 것 같고. 근데 반면에 이경희님은 지훈이 얄미워. 약간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0: 그 말투나,
1: 아까, 말투나 이런 게
0: 신은희님 에이 재수 없는 지훈이 하지만 뒤에 흐흐 고마우니까
2: 이게 특화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좀 재연도 한 번씩 하거든요. MBC에서
0: 자주 하시잖아요. 네.
2: 할 때 이제 제가 대본 받을 때 안심될 때가 뭐냐면 못된 그런 역할을 할 때가 좀 편하네요. 착한 역할이 가장 어색해요.
0: 평소에 너무 착하게 사시는
2: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0: 쌓이는 거 아니에요? 마음속에 거야. 쌓여가지고
2: 그러니까 불효자 같은 역할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함부로 대하고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네. 못된 친구 같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말투가 아닐 수도 있는데 네. 제가 이렇게 함으로써 더 얄미워진 게 아닌가 생각도 네. 조금 드네요.
1: 아니 근데 아까도 우리 얘기한 것처럼 그랬으면 사연을 보내진 않으셨겠죠. 그렇죠, 그렇죠.
2: 신지연님은 말끝마다 그러면 너무 싫을 것 같아. 맞아. 주셨어요.
1: 아, 너 힘드니까. 네. 너 지금 돈 없으니까. 네. 너 아직 취업도 못했으니까. 이 말이 저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뭐 조용히 사주는 거면 네. 아, 고맙다 친구야. 뭐 이번에도 고맙다 이러면 먹을 텐데. 야, 네가 돈이 어딨어? 막 이 말이 좀 문제가
2: 안 했어야
1: 됐던 네. 것 같은데
0: 하지만 반대로, 또 저희가 남의 편 들어줘야 되니까
1: 그쵸, 그쵸.
0: 김고민님이 어떻게 보면 좋게 생각하면 되는데
1: 네.
0: 괜히 지금 너무 힘드신 거 아닐까?
1: 그러니까
0: 너무 힘드니까 친구의 배려도 짜증이 나는 시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1: 그럴 수 있지.
0: 약간 그냥 좋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뭐야 얘가 나 무시하나? 어떻게 보면 약간 자격지심 같아.
1: 맞아 맞아. 그럴 수 있어.
2: 자격지심일 수도 있어요. 지금 정확하게 다 드러나지 있지는 않는데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가 본인 상황하고 겹쳐서 더 예민하게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1: 네. 근데 김고민님은 일단 이 상황이 지금 싫으신 거잖아요.
0: 그쵸.
1: 그래서 화도 한번 낸 상황이고 앞으로 좀 어떻게 내색을 하면 좋을지 우리가 좀 이야기를
2: 나눠. 이거는 문자 메시지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1: 친구한테
0: 화를 냈으면
2: 좀 조금 길게 써서 저는 이럴 때가 문자 메시지 되게 효과적이라고 보거든요.
1: 대화 전화보다요.
2: 예, 지금 화내고 헤어졌잖아요.
1: 네.
2: 내가 화낸 이유를 그래서 기분 나쁘지 않게 이런 부분 내가 조금 그랬다. 나 진짜 힘든 네 때문에 고맙기도 하고 앞으로 더 힘내고 나 나중에 하면 너한테 갚을 테니까
1: 네.
2: 그런 얘기 조금 이렇게 조금 조심스럽게 해달라라고 하면 남친구분이 더 이상은 전 안 할 것 같거든요.
1: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2: 문자 하셔야 돼요. 오늘 또 화낸 것도 있잖아요. 본인이 화내고 나왔으니까.
1: 그치.
0: 그리고 김고민님

님이 지금 어떻게 보면 진짜 자기가 부족하다기보다 어떤 상황적인 문제로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꼭 자격지심으로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0: 박효신, 김범수의 친구라는 건 듣고 왔습니다. 김고민님의 사연을 앞에서 우리가 만나봤는데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1: 네. 0928님, 이건 좀 선 넘는 거네요. 친구가 못됐어요. 돈 없다고 무시하고 저런 친구는 그냥 절교하세요. 돈이 많으면 기분 나지. 어디서 생색이래.
2: 진짜 화나셨네.
0: 진짜 친구.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1: 그러니까 음악 나갈 때도 저도 얘기했는데요. 진짜 김고민님이 그냥 너 왜 3,400원짜리 사주면서 생색 내냐? 이러면 해결될 수도 있을 그치. 것 같긴 해요.
0: 그렇네. 네. 생색이 문제네요. 네.
3: 8519님, 저 친구는 정말 배려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손절이 답입니다.
0: 손절까지. 뭔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번 경험해본 적이 있으시거나 있어요. 그런 네. 분들은 이 김고민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실
1: 진짜.
0: 것 같아요. 이수진님, 제가 취준생 남동생한테 늘 하는 행동인데요. 동생아, 누나가 너를 많이 사랑해서 한 말인데 미안하다. 근데 저는 진짜 맞아요.
1: 근데 누나의 마음은 좀 다르지.
3: 누나가 하는 건 괜찮아요.
0: 아, 그런가?
3: 친구끼리는 아니죠.
0: 가족이랑 친구 좀 다른가요?
1: 많이 하셨어요?
0: 아니요. 뭐 그렇다기보다 그냥 저는 항상 뭐 동생이든 뭐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건 하면은 무조건 야 내가 살 거야 내가 사 못 사게 하는데 그런 행동이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나? 약간 아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해봤어.
1: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사주세요. 많이.
0: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1: 공사공사님 박 변호사님 맛깔나는 연기 때문에 이 코너 놓칠 수가 없어요. 맞아. 이거는 한번 작정하고 얻어먹어야 저런 소리 안 할걸요.
0: 좋다.
1: 오히려
3: 소고기.
0: 좋다.
3: 소고기 사달라고.
1: 좋다.
3: 좋네요.
0: 소고기 한번 사먹어요.
3: 예, 비싼.

0: 거.
1: 얻어보고요.
0: 3927님. 그 친구 만날 때는 카페를 가도 비싼 것들 위주로 먹으러 다녀서 봐요.
2: 그러면 비슷하게. 진짜 좋은 친구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1: 그럴 수 있겠다. 그 좋은 거 사주는 친구면. 3679님.
2: 잘 들어보니 이 친구는 진짜 사주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내가 너보다 잘 나간다. 이런 걸 과시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요. 고민님도 그래서 화를 내신 게 아니지. 차라리 화를 내시지 마시고 엄청 비싼 거 한번 얻어드시지 그러셨나요? 이 친구 같은 사람들은 가격이 엄청 비싸지면 안 살 가능성이 높거든요.
1: 또 비슷한 의견들이네요.
2: 그러네요.
1: 비싼 거를 한번 먹어봐라.
0: 아주 비싼 걸로.
1: 아주 비싼 걸로.
2: 랍스터 같은 거.
0: 자, 9701님. 제가 싱글 워킹맘인데 남사친이 늘 밥이고 뭐고 다 사줘요. 제가 나도 살 수 있어 라고 했더니 너는 혼자 애 키우면서 돈 버느라 짠하잖아 이러는데 그게 동정하는 것 같아서 싫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말했어요. 그렇게 동정할 만큼 불쌍하지 않다고. 그 후로 커피 정도는 제가 사요. 맞네요. 네.
1: 광고 듣고 올게요.
3: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4: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5: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의 힘을 얻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만 남의 편 함께하고 있고요. 조고민님의 사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앞에서 뭐 커피 정도 살 수 있다 이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밥은 뭐 사줄 수 있고 그럼 커피는 내가 사고 약간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면은 괜찮은 거.
0: 커피도 비싸긴 해요.
1: 그죠.
0: 네. 그래서 하죠. 커피를 하면 근데 대부분 좀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무난할 것 같아요.
1: 그 정도면 무난하다.
2: 네.
1: 또 문자 많이 와서 또 몇 개 더 소개해드릴게요. 네.
2: 박정희님 말투가 그럴 뿐 마냥 사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애정이 없으면 그러지 못합니다. 진지하게
1: 그래.
2: 내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문자를 보내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0: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1: 맞아. 네.
0: 이경희 님, 취업할 때까지 만나지 말아 보세요. 저는 자꾸 그러면 안 만나고 싶을 것 같아요.
1: 아, 그럴 수 있지. 맞아.
2: 이지은 님, 선의로 베푸는 건지 잘난 척하고 싶어서 그러는 건지 그것만 알면 될 것 같은데요. 그건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투와 이전에 어떤 친구였는지 돌아보면 답인 것 같습니다.
1: 아, 맞아요. 네.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어떤 친구였는지를 돌아보면 이게 진짜 나를 위한 건지 아니면은 좀 이런 상황을 좀 뭐 그렇게 편하게 그렇지만 즐긴다고는 할 순 없지만 좀 잘난 척인지 이런 걸 알 수 있겠네요.
0: 자, 1489님, 김고민님, 혹시 친구한테 뭐 잘못한 거 있는 거 아니에요? 친구에게 복수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마치 억하심정 있는 것처럼 오늘만 나의 편을 봅니다.
2: 잘하셨다.
1: 근데 이 오늘 사연 들으시고 되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구나. 저는 사실 막 그렇게까지 막 복수? 이런 느낌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네요.
2: 그럴 수도 이런 있죠.
1: 이런 상황을 또 네. 보면서.
2: 괜히 막 쌓아놨다가 옛날에 계속 부러웠던 거예요, 친구. 그러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괜히 생생내는 걸 수도 있죠.
1: 그럴 수 있겠네요. 네.
2: 신성건님, 사연자분이 기분이 나쁘다고 느끼면 친구분 잘못입니다.
1: 아, 맞아. 그건 맞아.
2: 자격지심일 수도 있지만 자존심이 상하시면 변호사님 말씀처럼 좋게 말씀드리는 게 친구 사이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좋은 곳 취직하셔서 친구분 만난 거 많이 사주세요. 저도 늦은 나이 1년 넘게 쉬고 있을 때가 생각나네요. 금방 좋아질 겁니다. 파이팅.
1: 그래, 성건님 말씀처럼
2: 좋은 말씀.
1: 내가 기분이 나쁘면 어쨌든
2: 잘못한 거죠. 거죠. 그건 맞아. 그건 맞아요.
0: 공요사님, 조만간 생색내던 친구한테 사연 오겠어요.
1: 나는 그냥 친구를 위해서 사준 건데 친구가 그렇게 생각한다 이러면서 또 사연이 올 수도 있겠네요. 자, 방금 나온 의견들이 우리 김고민님께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혹시 여러분도 고민이 있어서 답답하신 분들 또 속상하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오당재 홈페이지 화요일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로도 받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0: 두 분 이제 벌써 마칠 시간인데 어떠셨어요?
1: 네, 이거는 정말 괜찮은 질문 같아요.
2: 맞아요.
1: 네. 네. 그리고 진짜 고민이 됐던 질문 같기도 하고.
0: 그쵸, 그쵸.
1: 그리고 오늘 조금 해결책을 잘 준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0: 맞아요, 맞아요. 네.
2: 그리고 또 역시 사소한 이야기가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0: 그렇네.
2: 이런 고민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얘기 많이 많이 여러분들 공유해 주십시오.
0: 네, 두 분 좀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자 보내셔서 친구분과도 잘 푸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 오늘도 문자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3: 고맙습니다.
0: 셀린 디온의 Because You Love Me 노래 듣고 올게요.

셀린 디온의 Because You Love Me 듣고 왔습니다. 1003님, 몇 년 만에 식구들하고 8월 말에 휴가를 가기로 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고민입니다. 좋은 곳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하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04님이 정말 몇 년 만에 식구들하고 8월 말에 휴가를 가신다고 합니다. 어디 가면 좋을지 전국에 또 계시니까 추천하고 싶은 여행지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짧고 만약에 그 일정이 좀 짧다 그러면은 뭐 강릉 어떨까요? 강릉 요즘 많이들 가시잖아요. 바다도 보고 카페도 많고 뭐 시장도 가고 맛집도 한 번에 즐길 수 있으니까 8월 말에도 이렇게 여름 분위기 충분히 느끼실 수 있고 이렇게 가서 편하게 또 움직일 수 있고 하다 보니까 가족들이랑 가기 좋지 않을까. 거기 가서 뭐 경포대도 갔다가 뭐 주문진 뭐 이런 데 좋은 곳 많잖아요. 가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좀 시간이 더 있다. 그럼 제주도. 제주는 언제 가도 좋잖아요. 바다도 보고 또 숲도 있고 올레길도 걸으면서 산책도 할 수 있고 맛집도 당연히 많고 숙소에서 뭐 쉬면서 수영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느긋하게 여행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제주 어떨까 싶습니다. 9784님이 환선굴 삼척 동해 묵호 추천해 주셨네요. 좋은데요. 삼척도 좋고 동해도 좋고 또 거기 가면은 이제 바다도 볼 수 있고 아 환선굴이 또 삼척에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삼척 동해 묵호 이렇게 또 추천을 해주셨고요. 여러분도 계속해서 우리 문자 번호가 몇 번이셨지? 1003님 8월 말에 어디로 휴가 가면 좋을지 가족과 함께 가신다고 합니다. 추천지 추천 여행지 보내주시고요. 7175님 여름 휴가 끝나고 출근 후에 막 집에 왔는데 몸이 너무 피곤하네요. 조촐하게 차려준 음식이라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의 오늘 저녁은 구운 달걀, 요거트, 방울토마토입니다. 건강식 드시네요. 달걀 단백질도 드시고 요거트도 먹고 또 토마토 비타민도 충전하시고 휴가 끝나고 출근 첫날 하면은 정말 피곤하잖아요. 몸도 마음도 피곤하셨을 텐데 오늘 잘 챙겨 드시고 푹 주무시고 내일도 새로운 하루 힘차게 출발하셨으면 좋겠어요. 김동환님, 젠디 반갑습니다. 드디어 개학을 했어요. 학교에 가니까 오랜만에 친구들도 보고 꽤 좋았어요. 학교 등교할 때는 적응이 안 됐는데 막상 학교에 가니까 어제 학교를 간 것이 적응이 금방 됐어요. 드디어 2학기가 시작됐네요. 아, 2학기가 시작됐구나. 우리 동아군은 중3 친구 다들 기억하시죠? 개학을 했다고 합니다. 또 오랜만에 학교 가니까 좋죠. 친구들도 보고 등교할 때는 아무래도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학교 가서 공부할 생각에 막 막막하기도 하고 그랬을 텐데 어제 학교를 간 것처럼 금방 적응을 했다고 하네요. 대단한데요, 우리 동아군. 잘했어요. 2학기도 힘차게 잘 출발하고 이제 또 이러다 보면 중간고사 금방 오거든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계획도 잘 세워서 2학기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김경민님, 퇴근 후에 굿즈 정리했어요. 그동안 나눔에서 받은 이제

세훈 오빠 굿즈 하나하나 소중히 짐법백에 넣어서 정리했는데 무척 뿌듯했네요. 굿즈가 무슨 굿즈인지 저 궁금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쿨 이재훈 씨 팬이신가 봐요. 그렇죠? 경비님이. 그래서 그 팬으로서 모았던 여러 가지 굿즈들 얼마나 소중해요. 그거 진짜 직접 하나하나 모으신 걸 텐데 그거를 정리하셨나 봐요. 정리해서 뭐 하시려나? 그냥 이제 잘 정리해 놓으시려고 한 거겠죠. 요즘에는 그 콘서트 같은 현장 가면은 팬들이 그 BTS 콘서트 미국에서 하는 거그 저도 영상으로 보니까 팬들이 그 각자의 굿즈를 만들어 온대요. 하나씩 뭐 스티커면 스티커와 열쇠고리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굿즈들을 종류별로 만들어 와서 나눔을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현장에서 자기가 만든 거 나눠주고 또 다른 사람들이 만든 거 이렇게 나눔 받고 이러면서 또 굿즈가 계속 생기는 거죠. 그런 거에서 또 재미를 느끼고 이런다는 거 봤는데 저도 그거 해보고 싶더라고요. 너무 재밌어 보였어요. 권효진님, 저는 퇴근하고 신랑이랑 부산에서 강원도로 태교 여행 출발했어요. 너무 설렙니다. 휴가 기간 동안 독박 운전 담당하게 된 신랑을 위해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려요, 젠디. 잠이 확깰수 있게요. 와, 효진님 너무 설레시겠다. 오늘 아무래도 출근하신 다음에 이제 퇴근하고 출발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번 주 화수목금 이렇게 수목금토일 주말까지 다녀오시는 건가 궁금하네요. 부산에서 강원도면은 꽤또 거리가 있는데 운전하고 계시는 우리 효진님 매 남편분 힘내세요. 졸지 마시고 피곤하시면 잠깐 휴게소도 들르시고요. 우리 효진님도 강원도 가시네요. 많은 분들이 또 강원도 여행 가시는데 아까 우리 가족들이랑 같이 8월 말에 여행 간다고 하셨던 우리 청취자분을 위해서 01003님을 위해서 여행지 추천 보내주셨습니다. 구예찬님은 저는 진주 추천드립니다. 이유도 적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예찬님. 진주에 뭐가 좋은지, 뭐가 유명한지, 와서 뭘 하면 좋은지 이런 거 같이 적어주세요. 아, 적어주셨구나. 죄송해요. 첫 줄만 읽었어요. 유명한 냉면집도 있고 육회 비빔밥이 맛있어요. 오, 좋네요. 또 날씨 더우니까 냉면도 한 그릇 드시고 진주에서 또 좋은 것들 구경도 하시고 8519님. 강릉 송지호 해수욕장 추천합니다. 굿입니다. 역시 강릉 추천하시는 분 계시고요. 3000님, 속초 해수욕장 너무 좋더라고요. 속초 해수욕장 앞에 관람차도 있고 물회 맛집도 많고요. 지난달 속초 해수욕장 근처에서 찍은 일몰 사진입니다. 여기 진짜 관람차가 있네요. 놀이공원에 가면 있는 커다란 관람차 있고. 속초 해수욕장도 가시고 또 시장도 유명하잖아요. 중앙시장이었나? 시장도 가시고 또 산도 같이 볼수 있죠. 속초는 설악산 주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등산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속초 괜찮은데요. 1802님 안녕하세요. 가족 여행이면 나간 읍성에서 민박을 하면서 조용히 쉬다 오는 거 추천합니다. 아, 순천에 있는 나간읍성 추천해 주셨어요. 여기 가족 여행으로 가기 좋은가 봐. 민박을 하라고 또 추천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초가집들이 실제로 예전에 주민들이 생활을 했던 그 초가집들 남아 있어서 뭔가 좀그 분위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저도 사진으로 본적 있는데 거기 가서 민박하면서 마을도 구경하고 조용히 이게 체험도 하시고 걷기도 하고 쉬다가 오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좋은 추천. 감사합니다. 순천에 또 그거 있잖아요. 국가정원, 순천만 국가정원 또 가시고 순천 괜찮은데요? 박종인님, 진주 갔다가 삼천포 남해 코스 좋네요. 그룹 에이티즈 멤버들의 고향. 아까 진주 추천해주셨잖아요, 예찬님이. 삼천포 남해까지 이렇게 쭉. 거기가 또 에이티즈 멤버들의 고향이에요. 괜찮은데요? 이렇게 추천을 또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1003님 어디로 가실지 궁금해지는데 저희가 추천해 주시 드린 곳 중에 혹시 마음에 드시는 곳이 있는지 궁금해지네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의 내일 일기 받아볼게요. 수요일 어떻게 보낼 계획이신지 5단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래 한곡 듣고 올게요. 1962님이 신청해 주신 박하유비의 그런 일은.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4: 휴렉.

0: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내일 일기 소개해드릴게요. 방수영님은 내일은 서울 병원에 가요. 정기적으로 검진받는 게 있는데 뭐가 잡혀서 급하게 예약하고 갑니다. 제발 아무 일 없어라 뿅. 젠디도 같이 기도해주세요. 아, 수영님 진짜 뭐가 잡히셨으려나 급하게 또 예약 잡고 오시는 것 같은데 걱정 많이 되시겠지만 아무 일 없기를 저도 같이 기도하고 있을게요. 그래도 검진을 미리미리 받는 게 중요하니까 받는 동안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검사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9056님, 자영업자입니다. 오늘은 한 달에 한 번 쉬는 휴먼 날이었어요. 구미 금호산에 갔는데 경치도 날씨가 너무 좋았습니다. 더웠지만 마음은 힐링. 요즘 자영업자분들 장사 안 돼서 힘들어하시는데 다들 힘내세요. 내일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일해야죠. 점점 나아지길 바라봅니다. 그러니까요. 자영업 하시는 우리 사장님들 요즘 정말 쉽지 않죠. 그래도 이렇게 하루하루 가게 지키시고 또 애쓰시는 모든 사장님들께 저도 응원의 마음을 보내드립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이렇게 좋은 날이 꼭 올 거예요. 모두 모두 힘내세요. 파이팅입니다. 김연수님. 젠디 내일은 휴가 마지막 날인데요. 30년 지기 친구를 만나러 서울에서 오산으로 갑니다. 늘 말로만 밥 한번 먹자 했었는데 큰맘 먹고 제가 오산으로 갑니다. 그래서인지 설레는 저녁입니다. 하트. 아, 맞아요. 친구한테 이제 밥 한번 먹자 해놓고 이거 지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누군 각자 이제 생업이 있고 생활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 연수님이 모처럼 친구분 만나러 멀리까지 다녀오시려는 것 같아요. 안전하게 즐겁게 잘 다녀오시고요. 친구분이랑 수다도 많이 떠시고 맛있는 거 드시면서 좋은 시간 보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5853님, 내일 일기 본격 개학 시작이에요. 무탈한 하루 보낼 수 있기를. 계약에 관한 문자가 많이 오네요. 진짜 이번 주가 계약을 많이 하는 시기인가 봐요. 그렇죠? 이미 하신 분도 있고 할 예정인 분들도 계시고 5853님은 내일 이제 계약이라고 하는데 선생님이실까요? 학생일까요? 학부모일까요? 어쨌든 모두 모두 방학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또 계약도 또 내일 하루 무탈하게 수월하게 잘 보내실 수 있기를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굿뉴스 퀴즈 당첨자 9340님이 골라주신 끝곡은요. 10cm의 너에게 닿기를 신청할게요. 기분 좋게 하루 마무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9340님의 신청곡 10cm의 너에게 닿기를 전해드리면서 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3: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4: SK케미칼 비넥신 F정 80mg.
1: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10시 뉴스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2명을 임명 제청하면서 관례와 달리 이재명 대통령과 조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법사위 관계자도 사전 협의 없이 서면 통지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권을 가지며 대통령은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해 통과 시 임명합니다. 반년간 이어진 노태학 전 대법관 공석 사태와 관련해 대법원과 청와대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 바 있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SNS에 대통령을 패싱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조희대는 계엄의 밤에 침묵하고 대선에는 파기환송으로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군사훈련 축소 지시로 인도태평양 동맹국들 사이의 동맹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현지 시간 18일 보도했습니다. 훈련 축소 결정이 조지 워싱턴 항공모함 강습단이 중동으로 향한 직후 나왔다며 중국이 공세적 태도를 이어가는 가운데 인도태평양 지역 미 항모가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아시아 동맹국들은 이란전으로 미국 무기 재고가 크게 줄고 토마호크 미사일 등 일본에 대한 무기 인도 일정이 크게 지연될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 평균 매매가는 전달보다 1.09% 올랐습니다. 6월에서 지난달 사이 매매가 상승폭은 5월에서 6월과 비교해 0.06%

0: 0.1%포인트 커져 올 최고치를 경신하며 4개월 연속 커졌고, 성북, 노원, 중랑, 구로, 강동구 등의 오름폭이 특히 컸습니다. 경기 지역 매매가 상승폭도 0.06%포인트 커졌는데, 화성 동탄, 수원 영통, 용인 기흥 등의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기준이 되는 자금조달비용지수 코픽스가 넉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를 6월보다 0.13%포인트 오른 3.18%로 공시했습니다. 2024년 12월 이후 1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태릉시시와 과천 경마장 등 129 공급대책 대상지를 개발 제한 구역 해제 총량 규제 예외로 인정하는 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총량 규제는 지자체별로 해제 가능한 최대 면적을 제한하는 것인데, 정부는 129 대책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은 규제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수도권과 강원은 구름이 많겠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에 충청, 전라, 경북에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고, 오후에는 내륙 곳곳에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26.2도입니다. 양승은입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고체 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내가 걸어서 가야 할 목적지를 입력하면 그늘 위주의 길로만 안내해 주는 앱이 있습니다. 그늘로 뚜벅의 여름길이라는 앱인데요. 지하 통로는 물론이고 건물 그림자와 가로수 데이터까지 활용해서 길을 알려줍니다. 그런가 하면 냉방 시설을 갖춘 버스 정류장과 지하철 쉼터를 표시해 주는 웹페이지도 나왔고요. 무더위 쉼터 위치를 알려주는 지도 앱도 등장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낳은 시민 개발자들이라고 할까요? 대학생, 회사원 등이 만든 무료 생활 밀착형 서비스들. 무더위를 식히는 소나기처럼 시원하죠?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0: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2: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물 문제가 인공지능 인프라의 병목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서버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려면 많은 양의 냉각수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칠레에서는 이미 구글의 데이터 센터가 물 사용 문제로 제동이 걸렸고 결국 냉각 방식까지 바꿔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요. 앞으로 들어설 데이터 센터의 규모가 지금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1인당 이용할 수 있는 물이 적은 나라로 꼽히는 만큼 이 문제를 더 엄격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데 정작 지금의 우리는 국내 데이터 센터의 물 사용량조차 정확하게 집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 부족에 대비할 수 있는 최적의 관리 방안. 잠시 후 한혜진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8월 18일 화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 번 챙겨요. 참 쉽다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참 쉽다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4: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5: 건강기능식품.
6: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7: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6: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7: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6: 에어렉스.
8: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9: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0: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안전.
1: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2: 경제생활에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오늘의 플러스, 데이터 센터가 불러올 수 있는 물 부족 문제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한혜진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3: 요즘 AI 데이터 센터 얘기하면 전력 문제를 가장 먼저 많이 떠올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물이 얼마나 써야 될지, 얼마나 쓸 물이 있는지 이런 거 계산조차 안 되어 있다고요? 어떤 상황입니까?
4: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시민들이 아, 데이터 센터 전력을 많이 사용한다 이런 건 잘 알고 계실 텐데, 그 이유는 한국전력이 데이터 센터가 전력을 얼만큼 사용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물은 좀 다른 상황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제 경제 이 시스템 내에서 산업들이 물을 얼만큼 쓰는지, 그래서 부가가치를 얼만큼 내는지 연구를, 회계장부를 만드는 연구를 해왔는데요. 네. 굉장히 놀란 게 우리나라는 산업별로 물을 얼만큼 쓰는지의 통계를 수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얼만큼 쓰는지, 뭐 제조가 얼만큼 쓰는지를 모르고 그냥 달라고 할 때 그 급수량을 채워주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예.
4: 그런데 한 2, 3년 전부터 그 데이터 센터가 전력 말고 이제 용수를 많이 쓴다고 해서 우리나라는 그럼 얼마큼 쓰나 계산을 해보고 싶었던 거죠.
3: 예.
4: 아, 근데 데이터가 없어서 아, 이거 좀 어렵겠다 하다가 환경정보 공개 제도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게
3: 예.
4: 2011년에 도입이 돼서 2012년부터 어떤 일정 이상의 수준의 이제 기업들이 그 용수 사용량이랑 에너지 사용량을 이제 그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인데요. 거기 이렇게 뒤져보니까 데이터 센터가 있더라고요.
3: 네.
4: 그래서 불확실하지만 그 데이터를 모아서 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3: 네. 결론은 어떻습니까?
4: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재는 그렇게 걱정할 수준은 아닙니다.
3: 지금은?
4: 네. 감사원 자료 기준으로 보면 지금 전국에 이제 분포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가 314곳 정도 되고요.
3: 네.
4: 거기에 이제 물 사용량이 공개되어 있는 건 53곳밖에 안 되거든요.
3: 네.
4: 거기에 이제 쓴 25년 기준으로 쓴 물이 470만 톤. 그럼 1당으로 치면 약 13,000 톤 정도 쓰고 있습니다.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3: 예.
4: 태백 씨가 쓰는 생활 용수 용도로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그 원 단위를 사용해서 그러면 314곳은 얼마큼 사용했는지를 추산해 보니까 한 3만 5천 톤 정도?
3: 예.
4: 그러면 이제 서울 중구 주민들이 쓰는 생활 용수 정도 쓰고 있어서
3: 네.
4: 아, 데이터 센터 때문에 물이 난리가 나겠다. 뭐 그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3: 이 우리가 이해하기 좀 쉽게 설명을 한 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람 한 명이 하루 평균 물 얼마 씁니까?
4: 300리터 정도 됩니다.
3: 이게 적은 겁니까? 국제적으로 많이 쓰는 겁니까?
4: 저희가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3: 그러면 개인들은 일단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 좀 많이 쓰는 편이고, 기업들은 우리나라 물 많이 씁니까?
4: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하는 그 통계들은 없는데요. 저희가 물 사용량을 말할 때 그 생활 용수, 공업 용수 이렇게 말했을 때 한 2023년 기준으로 공업 용수는 22억.

0: 6억 정도 쓰고 있고요.
1: 네.
0: 생활용수는 한 77억 정도 쓰고 있고 나머지 한 134억은 농업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공업용수에 데이터 센터가 들어가냐? 그럼 그렇지는 않고요. 생활용수 안에 섞여 있어요.
1: 아, 그래요?
0: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그럼 산업별로 얼만큼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없는데 그 이유가
1: 네.
0: 그 전력 같은 경우는 한국전력이 이제 고객이랑 계약을 맺잖아요.
1: 네.
0: 그 계약을 맺을 때 무슨 산업 용도로 필요한 거냐. 그럼 산업 분류 코드는 얼마냐. 이렇게 DB를 얘기를 하니까 한국전력한테 데이터 센터는 얼마 씁니까? 하면 이렇게 그 고객만 빼낼 수가 있어요.
1: 네.
0: 근데 물은 그 160개의 지자체가 각자 급수 계약을 맺고요.
1: 예.
0: 급수 계약을 맺을 때 고객 정보가 그 요금으로 되어 있어요. 산업으로 되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 가정용, 뭐 생활용, 공업용. 그것도 조례마다 달라서 공업용이 없는 데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 이 사람들 생각할 때 이제 데이터 센터가 공업용이라고 생각할 텐데 공업용은 공장이 쓰는 물이라서 그 건축법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는 또 공장이 아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생활용수니까. 근데 생활용수는 아시다시피 레스토랑도 있고 뭐 병원도 있고 거기서 데이터 센터만 발라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용수 사용량을 알 수가 없습니다.
1: 야, 이거 좀 충격적입니다. 기본적으로 물이라는 게 이제 중요한 자원으로 대두된 지가 꽤 됐는데 국가에서 정확한 용처별로 산업 현장별로 데이터가 명확하게 구분돼서 쉽게도 안 되어 있다. 좀 이건 뭔가 반성을 국가가 좀 해야 되는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0: 맞아요. 굉장히 쉽게 고칠 수가 있는데
1: 네.
0: 그 도로에 초록색, 파란색 그림 그리듯이
1: 네.
0: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데 아직 못하고 있는 거죠.
1: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지금 당장 사용량만 보고 나서는 큰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제도는 정비해야 된다. 이렇게 상황 판단을 하면 되나요?
0: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1: 네.
0: 앞으로 들어올 데이터 센터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그 아까 314곳에 전력으로 보면 2.2기가와트거든요. 데이터 센터가 지금 사용하는 게.
1: 네.
0: 그런데 지금 한전에 아, 나 데이터 센터 할 거니까 전기 공급을 해달라고 이제 승인이 난 거거나 아니면 승인이 날 것 같은 게 39.3기가와트가 더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벌써 18배 늘었죠.
1: 야.
0: 거기에다가 저희가 3대 메가 프로젝트라고 해서 2038년까지 18.4기가와트.
1: 네.
0: 그럼 다 합치면 57.7기가와트. 현재 2.2기가와트인데 이게 늘어날 거니까 그거에 이제 만약에 냉각 시설이 지금과 똑같이 진행된다고 보면 거의 뭐 26배 정도 늘어나는 거니까 그거는 무시할 만한 이제 물은 아니니까 그때 와서 물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하지 말고 이제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1: 네. 그래야 되겠네요. 진짜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 증설이 예고되어 있는 상황에서 진짜 지금부터 물 확보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앞으로 계획된 데이터 센터들이 실제로 들어설 경우 물 사용량은 얼마나 늘어나는 겁니까?
0: 네. 아까 말씀드린 그 한전 신청 522건에다가 메가 프로젝트 18.4기가와트가 전부 다 지어진다.
1: 그러니까 네.
0: 계획대로 됐다. 그걸 가정하고 계산을 했는데요. 그때 그런데 저희가 이제 계약 수전 용량이랑 사용량은 좀 달라요. 그 3자부에서 그 수전 용량의 한 50% 정도가 이용되더라. 그래서 저희는 그 가정을 통해서 이제 계산을 했고요.
1: 네.
0: 지금 돌아가는 그 데이터 센터 냉각 설비 그대로 만약에 변하지 않고 간다고 하면 약 하루에 72만 톤 쓰입니다.
1: 네.
0: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3만 5천 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중구 정도인데 요거는 한 인구 240만 대구가 쓰는 그 물 사용량이어서 굉장히 많습니다.
1: 네.
0: 네. 그런데 이 숫자가 냉각 방식에 따라 굉장히 달라져요. 그래서 저희가 네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었거든요. 아까 얘기 말씀드렸던 BAU 시나리오 그대로 한다면 72만 톤이고 그런데 요즘에 최근에 지어지고 있는 뭐 네이버나 뭐 카카오나 거기에서 사용하는 물 사용량을 좀 고려를 해보면 42만 톤까지 떨어집니다.
1: 네.
0: 근데 저희가 상한을 만들기 위해서 만약 전기요금이 다들 너무 걱정이 돼서

0: 냉각탑 방식으로 다 만든다면 85만까지도 올라가고요. 한으로 보자면 굉장히 뭐 에어컨으로만 쓴다거나 아니면 폐쇄 순환식으로 한다 그러면 11만 톤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11만 톤에서 8만 톤까지 그 냉각 시설에 따라서 이 물량은 굉장히 출렁거리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어떤 식으로 냉각 설비를 해야 될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아, 우리 데이터 센터에 열을 식힐 때 물을 사용할지 전기를 사용해야 할지 이거에 따라서 사용량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네요.
0: 네,
1: 그래서 물을 사용하게 됐었을 경우에는 뭐 진짜 많이 사용할 경우 85만 톤부터 오히려 물을 가장 적게 사용할 때는 11만 톤 정도 수준까지 낮출 수 있다라는 얘기를 주셨는데 그러면 11만 톤 정도 수준으로만 물을 사용하면 우리가 감내 가능한 수준인가요?
0: 그렇죠.
1: 네. 그럼 85만 톤까지 늘어나면 감내가 불가능합니까?
0: 지금 메가 프로젝트 거기 반도체가 필요하다는 물이 63만 톤이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물론 거기는 이제 한 곳에서 달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83만 톤은 지금 이미 막 반도체에도 물 줘야 되고 수도 개통망에서 이제 빠듯하게 하고 있는데 굉장히 큰 거죠.
1: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지금 데이터 센터는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냉각을 하고 있나요?
0: 데이터 센터 냉각 방식은 굉장히 복잡한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서버 단이 있고 그다음에 그 서버 단에서 그 뜨거운 열을 빼는 방식이 있는데요. 서버단에서는 그러니까 차가운 공기를 이렇게 불어넣고
1: 예.
0: 뜨거운 공기는 빼는 공냉식이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IT 서버 칩은 굉장히 뜨거워요. 그걸 공기만으로 식히기는 어려우니까 그 거기에 금속판을 대고 이제 액체를 흘려내 보내서 열을 뽑는 이제 수냉식이 있고요. 액침 냉각으로 들어보셨지만
1: 네.
0: 서버를
1: 이제 물에 잠겨놓는.
0: 네, 이 세 개의 방법으로는 물 소요가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문제는 이 뜨거워진 공기나 이 액체를 열을 빼서 밖으로 보내야 되는데
1: 네.
0: 그때 달라집니다. 그게 두 가지 방법으로 빼는데요. 하나가 냉각탑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땀을 흘리면 체온이 내려가는 것처럼
1: 네.
0: 물을 뿌려가지고 이제 기화열을 내서 이제 냉각시키는 방법은 전력은 안 들고 물은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커다란 라디에이터 같은 가지고 이 열을 뭐 외부 공기를 이렇게 들어보내서 이렇게 식히는 방법. 그렇게 되면 이제 전기는 많이 쓰는데 물은 안 쓰게 되는 거죠.
1: 네. 나름대로 다양한 방법을 지금 모색은 하고는 있는 것 같긴 하네요. 자, 그런데 물을 적게 쓰는 냉각 방식이 있는데도 사업자들이 굳이 물을 쓰는 방식은 그게 빨리 냉각시키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0: 돈 때문이죠.
1: 돈이요.
0: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기로만 식히면 물은 안 쓰지만 전기를 더 씁니다.
1: 네.
0: 데이터 센터 입장에선 항상 물과 전기가 교환 관계예요.
1: 예.
0: 그런데 데이터 센터 운영부에서 제일 큰 건 전기 요금입니다. 그에 비해서 물값이 굉장히 싼 편이고요.
1: 네.
0: 사업자는 당연히 물을 써서 전기를 아끼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실제 자료에서도 좀 보였는데요.
1: 네.
0: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실측치를 보면 데이터 센터 33곳이 5년 실측치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중에 25곳에서 전기 1kW 시당 물 사용량이 22년 기점으로 쫙 늘더라고요.
1: 예.
0: 그때 산업 전기 요금이 크게 오른 시기랑 이렇게 맞물리는데 물론 23년이나 24년은 굉장히 더웠어요. 그러니까 냉각용수로 물을 더 많이 쓴 것도 있지만 이 두 개가 이렇게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다는 거는 저희가 좀 명심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의 전기 요금을 좀 올린다거나 에너지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에너지 효율 규제를 강화했는데 사업자가 그 대응으로 물을 덜 쓰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에너지 정책이랑 그다음에 물 정책이 따로 만들면 안 되고 특히 데이터 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야, 이게 나름대로 고민해야 될 변수가 생각보다 많네요. 그런데 냉각하면서 증발해버리는 물은 뭐 제가 공학적인 지식이 부족해서요. 그냥 사라지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도 어디 위에다가 결로가 생겨가지고 다시 갖다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0: 증발한 물은 수증기로 가고
1: 예.
0: 대기로 갈 거고 결국에는 비로 내리지만
1: 예.
0: 그 지역 입장에서는 그 비가 거기로 오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1: 예.
0: 소모되는 비용이고요. 사실 회수 기술이 없지는 않아요.
1: 네.
0: 그러니까 뭐 근데 말씀드리면 이제 냉각 탑에 100이 들어갔다. 그러면 한 70이 공기로 이제 나가고 없어지고 네. 30 정도가 회수가 되거든요.
1: 네.
0: 그런데 그 70을 회수하겠다고 하는 이제 기술들이 있고 해외에서는 발전단 쪽에서 그런 기술들을 상용화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굉장히 일부만 응축시켜가지고 이제 할 수 있고 그때 전기가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전기를 전기보다 물값이 싸면 그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런 기술은 쓰지 않고요. 그래서 현실적인 답은 회수를 고민할 게 아니고 이제 물을 증발시키지 않고 쓰는 냉각 기술을 이제 개발을 하고 상용화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액침 냉각이나 아니면 폐쇄 순환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단에 그 증발로 하면 아무 소용이 없고요. 그 외기를 통해서 이제 건조하게 말리게 되면 이제 물이 거의 안 드는 거죠. 그리고 또 30 정도가 회수가 되잖아요. 그 부분을 재이용할 수 있는데 물론 거기도 전기가 들고 뭐 요금이 들고 그런 비용이 들고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수돗물을 쓰고 있는데 뭐 하수 재이용수나 뭐 그런 것들을 처리해서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1: 하수 재이용수는 뭡니까?
0: 하수 재이용수는 하수 이제 저희가 하수를 처리하고 나서 그 방류를 할 때 그것을 한 번 더 재처리를 해가지고 네. 굉장히 깨끗한 물로 만들어서 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물이고요. 대체 수자원이라 볼 수 있고요. 근데 그걸 그대로 쓸 수는 없어요.
1: 네.
0: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유기물질이 많기 때문에 수돗물보다 그러면 냉각이나 여기 열 교환기에 바이오필름이 생깁니다.
1: 네.
0: 그럼 열이 막 나서 이제 열을 뺄 수가 없기
1: 예.
0: 때문에 RO같이 역삼투 같은 기술을 쓰면 굉장히 깨끗한 물을 이제 흘려보내서 쓸 수는 있죠.
1: 네.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이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뭔가 물이 좀 넉넉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인상이 있거든요.

0: 그런 건지 뭐 우리가 이 물의 양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1: 저희가 물 부족 국가라고 이제 말을 할 때 뭐 우리는 물 부족 국가가 아니다. 한 번도 물이 수돗물을 열었을 때 안 나온 네. 적이 없지 않냐 막 그런 얘기를 네. 하는데 이게 다 이제 계산을 할 때 인구를 나누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존량에다가 인구를 나누게 되면 저희 인구 밀도에 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정량, 그러니까 부존량을 계산한다고 하면 그 저희 면적에다가 비 오는 양을 곱해가지고 만드는데 그걸로 보면 이렇게 나래비를 국가별로 이렇게 해보면 저희는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0: 네.
1: 그래서 물이 부족하다라는 말도 있고, 근데 저희가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수공시설을 지었잖아요. 댐이나 네. 저수지나 거기다가 이제 모아서 저희가 쓰는 데는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었죠.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 기후변화가 시작이 됐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비가 한꺼번에 많이 오면 뭐 용량은 이미 따로 있는데 나머지는 다 바다로 흘러가니까
0: 내려가는군요.
1: 그것을 바로 가용할 수 있는 수자원 양은 그리 많지가 않은 거고
0: 예.
1: 뭐 이때까지도 괜찮았어요. 근데
0: 네.
1: 반도체나 아니면 이런 데이터 센터나 제약이나 물을 많이 쓰는 이제 산업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면서 저희 이제 물이 좀 부족하게 된 거죠.
0: 네. 그럼 몇 가지 좀만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좋은 일은 아닙니다만 물의 관점에서는 우리 인구가 좀 줄 거로 예상되잖아요. 그럼 생활용수 사용 비중이 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일부 커버가 되지 않을까요?
1: 네,
0: 어떻게 봅니까?
1: 맞습니다. 저희 2028년 기점으로 생활용수는 이제 약간 스테이블해지는데요. 문제는 이제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가구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1인
0: 네.
1: 가구가 늘기 때문에 드라마틱하게 그 인구가 준다고 해서 물이 줄어들지는 않고요. 각각
0: 예.
1: 가구가 쓰는 물량이 많아졌고요. 저희가 수요 단위에서 줄어드는 건 생활용수가 약간 변하지 않고 있다. 농업용수가 줄고 있습니다.
0: 네.
1: 저희가 쌀 면적지가 줄어들면서
0: 아.
1: 농업용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공업용수가 이렇게 굉장히 급하게 성장하고 있는 거죠.
0: 네. 근데 그 부분도 공업용수라고 하면, 이제 말 그대로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공장에서 사용하는 물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나라 이것도 좋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앵커 기업들의 대규모 공장들이 대부분 해외 증설되고 있는 게 많단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생각보다 이거에 대한 증가폭도 좀 줄지 않을까요?
1: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0: 메가 프로젝트 등
1: 네. 산업별로 이제 용수 원 단위를 잘 알지 못하는데 저희 물계정 데이터에 따르면 전제가 제일 많이 씁니다.
0: 네.
1: 다음이 철강 화학이고요. 그리고 그다음 쭉쭉쭉 내려가는데 반도체나 데이터 센터나 정말 인텐시브 강력하게 물을 많이 사용하는 게 증가율이 굉장히 높은 거죠.
0: 아, 그렇군요. 네,
1: 그게 무시하지 못하는.
0: 예, 인구는 좀 줄어서 감소 효과가 부분적으로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산업용수, 즉 공업용수의 사용 비중이 점점 급격하게 늘고 있고 또 생활용수로 통계가 분류되고 있는 데이터 센터까지 거래한다면 우리가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1: 네네.
0: 자, 그러면 이렇게 물을 많이 사용해야 되는 시점이라면 혹시 기후변화 때문에 특정 우리가 비가 내리거나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물의 양이 앞으로 그 한 번에 다 쓸려 나가기 때문에 줄어든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이 비도 좀 균등하게 내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인구 주니까 어느 지역에다가 비 저장 탱크라든가 이런 걸 좀 해놔서 담아놨다가 사용하면 해결되는 건 아닌가요?
1: 네, 그러면 좋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농업용 저수지나 발전용 댐 같이 원래는 산업 그 발전용으로만 써야되고 농업용으로도 써야 됐던 것들을 저 생활용수로 받기는 하지만 굉장히 작게 받았어요.
0: 그
1: 이번에
0: 네.
1: 메가 프로젝트에서 얘기하듯이 그런 기존의 시설에 물을 담아놓은 것들을 잘 활용을 하고 뭐 대체 수자원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물을 재이용해서 쓴다던가 아니면 해수 담수화를 해서 쓴다던가 아니면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곳곳에 이런 저류지를 만들어놔서
0: 네.
1: 이제 물을 저장을 해서 쓰면 좋은 거죠.
0: 그런 노력은 지금 해가고 있습니까?
1: 네. 점점 왜냐하면 이렇게 물이 많이 사용될지 몰랐어요. 지금 광역 수도망이나 지역 수도망이나 댐 정도면 다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0: 예.
1: 이제 너무 많이 필요하게 되니까 좀 더 그쪽 정책으로 드라이버가 걸리고 있긴 합니다.
0: 알겠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자원 중에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오늘은 한혜진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모시고 데이터센터의 물 수요가 얼마나 커질 수 있을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물이 우리나라에 어떤 상황인지 이걸 쭉 설명을 주셨는데요. 계절적으로 우리는 좀 뭐랄까요? 물의 수요 또는 공급의 피크 수위가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이 계절적 요인 설명 좀 해주세요.
4: 네, 데이터 센터의 이제 계절의 수요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네. 여름에 물이 제일 많이 나가는 하루는 연평균의 2배에서 4배 정도 증가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가정대로 한다면 뭐 냉각 그 시스템이 지금과 똑같다면 72만 톤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1년을 이렇게 고르게 365으로 나눠서 나오는 그 일당 평균값이고 네. 여름 최대는 200만 톤까지도 늘어날 수 네. 있습니다. 왜 이렇게 벌어지냐면 냉각 방식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냉각 시설들이 그러니까 덥지 않을 때에는 공기로 하다가 더워지면 이제 물을 뿌리고 시작하는데 그때 한 2배, 4배 정도 증가를 하고요. 만약 사철 냉각탑을 쓰는 거면 평균보다는 한 2배 정도 증가하고요. 공냉식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수도시설은 평균으로 이 시설을 건축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최대 급수량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데이터 센터가 가장 물을 많이 쓰는 날 그 연평균 기준으로 만든다면 그때 좀 모자라게 되는 거죠. 근데 여름을 생각해 보시면 그때는 누구나 다 물을 많이 쓰는 그렇죠. 시기고 그때는 또 가뭄이 폭염과 같이 오게 되니까 네. 데이터 센터의 여름 사용량이 좀 물의 취약성을 높이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3: 야, 이거 계절적인 요인까지 생각해 보면 진짜 물을 피크로 사용할 때까지 고려했었을 때 훨씬 더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런데 또 특이한 점이 요즘 작년도 그랬던 것 같은데 저 강원도 일부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저 지역의 일부 지역들은 엄청나게 가물어서 단수까지 하는 지역이 있는데 서울과 수도권은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국가 단위의 총량이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지역별로 물이 어떤 상황이냐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는 데이터 센터가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어야 좀 나은 건가요? 어떤 건가요?
4: 네, 그 도움은 되지만 어디로 분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데이터 센터를 분산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도권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비수도권으로 네. 몰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수도권에 사실 90% 정도 데이터 센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들어올 것들을 좀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좀 상황이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전력영향평가를 계속 신청을 했는데 이게 허가가 안 나니까 지방으로 신청을 해서 지금은 물량 차이로 한 50대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분산이 만약에 물이 적은 대로 가게 된다면 이제 사실 어려운 거죠. 그래서 수도권 쪽에 사실은

0: 그 강력 수도의 공급량의 여유량이 좀 있는 편이고요. 지방은 수도 쪽에 여유량이 되게 타이트한데 여기다 이제 반도체도 들어오면서 굉장히 타이트한데 데이터 센터까지 들어오는 순간 이제 모자라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 아니고 부존량을 같이 봐서 이게 전기가 가능하다 했는데 여기가 부존량이 적다 하면 사실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1: 그럼 이렇게 바라보면 안 될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물이 그렇게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니까, 요인이 아니니까, 그냥 서울에 가까운 수도권에 데이터 센터 짓자, 이렇게 기업들이 결정했을지도 모르겠는데, 만약에 수도권에 물이 부족해진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데이터 센터를 기업들이 지역에다가 짓지 않을까요?
0: 그렇게 되겠죠.
1: 예.
0: 근데 아시다시피 수도권은 이미 전력도 문제가 되고 있고,
1: 네.
0: 뭐, 여기 용인의 반도체 쪽에 있는 그걸 물을 대주기 위해서 그쪽 경기 남부 쪽에 있는 거의 수도의 여유량은 바닥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 물이, 그렇다면 이제 데이터 센터는 아, 그럼 물을 덜 쓰는 냉각 설비를 또 증대시킬 수도 있으니까,
1: 네.
0: 수도권에 있으면서도 나는 냉각 설비를 이제는 물을 안 쓰겠어. 막 그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1: 네. 그럼 뭐 이건 전력 문제가 되니까 일단 우리 오늘 논의할 일은 아니니까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행보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데이터 센터를 물이 여유로운 지역으로 안분하는 시장 원리가 작동해서 해결될 수 있다. 부분적으로는 이렇게 진단해도 될까요?
0: 네, 저도 그렇게 생각, 그게 더 싸게 먹히니까요. 그러니까
1: 네.
0: 시설을 좋게 만들어서 카펙스를 늘리니 아니면 입지를 조정을 해서 그쪽으로 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지금까지 실제 물 사용 실태를 봤을 때 제도적으로 좀 이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데이터 센터를 새로 지을 때물 사용과 관련해서 어떤 사전에 따져봐야 되는 뭐 제도적 절차들이 있습니까?
0: 굉장히
1: 예.
0: 많습니다. 뭐 제도 얘기를 하려면 데이터 센터가 법적으로 어떤 위치를 가지는지를 이제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요. 뭐 교수님이시면서 남성이시면서 부모님이자 학부모 이렇게 다 지위가 다르고
1: 있죠.
0: 그러면 의무와 권리가 다르잖아요. 데이터 센터도 법률상 그렇습니다. 건물로는 방송통신설이고요. 사업자로는 정보통신사업자고 전기로는 대수용가고 회사로는 상장 기업이면 거기에 물과 관련된 의무가 붙습니다. 그런데 물을 많이 쓰는 시설 데이터 센터로는 사실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사전으로 걸러낼 수 있는 제도가 없는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데이터 센터 사업을 하고 싶은 사업자라고 생각하면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좀 말씀을
1: 네.
0: 드려볼게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전에 전기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규모가 크면 이제 정부 심사를 두번 받아요.
1: 네.
0: 그 아까 말씀드렸던 전력 계통 역량 평가를 받고 에너지 사용 계획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력 쪽에서는 두번한번 규제가 걸리는 거죠. 근데 이때까지는 물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건축 허가를 신청을 하면 그때 이제 넌 건물이니까 뭐 어느 규모면 절수용 변기 설치하고 수도꼭지 달아야 되고 그뭐 내가 사실 수도꼭지 이것들은 좀 냉각 설비에는 절수 대상이 아니니까 그리고 나서 급수 신청을 합니다. 급수 신청도 하고 배수설비 신고서를 만들 때 건축 허가가 나면 이 모든 것들이 같이 처리되는 의제 처리가 됩니다. 이게 15일 만에 협의를 봐야 되고 그 제가 급수 신청서에 적는 건딱 하나예요. 월당
1: 얼마
0: 얼마
1: 쓰겠다.
0: 그렇게만 들어가는 거지 뭐 냉각탑을 가졌는지 여름에 얼만큼 쓰는지는 쓸 필요가 없습니다.
1: 네.
0: 그리고
1: 하나만
0: 나면
1: 질문 드리면 제가 그때 썼을 때보다 쓴 기입했던 양보다 더 많이 쓰면 뭐가 문제가 생깁니까? 법적으로 나중에.
0: 그렇지는 않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만약에 물을 뭐 아주 많이 쓴다고 신청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
1: 네.
0: 하면요. 이제 수도사업소가 그러니까 어떤 걸 보냐면 기존 수용가에 지장이 없는지 관로를 봅니다. 이 관이 한정이 있으니까 수압이 되는지를 보고 나서 물이 부족하니까 안 돼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도법에 급수 의무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수를 신청했을 때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딱두 개밖에 없어요. 수질이 나빠졌던 거나 시설이 고장 났다거나 물이 부족해서 줄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아, 이런 정수장이나 수도관이 너 때문에 증가시켜야 되니까 부담금을 내. 그래서 원인자 부담금을 내면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정을 쭉 가서 보면 수돗물을 받아 쓰는 보통의 경우 이렇게 전기는 이제 데이터

0: 일단은 전기는 확인되면서 물은 이제 멈춰 서는 데가 거의 없고요. 물 쪽에서 딱 하나 있는 거는 지금 시설이 받아들일 수 있나? 없으면 돈을 더 내. 근데 돈을 더
1: 부담금.
0: 낸다고 물이 더 생기지는 않잖아요. 보존량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허가 절차상에서는 바라보는 것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1: 네. 아니 그 개인 부담금이나 기업들의 부담금을 더 모아서 저장 탱크라든가 아니면 담수 시설들 이런 걸 더 만들어서 공급하라고 그 부담금이 사용되는 건 아닌가요?
0: 부담금을 사용할 때는 보통은 이제 관로를 만든다든가 정수 시설을 더 크게 확장한다든가 하는데 그런 수도 관로가 다 크다고 했는데 댐 쪽에 물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1: 그러니까요. 제 얘기는 댐과 같은 담수 시설을 그 부담금으로 더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0: 그렇지는 않습니다.
1: 아, 그래요? 네네. 부담금의 용처가 그걸로는 못 갑니까?
0: 그렇죠. 여기는 수도법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이니까 수도의 사용에 따라서 되어 있는 거고요. 댐법 쪽에도 부담금은 아니고 댐 이용 사용금인가가 있고 다른 기재로 이제 움직이는 거죠.
1: 그럼 예를 들어서요. 지금 반도체 관련된 회사들은 물을 엄청나게 쓰잖아요. 그럼 그 반도체 관련한 회사들에게 물을 국가가 뭐 수질이라든가 그런 이유들 몇 가지 빼고는 의무적으로 좀 대줘야 되는데 그 회사들은 그러면 이 국가에게 엄청난 부담을 지워주는 거니 부담금을 더 내겠죠. 그 낸 걸로 관로라든가 수도시설만 관리하는 데 국한돼서 그걸 쓰는 거예요? 댐 짓고 그런 데는 못 쓰는 겁니까?
0: 그러니까 수도법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으로는 수도시설을 확장하는 데만 쓰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댐 용수를 받았을 때는 댐 용수 계약금을 그 용수에 대한 이용금들이 들어가 있긴 하죠.
1: 이거 나름대로 또 이제 제도적인 보완이 진짜 많이 필요해 보이네요. 그럼 데이터 센터도 이 법에 근거해서 프로세스를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내용에 근거해서 진행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물에 대해서는 데이터 센터를 잔뜩 짓겠다고 해도 그 사업주들에게 뭐라고 요구할 게 없네요, 별로.
0: 그렇죠.
1: 왜 이런 문제의식을 우리 박사님께서 들고 오셨는지 이제 이해가 더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리 물을 얼마나 쓰게 될지 파악하는 건 당연히 필수적인 것 같고 영향평가 같은 거, 뭐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것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0: 네, 그렇습니다. 그 전기와 물을 좀 나란히 바라보면 사실은 이 두 자원이 굉장히 비슷한데 전기는 훨씬 이제 관리가 잘 되어 있는데요. 저 물이 좀 빠져나가는 공간을 보자면 수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처럼 전기는 이제 정부가 정한 지역에서 딱 용도랑 상관없이 10메가와트 딱 넘으면 규모가 우리는 전력을 줄 수 없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제 수요를 보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물은 인허가 단계에서 없습니다. 그래서 물쪽 의무는 보통은 이제 용도나 업종을 이제 목록을 정해놓고 거기에 면적이나 배출량 문턱을 붙이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건축법에 2018년부터 데이터 센터라는 용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제2용법에는 이 반도체 데이터 센터에 따른 뭐 중수도의 사용 이런 것들이 이제 미싱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그 물을 많이 사용하는 기준이라는 게 뭐고 그 기준을 넘으면 좀 어렵다 이런 기준이 사실은 없는 거고요. 이제 공급이 판단되는 단계에서 전기는 2023년부터 개통의 여유가 없으면 공급을 이제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시행령을 고쳤어요. 근데 물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도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급수를 거절 못하게 의무 조항으로 만들었고 그게 수질하고 고장밖에 안 되니까 더 근본적으로 이 시설의 물 수요가 그 지역 수원 여건에 맞는지를 따져보는 절차가 이 인허가 절차에는 없어요. 그런데 수도 계획을 세울 때 장내 수요를 좀 보긴 합니다. 그래서 지침에 데이터 센터라는 항목이 없어가지고 담당자가 판단을 해서 이게 장내 수요가 이만큼 있을 것 같다라면 넣을 수도 있지만 또 인허가 받아야지만 그 장내 수요양에 이제 들어옵니다.
1: 네.
0: 그래서 수도 계획을 수립할 때 이제 대량 수요 수요가 있다고 하면 이제 가끔씩 거부하기도 해요. 아, 모든 수요를 받아들일 수 없어. 우리는 이제 용량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제도상에 있는 게 아니고 좀 재량권처럼 움직이고 있어요.
1: 네.
0: 담당자가 지금 상황을 보니 이 모든 수요를 다 반영할 수 없으니 이 수요는 반영해 주지 않겠다. 근데 이런 것도 인허가 절차에 있는 게 아니고 계획을 수립하는 수립 절차상에 있어서
1: 네.
0: 좀 할 수가 없는 거고요.
1: 환경
0: 영향 평가는 이제 대상이 되면 용수 수급을 보긴 하는데 데이터 센터가 환경 영향 평가 대상이 아니고요.
1: 네.
0: 우선은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이제 산업 단지 입지하게 되면 이제 산업 입지는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받기는 받습니다.
1: 네.
0: 그렇게 해서 받은 이제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한 6건 정도 봤더니 냉각 용수는 쓰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생활 용수 얼만큼 썼는지는 나와 있는데
1: 네.
0: 뭐 냉각 용수를 써야 한다 이런 지침이 없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도 좀 관.

0: 관리하기가 어렵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AI 특별법이 만들어졌는데 AI 특별법에서는 이런 용수시설을 특별 지원해야 된다는 조항은 있는데 그 특구를 지정할 때 여기 물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이제 감당할 수 있는 걸 보는 건 하나도 없어서 나중에 지정해서 들어갔는데 물이 없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겠죠.
1: 그런 상황이군요. 야, 이거 데이터 센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물을 복잡하게 고민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이쯤 되면 진짜 해외는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도 궁금해지긴 하는데요. 해외에서는 데이터 센터의 물 사용 문제 어떤 식으로 관리합니까?
0: 뭐 아까 서두에서 말씀하셨던 칠레 같은 케이스는
1: 예.
0: 사람들이 다 소송을 내니까 이제
1: 여기는 특히 요즘 가뭄까지 심해져서 지금 다들 물 확보가 더 어렵다라고 하고 또 고산지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원래도 좀 물에 대해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0: 네, 그래서 그러니까 행정소송을 취하하기 위해서 구글이 이제 공랭식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공랭식으로 바꾸겠다고 했고요.
1: 네.
0: 이제 미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쓰냐면 이제 제이용수를 좀 써라. 왜 수돗물만 쓰냐. 그래서 조지아주 구글 데이터 센터는 그 아까 하수처리수를 만들 때 이제 물 제이용 시설을 만들 때 자기들이 이제 부담을 해서 제이용수를 써가지고 한 90%는 냉각수를 제이용수로 쓰고요.
1: 네.
0: 한 5% 정도만 수돗물을 쓴다고
1: 예.
0: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미국 환경청이 물 재이용 국가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1: 예.
0: 여기에다가 데이터 센터의 이제 냉각수를 굉장히 중요한 물 재이용의 사용처라고 보고 이제 전략을 짰고요.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데이터 센터 물 사용량을 모르니까 그리고 이게 전력당으로 얼만큼 효율적으로 쓰는지에 대한 그런 지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지침의 지표를 항상 모니터링해서 밝히도록 하는 보고하게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 네.
0: 해외의 흐름은 무조건 막자는 아니고요. 얼마나 쓰는지 우선은 모니터링하고 조건을 붙이거나 마시는 물 쓰지 말고 제이용수 쓰고 뭐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1: 우리나라에서도 데이터 센터 물 문제로 주민들과 갈등을 빚은 사례가 있습니까?
0: 사실은 그물 문제 때문에 데이터 센터는 사례는 없고요.
1: 네.
0: 대부분은 이제 전자파, 또 뭐,
1: 전자파.
0: 소음 1조건 때문에 얘기를 많이 하죠. 제일 알려진 게 용인인데요.
1: 예.
0: 용인 19년도에 네이버가 이제 주민 반대로 백지화하고 저희 세종에다가
1: 아,
0: 각을 지었죠.
1: 예.
0: 그때 한참 데이터 센터 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또 안양에서도 효성이 지으려고 했던 게 2023년에 무산이 됐고
1: 네.
0: 3,500명이 감사원에 청구해서 그 무산시켜달라고 해가지고 무산이 됐습니다. 또 김포, 고양, 시흥, 인천에서도 비슷한 일이 계속되고 있는데 왜물 얘기가 안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는 지금까지 뭐 지어진 데이터 센터가 물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 도심 시설의 콜로케이션이라서 그렇게 많이 쓰지 않은 게 문제고.
1: 네.
0: 사실은 저도 모르는데 주민들은 어떻게 알겠어요? 데이터
1: 아,
0: 센터가 물을 많이 사용하는지.
1: 그렇네요.
0: 그들이 아는 거는 이제 냉각탑에서 막 수증기가 나온다는 거는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오염 물질들이 많을 거고 우리 건강에 나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데이터 센터가 뭐 지방으로 내려가지고 굉장히 대규모로 세워졌는데 냉각탑이 많게 되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아, 우리 물을 많이 쓰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경각심은 생길 수 있고 물 분쟁의 어떤 갈등의 어떤 불씨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그렇군요. 이거 외국에서도 주민 논의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지금 워낙 AI가 기술 패권의 중심에 놓여져 있다 보니까 국가 차원에서는 마음 급하게 데이터 센터를 어떻게든 좀 빨리 서포트하고 싶은 욕구도 있을 거란 말이죠. 혹시 해외에서는 물 사용 규제 아니면 전력 사용 규제 주민들과의 어떤 갈등을 해결하는 어떤 사인 받아와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문턱을 지금 낮추고 있는 추세입니까? 데이터 센터 때문에 아니면 이건 그대로 유지하고 있거나 아니면 더 올리고 있습니까?
0: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전력 쪽으로는 규제가
1: 아,
0: 강화되고
1: 강화가 되고
0: 있습니다.
1: 있군요.
0: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인센티브 주면서 더 많이 확장해라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 쪽에서 그것들을 철회하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그 부분에 아까 말씀하셨던 부담금을 더 내라, 요금을 더 세게 내라. 그리고 만약에 전력이 필요하거나 시설이 필요할 때, 너희가 돼서 그 비용을 해라 이런 것도 있고요. 물 쪽에서는 이제 파지티브라고 해서요. 쓴그이 기업에게 좀 자발적으로 ESG를 좀 강조시키면서
1: 네.
0: 물을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물을 더 많이 돌려내놔라.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0: 아까 말씀하셨던 뭐 저류지를 네. 구글이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수요 관리를 주변을 수요 관리를 해서 그걸 파지티브로 만들기도 하고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1: 이건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거니까 법적 강제성은 없는 건가요?
0: 네, 그렇죠. 아. 근데 ESG적으로 뭐 파이낸싱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아, 예, 예. 그런 건 할 수 있죠.
1: 그런 간접적인 인센티브 네네네. 제도는 있고요. 이야, 정말 복잡합니다. 네. 박사님 오랜만에 처음 나와주셨으니까 현실적인 대책 이런 것도 좀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0: 네, 우선은 순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오늘 계속 말씀드리는 게 냉각시설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는 수요량이 굉장히 달라진다.
1: 예.
0: 그러니까 수요를 줄이는 일이 반도체는 어려워요. 데이터 센터는 가능합니다.
1: 가능하다.
0: 카펙스를 들여서 데이터 센터는 이제 좀 더 공랭식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폐쇄 순환식으로 하고 뭐 전력도 적게 쓰면서 물도 적게 쓰는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기술의 범위가 상용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둘째는 이제 대체 수원입니다.
1: 네.
0: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냉각수가 수돗물을 쓰고 있거든요. 당연히 수질이 좋은 걸로 냉각수를 써야 되는 건 맞는데 미국처럼 하수처리수 이제 거기다 시설 하나 더 넣어서 RO 넣어서 재이용수로 냉각수를 쓰게 된다면 저희가 좀 더 그 수원을 아낄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재이용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질을 굉장히 높여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처리와 전용 관로가 필요해서 비용과 전기가 듭니다. 세 번째는 공급 인프라 확충인데요.
1: 네.
0: 이건 마지막 수단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정수장이나 광역 관로는 계획부터 이제 여기 준공까지 7년에서 한 10년 정도 걸리고요. 만약에 이제 데이터 센터 들어온다 해놓고 안 들어오면 이게 매몰 비용이 되니까 사실은 좀 더 고민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카드로 써야 되는 거고요. 뭐 재이용수 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다들 재이용수 한꺼번에 만들어서 이제 쓰는 식으로 해야 되고 만약에 해안이 가까우면 해수담수화 쓸 수 있는데 전기가 너무 많이 쓰이니까 마지막 카드고 될 것 같고 이 비용은 전부 다 이제 원인을 제공한 사업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원인자 부담금 제도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광역에 그 여유량이 있으면
1: 네.
0: 그거를 끌어올 수는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지금 반도체가 여러 용인도 그렇고 광주도 그렇고 이제 많이 물을 쓰기 때문에 이미 이 수도의 여유량이 바닥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수요 관리나 그다음에 대체 수자원 쪽으로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1: 네, 지금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먼저 해결해야 될 게 뭘까요?
0: 우선 정부도 이 사용할 수 있는 물을 이제 땡기기 위해서 이제 이번에 그 업무 계획에 보면
1: 예.
0: 뭐 발전댐 물하고 하수 재이용수 뭐 산업용수를 한 2.9억 톤 한다고 확보하겠다고 얘기했고요. 수도 기본 계획이라고 아까 수요량을
1: 네.
0: 보고 그걸 이제 5년마다 세웠는데 2년마다 세워서 안 쓰는 것들은 쳐낼 수 있고 데이터 센터 뭐 수요량 같은 게 증가하면 바로 반영할 수 있게 이렇게 제도를 고치고 계신다고 보는데

0: 여기에 전력뿐만이 아니라 뭐 용수 쪽을 쓰는 거죠. 그래서 냉각용수를 뭐 얼만큼 쓰는지, 생활용수는 얼마 쓰는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름에는 뭐 최대로 얼만큼 쓰는지, 냉각설비는 뭔지 이렇게만 가져가도 저희가 대비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아까 이미 이제 물관리 제도에 물을 관리를 하는 것인데 이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특별법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재이용수 하려면 이제 배관 시설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특별법 인허가 일괄 처리에 수도 사업자랑 하수도 관리청 협의를 넣어서 그걸 미리미리 맞추게 할 수도 있고요. 또 환경 영향 평가는 조금 개선을 해서 용수가 얼마 필요하다 뭐 이 정도가 아니고 냉각 용수 얼마큼인지 냉각 방식은 얼마큼인지 뭐 여름 최대는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더 넣어서 이제 평가하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네. 좀 원대한 중장기적인 예. 건데 아까 전량 용량 평가처럼 네. 전력 용량 평가처럼 대규모 물수요 용량 평가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동안 물은 이제 필요하면 공급을 해주는 이제 공공재적인 성격이었거든요.
1: 네.
0: 근데 이제 물 한 톤을 써서 이제 생기는 부가가치가 확 늘어나고 있잖아요.
1: 네.
0: 그러면 또 기후변화 때문에 이 지역별로 여유가 없어지는 곳도 많은 상황에서
1: 그렇죠.
0: 한 톤 한 톤 쓸 때 좀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얼만큼 사용할 건지 가뭄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렇게 한다면 이제 이 데이터 센터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공장도 될 수 있고요. 배터리 공장도 있을 수 있고 큰 관광시설이 들어오더라도 이런 규모로 어느 이상 되면 이 여기는 좀 문제가 있으니까 용량을 이제 평가해보자라는 걸 하게 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야,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자원을 관리조차 대대로 할 수 있는 체계가 없었다는 게 참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가 없거든요. 적어도 측정할 수 있는 그 간단한 기입난 그거부터라도 이번에 좀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오늘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거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한혜진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선열로.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4: 분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7: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8: 워킷 워킷 안전화.
9: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10: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11: 산다 안 산다, 판다 안 판다.
12: 설마 아직도 감으로 투자하고 계신 건 아니죠? 경제를 알아야 투자의 기준이 섭니다. 복잡한 경제 유쾌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13: 매일 저녁 10시 5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4: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11시 뉴스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현지 시간 18일 러시아군에 점령된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 직원용 버스 정류장에서 드론이 폭발해 다수 사상자가 발생했다며 원전 공격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자포리자 원전 소장은 IAEA에 원전 직원과 하청업체 직원 등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이 중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2년 6월부터 지난 6월까지 감소한 청년층 일자리 28만 5천 개 가운데 94%가 인공지능 고노출 업종입니다. 정보서비스업에서 감소폭이 31%로 가장 컸고 출판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전문 서비스업이 뒤를 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50대 일자리는 23만 개 늘었는데 증가분 75%가 인공지능 고노출 업종입니다. 한 해는 AI는 매뉴얼에 있는 업무를 주로 하는데 이는 청년층을 대체할 수 있는 반면 시니어 업무는 조직 성격 맥락을 이해해야 하는 업무가 많고 AI가 대체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북 모텔 약물살인 사건 피고인 김소영에게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서울 북부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소영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소영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남성 6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음료를 먹여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육군 3광역수사단은 지난 14일 병사에게 강제 팔굽혀펴기를 시킨 15사단 중사를 직권남용 가혹행위, 폭행치상 등의 혐의로 군 검찰에 넘겼습니다. 가해 중사는 지난 3월 철원 15사단 체력단련실에서 100회 가까이 팔굽혀펴기를 강제하고 병사가 여러 차례 중단을 요청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통증을 느낀 병사는 근육 효소 수치가 정상 수치 수백 배까지 치솟는 횡문 근육해증을 진단받았습니다. 이른바 수원 마약 좀비 영상 속 30대 남성 자택을 경찰이 압수수색해 마약류 투약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수원 권선경찰서 관계자는 모발 정밀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왔다며 조만간 소환 조사한 뒤 검찰에 넘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6월 이 남성이 등을 굽힌 채 양팔을 늘어뜨리고 서 있는 영상이 SNS를 통해 퍼졌는데 간이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와 긴급 체포됐지만 국과수 1차 예비검사와 소변 정밀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내일 수도권과 강원은 구름이 많겠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에 충청, 전라, 경북에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고 오후에는 내륙 곳곳에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4도, 대전 23도 등 20도에서 25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양승은입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4: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드레라는 우리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레는 모음 어이인데요. 어린 사람이 퍽 드레가 있어 보인다. 또는 아무리 드레 없는 사람이라도 그건 너무했다처럼 쓸 수 있는데요. 인격적으로 점잖은 무게를 뜻하는 토박이 말 드레입니다. 형용사 드레지다는 사람의 됨됨이가 가볍지 않고 점잖아서 무게가 있다. 동사로 드레질한다는 건 사람의 됨됨이를 떠본다는 뜻입니다.
5: MBC 캠페인 우리말 나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2007년에 개봉한 영화 그 여자 작사 그 남자 작곡에 나온 주제가를 담당한 작곡가 아담 슐레진저. 그는 이 주제가 작업이 조금 까다로웠다고 말합니다. 가수가 아닌 등장인물들이 불러야 하는 노래였고 사랑 노래여야 하지만 마냥 달콤하기만 하면 영화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소절 한 소절 부르면서 멜로디를 익힐 수 있게 도와주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완성하고 보니까 대체 어떻게 했는지 믿기지 않았다던 이 노래. 2000년대 중반 라디오에서 쉼없이 흘러나오던 수도꼭지송이었습니다.

8월 18일 화요일 하루의 끝.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첫 곡, 휴 그랜트, 헤일리 베넷입니다. Way Back into Love.

0: 8월 18일 화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영화 그 여자 작사 그 남자 작곡 OST였던 휴 그랜트와 헤일리 베넷의 Way Back Into Love였습니다. 주인공은 휴 그랜트하고 드류 베리모어였죠. 이 두 사람이 부른 데모 버전이 따로 있고 이 극중에서 가수로 나왔었던 헤일리 베넷하고 부른 버전이 또 따로 있는데 좀 데모 버전이 아닌 완성된 버전은 지금 들으신 이 음악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노래 영화 주제가를 담당했었던 작곡가 아담 슐레진저라는 사람이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작업을 했는지를 좀 앞서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 작곡가 이름 혹시 어제 골든디스크를 들으신 분들은 약간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어저께 오프닝 곡이었죠. The Wonders의 That Thing You Do 작곡가가 바로 지금 들으신 이 Way Back Into Love의 작곡가이기도 했습니다. 같은 사람이 만들었는데요. 어저께 Wonders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면 내일은 Way Back Into Love 이야기를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같은 작곡가가 만든 노래로 오늘도 오프닝을 한번 꾸려봤습니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알게 모르게 우리가 매일 이렇게 한 시간씩 만나다 보면 어제와 오늘이, 그제와 내일이, 그 전주와 다음 주가 은근슬쩍 연결되는 경우들이 또 생기게 마련이죠. 그리고 여러분과 골든디스크를 연결해주는 건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이기도 하고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도 참여하는 방법 안내해드릴게요. 문자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도 마련되어 있어요. 문자 미니 게시판 어느 쪽 이용하셔도 다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편하신 쪽에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세자이 1833-6515 GS건설.

시네림의 골든디스크, 지금 들으신 음악은 노르웨이의 재즈팝 가수죠. 시렌 네가드의 Dreamers at Heart였습니다. 9570님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오랜만에 듣는데 여전히 목소리가 참 좋으세요. 오늘 하루도 시작하는데 용기가 필요했는데 벌써 저물어가네요. 앞으로 자주 올게요. 시렌 네가드의 Dreamers at Heart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그럴 때가 있죠.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자체가 되게 많은 용기와 에너지와 힘을 필요로 하는 그런 날들. 고치공님은 지금 그런 날들을 보내고 계시는군요. 그런데 또 이게 사람 인생이라는 게 영원한 게 되게 없잖아요. 가끔은 영원한 게 없다는 게 좀 슬프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또 영원한 게 없어서 이렇게 하루를 힘들게 시작하는 그런 날들도 언젠가는 끝이 나고 아침이 오는 게 좀 기분 좋아지는 날들도 분명히 올 거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게 또 다행이기도 합니다. 자, 좀 힘을 드릴 수 있는 음악들 더 들려드리면 좋을 텐데요. 최강식님 추억에 우리도 그냥 같이 한번 빠져볼까요? 젊은 시절 1980년대 초에 한탄강에서 휴가 나온 절친 영진이 용길이랑 야외 전축에다 듣던 스티브 밀러 밴드 스윙

타운 틀어주시면 그 시절 생각하면서 즐겁게 듣겠습니다 해주셨는데요. 그래요. 세상이 나를 좀 힘들게 할 때는 이렇게 마냥 신나고 행복했던 추억에 잠깐 빠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스티브 밀러 밴드 스윙타운 이어서 4791님이 신청해 주신 마이클 볼튼의 Love is a Wonderful Thing까지 이어갈게요.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 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 처음 그리고 지금. 아무리 위대한 뮤지션이라도 낯선 시선들에 둘러싸인 데뷔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처음과 모두가 주목하는 지금을 동시에 만나는 시간, 처음 그리고 지금.

그리고 지금에서는 뮤지션의 데뷔곡과 가장 최근 싱글 들어보는데요. 오늘은 지난 2017년에 세상을 떠난 미국의 R&B 소울 가수죠. 알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드라마 블루문 특급에서 문라이팅을 부른 걸로 유명하죠. 알제로. 1975년에 데뷔 앨범을 냈는데요. 사실 그 전에 60년대부터 싱글로 계속 활동을 하다가 첫 데뷔 앨범은 75년에 나왔던 겁니다. 그 중에서 1964년에 알제로의 목소리를 처음 알린 노래 Shake Up. 코러스가 굉장히 풍성한 60년대의 그 두합 스타일의 기분 좋은

조지 듀크가 2013년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래서 조지 듀크가 작곡한 노래들을 알제로가 다 부른 노래들만 모아가지고 앨범을 냈었던 건데 세상을 떠난 동료 뮤지션에게 헌정하는 음악이 본인의 마지막 작품이 됐다는 것도 예, 좀 아이러니하면서도 마음 한켠이 좀 알싸해지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런 이 앨범에서 마지막으로 나온 싱글은 썸보사 Summer Breezing이라는 곡입니다. 미국의 재즈 색소포니스트인 제럴드 올프라이트가 또 피처링으로 참여를 했는데요. 알제로가 들려주는 여름의 보사노바 한번 지금 만나보시죠. 알제로의 데뷔곡 Shake Up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남긴 싱글 알제로 피처링 제럴드 올브라이트 썸보사 썸머 브리징입니다.

오늘 처음 그리고 지금에서 들은 노래 알제로의 데뷔곡 Shake Up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남긴 싱글이었던 알제로 피처링 제럴드 올브라이트 썸보사 썸머브리징 이었습니다. 8325님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미술을 하는 작가입니다. 음악은 낮에 듣는 것보다 밤에 들어야 제맛이라고 생각해요. 또 그림 그릴 때 음악은 없어서는 안 될 보석이죠. 어떤 때는 음유를 추상적인 작업에 적용시켜볼까 하는 생각도 하면서 듣습니다. 좀 황당한가요? 언젠가는 방송 들으면서 문자를 한번 보내고 싶었는데 오늘에서야 맘먹고 보냅니다. 신청곡은 뭘 신청할지 생각이 안 나는데요. 007 영화 중에서 나를 사랑한 스파이를 처음 본 순간 쇼킹했습니다. 그때 느낌으로 007 시리즈 중에 오늘에 맞는 곡으로 선택해주세요 라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 이제 그림 작업을 하고 계시는군요. 현대미술을 하시는 분이라면 이 본인만의 어떤 세계관, 컨셉이 또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듣고 계신 음악, 좋아하는 음악의 멜로디를 추상적인 작업에 적용시켜보는 거 저 너무 멋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8325님이 평소에 어떤 작업을 하시는지도 궁금한데 실제로 지금 떠올리신 이 아이디어로 뭔가 작품을 만들게 되신다면 그게 어떤 결과물로 나오게 될지도 진짜 좀 궁금해요. 혹시라도 정말로 작업을 하시게 되면 피처링 골든디스크 좀 써주실 수 있으세요? 농담입니다. 8325님이 어떤 음악을 좋아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007 영화 중에서 나를 사랑한 스파이를 처음 본 순간 좀 쇼킹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냥 007 시리즈 중에 다른 음악 말고요. 이 나를 사랑한 스파이 OST를 전해드리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요? 이때 이 시리즈에서는 칼리 사이먼이 주제가를 불렀거든요. Nobody Does It Better 라는 곡이었습니다. 이 노래 8325님 신청으로 지금 전해드리면서 오늘도 늦은 밤 작업 화이팅입니다.

0: 칼리 사이먼의 Nobody Does It Better. 이 노래에 이어서 범진우 님이 신청해 주신 엘튼 존의 Goodbye Yellow Brick Road, 그리고 6326 님이 듣고 싶다고 하신 비지스의 Too Much Heaven까지 세 곡 이어서 들었습니다.
1: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젠!
2: Step by step 발표한 스타젠

8월 18일 화요일에 마무리를 함께한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 마지막 곡 5724님이 신청해 주신 Imagine Dragons' Shots입니다. 오늘 이 음악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FM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행복.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빨라요. 준비한 거 올해인데 이 여름이 어찌 그리 빨리 갔나. 멈췄다고 1년 2년 3년

0: 나 얼마큼 사랑하니?
1: It's many.
2: It's 정말로?
1: This is the beginning.

火曜ナインティナインティナイン。翌年火曜ナインティナインティナイン。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보내드리는 HLAM SFM 목포문화방송 제1FM입니다.

초단파 89.1MHz, 출력 2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 문화 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사명으로 목포시 상동 양을산 송신소와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대둔산 송신소를 통해 전남 서남부 10개 시군 지역 애청자를 위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문화 방송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목포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0: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글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알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4: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5: 여기는 가요 1999.

0: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구터분하다는 냄새가 신선하지 못하고 구리다는 뜻의 우리말인 구리터분하다의 준말인데요. 이보다 거센 느낌을 주는 말이 필요하다면 쿠리터분하다를 쓸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터분하다가 붙은 우리말이 많은데요. 행동이나 성질이 느리고 답답한 건 느리터분하다. 불쾌할 정도로 무더운 건 후터분하다. 생각이나 기억이 똑똑하지 않고 어렴풋한 건 흐리터분하다입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1: MBC.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2: .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3: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축소하라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한미정례연합훈련 일정이 절반으로 단축됩니다. 미국 내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풀리지 않는 이란전에 대한 화풀이인 데다 태평양 지역 안보 우려를 키운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1: 기록적인 폭우와 휩쓸고 간 경남 거제와 통영 지역에 긴급 복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피해 규모가 워낙 방대한 데다 도로 유실 등으로 속도를 내기도 어려워 일상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0: 민주당 김민석 신임 대표가 취임 첫날 강훈식 비서실장을 만나 벽 없는 원팀을 강조하며 당청 관계 복원을 알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내 화합을 위해 당대표 선거 출마자 모두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갖습니다.
1: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두 명을 동시에 제청하면서 관례와 달리 대통령실과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청와대 내부에서 불편한 기류가 감지되면서 향후 인선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8월 19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0: 다음 주까지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런 지시로 대폭 축소되면서 조기 종료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1: 전작권 전환을 위한 검증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손하늘 기자의 보도입니다.
2: 한미연합연습을 실시하고 있는 미군이 2주간의 훈련 중 후반부 일주일에 해당하는 대북 역공격 반격 훈련을 아예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연습 축소를 지시한 지 하루만으로 미군 측은 우리 군 당국에도 이 같은 뜻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미는 당초 북한의 도발 상황을 가정해 이를 방어하는 훈련을 이번 주 진행한 뒤 다음 주에는 대대적인 반격에 나서는 훈련을 이어갈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반격 연습 취소에 따라 훈련은 일주일 만에 조기 종료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한미는 또 전시지휘소 훈련을 5분의 1 수준으로 확 줄이고 상당수를 평시지휘소 훈련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연합연습 기간 중 14건 실시하기로 계획했던 대규모 야외 실기동 훈련 전사의 방패 역시 실시하지 않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군 당국은 한국군 단독으로라도 훈련을 진행할지 준비한 일정을 아예 연기 취소할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어제 오후 용산 국방부 청사를 찾아 안규백 장관과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연합연습 대폭 축소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한미연합연습에 평양 진격 시나리오가 포함돼 있다며 북침 연습이라거나 침략 전쟁 시연이라고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북한이 지목해온 핵심 항목들인 대북 역공격 가상연습과 야외 훈련을 한미가 전부 취소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북측의 반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에 미국 언론들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란전이 잘 풀리지 않자 애꿎은 동맹국들에게 화풀이를 하고 있고 한국도 그 희생양이라는 겁니다. 뉴욕에서 손병상 특파원입니다.
3: 이란을 힘으로 굴복시키지도 못하고 협상도 지지부진한 상황. 미국이 이란에 대해 하드파워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트럼프는 동맹을 맹비난한다고 미 매체 악시오스가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에 가담하지 않는 동맹국에 분노하고 있고 특히 모범적인 동맹이라던 한국은 트럼프의 보복 공세에서 가장 깜짝 놀랄 희생양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북한을 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핵무기 개발 단계인 이란과는 전쟁을 벌이면서 대조적으로 미 본토 핵 공격이 가능한 북한은 달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이번 유화 정책이 북한 정권에 대한 억지력과 대비 태세를 약화시킨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훈련 축소 지시는 태평양 지역 안보에 대한 우려도 키우고 있습니다. 댄 프리드 전 미 국무부 유럽 담당 차관보는 모든 면에서 말이 안 된다며 북한은 물론 중국을 대담하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미연합훈련 축소와 태평양 지역 항공모함 부재가 겹쳐 미국의 안보 공약은 믿을만하지 않다는 중국의 주장이 강화될 수 있다고 악시오스는 우려했습니다. 결국 중국의 영향력 강화도 트럼프 대통령이 자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손병산입니다.
0: 오랜 기간 많은 준비가 필요한 한미연합훈련이 갑자기 축소된 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 요청에 김정은 위원장의 응답이 있었다면서 물밑 접촉을 주장했습니다. 나세훈 기자입니다.

0: 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 바로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대화 요청에 응답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왜 반응이 없냐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자 머뭇거리다가 나온 발언입니다.
1: 왜 김정은은 대통령님 요청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응답하지 않는지 당신이 어떻게 합니까? 그가 응답했습니까? 네, 응답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수차례 손짓을 보내도 북한은 묵묵부답이었는데 물밑에선 상호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한 겁니다. 다만 언제 어떤 경로로 어떤 의견을 교환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한국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며 묻지도 않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란 전쟁을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한국 대통령이 우리는 개입하지 않는 게 낫겠다면서 거절했다는 겁니다.
1: 딱히 도움이 필요하진 않아요. 하지만 원한다면 좀 도와줄 수 있냐고 물었더니 한국 대통령이 아니요, 사양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0: 김정은으로부터 한국을 지켜주고 있는데도 이란전을 돕지 않는 건 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1: 바로 옆 김정은으로부터 지켜주고 있는데 우리를 돕지 않는다고요? 그럼 왜 우리는 한국 돕는 일에 개입해야 되죠? 라고 한국 대통령에게 말했습니다.
0: 김정은과의 우애는 강조하면서 한미연합훈련은 축소한다면 동맹보다 적대국에 이로운 것 아니냐는 질문이 쏟아졌고 트럼프는 비판에 앞장서온 CNN 기자를 콕 집어 조용히 하라고 신경질적으로 윽박질렀습니다.
1: 조용, 당신네는 가짜뉴스입니다. 조용히 해요. 당신은 가짜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말입니다.
0: 이란과의 60일 임시휴전이 아무런 성과 없이 종료된 시점에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전격 지시한 트럼프는 이란 협상을 중지해온 오만까지 폭격할 수 있다며 우방국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2: 경남 지역에 큰 피해를 입혔던 이번 폭우는 다행히 잠잠해지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기록적인 폭우로 약해진 지반 때문에 추가 산사태 우려가 제기됐고 이미 사망자가 발생했던 거제 아파트엔 긴급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김태석 기자입니다.
3: 산사태가 덮친 아파트는 디귿 모양으로 산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아파트 왼편 대각선에서 산사태가 시작됐는데 토산은 1, 2층을 주로 덮쳤지만 5층 창문에도 나뭇가지가 꽂혀 있습니다. 당시 흘러내린 토사의 속도가 상당히 빨랐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밀려든 토사의 압력에 아파트 끝 외벽도 떨어져 나갔습니다. 산사태 이튿날 안전진단 결과 뒤편 산은 급경사인 안반에 토사층이 아주 얇게 분포하고 있는 형태였습니다.
4: 표면을 제가 만져보니까 물을 먹을 때 손으로 쪼개질 정도로 아주 연한 그러한 안반들이었습니다. 그 표면으로 흙과 물이 같이 있는 그 상태로서 흘러내린 겁니다.
3: 비는 약해졌지만 부서져 내린 비탈면은 아직도 물기가 가득한 상황.
4: 저 위까지 올라가 봤거든요. 밟으니까 그냥 사면이 발이 미끄러질 정도로 아주 연약화되어 있습니다. 강우가 더 내린다면 안심할 수가 없고요.
3: 이번 산사태로 긴급 대피 명령이 내려진 아파트는 모두 두 동. 진단 결과 아파트의 건물 기초에 큰 문제가 생기진 않았지만 안전을 우려한 다른 동 주민들도 집을 떠났습니다.
5: 빨리 안전진단이 나와가지고 입주자들이 속히 집으로 복귀해서 또 생활을 했으면 좋겠고요.
3: 비가 그치자 단지 곳곳에서 복구 작업이 시작됐지만 인명피해가 난 아파트 동의 경우 토사가 엄청나게 늘어차 있는 데다 전기와 수도도 복구돼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모두 복귀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6: 이번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통영에서도 긴급 복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피해 규모가 워낙 커 완전 복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구정석 기자입니다.
7: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빗물에 종잇장처럼 찢겨나간 아스팔트. 땅속에 매설된 도시가스관까지 드러날 정도로 깊이 패인 탓에 본격적인 복구가 시작됐지만 복구할 수 없는 아스팔트는 아예 걷어내야 합니다. 가까스로 남은 도로는 구겨진 아스팔트를 다져 평평하게 만들고 무너진 곳은 채워넣습니다. 도로 곳곳이 파손돼 시내버스 5개 노선 운행이 중단돼 일단 차량이라도 다닐 수 있게 평탄화 작업부터 하는 겁니다.
8: 제가 나와 있는 곳은 통영 용화사로 이어지는 봉평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스팔트는 찢겨져 나가고 급류에 도로 곳곳이 유실되면서 복구까지는 상당히

0: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1: 군 장병들도 나서 복구를 돕고 있지만 도로가 부서진 탓에 차량 접근이 어려운 상점과 주택가 복구 작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어떻게 복구해야 되는지 깜깜합니다, 솔직히. 무지해야 되는 거지, 뭐. 대책도 안 나오고.
1: 인근 하천이 범람해 10여 분 만에 물에 잠긴 지하 주차장엔 여전히 차량 대게대가 물에 잠겨 있습니다.
3: 저는 차가 없어서 택시를 타고 다니고 있는 중이고 남편 차는 다행히 그날 뺐는데 남편 차에도 엔진은 아니고 기름통에 물이 차가지고 기름통에 물이 차서 지금 수리 중이거든요.
1: 비는 그쳤지만 전기가 끊겨 냉방기도 없이 엉망이 된 집에서 무더위를 버텨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4: 야, 우리 이제 며칠 장사 못하죠. 냉동고 뭐 기계도 안 되지. 저런데 풀이 들어야 되겠는데 저것도 안 되지. 지금 뭐 저거 하려고 며칠 걸리지 싶네.
1: 수해와 폭염의 이중고에 이재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정석입니다.
5: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러시아군에 점령된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 직원용 버스 정류장에서 드론이 폭발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며 원전에 대한 공격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IAEA는 현지 시간 18일 소셜미디어 X에 오늘 오전 6시쯤 자포리자 원전 직원들이 이용하는 통근용 버스 정류장에서 드론이 폭발했다는 보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폭발로 원전 직원과 하청업체 직원 등 모두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포리자 원전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점령돼 현재까지 러시아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2명을 임명 제청하면서 관례와 달리 이재명 대통령과 조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법사위 관계자도 사전 협의 없이 서면 통지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권을 가지며 대통령은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해 통과 시 임명합니다. 반년간 이어진 노태학 전 대법관 공석 사태와 관련해 대법원과 청와대 의견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 바 있습니다. 오늘 자정쯤 경기 평택시 청부읍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나 5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펌프 부품을 만드는 공장 건물과 창고 2개 동이 불에 탔습니다. 폭염특보가 확대되는 가운데 오후부터 비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호남 5에서 30mm, 경기 남부 5에서 40mm입니다. 습도가 높고 낮 기온까지 오르며 폭염특보도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24도, 춘천 22도 등 20도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9도에서 33도로 예보됐습니다.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지금까지 뉴스투데이를 들으셨습니다.
2: MBC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3: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좀 하나 얘기를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4: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5: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2: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6: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6시 15분입니다.

0: 안녕하세요.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복숭아를 먹다 보면 복숭아 씨가 함께 갈라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씨앗 안쪽이나 씨 주변에서 하얗거나 회색빛의 솜털 같은 물질이 발견될 때가 있는데 이것이 곰팡이일 수 있으니 먹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고 합니다. 과육이 멀쩡해 보여도 곰팡이균이 과일 전체에 퍼져 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모든 과일이나 채소에서 곰팡이가 보일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버려야 하는지 궁금한데요. 오이나 토마토, 복숭아처럼 무른 것들은 통째로 버리는 것이 좋고요. 단단하고 수분이 적은 당근이나 양배추 같은 경우에는 곰팡이가 많이 퍼진 것이 아니라면 도려내고 섭취해도 된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꽤 많이 덥고 무덥죠. 탈나지 않도록 음식 섭취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19일 수요일 아침의 뉴스 시작할게요. 현재 기온 볼까요? 서울 25도, 부산 26도, 대구 26도, 대전 24도고요. 광주 25도, 강릉 27도, 제주 27도입니다. 오늘도 한낮에 무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전국 곳곳에 소나기도 내리겠고요. 이번 무더위는 이달 하순까지 길게 이어진다고 하네요. 오늘도 아침의 뉴스에 문자나 미니로 인사 전해주시고 의견들 많이 보내주세요.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8001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3: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회사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4: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5: 여러분의 아침을 뉴스로 열어드립니다. 아침엔 뉴스, 뉴스민입니다.
0: 8월 19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입니다. 대구의 한 종합병원에서 환자와 의료진 등 60여 명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여 당국이 긴급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12일부터 사흘간 대구의 한 종합병원 내 김밥집에서 식사를 한 67명에게서 복통과 설사, 고열 등의 증세가 나타났는데요. 집단 식중독으로 의심돼 보건당국이 김밥집의 식재료와 집기류에서 검체를 채취해 검사하고 있습니다. 영업을 중단한 김밥집은 무더운 날씨 때문에 재료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밝혔는데요. 당국은 당시에 팔린 김밥을 450줄 정도로 추정하고 추가 식중독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등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고생을 강제 추행한 뒤 아내에게 혐의를 뒤집어 씌우려 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어제 아동 청소년 성보호 법률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11월 4일 A씨는 대전의 한 고등학교 승강기 안에서 여고생 B양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 초기 A씨는 현장에 함께 있던 여성 지인에게 아내 행세를 하며 경찰 전화를 받도록 부탁했고 결국 현장에 없었던 아내가 피의자로 특정돼 검찰에 송치됐는데요. 하지만 이후 아내가 실제로는 현장에 없었고 남편의 부탁으로 허위 진술했다고 자백해 보완 수사가 이루어졌으며 결국 본인이 기소돼 재판에 서게 되었습니다. 국민 신문고를 통한 학교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나치게 사사한 내용까지 답변을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 신문고를 통해 전국 시도교육청으로 접수된 민원은 2024년 12만 4,863건에서 지난해 13만 3,784건으로 7.1%가 늘었는데요. 같은 기간 국민 신문고 전체 민원이 4.3%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학교 관련 민원은

0: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민신문고와 같이 공식 창구로 민원이 접수되면 학교는 민원처리법에 따라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시험이 너무 어렵다, 체험학습, 버스자리 배치 기준이 무엇이냐, 사이 나쁜 친구와 왜 같은 모둠을 시켰냐, 미세먼지가 안 좋은데 야외 체육 수업을 왜 했느냐는 등 사소한 내용까지 답변을 해야 해 일선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30년물 국채금리가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최근 미국 30년물 국채금리는 5.3%를 넘어 19년 만에 최고 수준인데요. 이에 미국과 이란 간 휴전 MOU가 만료돼 긴장이 고조되면서 뉴욕 증시 3대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계속되는 중동위기에 국제유가도 2% 상승하면서 물가 상승 우려를 높였는데요.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급락세를 보이며 4.98% 하락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각 글로벌 이슈들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월드뉴스 서울신문 송현서 기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라고 지시하면서 파장인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1: 네, 트럼프 대통령이 17일 자신의 SNS인 트루스 소셜에 한미연합훈련 대폭 축소를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북한의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미국이 오래전부터 한국과의 합동군사훈련에 참가하기로 동의했다는 사실에 불만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0: 네.
1: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이 늘 그렇듯이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는 이 훈련들은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임 기간 동안에 위협적이지 않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온 국가에 완전히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해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0: 네.
1: 자신의 재임 중이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북한을 두고 미국의 위협적이지 않은 국가라고 간주한 셈이고요. 북한을 겨냥한 한미 양국의 합동 군사훈련이 북한의 적대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0: 네.
1: 실제로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하반기 정례 한미연합훈련 기간 동안에 원래 예정돼 있던 야외 기동훈련이 14건으로 이제 집계가 됐고
0: 네.
1: 지난해 22건에 비해서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가 뭐라고 봐야 될까요?
1: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SNS에서 여러 단서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이란의 비핵화 작업에 동참할 의향을 물었더니 이재명 대통령이 사양하겠다고 답했다라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0: 네.
1: 여기서 이란 비핵화 노력 동참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은데
0: 네.
1: 그동안 미국이 요구해왔던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기여 문제와 연관이 있다는 해석들이 많고요. 실제로 미국 행정부 관계자는 폴리티코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한 대 때리고 싶어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1: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0: 네네.
1: 또 다른 문제는 관세인데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정부가 약속했던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중에 조선업 협력에 배정되어 있는 1,500억 달러를 제외하고 2,000억 달러의 구체적인 투자 약속 이행에 대해서 한국이 좀 의도적으로 늦추고 있다라고 인식한다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미 행정부 쪽에서는 한국은 역대 가장 느린 협상가들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0: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와 통상에 다 불만을 가지고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1: 맞습니다. 그래서 미움털이 박혔다라는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0: 네.
1: 원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보면 안보랑 관세 같은 통상 분야를 각각의 문제로 보지 않고
0: 네.
1: 유기적으로 연결해왔죠. 그래서 이걸 지렛대 삼아서 미국의 가장 유리한 결과들을 이끌어왔습니다.
0: 네.
1: 한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같은 여러 동맹국에도 비교적 동일하게 이런 스타일을 적용을 해와서 동맹국의 신뢰를 붕괴한다라는 비판도 받아왔고요. 그래서 폴리티코도 트럼프 대통령은 투자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의 쿠팡 규제나 이란전, 호르무즈 해협 지원 거부에도 불만을 가지고 있고 경제와 안보 문제를 서로 분리하지 않는 성향을 보여왔다고 평가했습니다.

0: 네, 동맹국들을 다 약간 적으로 돌리는 성향이 있는 것
1: 맞습니다.
0: 같은데요. 미국 정치권 안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 먼저 민주당 소속의 힐러리 클린턴 상원 의원은 대통령이 미국의 정책을 캐나다, 오만보다 북한과 러시아에 더 우호적으로 만들고 있다면서 장난하고 있나?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고요.
0: 네.
1: 마크 켈리 상원 의원도 한미 연합훈련들은 우리와 한국 같은,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 같은 동맹국들이 더잘 훈련되고 조율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 이런 훈련의 규모를 줄이는 건 오직 북한만 돕는 것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0: 네.
1: 또 다른 상원 의원은 북한은 탄도미사일과 확대되는 핵 프로그램으로 미국을 위협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의 미친 요구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0: 네.
1: 중요한 건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런 비판들이 나온다는 건데요. 공화당의 한 상원 의원은 한국과의 연합훈련을 축소하는 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을 돕는 북한군 수천 명을 풀어주는 것과 같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0: 그러면 중국과 일본 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궁금합니다.
1: 네, 일본 아사히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정부의 불만을 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0: 네.
1: 트럼프가 이 한국을 일본, 유럽과 함께 이란 전쟁을 도와주지 않은 동맹국으로 이미 지목을 했었고
0: 예.
1: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대미 투자 속도가 너무 느리다면서 관세율 인상도 시사했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일본 외무성의 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의 안보를 이란 전쟁에 끌어들이고 있다라고 평가하게 됐습니다.
0: 네.
1: 중국은 조금 더 신랄하게 평가를 했는데요. 신화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군사훈련의 축소 규모 축소를 선포한 게 북한과 이란에 대한 정책에서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좌절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니까 화풀이를 한 것이다.
0: 네.
1: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0: 예.
1: 이런 강압적인 외교의 목적은 동맹국의 군비 분담과 안보 정책 그리고 무역 관세 같은 의제에서의 타협과 양보를 강요하는 것이라면서 이런 동맹 시스템은 점차 와해를 향해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0: 네. 아니 무슨 대통령이 화풀이성 정책 결정을 합니까? 네,
1: 그것도 다른 나라를 향해서요.
0: 아, 그러게 말입니다. 이란 전쟁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이제 한국에 화살을 돌린 셈인데 진짜 속내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1: 아무래도 중간 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사실상 포기한 게 아니냐. 왜냐하면 9월부터는 사실상 관련된 연설을 시작해야 되는데 아직
0: 네.
1: 관련 일정이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0: 예.
1: 지금 이란 전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30% 초반, 한 33% 정도까지 곤두박질 친 상태입니다.
0: 네.
1: 이란 전쟁의 출구가 보이지 않다 보니까 대중의 눈을 좀 돌리려면 과거에 어떤 정치적 효과를 톡톡히 봤던 북한을 이용해야겠다라고 마음먹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빅터 차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문제에 대해서

0: 그래서 완전히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려서 국면의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환기를 시키려고 한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1: 네.
0: 중동에서의 좌절과 선거 부담을 한미동맹한테 전가를 하면서 노골적인 청구서를 들이미는 거죠.
1: 네.
0: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 축소와 더불어서 대미 투자가 더 지연되면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25%로 다시 올리겠다면서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일종의 선거용 이벤트에 휘말리게 되면 한국은 외교와 안보, 통상에서 삼중고래를 겪을 우려가 있습니다.
1: 네, 참 나라보다 대통령이 본인의 정치적 이득을 앞세우는 그런 뭐 여러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나라가 사실 어지러워지고 어려워지는데
0: 맞습니다.
1: 참 우리 과거를 떠올려봐도 좀 기시감이 드네요.
0: 네.
1: 자, 그리고 관세 얘기를 좀 해보면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관세 협상을 하러 미국으로 갔는데 캐나다도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0: 네, 미국과 캐나다가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최대 50% 신규 관세 발효를 하루 앞두고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신규 관세는 현지 시간으로 19일 0시 1분부터 캐나다산 제품 약 200억 달러 규모에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이 관세 발효를 막기 위해서 미국과의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직접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기도 하고요.
1: 네.
0: 양국 협상에서 핵심 쟁점은 자동차입니다. 미국은 현재 캐나다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걸 15%로 낮추는 방안이 현재 협상 테이블에 올라 있고요. 캐나다 자동차 업계는 이 북미 자동차 공급망에 굉장히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0%까지도 이걸 낮추고 싶어 하는데
1: 네.
0: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에서 산불이 난 이후에 산불 연기가 미국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또 관세를 높인 적도 있거든요.
1: 네.
0: 이런 부분에서 미국과 캐나다의 관세 협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참 캐나다 상황이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관세를 계산하는 방식도 지금 쟁점인데요.
0: 네, 미국은 자동차에 포함된 부품 가운데 미국산 부품에 대해서만 관세 공제를 적용하려고 하는데
1: 네.
0: 캐나다는 멕시코산 부품을 포함한 북미산 부품 전체를 이 공제 대상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1: 예.
0: 캐나다로서는 이 미국의 신규 관세가 실제 발효가 되면 자동차는 당연하고 철강이나 알루미늄 같은 기존 관세에 더해서 수출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1: 네.
0: 특히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이나 제조업체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자, 대만 소식을 좀 볼까요? 대만이 AI 배당금을 국민들한테 배분한다는데 와, 그러면 이게 전 국민이 보너스라도 받게 되는 건가요?
0: 맞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는 AI 보너스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1: 와.
0: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내년에 대만 전 국민에게 1인당 1만 대만 달러, 우리 돈으로 44만 원 정도의 현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네.
0: 전 세계적으로 AI 투자 확산이 이제 대만의 경제 성장 과실로 이어졌고 이걸 전 국민이 함께 누려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눠주는 배당금이거든요.
1: 네.
0: 대만 입법원이 연내 예산안을 처리하게 되면 내년 2월 춘제, 그러니까 중국의 설, 홍콩의 설 전에 대만의 설 전에 1인당 1만 대만 달러의 보너스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뭐 우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물론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만은 대만의 AI 산업 호황이 어느 정도인가요?
0: 네, 올해 대만 경제는 글로벌 AI 수요 폭발에 힘입어서 39년 만에 최고 성장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1: 네.
0: 그래서 덕분에 올해 대만의 이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 전망치도 11.05%로 이전보다 상향 조정됐습니다. 대만에서는 야권을 중심으로 초과 세수를 활용해서 전 국민 대상 현금 지급을 제도화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꾸준히 해왔었거든요.
1: 네.
0: 다만 한국과 마찬가지로 AI 호황이 이 반도체나 전자 같은 첨단 산업에만 집중이 되면 면서 대만의 경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라는 지적들은 꾸준히 있었습니다.
1: 네.
0: 자동차 부품이나 기계 같은 전통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부진하기 때문에 산업 간의 격차가 벌어지는 추세고 이건
1: 네.
0: 한국도 비슷한 상황이죠.
1: 네.
0: 실제 대만 노동력의 약 4분의 1이 이런 전통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AI 보너스에 대한 요구 목소리가 더 크게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원래 집권 민진당은 이 AI 보너스에 좀 부정적이었는데
1: 네.
0: 11월에 지방선거가 있거든요. 그리고 2028년에는 대선도 있습니다. 이 정치적 이벤트를 겨냥한 어떤 전략적 선택이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1: 네. 뭐, 포퓰리즘이다 이런 거군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아침엔 월드뉴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6시 35분입니다.
3: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알람.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4: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는 이유 있는 뉴스.
3: 핫한 뉴스들 살펴보고 이유까지 친절하게 짚어보는 시간 이유 있는 뉴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3: 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어제 청와대와 인사혁신처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전해졌습니다.
5: 네, 사직서에는 건강상의 이유와 함께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됐고 앞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 완성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취지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 네.
5: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이 작년 7월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수청 신설 같은 검찰개혁 입법을 주도했는데 다만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 자체에는 동의하면서도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우려와 함께 신중론을 펴왔는데요.
3: 네.
5: 지난 6월에는 경찰의 수사를 다 맡길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고 형소법 개정 뒤에도 제도를 빛의 속도로 바꾸면서 부작용이 생길 경우 다시 빨리 고쳐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3: 네.
5: 정 장관이 이렇게 여러 차례 물러날 뜻을 밝혀왔었는데
3: 네.
5: 그전에도 계속 청와대에서 만류 의사가 강했거든요. 지난 4일 비공개 국무회의 때도 이재명 대통령이 잘 버티세요라고 말했습니다.

0: 약간은 달라진 것 같네요.
1: 네, 일단 강유정석 대변인은 정 장관은 그동안 국민적 요구에 따라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라면서 후속 인사 등의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맡은 바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렸다라고 했고요.
0: 네.
1: 또 정 장관이 건강상의 이유로 면직을 요청해왔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1: 지난번처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의를 만료했다라기보다는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 업무 공백이 없도록 자리를 지켜달라 이제 이런 반응이었는데요.
0: 네.
1: 다만 사표를 공식적으로 수리했다고 발표한 것은 아직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후임 법무부 장관 인사를 포함한 개각 일정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정해진 바가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래서
0: 네.
1: 사실 보도의 해석도 좀 엇갈렸습니다. 아,
0: 예.
1: 이번에는 진짜로 사의를 수리를 하고 장관이 교체가 되겠구나 조만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있는 반면에 교체 시기가 명확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연말 이후까지 밀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일각에서 있습니다.
0: 네. 공교롭게도 이제 정성호 장관이 사표를 제출했던 바로 어제 10월에 출범하게 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구체적인 조직이라든지 또 운영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하위 법령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 네. 국무회의에서 중수청법 시행령과 중수청 직제, 중수청 수사관 임용령 등 3개의 제정안이 의결이 됐습니다. 중수청은 오는 10월 2일 공식 출범하게 되는데요.
0: 네.
1: 본청과 함께 서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6개 지방청 체제로 운영을 하고 전체 정원 2,874명이었습니다.
0: 네.
1: 이 가운데 수사관이 2,567명으로 89%, 90%가 가까이 되는데요.
0: 네.
1: 서울지방청에만 1,089명이 배치가 되고요.
0: 예.
1: 수사 대상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과 외환 등 이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 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로 제한을 했습니다. 보이스피싱, 금융범죄, 가상자산, 마약, 국가재정범죄를 다루는 합동수사부서도 별도로 두게 되고요. 형소법 개정에 따라 검사가 요구하는 보안수사를 전담할 조직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기존 검찰청 소속 검사와 검찰 수사관 등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시험 없이 중수청 공무원으로 옮길 수도 있도록 했습니다.
0: 네. 지금 이런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요. 어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그리고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관 후보로 이재명 대통령한테 임명 제청했습니다.
1: 네. 손봉기 부장판사는 지난 3월에 퇴임한 노태학 전 대법관의 후임입니다.
0: 네.
1: 노 전 대법관이 퇴임한 뒤 후보 제청이 계속 늦어졌는데 대법관 한 자리가 5개월 동안이나 비어있게 된 겁니다.
0: 네.
1: 이번에야 후임 제청이 이루어졌습니다.
0: 참 오래 걸렸습니다.
1: 네, 김성수 부장판사는 오는 9월 임기가 끝나는 이응구 대법관을 후임으로 제청이 된 건데 앞으로 대통령이 두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은

0: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노태학 전 대법관 퇴임으로 공석이 발생한 지 반년 가까이 지나서 후임을 제청을 하면서 최소한의 소통이 없었다라며 청와대에서 좀 불편한 기류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배경을 조금 말씀드리면 네. 그러니까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으로 이제 4명의 후보가 추려진 상황이었는데 네.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대법관 임명이기 때문에 좀 상징성을 갖춘 인물을 원했고 네. 대법원 측에서는 원래 이제 대법관에 대한 이제 몫이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싶어 했던 기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1순위가 달라서 맞지 않았고 네. 2순위로 좁혀봤는데 맞지가 않아서 이 후보 조율이 어려워서 지금까지 계속 무기한 미뤄져 왔던 건데 네. 결국 마지막에 이른바 그냥 대법원에서 원하는 픽으로 강행해서 제청이 되게 되면서 네. 사실상 청와대를 패싱한 거다 이런 지적이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강행을 했다. 그래서 자리도 만들어놨는데 취소가 됐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어제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여야가 한 목소리로 김대중 정신을 강조했어요.
0: 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요. 어제 현충원에서 열린 추모식에서 김 전 대통령을 민주 개혁 세력의 산이자 바다이고 저수지이자 샘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 전 대통령은 단순한 애정과 추모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과 배움의 역사라면서 국민과 함께 이념을 넘어 초당적으로 기리고 배우겠다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도 박충권 수석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서 김 전 대통령이 지켜온 의회 민주주의와 대화 타협의 정신을 강조했는데요. 다만 현재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있다라면서 김 전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 소수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런 대여 비판을 함께 내어놓았습니다.
1: 네. 어제 현충원에 보수정당 대표들이 참석을 안 했더라고요.
0: 네. 장도혁 대표의 경우에는 원래 추모식 참석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네. 경남의 집중호우 피해가 커지면서 일정을 급하게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장도혁 대표뿐만 아니라 정동세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서울 일정을 취소하고 어제 거제와 통영의 수해 현장을 찾았고요. 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이날 추모식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네. 사실 과거 보수정당 지도부들은 DJ 추모식에는 꾸준히 참석을 해왔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번에는 보수야당 대표들이 모두 빠진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1: 네. 근데 그건 그런데 민주당에서도 좀 눈에 띄는 불참자가 있었습니다. 전당대회에서 민주당의 뿌리를 강조해왔었는데 정청래 전 대표가 추모식에 안 갔어요.
0: 네. 어제 DJ 추모식에 정청래 의원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네. 전당대회 경쟁자였던 송영길 의원이 그래서 바로 비판을 했는데요. 본인의 유튜브 라이브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뿌리를 그렇게 강조했던 정청래 후보가 추도식에 나오지도 않았다라면서 뿌리가 없이 꽃을 피울 수 없다고 하시는 분이 참석을 안 했다라고 꼬집었는데요. 전당대회가 끝난 지 하루 만에 이 과거사 또 민주당의 정통성을 둘러싼 신경전이 또 이어진 셈입니다.
1: 그러네요. 김민석 신임 대표는 취임 첫 공식 일정 어떻게 보냈나요?
0: 네, 전당대회가 끝난 직후였던 그제 밤에는 폭우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를 찾았고요. 네. 당선 직후에는 수해 현장, 취임 첫날에는 DJ 임시정부 5.18이라는 상징적인 동선을 잡았습니다. 네. 어제 오전에는 한병도 원내대표 등 신임 지도부와 함께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탑을 참배를 했고요.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서 별도로 참배를 한 뒤에 DJ 17주기 추모식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서울 용산 효창공원으로 이동을 해서 임시정부 요인 묘역도 참배를 했는데요. 오후에는 광주로 내려가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았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어제 아침에 김민석 이제 신임 대표가 아침에 강우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났습니다.
0: 네, 강우식 실장이 대통령의 축하난을 들고 국회 대표실을 찾았습니다. 네. 두 사람은 공개 발언을 마친 뒤에 취재 앞에서 웃으면서 서로 포옹을 했는데 이 사진이 어제 좀 화제를 모았죠. 네. 김 대표는 벽이 없는 원팀으로 소통이 이루어지겠다는 기대와 책임감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정부와 대통령의 국정 방향을 잘 뒷받침을 하되 당은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청와대와 정부에 전달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강 실장도 당청, 당정이 원팀으로 뛰는 역할이 중요하다라면서 네. 이제 모두 하나가 돼서 민주당을 잘 이끌어 주실 것으로

0: 기대한다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1: 네, 신임 김 대표는 이제 민주당 안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도 이제 큰 숙제가 되겠습니다. 당직 인선도 어제 오후에 추가로 발표가 됐는데요. 어떤 인물들과 함께하기로 했나요?
0: 네, 핵심 당직인 사무총장에는 사선의 한정혜 의원이 맡게 됐습니다. 정청래 지도부에서 정책위의장을 맡았는데 이번엔 사무총장이 된 거고요.
1: 네.
0: 어쨌든 이쪽에 좀 통합 인사의 성격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는데 또 전당대회 기간에는 또 한정혜 의장이 약간 또 김민석 대표 편을 좀 들기도 했어서 네. 여러 가지 고려가 된 걸로 보이고요.
1: 예.
0: 정책위의장에는 삼선 권칠승 의원이 임명이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인물이고요. 홍보위원장에는 이재명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바 있는 김남준 의원, 또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장에는 신정훈 의원이 각각 임명이 됐습니다. 대변인단으로는 조계원, 이용우 의원과 신현영 전 의원이 합류했는데요.
1: 네.
0: 앞서 전당대회 직후에는 비서실장의 김태선 의원, 수석대변이 되는 박성준 의원이 임명이 됐습니다.
1: 네. 아직 남아있는 핵심 인사가 지명직 최고위원 두 자리거든요. 김인석 대표가 누구를 앉히게 될까요?
0: 네. 그러니까 민주당 최고위가 기본적으로 이제 구인 체제입니다. 대표, 네. 원내대표, 그리고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여기에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을 더하는 건데요. 이번 전당대회에서 소위 친청계로 분류되는 최민희, 이성현, 한민수 의원 3명의 친명계로 분류되는 박선원, 서미아 의원 2명이 선출이 돼서
1: 예.
0: 김민석 대표가 남은 두 사람을 어떤 성향의 누구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최고위의 정치적 무게중심이 어느 쪽으로 갈까 이것도 좀 정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네.
0: 일단 한 자리는 청년 몫으로 사실상 확실시되는 분위기인데요.
1: 네.
0: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 대표 본인이 직접 약속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청년
1: 네.
0: 최고위원 신설이 좀 무산이 되면서 본인이 당선이 되면은 청년에게 한 자리 주겠다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요.
1: 네.
0: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신인규 변호사 패널로 많이 활동하고 있는 이야기
1: 맞습니다.
0: 나오고 있고요.
1: 네.
0: 또 최고위원 예비 경선에 도전을 했던 김영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이나 정민철 전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도 얘기가 되고요.
1: 네.
0: 또 김규현 변호사도 거론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나머지 한 자리는 통상적으로는 좀 지역 안배를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
1: 예.
0: 노동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를 기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1: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새 지도부가 꾸려졌습니다만은 전당대회 후유증이 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정청래 의원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전당대회 직후에 탈당을 하겠다는 반응까지 나왔어요.
0: 네, 그래서 정청래 의원이 직접 여러 차례 만류하기도 했습니다.
1: 네.
0: 전당대회 직후 유튜브 라이브를 켜고 탈당하면 안 된다. 당의 주인은 당원 여러분들이다. 주인이 왜 집을 나갔느냐라며 만류를 했고요.
1: 네.
0: 또 이번 전당대회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라면서 당원 동지 여러분 탈당하지 말고 정청래와 함께 해달라라고 했는데요.
1: 네.
0: 그러면서도 저는 졌지만 동지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과 의지는 승리했다라면서 본인을 지지하는 최고위원 후보들이 당선된 것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1: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2: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

0: 건설 포스코 ENC.
1: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2: 제초제는 타타타.
3: 한얼 사이언스.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Walk it,
5: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6: 이어서 7시 5분부터는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 방송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7: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곽재원 리포터 전해주세요.
8: 네. 폭염, 열대야, 소나기, 다시 여름다운 날씨가 펼쳐지겠습니다. 서울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이 폭염특보, 해안가로는 지금 곳곳으로 열대야 주의보도 내려져 있고요. 현재 서울의 기온이 25도, 강릉 27도 가리키고 있고 낮에는 서울, 부산이 32도, 광주, 경주 33도로 어제보다 조금 더 덥겠습니다. 여기에 소나기까지 습도를 더해주겠습니다. 지금도 중부지방 곳곳으로 소나기 내리는 곳들이 있고요. 호남 지역에는 시간당 10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의 비는 오전 중에는 대부분 그치겠지만 이후로도 전국 대부분 강한 소나기가 지날 때가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7: 미니로 이광희님, 아침 운동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해주셨는데요. 네, 비 피해 입은 분들 힘내시고 빨리 복구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말씀도 같이 주셨어요. 이선희의 한바탕 웃음으로 청해 주셨네요. 오늘 끝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류수민이었습니다.

0: 힘이 존재하는 수상 낚시터. 운영 규정을 보강해서 생명을 지켜야 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0: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전기 사고에는 크게 합선, 누전, 스파크, 과부하, 과열 등이 있는데요. 특히 최근 5년간 전기 사고로 인한 감전 사고는 총 2,509건에 달할 정도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먼저 전자제품, 멀티탭 등의 전선이 벗겨지거나 끊어진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고 교체해야 하고요. 문어발식 멀티탭 사용은 지양해야 합니다. 플러그를 뽑을 땐 반드시 플러그 헤드를 잡고 올바르게 뽑아야 하고요. 젖은 손으로는 절대 전자제품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전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목포 MBC의 전기 안전 캠페인은 송하 전업사와 함께합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2: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7시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연습 축소를 지시한 데 따라 미군 측이 연합연습에 주된 훈련 항목이자 북한이 그동안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여온 대북 전면적 반격 가상훈련을 아예 취소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대규모 야외 실기동훈련도 전격 취소하고 2주간의 연합연습 일정을 절반인 일주일로 축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미군 측은 당초 2주간으로 계획했던 한미연합지휘소 연습 가운데 후반부 일주일에 해당하는 대북 역공격 반격 훈련을 취소하기로 하고 이 같은 뜻을 우리 군 당국에 전달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어제 한미연합연습이 진행 중인 수도방위사령부 비원 지하 벙커를 전격 방문해 훈련 상황을 점검하고 전시작전 통제권 조기 회복을 당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안 장관은 비원 벙커에서 을지 자유의 방패 일부 연습 국방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연합연습에 참가 중인 장병들과도 만나 이들을 격려했습니다. 안 장관은 이번 연합연습을 통해 우리 군의 전투 능력을 한층 강화하고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확립하는 한편 전작권 조기 회복을 위한 완전 운용 능력 검증 완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민을 통합하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어젯밤 방송된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대통령께 한 가지 결단을 공개적으로 건의하고 싶다며 마침 민주당 전당대회도 끝났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라고 말했습니다.

0: 이 위원장은 지금의 국정 난맥과 극심한 국론 분열 현상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가장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며 국민 통합을 국정의 제일 목표로 내걸고 진정으로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이제는 한 정당의 대통령이라는 정치적 울타리에서 벗어나셨으면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동 정세 불안과 미 국채 금리 급등 등의 여파로 미 뉴욕 증시 3대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30 산업 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22% 내린 53,343.4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앤푸어스 500 지수는 0.69% 내린 7,691.76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 지수는 1.33% 내린 26,289.71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폭염특보가 확대되는 가운데 오후부터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대전과 충남 남부, 광주 전남에 5에서 30mm,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내륙 5에서 40mm 등입니다. 양승은입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바둑기사 신진서 9단입니다. 저는 2020년 삼성화재배 결승을 뼈아프게 기억합니다. 실수로 내준 1국을 만회하려다 2국을 두면서도 마음은 3국에 가 있었고 그 틈을 파고든 상대에게 다 이긴 바둑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 패배는 저에게 현재를 집중하는 법을 가르쳐줬습니다. 지나간 실수도 오지 않는 결과도 눈앞의 한 수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후회가 밀려올수록 붙잡아야 할건 지금 내가 둘수 있는 한 수입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서울 용산공원 부지에 집을 짓는 문제를 두고 정부와 서울시가 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2부에 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이죠. 김영배 의원 만나보고 3부에서는 김경대 용산구청장 만나겠습니다. 8월 19일 수요일 김종배의 시선 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 하루 한 번 챙겨요. 참 쉽다 데이팩.
0: 건강에
1: 하루 한 번 전해요. 참 쉽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3: 김나입니다.
2: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3: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그랬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우산이 늘 함께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2: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3: 뉴욕에 뉴욕타임즈가 있다면 시선집중에는 JB타임즈가 있다. 촌철살인 뉴스 총정리 JB타임즈
4: 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정 시대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릴 텐데요. 그 전에 우리 촌철님들의 소소한 아침 인사부터 챙겨드리겠습니다. 가는 날이 곰팡이님, 변함없이 채널 고정했습니다. 라고 오랜만에 아침 인사 남겨주셨고요. 배시시 남매님은 오늘 저희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 개학했습니다. 너무 좋아요.
4: 부모님들의 똑같은 마음이죠.
5: 네, 네, 진짜 좋으신가 봐요. 크크크크를 몇 개나 보내셨는지.
4: 잘 가라 아이들아 학교로 뭐 이런 거잖아요.
5: 네. 그러니까요. 네. 이사나님은 저희 가족은 강원도 태백에 있는 리조트에서 여름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4: 거의 춥지 않나요 지금?
5: 태백 현재 온도 보내주셨는데요. 18.7도로 무척 시원하다고 보내주셨어요.
4: 예.
5: 숙소 뒤 운동장에서 걷기 운동하며 시선 집중 대기 중입니다.
4: 좋으시겠습니다. 신선한 공기 많이 마시고 원기 충전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5: 네, 아, 휴가 중에도 이렇게 챙겨주시니 너무 감사하고요. 리틀보스님은 부산은 벌써 27도입니다. 오후가 되면 30도가 넘어가겠죠. 모두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라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4: 네, 모두 모두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5: 네, 뉴스 본격적으로 챙겨드릴게요.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4: 정성호 법무장관이 결국 사직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사직서에 건강상의 이유와 함께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유를 함께 적었다고 하는데요. 이어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에서 완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는 입장도 담았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속 인사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맡은 바 역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고 하는데 결국 사표 수리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면 정성호 장관의 고집이 거의 고래심줄 수준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제 관심사는 사퇴 여부가 아니고요, 사퇴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5: 사퇴 이후가 관건이다라고 하면 후임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4: 뭐 후임이야 뭐 정해지겠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돌아가는 상황으로 보면은 후임이 결정이 되더라도 인사청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쳐서 임명장 받을 때까지 장관직을 수행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냥 바로 일단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를 해주고 그럼 차관이 직무대행을 하면서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기다리는 케이스가 있는데 후자로 갈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아 보인다. 네. 돌아가는 상황은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사퇴 이유가 궁금하다고 한 건 그게 아니고, 사퇴를 하면 뭐가 됩니까? 정성호 장관은 다시 의원 활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5: 그렇죠.
4: 그러면 의원 정성호의 스탠스가 뭐가 되겠느냐? 저는 이게 궁금한 건데, 어제 정성호 장관이 어젯밤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한 대목 읽어드리면, 조만간 시행을 앞둔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국민이 걱정하고 계신다. 예상되는 시행착오와 부작용은 법시행 전이라도 시정을 하고 법시행 후에 발견된 문제는 반개혁으로 적대하기보다 겸허하고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 저 또한 국민의 피해가 없도록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의원 정성으로 돌아가서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밝힌 거고요. 어제 사실 퇴근길에 기자들한테도 거의 비슷한

0: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1: 맞아요.
0: 그러면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보완 입법을 주도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보완 입법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보완 수사권을 완전 폐지한 걸 되돌리고 이런 성질의 문제는 아닐 거라는 겁니다. 이미 그거는 흘러가 버렸다. 그러면 장관직까지 버리고 당으로 돌아가서 의원 신분으로서 보완해야 될 게 뭐가 그리 많으냐라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 물음표를 던져보고요. 두 번째 물음표. 그게 끝이냐? 예를 들어 그러면 의원 정성호는 조작기소 특검법 등의 처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일 것이냐? 이것도 되게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이때는 조용히 있는 건가요? 이것도 궁금하다 이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1: 네, 일단 정성호 장관은 어제 퇴근길에서 지금 JB가 얘기한 것처럼 국회에 가서 당 통합이나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신속히 수정하는 데 할 일이 더 많을 거다. 그리고 차관 중심으로 법무부가 일상적 업무를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신속한 사표 수리를 또 한 번 전망을 했어요.
0: 일전에 제가 또 사의 표명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 자리에서 그런 말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건강상 이유로 또 사의를 표명했다고 할 때 아니 그러면 의원직 내려놓느냐고.
1: 지금 모렌티나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그 정도로 아프시면 의원직 수행은 괜찮으신가요? 라는 댓글을 좀 보내주고 계십니다.
0: 그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저기 의식을 했는지 의원으로 돌아가서 이런 일을 하겠다는 걸 지금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얼마나 특별한 역할을 할지 한번 보자 이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1: 네, 어떤 역할을 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근데 다음 달 말에 이제 추석 연휴 이후에 국감이 있잖아요.
0: 네.
1: 그러면 국감 전에 개각을 하게 되면 인사청문을 하고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된 신임 장관이 국감에 나서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보도록 하던데 그러면은 정 장관 후임은 언제 정해지는 겁니까?
0: 그 어차피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개각이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은 많이 있었습니다. 뭐 조만간 몇몇 부처에 대한 지금 그 개각 발표가 있을 것 같다. 이미 뭐 부처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기까지 하니까 며칠 내로 교체 얘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1: 네,
0: 드네요.
1: 현역 의원님 이름이 나오긴 하던데 어떻게 될지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0: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대통령께 용산공원에 아파트를 짓는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반대의 뜻을 말씀을 드렸다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주요 도시가 도심 한복판의 녹지를 도시의 상징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자산으로 지켜왔듯 용산공원 역시 서울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공간이다라는 주장도 곁들였는데요. 오세훈 시장은 국무회의에서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긍정과 부정의 양면성이 함께 존재한다면서 집값 폭등 가능성을 높여서는 안 된다 이런 말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회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국토부가 오늘 당정 협의를 갖는다고 합니다. 용산공원 택지 조성을 위한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도 다뤄질 예정이라고 하는데 개정안은 이 캠프킴 등 복합시설 조성지구의 공원 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지난 5월에 국회 법사위에서 의결된 상태라고 합니다.
1: 네, 짚을 점은요?
0: 자, 뭐 잠시 후 2부, 3부에서 관련 인터뷰 있으니까 짧게만 그 논점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얼핏 보면 이것은 주거권과 환경권의 대립으로 보입니다. 아니 아무리 녹지도 좋지만 지금 서울 집값이 특히 청년주택이 태부족이니까 일단 주거권 확대하는 대로 좀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 한편에 있고 아무리 그래도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녹지는 보존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이 지금 맞서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각기 나름의 이유와 명분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하지만 이런 정리는 한 가지 단서가 달려있다. 이 방법 말고는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할 때 이 주장이 성립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립이 성립이 된다라는 건데요. 용산공원 아니면 집질재가 없다거나 용산공원에 집 지으면 녹지가 완전히 회복불능 상태에 빠진다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면 꼭 또 굳이 극한 대립할 이유도 없다. 거기서 타협, 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점을 그 여지가 있는지 이걸 좀 살피는 게 우선 아니겠느냐 이 말씀까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라디오 헤드님은 용산공원 아파트 공급 저는 찬성합니다라고 보내주셨고 마스터 초이님은 근데 서울시장과 용산구청장 왜 이렇게 반대가 심한가요? 인근 집값 떨어질까봐 그러는 건 아닙니까?라는 의견. JSD 희동님, 데이지님 등 여러분들은 문화유산 공간에 짓는 아파트는 되고 용산공원 아파트는 안 됩니다.

0: 라고 물어주셨어요. 오티스님, 용산이 직주 근접이라 청년 주택용으로는 괜찮지 않습니까? 라는 의견,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2부와 3부에 걸쳐서 저희가 짚어봅니다. 계속 시선 집중해 주시고요. 뉴스와 분석에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1: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지난 3월에 퇴임한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그리고 9월에 퇴임할 예정인 이응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두 사람 임명 제청의 이유를 아주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고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을 하고 후보자 중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의지 등 대법관으로서의 기본 자질을 살폈고 법관으로서의 자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성품,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등을 두루 고려해서 두 사람을 임명 제청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거의 성인 나셨습니다. 성인. 그런데 좋은 말을 다 갖다 붙였는데요. 정작 짚을 점은 다른 데 있다. 이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레드 헤어님 참 빨리도 후임을 제청하셨습니다라고 올려주셨는데 따로 짚을 점 바로 이런 속도인가요?
1: 아니요, 지금 속도가 아니라 청와대와 사전 조율을 거쳤느냐의 문제가 지금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지금 재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배경에서 나오는 또 하나의 논점이 한 명은 3월에 퇴임한 대법관 후임이고요, 한 명은 9월에 퇴임할 예정인 대법관 후임입니다. 6개월의 시차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면 3월에 퇴임한 대법관 후임은 지금까지 안 하다가 왜 한꺼번에 두 명을 동시 제청하느냐. 그 배경이 뭐냐. 이 문제도 사실은 청와대와의 조율 문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0: 그렇죠.
1: 그걸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까지 나온 보도를 종합을 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김성수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대법원과 청와대가 큰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손봉기 부장판사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대면 없이 서면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제청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언론이 똑같이 보도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사전 협의는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 제청했다 이 말인 거죠?
1: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먼저 정리할 게 있습니다. 도대체 제청권이라고 하는 게 뭐냐의 문제인데
0: 그렇죠.
1: 제청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의미를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어떤 사안을 결정해 주십시오라고 결정권자한테 청구를 하는 행위가 제청이에요. 자, 그러면 자, 이 사람 어떻습니까라고 청구를 했어요. 근데 임명권자가 아, 별로야. 그러면 알겠습니다고 그럼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라고 다시 제시를 하는 게 그게 제청 행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3월에 노태학 대법관 후임 이야기가 한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청와대의 어떤 그 입장과 대법원장의 입장이 다르다. 갈등을 빚고 있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흘러나왔는데 그 여파로 지금까지 임명이 이루어지질 않았던 겁니다. 버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러다가 이번에 두 명을 동시에 제청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한 명은 내 목, 다른 한 명은 대통령 목으로 인정해 줄게. 그냥 동시 패션으로 퉁칩시다. 이 뜻이거든요. 간단히 해석을 하면 이거는 대법원장의 월권이라고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대법원장은 형식적이든 실질적이든 임명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청권만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결정권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있어요. 국회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임명권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계속 고집 피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제청을 해서 임명권자가 오케이. 그렇게 사전 조율을 해서 제청하는 절차를 거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청와대가 아, 내가 제청한 사람이 싫어? 그럼 나도 몰라. 한번 끝까지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지금 6개월 동안 버텨왔던 거잖아요. 간단히 이야기라면. 이게 월권 행위라는 겁니다.
0: 네. 정확하게는 그 7개월여 만에 후보를 제청을 한 것 같아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지난 1월에 이제 후보군을 압축한 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후에 209일 만에 임명 제청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민주당 쪽에서 반응이 상당히 격앙된 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확인하고 싶은데 아직 확인이 잘 안 되던데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패싱했다라고 하면서 어제 청와대에 간다는 일정도

0: 일방적으로 뭐 파기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게 진짠가 이것도 좀 확인이 돼야 할 것 같은데 촌철님들의 반응을 잠깐 전해드릴게요. 홀로움님은 대법관 추천은 사실상 정치죠. 지금 대법원장이 사법 정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 보내주셨고 빵순이님은 희대의 사건이네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1: 한 말씀만 더 하면은요 왜 사전 조율 대면 조율을 안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서면 그 제청을 했느냐 형식 논리는 이렇게 성립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제청의 그 사전적 의미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 해주세요라고 청구를 하는 것이니까 서면으로 제청을 해도 된다라는 형식 논리가 성립이 될 수 있어요. 왜 제청이라고 하는 행위는 올리는 것이니까 그러면 올린 다음에 결정 부분에서 예스 노만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여기에는 이 형식 논리를 그대로 받으면 그러면 대통령이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토달지 말고 만약에 노 해버리면 다시 지체 없이 제청을 해야 된다라고는 또 하나의 형식 논리가 같이 따라붙는 거거든요. 문제는 이거를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문제는 그렇죠.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대법원장의 월권이고 태업이죠.
0: 그리고 또 그동안 어떻게 해왔나 보면 관례적으로 청와대와 대법원은 사전 조율을 거쳐서 해왔다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했는지 또 여기에 숨긴 의미는 뭔지 저희가 유튜브 연장방송 사법어때에서 또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1: JB 여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어제 안규백 국방장관을 면담을 했습니다. 20분가량 만났는데요. 야, 면담 후 국방부 청사를 나올 때 기자들이 따라붙어서 아, 왜 만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브런슨 사령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를 보지 않았느냐 이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 왔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소셜미디어 내용이 뭡니까?
0: 축소를
1: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한다. 일방적으로 밝혔던 바로 그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안규백 장관을 만났다고 밝혔는데 그러면 만남의 결과가 뭘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쪽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한미연합연습을 오는 21일까지만 하자고 요구를 했고 그렇게 결정이 됐다라는 겁니다. 애당초 일정은 17일부터 27일까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연습기간이 절반으로 뚝 잘려버리는 건데요. 원래는 1부 방어작전하고 23일부터 27일까지 2부 반격작전을 하기로 했었는데 2부 반격작전 전이 취소가 된다.
0: 안 한다.
1: 이에 따라서 네. 야외 실기동 훈련도 사실상 대부분 취소된다. 이렇게 정리가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가 뭐 유튜브 연장방송 등을 통해서 짚었는데요. 이것이 김정은 위원장과 뭔가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고 소통의 결과 북미 정상회담까지 염두에 두고 진행되는 소통 때문이라고 한다면 굳이 뭔가 반대할 이유도 없고 부정적으로 바라볼 이유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연합훈련보다는 더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부디 그 차원이기를 바란다. 그리고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다라는 간만에 트럼프 대통령 향해서 덕담 한마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0: 네, 인디고님도 북미 관계 급변하는 건가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네, 어떻게 될지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1: 70대 김모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2024년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서울 금천구 분식집 앞에 방치된 화분 3개를 허락 없이 가져갔다고 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한 45만 원 정도 됐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는 가게가 장사를 자주 안 해서 이 가게가 폐업한 것으로 알았대요. 그 때문에 식물이 말라 죽어가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집에 가져가서 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 할머니를 절도 혐의로 기소를 했어요. 그래서 1심은 전후 사정을 볼 때 충분히 이게 뭐 폐업으로 해서 오해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거 무죄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2심 재판부가 어제 벌금 70만 원에 집행유예 1년 유죄 판단을 내려버렸습니다. 할머니가 폐업으로 화분이 버려진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그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추측에 불과하고 화분이 버려진 게 맞는지 알아보려는 합리적 노력도 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이같이 선고를 했다고 하는데 아니 문 닫고 있는데 어디 대고 알아보니까 폐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근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법원의 이런 형식적인 판단도 문제지만 더한 곳은 제가 볼 때는 검찰인 것 같습니다. 왜냐? 1심에 무죄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2심까지 갔잖아요. 왜 갔습니까? 검찰이 항소를 해서 간 겁니다. 2심까지.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2심 재판부가 어제 그 판결하면서 양형을 결정하면서 그 양형 사유로 이의 전까지 들었어요. 그러면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하지도 않는다.

0: 그런데 검찰은 항소까지 한 겁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자, 이게 법 규정이 그러니까 우리는 법대로 한다. 이런 주장입니까? 아니면 검사의 패소를 염려해서 아, 나 인사고과 이게 좀 지장이 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일단 항소하고 보자. 이렇게 갔던 겁니까? 도대체 뭡니까? 네? 인정머리도 없는 겁니까? 너무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네, 멋진 오빠님이 이게 검찰이 민생을 돌보는 방법입니까? 라고 물어주셨고 이광님 등 여러분들은 절도는 맞기는 맞죠. 하지만 이게 법의 잣대로 이럴 일이냐 이런 물음표를 좀 많이 그러니까요. 달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클래스 마스터님도 이게 검찰이 기소할 일이고 이게 절도죄로 처벌받을 일입니까? 라고 물어주셨고 박서연님은 사법부는 서민만 잡는 것 같습니다. 라는 댓글 올려주셨습니다.
0: 오늘의 결론은 너무합니다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1: 고맙습니다.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목포문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동네 빵집, 식당, 카페,

0: 콕콕뉴스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콕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2: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3: 뉴스의 이면을 파헤치는 삐딱선 정신. 핵심과 디테일이 살아있는 시사의 정석. 여러분은 지금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4: 네, 용산공원 부지에 집을 지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놓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 입장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민주당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분인데요. 김영배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김영배입니다.
4: 네. 서울시당 위원장으로 선출이 된 걸 축하드리겠습니다. 아유,
5: 감사합니다.
4: 그런데 선출이 되자마자 이제 큰 아젠다가 생겨버렸습니다.
5: 예, 어깨가 무겁네요.
4: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5: 지금 이제 청년 주거에 대한 공급 정책이 꼭 필요한 시기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이 네. 지난 15년간 인구가 100만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딱 1030만에서 930만으로 딱 줄었어요. 그런데 1인 가구는 서울 전체 40.1%. 2인 가구까지 치면 67%. 그러니까 1인 가구와 2인 가구에 대한 구조적인 대책이 없으면 향후에 서울이 청년들이 살 수도 없고 네.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는 데도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어서 지금 우리 사회에 그냥 청년들에게 주거를 공급하자라고 하는 단순한 이런 이제 이유만이 있는 게 아니라 글로벌 도시로서의 도시 주거 생태계를 제대로 구축해야만 서울이 전 세계에서 요구받고 있는 도시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저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런 이제 청년 주거 그리고 주택 공급에 대한 논의가 네. 저는 꼭 필요한 논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4: 그러면 좀 하나 일단 사실 확인할게. 국토교통부의 지금 계획은 네. 용산공원을 어디까지 활용해서 청년 주택을 짓자라는 거예요?
5: 용산공원이 처음에 이제 주한미군 이 이제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하고 그 이제 부지를 반환받기로 해가지고 2007년도에 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용산공원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전체 부지가 한 349만 평 정도 돼서 정비구역으로 되어 있고요. 네. 그 가운데 계란처럼 노른자처럼 공원 지구가 있는데요. 네. 공원으로 조성되는 거는 약 300만 회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90만 평.
4: 90만
5: 정도가 이제 349만 평 중에 네. 90만 평이 공원으로 되게 되어 있고 그중에 이제 60만 평 정도가 미군 기지예요.
4: 캠프킴 뭐고
5: 얘기. 예, 그래서 캠프킴 예. 아니고 위에 이제 아래 위로 다 있는데 메인 포스트나 아니면은 사우스 포스트라고 부르는데
4: 아, 예.
5: 예, 그게 합쳐서 60만 평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지금까지 2020년, 22년, 26년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반환이 된 게 20만 평 정도, 즉 3분의 1 조금 안 됩니다.
4: 예.
5: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반환이 안 된 게 한 40만 평 정도의 미군 기지가 그대로 있어서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미군이 왜 도대체 약속을 안 지키냐.
4: 반환이 늦어진다.
5: 예,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가 준공된 게 언젠데 좀 나가줘야 될 거 아니냐. 우리가 공원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4: 예.
5: 그런데 아까 이제 국토부 장관 이야기는 이 용산이 워낙 금사라기 땅이고 중요한 데이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전체를 봐서 미래 세대에게도 좋고 공원도 잘 조성하면서 동시에 업무시설이라든지 주거라든지 이런 복합 기능을 넣을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 어떻게 되겠냐라고 하는 걸 따져야 된다라는 취지.

0: 로 이제 전체 용산공원 부지 전체를 대상으로 고민해 보자라고 말한 겁니다.
1: 김윤덕 그러니까 장관의 발언 취지는 네. 용산공원을 녹지를 싹 다 밀어버리고 거기다 아파트 짓겠다가 아니라
0: 아니죠.
1: 용산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놓고 거기서 종합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다 이런 뜻이다.
0: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보시면은 이게 이제 용산 아까 349만 평 내에 보면은 공원으로 조성될 게 90만 평 정도가 있고요. 네. 그 주변에 보면 용산 국제업무지구라고 우리 이번에 정비창 자리에 또 다른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1: 거기는 주택공급 대책만 나오면 항상 거론되는 곳이죠.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정부가 6천호에서 만호로 청년주택을 늘리겠다고 했더니 오세훈 시장이 또 거기에 반대를 했던 바로 그 지역도 포함되어 있고요. 예. 또 한남 재정비 촉진지구라고 민간 재건축 단지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1: 아, 그래요?
0: 예, 그래서 그런 이제 부지 내에서 보면은 그래도 신용산 4호선역이라든지 1호선 용산역이라든지 이런 데가 가까우면서 동시에 주변에도 좀 어느 정도 개발이 되어 있고 접근성도 괜찮으면서 주거 지역을 했을 때 청년들에게 굉장히 살만한 지역으로 각광받을 수 있는 그런 쪽을 이제 골라서 이제
1: 그러면
0: 개발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1: 초점을 예. 좁히면 처음 나왔던 이야기는 용산 어린이 정원 있잖아요.
0: 네네.
1: 어린이 정원에 청년 주택을 짓는 방안 처음에 나왔던 이야기는 이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0: 그렇습니다. 아마 이야기 시작은 그렇게 처음에 보도가 됐던 걸로.
1: 그러면 용산 어린이 정원에 그 주택을 짓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0: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산 공원으로 조성될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만 평 정도 되고요. 그중에 용산 어린이 정원이 30만 회배 그러니까 9만 평 정도 딱 10분의 1 정도 되거든요.
1: 90만 평 중에 9만 평입니다.
0: 그렇습니다. 예. 딱 이제 10분의 1 정도 되는 부지인데요. 거기가 거론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방부 청사하고도 가깝고
1: 네, 그렇죠.
0: 신용산 4호선역하고도 가깝고.
1: 예.
0: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대로변하고 접해 있고 막 이래서 이제 접근성도 용이하면서 동시에 지금 반환받은 부지 중에 하나고요. 비어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거기가 1차적으로 거론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만 지금 정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 아니고
1: 아, 그래요?
0: 전체를 보면서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 지금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 그런데 사실 지금의 민주당 주도로 만들었던 2007년의 용산공원특별법을 보면 못 건드리게 돼 있지 않습니까?
0: 예. 용산공원특별법 4조 2항에 보면 공원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이제 명시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2006년도 당시에는 일단 이 정도로 사실 서울이 1, 2인 가구에 대한 주택 정책의 필요성이 높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특히 그때는 일단 미군기지를 대규모로 반환받는 거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여기를 이제 공원으로 전체를 조성해보자 이렇게 이제 되어 있던 건데요. 늘 시대에 따라서 공공용지나 공공성의 어떤 목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1: 그러면 특별법은 개정할 수도 있다 얼마든지
0: 저는 이제 논의에 따라서는 예. 법이라는 거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일부 개정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1: 그런데 이미 네.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법사위 통과된 게 있다면서요?
0: 법사위 통과된 거는요 91만 평에 해당하는 그 공원 부지가 아니고요 그 옆에 보면 캠프킴이라든지 아니면은 옆에 유엔사 부지라든지 등 해서 예. 이렇게 산재 부지라 그래가지고
1: 흩어져 있는
0: 예 공원 정비구역 전체 넓은 아까 349만 평 내
1: 흩어진
0: 뜨문뜨문 있는
1: 쪼가리 땅들 어떻게
0: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단 먼저 일부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1: 네.
0: 이 본체 부지 91만 평에 해당하는 그 이제 공원 부지에 대한 거는
1: 알겠습니다.
0: 예, 아닙니다.
1: 그러면 논의의 초점을 지금부터 거기에 맞춰가지고. 환경권이라는 것도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0: 그렇습니다.
1: 그러면 미래 세대를 위해서 청년 세대를 얘기하는데 그 미래 세대를 위해서 또 환경 보존해야 되는 그 의무가 현 세대에게도 있는 거거든요. 이 점도 좀 중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0: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349만 평 중에 네. 90만 평 정도에 해당하는 용산 공원을 조성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를 이제 주택으로 개발하자라고 하는 이제 취지로 지금 논의가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회적 필요성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균형 있게 도시를 관리하고 개발하자라고 하는 취지로 보셔야 되고요. 349만 평 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산

0: 공원 부지 내에서는 한 2만 호 정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용산 국제 업무지구 예. 지금 이제 논쟁이 되고 있는 이제 또 다른 논쟁거리잖아요. 거기도 1만 호 정도를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정부 방침이잖아요. 1월 29일 날 발표를 했었고요. 이번에 거는 8월 13일 날 이제 발표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사실 오세훈 시장이 계속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대안이 있는데 왜 이런 공공부지를 자꾸 쓰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니 재개발 재건축이 보통 한 10년 15년 걸리는 데다가 보통 3, 4인 가구 위주로 공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의 인구 구조는 이미 1인 가구 40%, 2인 가구까지 치면 67%가 지금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대안은 전혀 없이 자꾸 재개발 재건축 공급만 외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또 하나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사실은 주장에 불과하고 오히려 자신의 정치적 슬로건을 통해서 자기는 환경을 보호하려고 하고 자기는 재개발 재건축 민간 시장을 존중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정부가 민간 시장에 거스른다. 예. 뭐 이런 식의 자기 정치 슬로건만 지금 반복해서 외치는 대책 없는 반대를 한다는 말이죠.
1: 그러면 의원님의 지금 말씀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이곳 빼면 청년들의 주거권 보장 폭을 많이 넓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성립이 돼야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네네. 용산이 지역구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는 대안부지를 제기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태원 경리단길 국군재정관리단 부지라든지 등등. 이런 데는 한번 검토해볼 여지가 없죠.
0: 지금 이제 추가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행정 절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행정 절차들까지 검토를 하면서 지금 동시에 예, 예. 면밀한 검토가 진행 중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번 8.13 대책에서 공급 부지로 추가로 발표 하거나 혹은 앞으로 이제 발표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예. 각종 공공 용지들은 적어도 5년 안에 공급할 수 있는 속도전이 가능한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되는 3, 4인 가구용 그런 주택들 이외에도 필요한 1, 2인 가구용 공공주택이 시급하게 좀 공급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주거 사다리가 이제 복원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1: 제가 지금 지도를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용산 어린이 정원을 한번 갖고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용산 어린이 정원이 국방부하고 국립중앙박물관 사이에 딱 끼어 있는 땅이에요.
0: 맞습니다. 예.
1: 그럼 여기에다가 고층에 아파트를 세우는 게 타당하냐라는 얘기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거든요.
0: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스카이라인이나 이런 거는 충분히 고려해서 건축 계획을 세우게 될 텐데요. 예. 이 국립중앙박물관 바로 연접해 있는 땅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건축 계획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국방부 청사 쪽으로 몰고 신용산 4호선역 쪽으로 이렇게 한쪽으로 그러니까 모는 거죠. 몰고 그쪽 이제 아까 국립중앙박물관이 있는 쪽에 대해서는 저층으로 관리한다든지 하는 네. 건축 계획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 부지를 구체적으로 검토를 한다면 뭐 그런 이제 고려 사항들은 충분하게 고려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이제 대안부지 질문으로 좀 다시 돌아가서 이전에 나왔던 얘기면 청년 주택 정말 필요한데 청년 주택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1인 가구가 많고 뚜벅이가 많다. 그러면 차라리 청년들을 위해서라면 역세권 주변에 재건축 규제를 좀 많이 풀어줘 가지고 그렇게 가는 게 오히려 청년 세대에게 더 호응이 있을 것이다. 이 얘기 그 전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먼저 강구해 볼 필요는 없을까요?
0: 지금 이제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돼서 용적률을 상향한다든지 네. 규제를 풀어가지고 인허가 기간을 줄인다든지 하는 법안은 이미 민주당 주도로 통과가 되어 있고요. 네. 오히려 국민의힘이 지금 발목을 잡아가지고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는 도시정비법이나 이런 법안도 통과를 안 시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오히려
1: 주택법도 있다면서요.
0: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의 주장이 정말로 앞뒤가 다르고 황당무계한 게 오세훈 시장은 마치 우리 정부가 저 재건축 규제나 이런 걸 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예. 그걸 완화시켜주는 법안조차도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아가지고 지금 본회의에 통과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세훈 시장에게 단 한 번이라도 본인 지도부한테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있는지 혹은 더 나아가서 윤석열 정부 때는 예. 그러면 용산공원을 그렇게 본인이 소중하게 생각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해가지고 미군보고 빨리 좀 나가서 용산공원을 빨리 만들 수 있도록 좀 협조해달라고 단 한 번이라도 이야기하신 적이 있

0: 있는지,
1: 예.
0: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그 이제 계획 내에 1, 2인 가구용 임대 아파트가 됐던 주택에 대한 공급을 단 한 번이라도 계획해 보라고 지시한 적이 있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이 중에 그 어느 것도 오세훈 시장이 대안으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 그런데 그걸 의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또 하나 궁금한 게 이제 속도전을 많이 강조를 하시는데 네. 지금 용산 어린이 정원만 하더라도 그 청와대를 버리고 용산으로 대통령실 가면서 그 앞을 이제 뭐 활용하는 데 있을 때 가졌던 논란이 환경 정원 안 끝났다. 그 얘기 있었거든요.
0: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60만 평 미군기지 중에 이제 20만 평을 반환받고 40만 평이 남아 있거든요. 네. 그 전체 중에 지금 오염 정화와 관련한 기초 조사나 오염 정화 계획 이걸 이제 하는 것도 아직도 상당히 좀 계획에 남아 있습니다.
1: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도 그건데 네. 정화를 제대로 하려면 오히려 속도가 늦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
0: 그런데
1: 거예요.
0: 이제 정화하는 방법 중에 만약에 주택 개발을 하는 부지에 정화 대상 부지가 포함이 된다면 오히려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다 집을 짓는다고 하면 그 오염된 토지에 대해서는 흙을 전체를 드러내거나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토지 이제 정화라는 게 공원을 만들어도 장기간 소요가 어차피 되는 거고 주택을 건설해도 정화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 주택을 지금 텁하기를 해야 되니까.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정화와 주택 건설이 병행될 수도 있다. 뭐 그런 가능성도 지금 정부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궁금한 게 권한이 중앙정부가 하기로 결정하고 그냥 국회가 특별법을 바꿔주면 그냥 바로 갈 수 있는 겁니까? 서울시나 구청에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0: 용산공원 특별법에 보면은 이제 시도지사나
1: 예.
0: 아니면 그 자치구청 자치구청은 아예 권한이 없고요.
1: 아예 없고
0: 서울시도 협조 대상이지 허가 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권한이 없습니다.
1: 합의 대상은
0: 그래서
1: 아니고.
0: 국토부가 마음을 먹으면
1: 예.
0: 그냥 밀고 갈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오세훈 시장이 선출되셨기 때문에
1: 네.
0: 최대한 시민의 미래를 위해서 논의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1: 예.
0: 협의를 통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내일 국토부 장관하고 오세훈 시장이 만나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조만간 오세훈 시장하고 만나기로 약속을 해놨거든요.
1: 아 약속 잡으셨어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1: 예, 예.
0: 충분하게 협의하고 논의해서
1: 예.
0: 좋은 결론을 좀 도출할 수 있도록 해볼 텐데 오세훈 시장도 좀 자기 정치적 구호만 가지고 자꾸 자기 위기 모면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시민을 위해 대승적으로
1: 알겠습니다.
0: 좀 예, 저 결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별로 진정성이 없다 이 주장이시네요.
0: 그렇습니다.
1: 오세훈 시장이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2: 더 넓게 귀 기울이고 더 깊게 살펴봅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기준 김종배의 시선 집중.
1: 네 거제 지역에 폭우가 내렸습니다. 거의 하늘이 뚫린 지경이었는데요. 피해가 속출했죠. 거제 시민 한 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이룬면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김지현 사장님인데요.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3: 네, 안녕하세요.
1: 예, 피해 많이 입으셨어요, 사장님은?
3: 예, 저희 이제 집이 조금 피해가 있어서.
1: 어떻게 피해를 입으셨어요?
3: 저희 집이 지금 바로 뒤쪽에 하천이 있어요.
1: 오.
3: 네, 그래서 하천에서 그 산 쪽에서 하천으로 물이 흐르는데, 예예, 예, 그 물이 속도가 이제 계속 빨라지면서, 예, 저희 건물 그 옹벽을 뒤쪽 옹벽을 계속 치고 물이 내려오다 보니까, 옹벽 아래에 있는 토사랑. 그 집안이 다 뚫려 내려갔어요. 그래서 집안이 다 무너지고 그러면 그 뒷마당 콘크리트 바닥이 갈라지면서
1: 예.
3: 거기에 있던 저희 창고도 다 기울면서 다 무너져 내렸어요. 지금
1: 집은 괜찮아요. 집은 그러면
3: 네 저희 집 건물은 괜찮은데 뒤에 있는 마당이 지금 다 내려앉은 상황이에요.
1: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건 거주하는 집이잖아요.
3: 네네.
1: 카페는 어때요? 카페는?
3: 카페는 괜찮습니다.
1: 괜찮고.
3: 예.
1: 근데 우리 사장님이 지금 그 계신 곳이 그 산사태 난 곳하고는 좀 떨어져 있나요?
3: 아니요. 저 산사태도 지금 이 근처에 많이 일어나 있고요.
1: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그 사장님 집 말고 주변은 좀 어때요, 상황이?
3: 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도로 통제랑
1: 예.
3: 예, 이런 게

0: 있다가 지금 이제는 날씨가 비가 그치고 하다 보니까 괜찮은 복구 작업을 지금 다들 하고 계시죠.
1: 복구 작업 나섰고 네. 어떻게 그럼 네. 우리 사장님 카페도 다시 문은 열었어요?
0: 이제 저희 그 진입로가 다 막히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때 당시에 정상 운영을 지금 못했고 오늘부터
1: 예. 그러면 제가, 예. 그 폭우 쏟아진 날로 좀 돌아가서 그때 뭐 네. 어떤 재난 문자나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은 좀 됐어요?
0: 재난 문자가 계속 오기는 했어요. 네. 해서 이제 안 그래도 저희는 계속 일기예보 보면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고 저희가 3년 전에 한번 이런 일이 있어서 복구 작업을 했었거든요.
1: 3년 전에?
0: 네. 네. 했는데 그래도 안심을 못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또다시 이렇게 한 그 밑에 집안이 다 무너져 내려앉는 일이 생기게 된 거죠.
1: 그래요. 네. 그러면 그때 어떤 면사무소 대피소에 뭐 가신 적도 있다면서요, 사장님이?
0: 네, 지금 저희 그 건물이 3층 건물인데 여기에 네 가구가 같이 살고 있어요.
1: 예, 예, 예.
0: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네 가구 모두 지금 대피소에 가 있는 상황이고요.
1: 아, 지금도?
0: 예, 예. 전문가들이 좀 오셔가지고 예. 정확하게 판단을 좀 해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뭐 어떻게 거처를 정하든지 할 건데 아직 지금
1: 그러니까 집으로는 그럼 못 돌아가고 계시는 거네요 아직은?
0: 예,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상황을 살피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일단 집은 좀 멀쩡해 보이는데 이게 지금 예, 예. 안전 점검은 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0: 그렇죠.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려우니까.
1: 예, 근데 지금 예. 안전 점검을 해야 되는 집이 한두 채가 아닐 텐데.
0: 그 뒷마당에 저희 그 정화조랑 예. 가스통이 다 같이 네 가구가 사용하는 게 있거든요.
1: 아.
0: 그게 지금 그쪽 바닥이 다 균열이 일어나서 지금 점점 무너지고 있는데
1: 예.
0: 뭐 정화조 이런 게 잘못되다 보면 하천이나 바다 쪽으로 오물이나 이렇게 다 흘러 넘쳐갈 거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면은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웃들까지 지금 다 피해를 입을 상황이 2차 사고가 지금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제일 지금 걱정이 크죠.
1: 그러니까 서둘러 지금 집으로 돌아가실 게 아니라 지금 가스통 문제도 있다고 한다면 안전점검 반드시 먼저 받고 지금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근데 그 판단을 저희가 할 수가 없으니까.
1: 그러니까.
0: 예, 예, 예.
1: 그럼 하여튼 뭐 지금 그럼 뭐 생필품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뭐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
0: 네, 대피소에서 지금 네, 담요하고 이제 음식이랑 이런 걸 좀 준비를 해 주셔가지고.
1: 예.
0: 네, 네, 네.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지금 가장 시급히 뭐 지원이 돼도 좋고 조치가 돼도 좋고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 게 뭘까요, 그러면?
0: 예, 그 방금 말씀 제가 드린 것처럼 예. 이 가스통하고 정화조 이 부분 이 부분하고
1: 그리고 그, 안전 점검. 예.
0: 예, 예. 이게 지금 어떻게 지금 에어컨 실외기 이런 것도 지금 다 그 옹벽 그쪽에 다 달려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1: 예.
0: 예, 예. 어디서 나오셔서 지금 빨리 조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1: 아무튼 이게 지금 뭐 이제 집도 집이고 또 생업을 지금 그 중단이 되어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0: 네네.
1: 이것도 좀 경제적으로도 문제겠네요.
0: 네, 주변에도 그렇죠. 주변에 보면은 지금 다 복구 작업 하시느라고 예. 매장이나 예. 이런 상가 이런 데 다 지금 문을 못 열고 있는 상황이에요.
1: 네.
0: 뭐 뉴스에서 나왔듯이 지금 옥포 시내 같은 경우도 대부분 지금 그 집기류 다 꺼내고 물 퍼내고 하고 계신다고 되게 어렵게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1: 네, 그 주변에 뭐 지인도 사신다면서요, 그쪽에.
0: 네네.
1: 알겠습니다. 참 어려운데 하여간 잘 이겨내시기 바라고요.
0: 예.
1: 네, 건강 잘 챙기시고요.
0: 네네네.
1: 예, 고맙습니다, 사장님.
0: 네, 감사합니다.
1: 예, 거제에서 네. 카페를 운영하는 김지연 사장님과 잠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3: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3: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4: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0: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1: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조강.

0: 5등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2부 마무리하고 8시 3부로 이어갑니다. 용산공원에 주택을 지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논란이 거세서 이에 대한 입장 들어보고 있는데요. 앞서 2부에서 민주당 입장 들어봤고요. 3부에서는 김경대 용산구청장의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심술 상태는 괜찮을까요? 지금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한쪽만 힘이 떨어지진 않으세요?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유독 한쪽 팔이 더 힘들진 않으세요? 어깨 근육이 한쪽만 눈에 띄게 줄어들진 않았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통증을 심하게 못 느껴도 이미 어깨 속 심줄에 이상이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팔이 힘이 떨어지는 느낌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깨 통증을 많이 못 느껴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더 일찍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내 어깨 상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MBC 생활정보. 입이 심심할 때 껌을 간식으로 드시는 분들 있으시죠? 이 껌을 씹으면 침 분비량이 많아지면서 면역 항체가 증가한대요. 껌을 5분만 씹어도 우리 몸속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방어하는 면역 글로불린이 2.5배나 증가합니다. 그리고 껌을 씹으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해서 뇌가 더 활성화되어서 집중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대요. 운동 효과도 있는데요. 리듬감 있는 외부 자극이 가해지다 보니까 심박수를 높이고 운동 효과를 증대시킨다고 합니다. 이런 건강 효과 얻기 위해서는 무설탕 껌이나 자일리톨 껌을 10분 정도 양쪽 번갈아 드시는 것이 좋대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0: FM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시선 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기상청 연결해서 오늘 날씨 알아봅니다. 곽지연 리포터.
2: 네, 이번 일요일 쳐서 앞두고 있지만 아직까지 무더위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다시 또 폭염특보가 내려졌고요. 서울의 현재 기온이 25도, 체감온도가 27.5도로 아침부터 후텁지근합니다. 해안가로는 열대야 주의보도 내려져 있고요. 여기에 오늘 소나기까지 습도를 더해주겠습니다. 지금 남부지방 곳곳으로 내리고 있는 비는 오전 중에는 그치겠지만 이후로도 저녁까지 전국 곳곳으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복구 작업이 한창인 경남 남해안으로도 오늘 최대 60mm의 소나기가 예보돼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부산 32도, 경주, 광주 33도로 무덥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3: 사실 너머의 진실을 쫓습니다. 대한민국 1등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1: 네, 용산공원 땅에 주택을 짓는 방안 논란이 거세서 저희가 지금 입장 들어보고 있는데요. 앞서 2부에서 민주당 입장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용산구청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김경대 용산구청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1: 지금 용산구는 반대하는 입장이죠?
4: 네, 그렇습니다.
1: 왜 반대를 하시는 걸까요?
4: 일단 용산공원은 120년 만에 우리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대규모 국가 공원입니다.
1: 그렇죠.
4: 이곳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미래를 담아낼 국가적 상징 공간이지 주택 공급 부지로 접근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 용산공원 조성특별법의 취지에 봐도 용산공원은 민족성과 역사성을 회복하고 국민적 자산으로 조성 보존해야 할 공간으로 그렇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하나 이제 추가돼 생각해 볼 문제가 토양 오염 문제가 있고 반환, 부지 반환에 대한 시기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2022년 환경부에서 시행했던 조사를 보면은 토양환경보전법의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하는 면적이 약 전체 부지의 72% 정도가 되고요. 특히 노천 소각장 주변 지역은 다이옥신이 다량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지를 주택 공급 대상으로 거론하는 것은 안전과 상식에 맞지 않다.
1: 우리 관광을 해줄 수 있다.
4: 아, 당연하죠. 그리고 예. 아이들이 뛰어놀 그 공원으로도 적합하지 않은 그런 부지에 주택을 지어서 아이들과 사람들, 청년들이 살게 하겠다라는 발상 자체는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1: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어린이 정원 같은 경우도 정화가 끝난 데가 아니죠, 거기도?
4: 아닙니다.
1: 그냥 덮어버린 거죠?
4: 그렇죠.
1: 그것도 제대로 하면 다 뒤집어 엎어야 되는
4: 그렇습니다.
1: 거죠? 그것도.
4: 예, 예. 일단 공개 이게 된 거기 때문에 네. 임시 조성을 해놓은
1: 임시죠. 그 대통령실 이전하면서 그냥 그렇게 했던
4: 그렇습니다.
1: 거 아니에요? 그때?
4: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 그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네. 그러면 반환이 아직도 다 안 끝났다.
4: 그럼요.
1: 짓고 싶어도 못 짓는다.
4: 그 전체 부지 반환이 안 끝났죠.
1: 예.
4: 언제 끝날지도 모르죠. 제가 그 용산구에서는 어제자로 이제 발표 끝나고 휴일 끝나고 그 어제자로 공식적으로 그 국토부와 국방부에다가 예. 부지 반환 시기 그리고 토양 오염은 언제 토양 오염 정화 완료 시기 예정 시기 그리고 예산을 얼마나 들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공식 질의서를 보내놨습니다.
1: 보냈어요?
4: 그게 답변을 지금 기다리는 중이고요.
1: 예.
4: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예. 우리 국민들과 함께 이런 것들을 대응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부 여당은 속도감 있는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
4: 그렇죠.
1: 이걸 지금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장이 말씀드리는 원칙대로 이거는 오히려 한참 걸리는 일이다.
4: 당연하죠. 그러니까 속도감 있는 주택 공급에 동의를 합니다. 저 예. 개인적으로도 동의를 하는데
1: 예.
4: 문제는 왜 여기어야 되느냐. 문제가 있는 겁니다.
1: 그럼 일단 먼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 당정 협의를 하고 네. 용산공원 특별법에서 이제 거기서 캠프킴 거기 이제 반환된 거죠. 거기 활용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캠프킴은 좀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4: 공원에서. 캠프킴도 예를 들어 드릴게요.
1: 예.
4: 캠프킴 부지 같은 경우에는 전체 용산

0: 공원 면적 1.5%밖에
1: 안 되고
0: 정도밖에 안 되는 부지인데 여기도 토지 정화, 토양 정화를 하는데 약 5년이 걸렸습니다.
1: 아, 정화하는 데?
0: 예, 토양 정화하는 데만 5년이 걸렸고 예. 그리고 또 하나 유엔사 부지라고 있는데 거기 지금 예. 아파트를 짓고 있어요.
1: 예.
0: 이게 2007년도에 첫 토양 오염 신고가 있은 후에 세 차례에 걸쳐서 3차에 걸쳐서 17년이 걸렸습니다.
1: 아이고, 오래 걸렸네.
0: 예, 토양 정화에만.
1: 정화에만요?
0: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신속한 주택 공급이라고 하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1: 예.
0: 그렇다면 더더욱이 이 부지는 안 된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1: 그러면 아예간 만약에 이제 그 지금 반환된 곳은 오염 정화를 해야 되고.
0: 아, 당연히 그렇죠.
1: 그다음에 반환되지 않은 곳은 일단 빨리 반환을 받은 다음에.
0: 그렇죠. 반환 시기가 일단 또 문제고.
1: 녹지로 계속 남겨둬야 된다.
0: 아, 그리고 반환되면 토양 정화를 해야죠.
1: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속도감 있는 주택 공급이라는 모토하고도 전혀 부합하지.
0: 전혀 맞지 않는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1: 그래요? 그런데 정부가 왜 그럼 여기를 점찍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0: 아, 일단 그 시내 가까운 부위에 이게 유휴부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점찍었다고 보는 거죠.
1: 그래요? 그런데 앞서 김영배 의원은 용산구청 같은 경우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권한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맞습니까?
0: 아, 그렇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잠깐만요. 자료를 보면은.
1: 네. 용산구청이 뭔가 그러니까 저 어떤 행정권을 가지고 뭔가를 대응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여지가?
0: 아, 그 이런 거죠. 그 공공주택지구사업 같은 경우에는
1: 예.
0: 그 인허가를 국토부 장관이 직접 행사하게 돼 있습니다.
1: 공공주,
0: 따라서 예. 예, 그렇습니다. 지자체의 그 인허가권이 이제 박탈되는 상황이죠 말하자면. 하지만 그런 같은 경우에도 주민 의견 청취라든지
1: 예.
0: 환경 영향 평가를 할 때 그 주민 공람회 그리고 주민 설명회 이럴 때 지자체가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차가 필수적이거든요.
1: 예. 예.
0: 이런 상황에서 또 나름 좀 우리 지자체가 어떤 그 입장을 밝히거나 여러 가지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있습니다.
1: 그 말씀하셨으니까 일단 지금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다라는 이야기는 나왔으니까
0: 네.
1: 용산 구민들의 반응도 좀 나왔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0: 그 반응을 적나라하게 말씀드려도 돼요?
1: 네, 하세요.
0: 아, 알겠습니다. 그 이 주민 오픈 채팅방이라든지 이런 네. 데 보면은 뭐 아주 격한 표현이 많은데
1: 아, 육두문자는 아, 예. 빼고요.
0: 뭐 생각할수록 예. 뭐 화가 치민다.
1: 네.
0: 공원에 시멘트를 박을 거면 청와대도 옮기고 국회도 옮기고 거기다 아파트를 져라.
1: 예.
0: 야, 그리고 청와대 경내에 그 잔디밭 좋은데 거기다 아파트를 져라.
1: 예.
0: 뭐 예를 들어 이런 얘기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이렇게 추진을 하는 거에 대한 박탈감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이런 의견들도 많습니다. 뭐 잘못하면 지역 이기주의, 님비 이렇게 네, 받아들이 네, 또 네. 그렇게 몰고 갈 수도 있는데 이런 거죠. 그러면 이 반환 부지의 시기의 문제 그리고 토양 정화 오염을 이렇게 오염에 대한 정화 시기의 문제 이런 게 문제가 없는 예를 들면 직주 근접이 가능한 여의도 공원 같은 경우
1: 네.
0: 자 그리고 여러 가지 공원 부지가 있습니다. 보람의 공원, 성수동에 있는 서울숲
1: 네, 네.
0: 이런 데 당장 개발할 수 있습니다.
1: 아,
0: 보통
1: 예, 예.
0: 마음만 먹으면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1: 여기도 용산 공원이니까 예. 똑같은 공원 아니냐?
0: 그렇죠. 공원 부지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서울 시내.
1: 예예예. 예.
0: 여기들은 마음만 먹으면 바로 아파트 지을 수 있습니다.
1: 그래요?
0: 이런데 짓지 왜 민족공원으로 조성하기로 되어 있는 120년 만에 우리 국민들의 품으로 돌아온 용산 공원에 이런 걸 하려고 하느냐?
1: 예.
0: 이 주택 공급은 한 시기의 문제이지. 이게 100년 대계, 200년 대계를 보고 해야 할 조성해야 할 공원 조성과는 이게 상당히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1: 제가 이 질문을 한번 좀 드릴게요. 아까 용산 구민들의 격한 반응을 좀 예. 전해 주셨는데 혹시 그 격한 반응의 바탕에 집값 떨어진다는 혹시 우려 이런 것들이 깔려 있다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0: 그걸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1: 예.
0: 그게 주는 아닙니다.
1: 그래요?
0: 그러니까 아주 부수적인 일부가 되겠죠.
1: 이
0: 뭐 내 집값 떨어질까 봐 그럼 그게 제가 말씀드렸던 님비 현상인데
1: 네.
0: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은 이건 기본적으로 대전제가 아 그러면 자 그러면 이 서울숲 근처에 사시는 분들 여의도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똑같은 얘기죠. 근데 저는 제가 이거를 이런 의견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1: 네.
0: 그 보람의 공원이든 여의도 공원이든 서울숲에도 이런 아파트를 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아 그러니까 그 녹지는 네. 녹지대로
0: 당연하죠.
1: 보존을 해야 된다.
0: 당연하죠.
1: 알겠습니다. 그 권영세 의원이 이제 지역구가 용산인데
0: 네.
1: 권영세 의원이 그럼 용산공원 놔두고 이태원이나 후암동 쪽에 좀 땅이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자라는 대안을 제시를 혹시
0: 네, 맞습니다.
1: 대안 제시할 때 용산 구나 구청

0: 선생님하고 좀 사전 상의가 있었던 겁니까?
1: 아, 특별한 그 이제 인터뷰 상의고 뭐 네. 이렇기 때문에 저 상의를 직접 하지는 않았는데 네. 저도 충분히 공감. 왜냐하면 용산에 이렇게 뭔가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은
0: 다 그 용산구 예, 내 있는데
1: 공감하는
0: 그 가능성이 부분입니다. 있는 제안입니다.
1: 아, 왜 당연하죠. 이 시내에 굳이 예. 그런 국가 시설들이 필요 없 있을 이유가 특별히 없어요.
0: 예, 예, 예.
1: 자, 그럼 국군 재정관리단이라고 하는 곳은
0: 그럼 땅이 어느 정도
1: 경리단. 아, 제가 알기로 한 그 축구장 부지 한 서너 개 정도
0: 서너 개?
1: 상당히 큰 부지입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 청년주택 짓는다고 하면 예. 몇천 세대 지을 수 있을 겁니다.
0: 경리단길 근처입니까?
1: 바로 초입에 있는 겁니다.
0: 아, 그렇습니까? 예. 예.
1: 그 경리단길의 이름이 따진 곳이죠. 경리단.
0: 어, 그럼 그 집값 비싸질 것 같은데. 아무튼. 예.
1: 아,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일 것은 이미 용산구는 서울의 25개 구 중에 청년주택 세대수가 3위.
0: 아, 많습니까?
1: 7.6%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0: 예.
1: 이미 5개소에 걸쳐서 3,500세대 정도를 지어져 있습니다.
0: 그래요?
1: 네.
0: 근데 지금 국토부 얘기는 그래서 공원 부지를 전부 다 갈아엎고 거기다 그러니까 집 짓겠다는 거 아니고 네. 이제 다 그 반환받는다고 전제를 하고 어떻게 그러면 여기를 그 보존할 거 보존하고 개발할 거 개발할 것인가 종합계획을 세우고 그 종합계획의 일부로 청년주택 공급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1: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명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용산공원 예. 조성은 예. 온전한 국가 생태공원으로 조성을 해야 된다라는 명제 하에서 생각 이게 이 법이 만들어졌고 특별법이 만들어졌었고 그렇게 추진 역대 정권 20년에 걸쳐서 지금 이렇게 추진을 되어왔는데 그 기조를 똑같이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0: 예.
1: 갑자기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공원 관련된 공공 업무 시설이 일부 들어설 수 있다. 예. 이거는 이해할 수밖에 없죠. 공원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들이니까.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면 예. 공원 내에 개발 행위가 이루어져서 다른 이런 한 번의 예외가 조금이라도 예. 허용이 되는 순간 이게 예. 선례가 돼서 향후에 예. 또 다른 계속 그 인적 부지에 대한 개발 논의들이 가능해질 거고.
0: 어차피 이제 그러면 야금.
1: 그렇죠. 그래서 원칙대로 역사, 문화, 생태 공존하는 그런 온전한 국가 공원으로 조성이 돼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0: 모신 김에 국제 업무지구 있잖아요.
1: 네.
0: 지금 정부의 주택 공급 방안에 보면 여기에 이제 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라는 거잖아요.
1: 네, 그렇죠.
0: 근데 여기에도 좀 이견이 있으시다고.
1: 아, 그렇죠. 이게 이제 보면은 해외 사례를 보면 일반적인 네. 이 국제 업무지구를 조성하는데 네. 예를 들면 싱가포르 마리나베이라든지 런던의 까나리 워프 같은 이런 사례를 보면은 가장 먼저 기능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맞는 도로 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인프라를 확보를 하게 되고요. 그 인프라 확보 수준에 맞는 인구 주거 밀도,
0: 예.
1: 주거 밀도를 결정을 하는
0: 예.
1: 이런 단계를 거치게 돼 있는데
0: 예.
1: 그래서 우리 국제 업무지구 또한 이런 단계를 거쳐서 6,000호로 결정을 이제 했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0: 4,000호가 늘어난 거죠?
1: 그런데 갑자기 4,000호를 주택이 부족하다고 만 호를 때려 넣자.
0: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한
1: 이 과정을
0: 거예요?
1: 전혀 무시하고 이렇게 거꾸로 역순으로 지금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0: 예.
1: 이 완전히 절차를 역행하고 있는.
0: 그럼 이제 인프라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까?
1: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교통 문제가 발생할
0: 예.
1: 거고요.
0: 예.
1: 그리고 학교.
0: 아, 학교.
1: 학교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그 대안으로 무슨 뭐 운동장 없는 건물에 한 서너 개 층만 학교로 써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온당하다고 보십니까?
0: 운동장 없는 학교?
1: 예, 온당하다고 보세요.
0: 대학교는 가능할까?
1: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0: 예, 예.
1: 그래서 이러한 그 당초 계획 국제 업무지구라고 하는 국제 배드타운 만들 거 아니잖아요.
0: 네네네.
1: 국제 업무지구라고 하는 그 취지에 맞게 업무와 상업 문화
0: 쉽게 완결성을 띄어야 되는데.
1: 예, 그렇죠. 그렇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0: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도 용산 부지 활용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1: 공원,
0: 야 용산 공원.
1: 예, 예, 예. 그렇죠.
0: 우리 구청장님 혹시 오세훈 시장하고 얘기 나눠볼 기회는 있었습니까?
1: 이 공원 관련해서 직접 말씀 나눠본 적은 없습니다.
0: 그런 건 예,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후도 용산공원 이쪽에는 집을 지으면 안 된다. 이런 입장으로 정리를 해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1: 아, 당연하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그래요?
1: 그런데
0: 예. 아까 이제 처음 잠깐 그러니까 확인하고 넘어가려 했던 캠프킴을 활용하는 것은 상관없는 거고.
1: 그건 이제 산재부지이기 때문에.
0: 좀 떨어져 있는.
1: 예, 일부 이미 계획이 돼 있고요.
0: 이미 돼 있고.
1: 네.
0: 그러니까
1: 그 호수의 문제지
0: 예.
1: 당초 1300호를 2500호로 늘리겠다. 예.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0: 예.
1: 이건 산재 부지이기 때문에 본체 부지하고는 일단 길도 건너편에 있고 좀 떨어져 있습니다. 캠프킴 같은 경우. 그리고 이미

0: 유엔 사업 부지는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 근데, 아파트가 상당히 올라가고
1: 근데 있어요. 현실적으로 중앙정부가 그러니까 저기 마음만 먹으면 네. 그냥 추진하게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근데, 국회에서도
0: 근데 신속하게 추진을 할 수 없다니까요.
1: 아, 토양 정화 문제
0: 토양 정화 문제라든지 본체 부지 반환 시기가 언제 될지 어떻게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1: 그래요. 이건 결국 애도 발론밖에 안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0: 그래서 아까 그 용산 그 저 주민들의 반응 물으셨는데 네. 왜 갑자기 청년 주택 운운하면서 용산공원에 짓겠다라고 하느냐. 네. 지금 이게 민주당이 네. 청년 지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1: 지금 정치용이다.
0: 예,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볼멘 소리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1: 그렇게
0: 있습니다.
1: 많이 나오고
0: 예,
1: 있고.
0: 그럼요.
1: 알겠습니다. 근데 모신 김에 네. 보내드리기 전에. 대통령실 이제 다시 이전했잖아요. 청와대로 갔잖아요. 네네.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리고 나서
0: 아, 시위가 좀 줄어 시위가 좀 줄었죠 일단.
1: 그래요?
0: 예. 근데 아직 그 저 관저는 안 갔기 때문에 예,
1: 한남동.
0: 네, 예, 한남동 관저에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주민들은 다시 아이가 청와대로 이전한 거 되게 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0: 뭐 양면이 좀 공존하는데요. 예. 저 개인적으로는. 예. 청와대로 다시 들어간 게 좀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1: 뭐 그럼 국민적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되어 있는 사안이라고 봐. 그럼 구청장 입장에서도 한숨 돌리는 거 아닙니까 사실?
0: 그러니까 이제
1: 대통령실이
0: 그렇죠.
1: 없어지면
0: 그죠 보안이라든지 네. 그 치안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네. 훨씬 더 특히 경찰 측은 굉장히 좀 신경이 많이 쓰이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1: 경찰?
0: 예.
1: 아 아무래도 이제 거기서 예. 저거 해야 되니까
0: 그렇습니다.
1: 그런 것 때문에.
0: 네.
1: 그러니까 마음이 좀 개운해졌다.
0: 아 저는
1: 가벼워졌다. 그런데 아까 양면성이라는 그럼 있으면 좋은 게 뭔데요? 그러면
0: 아 상징적인 이제 그 대통령실이 용산에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거죠.
1: 아 상징성?
0: 네, 상징성이 있고 그 오랫동안 용산에 계속 있으면 청와대처럼 그랬다 그러면은 뭐 말 그대로 용산이 서울의 중심이고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거였으니까 안 그래도 물론 그렇게 가겠지만은 이제 그 명실상부하게 그렇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1: 네네네.
0: 다시 또 청와대로 복귀를 했기 때문에
1: 예예예.
0: 일단은 뭐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김경대 용산구청장이었습니다.
2: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3: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뉴스. 그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6분 집중.
1: 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1: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4: 네, 그 온라인에 교정 팬팔 리스트가 공개가 돼서 파문이 일고 있는데요.
1: 네, 예, 전 뉴스로 봤어요. 예.
4: 네, 총 50명의 여성 수용자 이름, 그리고 수용 기관, 나이, 혈액형, 성격, 신체 조건까지 좀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그 연령대도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데요. 여기에 키 크고 날씬함, 애교 많고 착함 같은 표현에 좀 적나라한 목매 평가나 직업까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1: 네.
4: 또 교정 팬팔 매칭 1인당 7만 원, 그리고 매칭된 여성 편지 3회 보장이라는 문구까지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이 편지 교환의 연결 통로로 지목되고 있는 게 이제 소위 말하는 옥바라지 대행 업체들입니다.
1: 옥바라지 대행 업체가 있어요?
4: 네. 수용자의 심부름이나 물품 전달을 좀 대신 대행해주는 그런 곳을 알려줬는데 실제로 어떤 그 서비스까지 대행을 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1: 저 어릴 때 팬팔 참 많이 했었는데 팬팔이라는 단어를 참으로 오랜만에 들어봤는데
4: 그렇죠.
1: 근데 팬팔을 누구랑 하느냐에서 제가 뜨악했던 게 바로 이건데
4: 여기서 등장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1: 누구도 그렇죠. 상상을 못했을 거 아닙니까?
4: 그렇죠.
1: 아무튼 그럼 이 업체가 이걸 연결해 주는 거예요?
4: 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신청을 할 수 있는 게시판이 따로 있었는데요. 그 팬팔 매칭 서비스에 대한 안내 글에 전국에 있는 교정기관에 여성 수용자와 팬팔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 의뢰하는 게시판에 원하는 연령대와 선고받은 형기, 남은 형기, 그리고 원하는 스타일 구체적으로 적어주면 조건에 맞는 상대를 연결해준다라고 해놓고요. 여기에 이제 19금 위주의 팬팔을 원할 경우에는 요청사항에 꼭 기재를 해달라라고도 별도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1: 네.
4: 그리고 팬팔이 성사된 뒤에는 이제 업체가 그 두 사람에게 어떤 관여나 책임도 지지 않는다라는 점도 별도로 강조를 하고 있죠.
1: 그러니까 왜 근데 여성 수용자들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4: 이게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건 성비인 건데요. 전국에 있는 교정시설 수용자가 약 6만 3천 명 정도 되는데 그 가운데 여성 수용자가 8.5%, 그러니까 100명 가운데 10명도 안 되는 거죠.
1: 그러니까
4: 현저히 적다 보니까 이제 일부 여성 수용자에게 남성 수용자들이 편지를 보내는 수요가 좀 오래 전부터 형성이 되어 왔었고 또 이 수요를 돈벌이로 이제 나선 업체들이 많아진 거다라고

0: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급기야 수용자의 정보를 담은 리스트들까지 공유가 되고 있는 거죠.
1: 이걸 이제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다라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인당 7만 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1: 예.
0: 그런 것이고 실제로 그 게시판에도 비용 얘기가 나와 있었고요.
1: 네.
0: 다만 문제는 이제 이 정보들이 어떤 경로로 어떻게 수집이 됐는지 그리고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고 이게 공유가 된 건지에 대한 건 좀 불투명한 상태이고요.
1: 네.
0: 만약에 동의가 없이 이게 유통이 됐다면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가 될 수 있고 특히 뭐 이름, 나이, 외모, 뮤지컬 전공, 뭐 간호사 출신 이렇게 좀 특정을 할 수 있는 정보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게 이제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를 하긴 좀 어렵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개인정보가 이렇게 돈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 사안 관련해서는 법무부에 어제 문의를 해봤는데 현재 해당 자료의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1: 그러니까 법무부는 아직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0: 그렇죠.
1: 보도보고 알았다 우리도.
0: 네, 그렇습니다.
1: 근데 아무튼 옥바라지 대행업체 얘기를 했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정확히 이 업체가 뭐 하는데요, 여기가?
0: 이게 추정이 되는 건 2008년도 정도부터 이제 추정이 생겨난 걸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면회가 어려운 수용자도 있고 가족이 바빠서 이제 옥바라지를 못할 경우를 대신해서 조의금을 전달한다거나 품을 전달한다거나
1: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영치금
0: 영치금도 그렇고
1: 영치금이죠.
0: 네.
1: 영치금.
0: 또 지인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 조의금을 전달하는 역할도 한다고 하고요.
1: 아, 수용자가 그러니까 고인이 된 지인 조의금을 전달한다.
0: 네.
1: 그걸 대신 전달한다.
0: 그렇죠. 가족이 없을 경우에는 또 수용자의 각종 그런 애로 사항을 해결해 준다는 측면에서 이제 법적으로 규제를 받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업이. 근데 이런 업체가 결국 전국에 90군데가 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상당히 많고요. 근데 홈페이지를 보면 이 펜팔 매칭 서비스 외에도 다양한 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가령 여성 접견인을 신청을 하면 업체에서 고용을 해서 보내주는 일도 하고 있고
1: 예.
0: 또 이제 수용자가 성인 잡지를 신청하면은 그 구치소 안으로 보내주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비용만 내면 교도소 안에서 원하는 일을 어떻게든 성사를 시켜주겠다라는 식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1: 아니 성인 접지 이런 게 반입이 가능해요?
0: 그게 네. 확인을 해보니까 법무부에도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 신체의 은밀한 부위라든가 성행위를 묘사하는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사실 유해 간행물로 지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 반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형 집행법에 따르면 수용자가 구독을 신청한 신문이나 잡지는 이제 유해 간행물을 제외하면 다 허가를 하도록 규정상 되어 있고요.
1: 네.
0: 실제로 상당수의 성인 잡지가 이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성범죄자가 교화 교육을 받고 수용실에 돌아와서 성인 잡지를 볼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라서 이런 아이러니함 때문에 이제 그동안 문제 제기도 꾸준히 되긴 했었는데요. 대행업체 서비스는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서 수용자가 원하는 사진이나 콘텐츠를 인쇄물로 제작을 해서 보내주는 업무까지 하고 있습니다.
1: 네.
0: 가령 뭐 소셜미디어에 떠돌고 있는 헐벗은 여성의 사진이나 아슬아슬한 수영복 사진 같은 것도 그렇고 이렇게 외부에서 유통이 되고 있는 콘텐츠 혹은 간혹 일반인 사진도 원할 경우에는 뭐 수위나 스타일을 지정하면 업체가 제작을 해서 보내주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 서신으로 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게 개인 서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걸 좀 제한을 하기가 한계가 있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김현준 법무법인 로엘의 변호사 이야기로 들어보겠습니다.
2: 수용자가 얼마든지 편지는 허용할 수 있으니까 그 안에 뭘 넣었는지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원칙적으로 검열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넣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고 검열을 결정하는 경우들이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의심되는 사례에 한정된 거니까 그걸 교도관들이 하기에는 또 지금 너무 과밀되어 있고 일일이 확인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0: 네. 그리고 실제 확인을 해봤더니 옥바라지 대행업체 중에 많은 곳들이 실제로 출소자들, 그러니까 이 교도소 내부의 사정을 잘 알고 있고 빈틈도 파악을 하고 있는 출소자가 본인의 경험을 살려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서 사실상 이 관리의 맹점을 좀 파고든 서비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1: 실적 경험이 있다.
0: 네.
1: 서신 검열은 지금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니까.
0: 금지되어 있습니다.
1: 그 틈을 지금 노리고 있다.
0: 네. 그렇죠.
1: 그런 얘기가 되는 거네요.
0: 네.
1: 참, 하여간 알겠습니다. 더 얘기 안 붙이고 끝낼게요. 유승민 작가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0: 고맙습니다.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5: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탄탄 방수.
1: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탄탄 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2: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3: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2: 수확량 줄어도?
3: 보장.
2: 가격이 내려도?
3: 아이, 그럼.
2: 보험이 든든하구만.
4: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5: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6: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7: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6: 워킷 워킷 안전화.
8: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9: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1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0: 경기도 교육청에서 처음 시작합니다. 학생이 주도하고 독서, 예술, 운동으로 삶을 활기차게 채우는 폼프리스쿨 실천학교를 공개 모집합니다.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로 지금 신청해 주세요.
1: 이어서 출근길의 경제 파트너 손에 잡히는 경제가 방송됩니다.
2: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본방 모두 마무리하고 유튜브 연장 방송으로 이어갑니다. 고맙습니다.

0: 내 차는 소중하니까. 믿고 맡기는 금강자동차니까. 수입차 유류 교환 및 정비, 국산차 순정 개조까지.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 금강자동차가 해결합니다. 석현동 서이스타이스 입구 금강자동차 2825488.
1: 목포시와 목포 MBC가 공동 주최하는 목포 시민 아카데미가 8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 목포 MBC 4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목포 시민 아카데미에서는 투자 전문가 염승원 이사가 대한민국 자산 시장의 대변화를 주제로 이야기를 전합니다. 목포 시민 아카데미는 개인 맞춤형 최적 시력을 제공하는 안경 전문점 이안경. 아직도 안 가보셨나요? 축구장 두 배, 요한인의 할인 매장 3호점 해남점. 믿음이 기술이 되는 곳, 도지정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생활인구 100만, 동아시아 해양허브 목포시가 함께합니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 투자의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 목포시민아카데미에서 함께 만나보세요. 8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 목포 MBC 4층 컨퍼런스 홀에서 열리는 이번 목포시민아카데미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2: 미래를 이끌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제 직접 경험해보세요. 목포 MBC와 전문기관이 함께 청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ESG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0: 실 경험, 해상 풍력 안전, 유지보수 교육까지 실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일기 참여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 참여 지원과 수료, 상담,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24 또는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세요. 2026년 청년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일기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1: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2: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3: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대만이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금의 일부를 전 국민에게 골고루 현금으로 나눠주기로 했답니다. 1인당 우리 돈으로 약 44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비슷한 상황에 처한 우리나라 여론에도 영향을 좀 주겠네요. 잠시 후에 자세하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의 30년 만기 국채 금리가 19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치솟아 올랐습니다. 원인은 미국 정부와 기업들이 앞다퉈서 시장에서 돈을 빌리면서 시장 금리가 끌어올려지고 있다는 건데, 이 금리라고 하는 건 날씨처럼 거의 모든 경제 주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이 여파가 꽤 클 것 같습니다.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8월 19일 수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4: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3: 자,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이코노미스트의 라예진 기자 나오셨고요.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까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5: 네, 안녕하세요.
3: 예, 대만이 AI 반도체 네. 호황으로 늘어난 세금을 국민들에게 이제 나눠주는 돈잔치 하기로 했다고. 네. 어떤 소식인지 좀 자세히 전해주십시오.
5: 이른바 이제 AI 배당금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라이칭더 총통이 예산, 우리로 치면 뭐 예산 2027년도 정부 총 예산 보고를 받았거든요.
3: 예.
5: 그러면서 거기에 국민 1인당 1만 대만 달러, 약 우리 돈으로 44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이를 위해서 예산을 2,357억 대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0조 4천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이렇게 밝히면서 예. AI 배당금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3: 예.
5: 첨단 기술 부문에만 집중하지 않고 모든 가정이 경제 성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같이 나왔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뭐 다들 아시지만 대만에는 TSMC라는 예. 거대한 기업이 있고요. TSMC를 중심으로 반도체 호황에 따른 기업 실적이 급격히 좋아지면서 대만의 경제 성장률도 크게 지금 뛰고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 대만의 경제 성장률이 14.5%고요. 하반기에도 지금 두 자릿수를 예상이 되면서
3: 이게 명목인 거죠?
5: 예예. 연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지금 9.4에서 한 11.05% 정도로 지금 상향 조정이 되고 있거든요.
3: 예.
5: 이 정도라면 대만의 한 39년 만에 경제 성장률 최고 기록이 나올 것 같아서.
3: 야. 39년이면 언제요? 1980년대 초에 한번 했었던 그 기록이라는 거잖아요.
5: 네네. 지금 대만의 내년 세입이 3조 9,266억 달러, 이 대만 달러로요.
3: 예.
5: 우리 돈으로는 174조 원 정도 더 늘어날 거다라는 예상도 지금 나오고.
3: 예. 네.
5: 그래서 국채 발행하지 않고 이걸 근거로 해서 한 10조 원가량을 전 국민 AI 배당금으로 사용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3: 그러니까 쓰기는 써야 되는데 이걸 세금 걷어놓고 그냥 쟁여놓고 있으면 그만큼 돈이 덜 도는 거니까
5: 네.
3: 그닥 좋은 일은 아니니 쓰기는 써야 되는데 당장 쓸만한 것도 없고 그냥 일단 배당으로 나눠 씁시다. 그 얘기네요.
5: 뭐 내부에서의 논란은 우리하고 똑같긴 하거든요. 이걸로 빚 갚아야지부터 시작해서 뭐 우선순위를 어디로 정하냐 뭐 이거 가지고 논란이 좀 있고요.
3: 예.
5: 이전에도 대만 역시도 뭐 이런 현금 배당 비슷한 것들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가 지나면서 2009년도에 소비진작을 위해서 이른바 소비 쿠폰 지급한 적이 있어요.
3: 불경기 때 푸는 거야? 뭐 성격이 네네. 좀 다른 거니까요.
5: 그리고 코로나 예. 때도 풀었거든요. 근데 금융위기랑 때는 소비 쿠폰으로 풀었고 코로나 때도 소비 쿠폰으로 풀었는데 2023년도에 한번 이때도 반도체 호황으로 돈이 좀 거치니까 예. 이때 한번 현금을 쓴 적이 있습니다. 6천 대만 달러를 1인당 지급한 적이 있거든요. 이게 우리 돈으로 한 25만 원 정도니까. 그러니까 이전에 소비 쿠폰 발행할 때는 국채 발행해가지고

0: 빚내서
1: 예, 빚내서 지급을 했고요. 써준 경기 건데. 살리려고. 예. 그리고 나중에 1인당 6천대만 달러. 2023년도에 지급할 때는 이때는 초과 세수 활용해서 한번 지급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일부 언론에서 작년에도 대만이 그 만 달러에 만 대만 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이렇게 보도하는 데들도 있는데 이거는 조금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야당이 세수 많이 거치니까 대만 야당이 예. 이거 그 이른바 배당금 하자라고 주장을 했고
0: 여기는 야당이 나눠주자고 주장하는 거예요.
1: 그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정부가 반대했어요. 이거 이론 가지고 다른 거 해야지 우선순위가 있는데 이래도 돼? 그래가지고 반대해놓고 예. 올해 들어서 갑자기 정부하고 여당이 야당안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지금 시행하겠다라고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대만에서 이거 뭐 내로남불이냐부터 시작해서 논란이 좀 있고 대만이 올해 11월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정치적으로 포퓰리즘으로 이거 이용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는 있는데 어쨌든 뭐 구조적으로 보면 반도체를 통한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기업 예. 그리고 거기를 통한 초과세수 이걸 이제 어떻게 활용하느냐를 가지고 내부 논란이 있고 대만은 지금 현재로는 약 44만 원 정도를 1인당 지급하는 걸로 얘기가 됐는데 이게 이제 국회에서 예산안 심의해야 되잖아요.
0: 내년 거 하겠죠?
1: 예예. 예. 근데 지금 야당이도 숫자가 많거든요. 근데 야당도 지금 지급하자는 쪽은 맞는데 왜 우리가 할 때는 안 하고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여당이 추진하는 거야. 우리는 더 증액해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2만 달러로 가자.
0: 여러분 받으신 거 다 저희 덕분인 거 아시죠? 라고 네. 여야가 한마디 하고 싶은 거죠.
1: 네. 그래서 야당은 지금 1인당 2만 달러 대만 달러로 하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증액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0: 국민이 내는 돈 본인들이 그 선심 쓰는 거면서 참 생색들은 잘 내요. 그렇죠? 본인들이 벌어서 내는 돈 하나도 아니면서. 대만 정치인들 얘기하니까 말하기가 되게 편하네. 그죠? 대만 얘기입니다. 대만 얘기.
1: 거의 비슷합니다. 네.
0: 대만은 국민들이 인구가 우리 한 절반 조금 못 미치니까 네. 비슷하게 벌어도 1인당 돌아가는 돈이 좀 더 많을 수도 있겠네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얘기 이제 나올 것도 같고 이제 당분간 선거는 없으니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1: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대만도 그쵸 이렇게 뭐 1인당 세수가 많이 거쳤으니까 일부를 국민들에게 나눠준다라는 게 뭐 꼭 나쁘다고만은 볼 수는 없는데 근데 대만도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대만병이라고들 부르는데 그러니까 대만 중앙은행이 반도체 수출을 뒷받침하려고 통화 약세를 인위적으로 유도해서 대만 경제는 굉장히 호황을 보이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은 내수부진하고 소득 양극화라는 부담을 떠안고 있고 반도체라는 산업 특성상 거기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의 숫자는 생각보다 다른 제조업에 비해서 좀 적으니까 그 수혜는 그 적은 근로자들이 받고 있고 나머지는 아까 양극화를 말씀드렸는데 크게 임금은 오르지 않고
0: 여기도 TSMC 다니는 직원들만 연봉 높고 네.
1: 그리고 그 동네는 어렵고. 부동산 집값 폭등하고
0: 그렇다면서요?
1: 뭐 이런 문제 이른바 대만병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과연 이렇게 일시적으로 가끔 배당금으로 나눠주는 게 이 구조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이걸 다른 방법으로 구조적인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돌리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같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도 예.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이 배당금 얘기가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AI 배당금 또는 뭐 국민 배당금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왔다가 이때도 뭐 이게 맞느냐 논란이 좀 있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래 그 대응 기금을 설립하는 쪽으로 지금 약간 방향이 바뀌어 있어서. 예. 그러니까 뭐 정부가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이 빚을 먼저 갚아야 되느냐 아니면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걸 기금화해서 운용하면서 계속해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써야 되느냐 이 논란은 계속 지속될 것 같고요. 대만이 이렇게 한 이상 정치권에서 또다시 그 우리도 1인당 배당금 쪽으로 또 이슈를 끌어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0: 그렇겠네요. 네. 결국은 늘어난 돈을 정부 계획대로 임의대로 쓰느냐 즉 어떤 미래 대응 기금이든 미래를 위한 투자든 그런 네네. 걸로 쓰느냐 아니면 그냥 국민들한테 다시 감세를 통해서든 혹은 국채 상환을 통해서든 또는 이런 배당금을 통해서든 그냥 국민들한테 나눠주고 알아서 쓰세요라고 하느냐 네. 두 개 중에 뭐가 더 효율적이냐인데 대체로는 그런데 그냥 국민들이 알아서 쓰는 게 효율적이지 원래 선물이라는 것도 그냥 현금 주는 게 제일 좋잖아요.
1: 네.
0: 김치현 기자 그동안 그 이번에 뭐 좋은 일 있었다면 축하해라고 제가 10만 원 드리는 게 그게 유용하게 쓰이지 10만 원짜리 무슨 영양제를 제가 사주면
1: 네.
0: 아, 또 이런 거 사오고 그래 이런 생각 들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렇죠.
0: 그러니 이제 경제 효율로 따지면 정부가 지휘해서 하는 게 과연 효율적이겠냐.

0: 또 이제 급하게 써야 되고 또 그럼 이제 막 쓸데없는 예산 쓰게 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니 또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1: 그렇습니다.
0: 정답이 없다 보니. 자, 라이진 기자가 준비해 오신 소식은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요즘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가고 있던 건 꽤 됐습니다만
2: 네.
0: 이제는 어휴, 이렇게 올라가면 큰일인데 진짜 이런 상황까지 왔다는 거죠?
2: 네. 어제 미국의 국채 종류에서도 이제 3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연 5.31%까지 올라서
0: 예.
2: 2007년 이후로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을 했는데요. 10년물 금리도 4.7%대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원래 장기 국채 금리는 경기 활성화 기대가 높을수록 상승을 하잖아요.
0: 예.
2: 그런데 최근 발표된 미국 7월에 이제 고용 지표 그리고 소매 판매 지표가 모두 부진한 와중에도 장기 국채 금리가 계속 오르는 게 이제 이례적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0: 예.
2: 경기가 둔화하면 보통 앞으로 정부가 기준금리를 낮출 것이다라고 기대가 커지면서 국채 금리도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오히려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금리가 이례적으로 오른 이유로는 미국의 이제 재정 문제 때문이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달 미국 연방 정부의 이제 재정 적자는 4천억 달러, 하나로는 약 610조 원으로 집계가 됐고 국가 부채는 40조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0: 예.
2: 결국 정부는 이제 부족한 돈을 국채로 찍어서 마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에 미국 국채가 더 많이 쏟아질 것이다라고 예상되는 상황인 겁니다. 이에 투자자들은 그 많은 국채를 사려면 이자를 더 줘야 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 지난주에 발행된 미국의 10년물과 30년물 국채 낙찰 금리도 수십 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또 이 같은 상황에 AI 기업들까지 이제 회사채를 들고 채권 시장에 등장을 하면서 금리 상승 압박이 더 커졌는데요.
0: 예.
2: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지금까지는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데이터 센터와 같은 AI 인프라에 투자를 했다면요. 이제는 회사채를 발행을 하면서 투자금을 확보하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0: 결국은 미국 정부도 돈 쓸 일이 많다고 계속 돈 달라 시장에 가서 돈 빌려달라 네. 그러고 있고 AI 기업들도 지금 안 쓰면 우리 망해요. 빨리 네. 좀 투자해야
2: 투자가
0: 돼요.
2: 투자가 필요해라고 하고 있고
0: 돈 주세요 하고 다니니 시장의 돈의 공급은 일정한데 수요가 네. 많으면 요즘 우리나라 집값 올라가는 거랑 똑같이
2: 네.
0: 돈값 올라가는 거고
2: 맞습니다.
0: 돈값 올라가는 게 이제 금리 올라가는 거고 원리는 네. 그런 건데.
2: 네.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제 지난 6월에도 250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하기도 했거든요.
0: 예.
2: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한정된 투자 자금을 놓고 미국 정부와 빅테크가 경쟁하는 상황 때문에 돈값 자체가 비싸지고 있는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0: 그렇게 보통 그런데 정부가 자꾸 국채를 빌리고 시장에서 돈을 조달하려고 할 때는 보통은 그 돈 조달해서 경기 나쁘니까 정부가 좀 더 쓰려고.
2: 네.
0: 근데 요즘엔 경기가 나쁘냐 그러면 예, 그 나쁜 데는 나쁘고. 그런데 왜 이렇게 요즘 돈 빌리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 보통 경기가 나쁘면 돈 빌리러 안 다니는데 투자할 때도 별로 없고 하니까.
2: 네.
0: 그런데 경기가 나쁜 건 인공지능 아닌 분야가 나쁘고 인공지능은 또 경기가 뜨겁고.
2: 너무 좋고. 네.
0: 보통 이 방이 더워 아니면 추워 그러면 대충 분위기가 보통 정해지는데 미국 경제도 아랫목은 아주 뜨겁고 윗목은 또 엄청 차갑고
2: 양극화가 너무 커지고 있죠.
0: 그러니까 돈을 뭐 풀어야도 되고 막아야도 되고 정신없는 그런 상황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네요.
2: 네.
0: 근데 요즘에는 이게 그 장기 국채 금리가 뛰는 게 문제라면서요. 이거는 정부가 컨트롤하기도 어렵다고.
2: 네. 만기가 이제 짧은 1년이나 2년짜리 국채 금리는 아무래도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그런데 10년이나 30년짜리 같은 이제 장기 국채는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이제 장기간 돈을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기준금리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물가와 경제성장률 그리고 정부의 재정 상황까지 생각을 해야 하는 건데요.
0: 예.
2: 또 여기에 오랜 기간 돈을 묶어두는 데 따른 이제 보상, 이른바 기간 프리미엄도 붙습니다. 이런 점에서 장기 국채 금리가 올랐다는 것은 투자자들이 그만큼 미국 경제의 재정 적자와 인플레이션 위험 우려를 더 많이 하고 그리고 이에 대한 높은 가격표를 붙이고 있다라는 신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0: 뭔가 불안하다는 거죠.
2: 그렇죠. 우리는 이제 위험한 투자를 하니까 그만큼 이자를 더 많이 달라라는 얘기인데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연준이 앞으로 기준금리를 내린다 하더라도 장기 금리는 생각만큼 내려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그러면 주택담보대출이나 기업의 장기 대출 그리고 회사채처럼 이제 실물 경제와 연결된 금리도 높은 수준에 꽤 오랫동안 머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30년물 금리 급등은 고금리가 예상보다 더 오래 경제를 압박할 수 있다라는 경고라는 점에서 시장이 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0: 이게 답도 없고 약이 없는 건 아니고

0: 때 급하게 불 끄는 방법이 있기는 있죠.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서 그 돈으로 시중에 있는 국채를 사들이면.
1: 네.
0: 그러면 이제 국채 수요가 또 이제 늘어나는 거니까 지금은 국채 수요라고 하는 자금 공급원이 늘어나는 거니까.
1: 네.
0: 지금 시중에 돈이 부족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하니 돈 찍어서 풀면 되지 뭐. 이제 하는 뭐 나름 쉬우면 쉬운 솔루션도 있고 코로나 때는 많이 썼던 건데. 그러면 그 돈 또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면 다시 또 주식시장으로 간대요. 뭐 이러면서.
1: 그렇죠.
0: 자산 가격만 오르고 뭐 이런 부작용도 생기고 하니까 그거 안 하려고 하는 건데 안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또 계속 몰리고 있는 것 같네요.
1: 네.
0: 요즘 AI 투자에도 이게 불리한 상황이라면서요. 돈 구하기가 어려워지는 거니까.
1: 맞습니다.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AI 관련 성장주는 이제 금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지금 당장 벌어들이는 돈뿐만 아니라 앞으로 AI 시장이 커지면서 엄청난 돈을 벌 것이다라는 기대, 이제 미래의 기대까지 현재 주가에 많이 반영이 돼 있기 때문인데요.
0: 예.
1: 그런데 금리가 높아지면 미래에 벌 돈의 현재 가치가 낮아지는 거죠. 더구나 미국 국채를 사도 5%가 넘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굳이 비싼 가격을 주고 주식을 살 이유도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 때문에 주가가 이미 많이 오른 AI 관련주의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AI 기업들의 회사채 금리도 함께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기업들의 이자 부담도 이제 천문학적으로 커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현재 빅테크들은 어마어마한 돈을 빌려서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 알파벳과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올해만 AI 인프라 투자액으로 7,400억 달러를 쓰고 내년 내는 1조 달러에 이르는 비용을 투자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0: 이제 이걸로 우리 삼성 하이닉스 메모리 사겠죠?
1: 네.
0: 그런 건데.
1: 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사들은 이 거대한 투자를 위해서 그만큼의 회사채 발행도 과감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국채 금리가 이제 높아지면 덩달아 이제 회사채 금리도 높아지는 상황인 겁니다.
0: 예.
1: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30년물 국채만 사도 이제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기업들이 5%보다 이자를 더 줘야지만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알파벳의 30년 만기 채권 금리는 이제 같은 조건의 국채보다 1.15%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 구글이 돈 빌릴 때도 이자 더 내야 되고.
1: 그렇죠. 이제 미국보다 미국 정부보다는 더 높은 금리를 줘야지만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거죠.
0: 그 비용이 조금 늘어날 것 같긴 한데, 근데 그거 이자 조금 더 낸다고 이렇게 시장이 어려워질 일인가? 뭐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만, 이제 요즘 또 시장에서 걱정하는 건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면 미국 금리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일본 금리도 올라가는데,
1: 네.
0: 일본은 그동안 대표적인 저금리 국가여서 일본의 싼 금리로 돈을 빌려서 전 세계에서 여기저기 투자를 하자라고 하는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나요? 그런 투자가 네. 많았는데 일본이 요즘 국채 금리가 뭐 3% 4%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장기
1: 네.
0: 장기의 경우엔 그러면 싼 금리가 아닌데? 라는 생각으로 이제 일본에서 싼 금리를 빌렸던 사람들이 다 다시 되돌아오면 그거 미국 주식 뭐 한국 주식 다 팔고 나갈 거 아닙니까?
1: 네.
0: 그 걱정이 일단 좀 심각한 것 같아요.
1: 네.
0: 예. 우리나라 시장에도 그래서 이런저런 영향도 줄 것 같고 주식시장도 그렇고.
1: 네.
0: 예.
1: 당연히 우리나라 시장에도 지금 부담을 주고 있는데요. 우선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오르면 우리나라 네. 국채 금리도 함께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인데요. 실제 어제 한국 3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연 4.751%까지 올라서 2012년 해당 만기물이 처음 발행된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0: 예.
1: 또 50년물 금리도 발행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증시시장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겠죠. 미국 국채처럼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이 높은 수익률을 준다면 이제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굳이 국내 주식에 투자할 유인이 줄어들겠죠.
0: 예.
1: 실제 어제 코스피는 1.55% 하락을 했고 코스닥은 3.52% 떨어지면서 성장주를 중심으로 충격이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또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일본, 독일, 프랑스 같은 글로벌 주요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함께 오르는 상황이거든요.
0: 그렇겠죠. 예.
1: 네. 그래서 이 때문에 이 같은 영향이 더 오래 우리나라에도 지속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제 10년물은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고요.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유럽 주요국의 장기 국채 금리도 1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같은 장기 국채 금리 상승은 이제 국내 시장 금리 상승과 외국인 자금 이탈로도 이제 이어지기 때문에 얼마나 더 높은 수준에서 오래 머무냐를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얼마나 장기간 지속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고금리 시대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1: 그렇습니다.
0: 게 결론인
1: 글로벌적으로
0: 것 같고
1: 글로벌적으로 흐름이 그렇습니다.
0: 그 이유는 정부도 돈 풀려고 하고
1: 네.
0: 인공지능 회사들도 돈 갖다 쓰려고 하고 네. 그러니 서로 돈 갖다 쓰려고 하는.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디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4: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삶의 무게가 제 아무리 버거워도
7: 함께여서 당당한 사람들.
6: 잠시 후 9시 5분
7: 여성시대가 이어집니다.
8: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찾아가는 특별한 코너, 친절한 경제가 이어집니다.
9: 네, 오늘은 청취자 백영훈 씨가 AI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 그 동네 전기요금이 올라간다고 미국에서는 반대 시위가 아주 뜨겁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기요금은 각자 낼 요금 각자 내면 되는 거지, 데이터 센터가 생긴다고 해서 왜 동네 전기요금이 올라간다고 하는지, 우리 동네로 사람들이 많이 이사오면 전기요금이 오르냐?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왜 데이터 센터가 동네에 들어오면 전기요금이 오른다는 걸까요? 그 이유가 궁금해졌습니다.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전기 아주 많이 먹잖아요. 그런데 전기를 많이 먹으면 요금도 당연히 많이 내잖냐. 그럼 전기 많이 쓰는 사람이 요금 많이 내면 되는 거지 뭐가 문제냐, 이런 생각이신 건데, 전기를 많이 먹는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면 그 마을에 들어가는 전선도 굵은 걸로 다 바꿔야 되고요. 또 용량도 키워야 되니까 변압기도 더 넣어야 되고 일이 많아집니다. 마치 평소에 100명쯤 오는 손님이 오는 식당에 다음 달부터는 매일 손님이 300명씩 온다고 하면 그럼 식재료를 200인분 더 준비하면 되겠네, 그걸로 끝나냐 하면 그게 아니잖아요. 식재료는 당연히 더 준비해야 되고, 피크타임에 조리를 많이 해야 되니까 주방도 넓게 바꾸고 주방 직원도 더 뽑아야 되고 테이블도 바꾸고 실내도 넓히고 일이 많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결국은 이제 음식값에 반영이 되듯이 전기도 갑자기 전기 많이 먹는 시설이 들어오면 이제 그런 비용이 추가되죠. 그리고 미국은 전기요금이 지역별로 이제 전기 만드는 회사가 다 다르니까 요금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하루 종일 고르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몰리는 시간에 또는 일을 많이 하는 시간에는 전기 사용이 급격히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피크타임에 맞춰서 설비를 또 그래서 아주 많이 늘려야 되고, 이제 그런 특징 때문에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도 매일 3끼 밥을 그냥 골고루 먹으니까 10인분짜리 밥솥 하나면 한 가족이 쓸 수 있지, 우리가 밥을 매월 첫

0: 첫째 일요일에 한 달치 밥을 다 먹는다. 90인분을. 그리고 안 먹는다.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밥을 먹는다면 밥솥도 여러 개 사야죠. 90인분 반찬 담아놓을 냉장고도 또 여러 개 더 사야죠.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전기를 특정 시간에 아주 많이 쓰고 다른 때는 적게 쓰는 이렇게 기복이 큰 데이터 센터는 설비 비용이 특히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들어와도 그 동네 전기요금이 만약 안 올라가게 하려면 들어오는 데이터 센터하고 이런 계약을 해야 됩니다. 첫째, 전력 수요 증가 때문에 새로 추가되는 설비 비용은 데이터 센터가 니들이 다 낸다. 아니면 이게 아니면 기껏 설비 투자했는데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의외로 조금만 쓴다든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금방 이사를 간다든가 하면 기껏 투자해놓은 투자비를 뽑을 수가 없으니까 의무적으로 한 달에 최소한 이만큼의 전기는 쓴다. 그리고 이 동네에서 최소한 뭐 30년, 40년은 계속 데이터 센터를 운영한다. 중간에 이사 가면 벌금 얼마 낸다. 이런 계약서에 도장을 찍도록 이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데이터 센터가 들어와도 전기요금이 안 오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데이터 센터하고 관계없는 그냥 그 동네 가정집 전기요금들이 같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자, 질문 보내주신 청취자 백영훈 씨께는 저희가 준비한 작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모여서 경제 뉴스 재밌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드라마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엔 감정을 보여주는 손목시계가 등장하죠. 설렘, 흥미진진뿐 아니라 실망, 격한 수치처럼 불쾌한 감정도 명확하게 아는 순간 마음이 진정된다. 매튜 리버맨이란 미국 심리학자도 비슷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 이른바 감정 라벨링만으로도 뇌에서 감정을 조절하는 전두엽이 활성화된답니다. 즉, 이 마음이 뭔지 찬찬히 응시하고 이해하려는 노력. 그것만으로도 기분이 꽤 많이 풀린답니다.
2: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3: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4: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5: 팔을 들어 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포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4: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6: MBC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7: "마케팅도 어렵고 온라인 판매도 막막한 사장님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소담스퀘어 전남이 다 도와드립니다. AI 교육으로 온라인 판매는 더 쉽게, 라이브 방송과 할인 쿠폰 지원으로 판매는 더 활발하게, 제품 촬영, 상세 페이지, SNS 영상 제작까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모든 콘텐츠를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만남으로 더 강해지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0: 혜택, 소상공인이라면 무료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판판대로에서 소담스퀘어 전남을 검색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3: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4: SK케미칼 비넥신 F정 80mg.
1: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9시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올가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참모들에게 요구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미국 당국자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대면 회담을 추진하는 방안을 비공개로 논의했습니다. 특히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즉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아시아 순방기간 김 위원장과 만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직 정상회담을 위한 공식적인 준비 작업은 시작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중단된 북미 대화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동 정세 불안과 미 국채 금리 급등 등의 여파로 미 뉴욕 증사 3대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22% 내린 53,343.40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0.69% 내린 7,691.76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 지수는 1.33% 내린 26,289.71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이란은 미국과의 일시적인 휴전이 아니라 분쟁의 완전한 종식을 원한다고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밝혔습니다.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에 따르면 아라그치 장관은 현지 시간 18일 일부 국가들이 중재를 제안해 왔지만 그들 모두에 대한 우리의 답변은 절대적으로 명확했다며 우리는 휴전이 아닌 전쟁의 종식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휴전으로 끝났다가 불과 몇 달 뒤에 다시 싸움이 반복되는 12일 전쟁 따위는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 진행 중인 협의나 대화는 없고 예정된 것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8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 게시글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서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 조처가 온전히 유지되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번 언급은 이란 전쟁과 관련한 휴전이나 종전을 위한 대화가 없는 상황에서도 이란에 대한 군사적, 경제적 압박을 지속할 것임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폭염특보가 확대되는 가운데 오후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대전과 충남 남부, 광주 전남에 5에서 30mm,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내륙 5에서 40mm 등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춘천 32도로 예보됐습니다. 이영은이었습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6: MBC 라디오 고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내가 걸어서 가야 할 목적지를 입력하면 그늘 위주의 길로만 안내해주는 앱이 있습니다. 그늘로, 뚜벅의 여름길이라는 앱인데요. 지하 통로는 물론이고 건물 그림자와 가로수 데이터까지 활용해서 길을 알려줍니다. 그런가 하면 냉방시설을 갖춘 버스정류장과 지하철 쉼터를 표시해주는 웹페이지도 나왔고요. 무더위 쉼터 위치를 알려주는 지도 앱도 등장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낳은 시민 개발자들이라고 할까요? 대학생, 회사원 등이 만든 무료 생활 밀착형 서비스들. 무더위를 식히는 소나기처럼 시원하죠?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모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7: 안녕하십니까?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회 초대의장 송영곤입니다.